0: 오늘은 10 뛰어넘기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벌써 저쪽에 사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0도 3이 되었네요.
1: 날 좀 봐.
0: 합치면
2: 오, 부르지 마세요.
0: 13입니다.
2: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0: 괜찮아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3: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0: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3: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4: 안녕.
0: 달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앞에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5: 9와 1.
3: 8과 2.
6: 7과 3.
7: 6과 4.
8: 5와 5.
9: 10이 되는 짝. 10이 되는 짝.
0: 그럼 10이 되는 짝만 알면 10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8.
10: 더하기 6은?
3: 우히!
4: 바로 14. 익스트림! 우후!
0: 우후!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 8. 더하기 6은 멋진 마술.
3: 이런.
0: 발의 작은 이가 등장하면서 10이 되었네요.
10: 안녕, 친구들.
0: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11: 변신 정사각형.
0: 10과기 4는?
11: 바로 14. 익스트림.
0: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1: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하라고.
3: 더하기 3은?
1: 바로 11.
3: 더하기 4는?
1: 바로 12.
3: 더하기 5는?
1: 바로 13. 이제 불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0: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필요하겠네요. 그래?
3: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12: 나머지를 확인해서 쭉 내려가면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0: 10 뛰어넘기 대회 우승자는 팔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0이 하는 게 좋겠죠? 10은 어딨나요? 팔은 어디죠?
12: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3: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 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13: 블루,
14: 옐로우,
13: 블루, 쿨,

going to work. Fear not, I'll make the band fabulous.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0: 어?
2: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3: 얘네 오가이 환영해!
1: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4: 이와 이는 바로 4!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5: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 데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5: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4: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6: 시!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7: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4: 만큼씩
5: 거지는?
4: 거야!
1: 2
4: 4
5: 6
4: 8
6: 10
5: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오! 으아! 럭키 더블. 으아!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5: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이 짝꿍!
4: 사 짝꿍! 팔 짝꿍!
5: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4: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0: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1: 20. 어,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2: 2
0: 4
3: 6
0: 8
3: 10
4: 12
1: 14
4: 16
0: 18
1: 20.
2: 전부 다 이 짝꿍.
5: 전부 다 짝수. 앞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1: 계속 2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2: 와,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1이 쏟아지면 어떨까?
6: 만약 1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5: 전부 홀수!
7: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2: 게다가 1! 네가 중요하다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이거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반갑습니다. 심의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의 무대 기억하시죠?
1: 난 하나의 작은 블럭.
0: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 기대, 기대.
2: 바로 이.
0: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2: 2, 3.
0: 인기 폭발 중엔 4의 무대입니다.
3: 정사각형.
0: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0: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5: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0: 6.
6: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0: 6.
7: 우린 3과 3, 우린 단짝이야. 우린 지름둥이, 쌍둥이.
0: 6.
8: 우린 1과 5, 5와 1.
6: 2와 4, 4와 2.
7: 또 3과 3을 섞으면
6: 우리는 모두 다 숫자.
0: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5와 2
1: 3과 4 4와 3이 만나면
2: 행운이지.
3: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0: 그건 바로 7.
4: 눈 치치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공룡은 옥토블록 합체.

0: 치, 치, 과, 일,
1: 이, 와, 육,
2: 육,
1: 과, 이,
3: 삼, 과, 오, 오, 와, 삼,
4: 사, 와, 사. 정확히 알려줄게.
5: 우리 모두 숫자 8이야.
6: 어프로.
7: 이제 반짝이는 구회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8: 이리 발을 만나.

0: hold.
1: I don't think so.
2: All you have to do is try. I.
1: What did you say?
2: I.
3: All you have to do is...
2: I.
3: Try.
1: I don't believe it.
2: I can do it. I'm not too shy. I'm so happy I could cry. I feel like I could fly up into the...
1: I get the idea.
2: Sky!
4: Yeah.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5: 양을 가늠해요.
4: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5: 1, 2, 3. 예!
4: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5: 누구세요?
6: 정답! 왜요?
4: 정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5: 누구세요?
2: 5와 1. 알겠다. 6이요.
4: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5: 누구세요?
2: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4: 세지 말고
5: 양을 가늠해요.
2: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4: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2: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4: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7: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8: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7: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8: 방이에요!
9: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4: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5: 스피드 라운드!
4: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2: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7: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2: 초코 네 군데.
8: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7: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8: 종이컵 세 개.
7: 그 위에 두 개 더.
2: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7: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8: 황소가 아니라 젖소야.
2: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7: 돌 모양 블록인데.
8: 왼쪽엔 다섯 개.
7: 오른쪽엔 두 개야.
2: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8: 종절 뭐 네 개요.
7: 그 뒤로 네 개 더.
2: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4: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7: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8: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2: 굿!
4: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5: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4: 마지막 문제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숲속에 가자.
7: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5: 인식입니다.
7: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라니의 선물.
10: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11: 여러분,
12: 네!
11: 오늘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12: 우와, 친구요? 재밌겠다.
11: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
13: 저요, 저요.
11: 샤이니 발표해볼래?
13: 저는 스피디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스피드는 같이 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14: 저도 샤이니 없으면 안 돼요.
11: 그래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다.

0: 있죠. 또 이야기해볼 친구?
1: 선생님, 저요!
0: 라니가 해볼까?
1: 저는 타요랑 로기 강이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2: 우리?
1: 꼬마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0: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3: 네! 안녕!
4: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5: 맞아! 로기도 오늘은 안 졸더라고.
6: 뭐? 나 원래 안 졸거든?
0: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1: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 그래! 선물을 주면 되겠다.
7: 라니야, 어? 빨리 와.
1: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6: 뭐?
5: 어디 가는데?
1: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럼 나중에 봐.
4: 무슨 일이지?
6: 그러게.
5: 얘들아, 라니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었지?
8: 정말 감동적이었어.
4: 고마운 친구들이라니.
5: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6: 어? 뭔데?
5: 그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만나.
0: 라니는 꼬마 버스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심에 나왔어요.
1: 타요가 갖고 싶어 하던 타요는 준비했는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아, 그래! 앤디!
9: 어? 라니? 무슨 일이야?
1: 부탁이 있는데요. 어? 타이어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9: 물론이지. 자, 다 됐다.
1: 우와! 타이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앤디.
0: 라니는 로기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디언 엑스 사인회에 왔어요.
1: 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도 로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10: 감사합니다.
9: 안녕.
1: 내철이다. 안녕하세요.
9: 반가워. 사인해 줄까?
1: 네. 그리고 로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9: 물론이지.
1: 타요랑 로기 선물은 다 준비됐고, 간이는 예쁜 경광등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일단 차고지로 가봐야겠다.
5: 자,
1: 하나 언니.
11: 어? 라니 왔구나.
1: 청소하시는 거예요?
11: 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어, 그건 뭐야?
1: 아, 꼬마 버스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11: 선물?
1: 네,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간이 선물을 아직 못 구했어요. 경광등이잖아? 하나 언니, 저 경광등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11: 어? 아, 이건 창고에 넣어두려던 건데. 자. 예쁘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
1: 정말요? 간이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1: 그럼 이것도 같이 실어줄게.
1: 고마워요, 하나 언니. 다들 좋아하면 좋겠다.
0: 다음 날이 되었어요. 꼬마 버스들이 주차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5: 미끄럼틀은 언제 타도 재밌어.
2: 맞아.
4: 이번엔 뭐하지?
1: 어? 이제 차고지에 가서 선물을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차고지로 돌아갈까?
5: 벌써?
6: 그러지 말고 타이어 주고받기 하면 어때?
5: 그래, 좋아.
4: 재밌겠다.
1: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5: 그럼 시작한다.
1: 야,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5: 라니!
4: 그만해! 라니는 다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1: 뭐? 내가 못한다고?
4: 아, 그게 아니라...
1: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4: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1: 흥!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0: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요.
1: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꼬마 버스 타요! 선물은 괜히 준비했어. 치!
4: 아니야! 어? 여기 있었구나.
1: 무슨 일이야?
4: 라니, 아까는 미안했어.
1: 맞아.
4: 앞으로.
1: 됐어? 잠깐만. 왜?
6: 이것 좀 봐.
1: 이게 뭔데? 너를 위한 선물이야.
4: 아까 주려고 했는데 라니가 가버려서 못 줬거든.
1: 선물? 와,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4: 어제 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1: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4: 다들 네 이야기 듣고 감동했거든. 그래서 다 같이 선물을 준비했어.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4: 라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사실 나도 너희들한테 줄 게... 어떡해!
4: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나중에 봐!
4: 라니야!
1: 우와! 어떡해! 수레가 없어졌잖아! 러비가 벌써 가져갔나봐! 러비!
11: 어?
1: 러비, 혹시 차고지에 있던 수레 못 봤어?
11: 수레?
1: 별 모양 타이어랑 가디언 엑스 포스터랑 경광등이 들어있었는데!
11: 잘 모르겠는데 차고지 쓰레기는 아까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겼거든.
1: 안 돼!
11: 무슨 일이지?
1: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꼬마 버스를 주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떡해.
0: 라니는 결국 선물을 찾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1: 어? 라니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1: 그게요. 어?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4: 어디서 나긴. 라니 네가 선물해준 거잖아.
3: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4: 그러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주지도 못했어.
3: 어? 저게 뭐지? 어?
4: 우와!
1: 멋진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6: 가디언 엑스 사인도 있어!
1: 와, 경광등이다!
11: 얘들아!
4: 어? 하나 누나!
11: 여기서 뭐해?
10: 누가 여기 수레를 갖다 놔서 보고 있었어요.
1: 그런데 안에 멋진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11: 아, 이건 라니가 갖다 놓은 것 같던데.
4: 라니요?
11: 라니가 어제 하루 종일 너희 선물을 준비했거든. 깜짝 선물인가 봐.
4: 우와, 라니.
1: 라니야,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어때? 정말 잘 어울려.
10: 사인에 내 이름도 적어주고 정말 감동받았어.
3: 라니 같은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1: 뭐 별거 아니야.
6: 라니야!
11: 수레는 찾았어?
4: 무슨 수레?
1: 러비?
11: 라니가 아까 차고지에 물건들을 버렸는데 내가 모르고 치워버린 것 같아서. 라니야, 쓰레기 처리장은 가봤어?
1: 그게 말이야. 그럼...

0: 화나서 우리 선물을 버렸던 거야?
1: 아, 설마?
2: 그게... 어쨌든 너희가 찾았으니까 잘 됐지 뭐.
0: 와?
3: 라니야 미안해.
2: 나도 미안해.
4: 꼬마 버스들이 라니가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받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라니.
1: 제이와 으라차.
4: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저기 제이가 보이네요.
5: 어? 무슨 일이지?
1: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오는 길을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
5: 어? 사고라고? 어서 가봐야겠어.
1: 막혔어.
5: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6: 미안해요.
7: 아이고, 방금 새 차고 나왔는데.
6: 정말 미안해요.
5: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6: 제이. 그게.
5: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응? 으라차, 이제 괜찮아?
6: 네, 괜찮아요.
5: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는 왜 온 거야?
6: 그게 자꾸만 실수를 해서요. 다른 차들한테 피해도 주고.
5: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6: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도 아닌걸요. 달려가다가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싣고 가던 닭장문이 열려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고, 고장난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제가 흘린 기름을 밟고 다친 차들도 있어요. 심지어 배달 중에 드럼통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적도 있는걸요.
5: 실수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6: 네, 아무래도 전 배달을 그만둬야 하나 봐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5: 으라차! 나와 함께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6: 네? 어떻게요?
5: 먼저 실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6: 제이! 고마워요!
5: 왜 울고 그래?
4: 다음 날 제이는 으라차와 함께 상점에 갔어요.
8: 잘했다. 나머지 짐은 다른 배달차한테 부탁할게.
6: 네? 에이, 괜찮아요. 남은 짐도 다 실어주세요.
8: 그래도 되려나? 너무 많을 텐데.
6: 어서요.
5: 으라차, 그건 안 돼.
6: 어?
5: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쏟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실으면 안 돼.
6: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4: 그 후로도 제이는 으라차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6: 어? 가디언 엑스다!
5: 으라차!
6: 네?
5: 주행 중에 다른 곳을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어.
6: 와, 진짜 귀엽다!
5: 앞으로는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해.
6: 아, 네, 죄송해요.
5: 어? 일어나. 으라차! 저기 앞에 잠깐 서봐.
6: 네? 네.
5: 방향을 바꿀 때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만 해. 알겠지?
6: 네. 계속 실수만 해서 어쩌죠?
5: 괜찮아. 이제 왜 실수하는지 알았으니까 훈련하면 돼.
6: 훈련이요?
5: 너, 나만 믿어.
4: 제이와 으라차는 특별 훈련을 하기 위해 한강으로 왔어요.
5: 오늘 꼬마 버스들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6: 얘들아, 정말 고마워.
3: 뭘?
5: 으라차, 저기 바닥에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통과하면 돼.
6: 에이, 저건 너무 쉽잖아요.
5: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6: 어?
5: 자, 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움직이면 돼.
6: 한번 해볼게요.
5: 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해야 해. 알았지?
9: 네? 네, 알겠어요.
10: 라라차 파이팅!
5: 자, 그럼 출발!
9: 출발!
5: 타요, 준비됐어?
11: 가디언 엑스라고?
9: 아, 차가워. 물이 쏟아졌잖아.
5: 으라차,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하랬잖아.
9: 네. 다시 해볼게요.
5: 그럼 이번엔 한눈 팔면 안 된다.
9: 네.
12: 붕차카붕, 차카붕, 차카붕, 블루붕붕. 붕차카붕, 차카붕, 붕차카 춤을 춰요.
9: 이게 아닌데.
11: 이번엔 집중해서.
2: 우와, 강아지다!
5: 그렇죠? 잠시 쉬었다 할까?
11: 아니에요. 더 연습할래요.
4: 그 후로도 으라차는 열심히 훈련했어요.
11: 조심, 조심.
5: 자.
11: 우와, 성공이다, 성공!
10: 축하해, 으라차!
5: 이제 문제 없겠는데?
11: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5: 으라차는 잘할 수 있을 거야.
11: 제이, 다들 너무 고마워.
2: 꼬마 버스 타요!
4: 다음 날, 저기 으라차가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8: 자, 하나 더.
11: 잠깐만요.
8: 어?
11: 이제 그만 싫어도 될 것 같아요.
8: 더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 실으라고?
11: 네, 짐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밧줄로 잘 고정해 주세요.
8: 그래? 잠깐만.
4: 한편 제이는 긴급출동센터로 향하고 있어요.
5: 으라차는 잘하고 있겠지? 어? 사고가 났나 보네? 어서 확인해 봐야겠어.
9: 미안해요. 미안해요.
5: 으라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9: 제이. 제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이.
5: 잠깐만. 으라차가 또 사고를 냈다고? 하지만 으라차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11: 우와, 성공이다, 성공!
10: 축하해, 으라차.
5: 이제 문제 없겠는데?
11: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5: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응? 밧줄이 많이 낡았잖아. 역시 이것 때문이었어. 어?
13: 제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어서 출동해줘.
5: 알았어, 금방 할게.
4: 제이는 서둘러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5: 프랭크!
13: 제이, 저쪽에 환자가 있어.
5: 알았어. 괜찮으세요?
13: 아, 네. 고마워요.
5: 제이, 이쪽이야.
4: 자, 천천히. 조금만 참으세요.
5: 그럼 이만 출발할게.
4: 잠깐!
5: 응? 무슨 일이야?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정말이네. 이대로는 주행이 어렵겠는걸? 어쩌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너? 으라차잖아?
9: 제이를 또 실망시키다니. 불이 났나 봐.
5: 으라차! 나 좀 도와줘.
9: 네? 무슨 일인데요?
5: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앨리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네가 앨리스를 병원까지 끌어다 줄 수 있겠니?
9: 네? 제가요? 하지만 아까처럼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5: 아까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야.
9: 네?
5: 이것 좀 봐.
9: 이건 제 짐을 묶었던 밧줄 아니에요?
5: 맞아. 밧줄이 많이 낡은 탓에 끊어지면서 짐이 쏟아졌던 거야.
9: 정말요?
11: 그럼 제 실수가 아닌 거예요?
5: 그럼 난 으라차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0: 해볼게요.
1: 고마워. 잘 부탁해.
0: 네, 걱정 마세요.
2: 우라차는 환자를 태운 앨리스를 끌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0: 환자가 있어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2: 으라차는 한눈에 팔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0: 자, 도착했어요.
3: 으라차 정말 대단한데?
4: 으라차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0: 다 제이가 도와준 덕분인걸요.
4: 무슨 소리? 으라차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고. 어, 그런데 저게 뭐지? 기름이잖아. 으라차, 이번에는 다른 훈련을 해야겠는데?
0: 훈련은 이제 그만할래요.
4: 거기서!
2: 으라차는 제이의 도움으로 더 멋진 배달차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으라차.
5: 봐주세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9: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우리 여행 가자.
12: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출발.
1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4: 기내식입니다.
15: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16: 뽀로로 떴다 비행기.
1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18: 아빠일지라도.
19: 또 졌네.
2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2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5: 예썰 yes,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부바의 휴가.
3: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 왔어요.
4: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5: 그래, 오랜만이구나.
6: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2: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5: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2: 그럼 저희랑 놀러가요.
6: 맞아요. 그래요, 부바.
5: 그럼 그러자꾸나.
2: 우와, 신난다.
7: 어서 다녀요.
5: 그래.
6: 조심히 다녀와.
4: 네, 네.

0: 출발!
1: 우리 뭐 하고 놀까요?
2: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0: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3: 맞아. 휴가인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0: 네.
3: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2: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1: 같이 가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2: 그래, 알았다.
0: 가디언 X다.
3: 어디?
4: 저기 좀 봐.
1: 우와! 멋지다!
5: 응?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0: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6: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1: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3: 맞아요!
2: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0: 가디언 X를 모르다니.
2: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3: 슈퍼 가면맨?
4: 그게 뭔데요?
2: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0: 가면맨이 뭐예요?
3: 로기.
1: 잘 모르겠어요.
2: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7: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반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0: 가자.
2: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3: 부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2: 그래.
4: 부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4: 아, 정말요?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2: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0: 에이, 너무 시시해요.
1: 맞아요. 그게 뭐예요?
2: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8: 어때? 재밌어?
2: 응! 신난다!
8: 자, 간다!
2: 정말 즐거웠었지.
1: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3: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2: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4: 네?
1: 벌써요?
2: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4: 아무래도 부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3: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0: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3: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4: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1: 좋아.
7: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3: 네.
4: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 걸.
1: 그럼 이제 어쩌지?
9: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1: 그게 뭔데요?
9: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3: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9: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1: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0: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9: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4: 친구요? 우리처럼요?
3: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는.

0: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1: 글쎄, 어? 누군지 모르겠는걸?
0: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2: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1: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
0: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게. 이제 어디 가서 찾지?
3: 얘들아! 안녕!
0: 디젤이구나.
4: 안녕.
3: 어? 무슨 일 있어?
2: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0: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4: 아! 디젤! 어?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3: 기차?
4: 어?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그러게.
3: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5: 뭐?
2: 정말이야?
3: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5: 고마워, 이제!
3: 뭐 이 정도 가지고!
5: 우바 할아버지!
6: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2: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4: 빨리 가요!
6: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0: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4: 빨리 가요, 네.
6: 그래, 알았다.
5: 와!
2: 빨리 가요.
0: 어서요.
6: 그래.
7: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0: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6: 여기가 어딘데?
2: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6: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4: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6: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8: 우바,
9: 잘 지냈어?
6: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9: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6: 그랬구만.
9: 아, 잠깐만.
10: 안녕, 우바.
6: 허브.
10: 이게 얼마만이야?
6: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5: 안녕하세요, 호브 아저씨.
0: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호브 아저씨였다니.
2: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0: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4: 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6: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9: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0: 그러게 말이야.
6: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9: 당연하지.
6: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11: 슈퍼 가면맨. 슈퍼
4: 오버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3: 스팀도 즐거워 보여.
9: 부바, 우리 오랜만에 그놀이 할까?
6: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0: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6: 그래.
5: 좋아요.
10: 그럼 출발해볼까?
9: 좋아, 출발합니다.
3: 와, 신난다.
0: 야호! 지시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6: 그렇지.
7: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0: 꼬마 버스들의 캠핑.
7: 운행을 마친 타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1: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0: 얼른 가서 쉬자.
1: 저건 윈디잖아. 윈디!
2: 어? 이게 누구야? 타요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1: 정말 오랜만이야.
0: 잘 지냈어?
2: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0: 캠핑?
2: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0: 그게
1: 한 번도 못 해봤어.
2: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0: 정말?
2: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0: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1: 나도.
2: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0: 안녕, 민디.
3: 어서와, 얘들아.
0: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4: 네. 캠핑?
0: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1: 캠핑 가고 싶어요. 네.
4: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5: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4: 그러면 되겠다.
0: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1: 캠핑 준비는 이 로키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야. 파라솔도 있어야지.
6: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0: 야호! 대박! 캠핑 갔다! 와!
7: 얘들아!
0: 안녕! 네.
7: 안녕! 그런데 로기는?
8: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9: 로기!
0: 여기서 뭐해?
1: 캠핑 준비 끝!
0: 캠핑 준비?
1: 이것 봐! 짜잔!
0: 이게 다 뭐야?
1: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0: 이걸 다 가져간다고?
1: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0: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1: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0: 아니, 그래도 두고 가.
1: 싫어, 가져갈 거야.
4: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1: 죄송해요.
4: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1: 네.
0: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1: 타요가 수레를 뺏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6: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날 꼬마 버스는 시골로 출발했어요.
0: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1: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0: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1: 뭐? 잡동산이?
0: 얘들아, 싸우지 마.
5: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0: 얘들아, 안녕.
10: 띠띠뽀, 안녕.
0: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0: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0: 그래? 정말 재밌겠다. 태우,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태우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0: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6: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0: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1: 네! 난 이걸로 할래.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2: 마음에 쏙 들어요.
0: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1: 우와, 바로 이거야! 내가 먼저 골랐어!
3: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1: 내가 먼저 왔거든!
0: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1: 네?
4: 네?
1: 네?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3: 싫어요!
0: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1: 좁잖아. 저쪽으로 좀 가.
3: 네가 옆으로 가.
1: 어?
0: 얘들아, 모두 모여봐.
1: 어? 무슨 일이에요?
5: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0: 짜잔! 보물 찾기!
6: 우와, 재밌겠다!
0: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5: 행운을 빌게.
0: 그럼 시작!
6: 와!
3: 어딨지?
1: 이쪽인가?
3: 어?
1: 여기 있나? 어? 와! 찾았다!
2: 어디 있는 거야?
1: 어?
2: 어?
1: 와! 찾았다!
2: 나도 찾았어! 여기 있었네.
1: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2: 어?
1: 어, 저기 있다!
3: 보물이다!
1: 어? 안 돼! 내 거야! 예! 아! 우와! 우와! 아!
7: 어때요?
2: 괜찮아요?
0: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1: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5: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0: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1: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7: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0: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1: 어? 딱 맞아요.
0: 정말 다행이야.
1: 로기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로기.
3: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1: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3: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1: 뭐? 지사해.
8: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9: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1: 우와.
0: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6: 네.
5: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0: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1: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0: 그럼.
1: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2: 뭘? 피넛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1: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0: 멋진걸.
5: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1: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3: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1: 나도야, 로기.

0: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1: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2: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1: 그래.
3: 어? 어?
1: 반딧불이다.
2: 모두 나와보세요.
4: 우와.
1: 아름다워.
5: 정말 예쁘다.
0: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승강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부르고 동안아라 키스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 될까?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마자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본다 최고!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5: 맛있는 것도 많다, 큐.
3: 저건 뭐지?
5: 퍼플비드다, 뷰.
3: 저기서 뭘 하는 거야?
6: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7: 여기도 봐주세요.
8: 우와, 역시 멋져.
5: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3: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5: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1: 그러자, 뷰!
5: 안 돼! 거기 서!
0: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5: 네.
9: 주주!
5: 감사합니다.
6: 아휴, 이젠 주주까지.
3: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3: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3: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2: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3: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0: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1: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5: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3: 저렇게 놔둬도 될까?
4: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1: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3: 그래.
1: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2: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이리야.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3: 엄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2: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3: 저기 루시 아니야?
11: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4: 따라가 보자.
1: 신나게 놀았더니.
2: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4: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1: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2: 네? 네?
1: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9: 내 풍선! 내 풍선!
1: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10: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1: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4: 미아가 위험해.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10: 아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6: 우리 딸기
11: 주주, 서둘러야 해.
4: 치링치링치링, 시크릿 슛!

0: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시크릿 매직 필드!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트윙클 굿즈 어! 스피드업!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0: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0: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2: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2: 레드나이트 뭐해? 예.
3: 힐링! 마법 장성이!
0: 주저!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2: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탭탭 레인보우 킥. 그냥 당하지 않겠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1: 저걸 어째?
2: 무서워!
3: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틱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3: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 비...

0: 현실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미온다, 뀨!
4: 미온다!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5: 이름?
0: 누구세요?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4: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5: 같이 써야죠.
6: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5: 감사합니다.
2: 주베주!
7: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2: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1: 응, 그래.
0: 잠깐만, 여보세요?
1: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7: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1: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1: 어떡해.
2: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7: 축하해, 신디.
2: 안 가.
5: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진정해, 카이.
1: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0: 응.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7: 저 사람 아니야?
8: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2: 저스틴! 저스틴!
5: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2: 아, 뜨거! 쟤들 또 어디 가는 거야?
9: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0: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1: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10: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6: 내 기타가 사라졌어.
1: 네? 누가 가져간 거지?
6: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1: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1: 뭐야? 누가 그런 거지?
7: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0: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2: 혹시 카이?
0: 카이 요정님이 왜?
2: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1: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6: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2: 기타를 훔쳐.

0: 그랬다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1: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 마법을 뿌리느라고.
0: 뭐냐고? 너무하다뇨.
2: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1: 잘못했어요.
0: 아니야, 잘했어 카이.
2: 타로 무슨 소리야?
0: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2: 주주, 얼른. 알았어. 마법의 흔적이 보여.
3: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2: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그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천사감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2: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2: 강기씨는?
4: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4: 용케네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2: 으쌰으쌰.
5: 트윙클 부스트 어! 자, 비전!
2: 모두 날 따라와.
1: 알았어.
2: 그래.
4: 이게 뭐야?
5: 탭탭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6: 어? 아니, 저건 궤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들?
7: 안 돼.
2: 궤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0: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8: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1: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0: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8: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0: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1: 맞아요.
9: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0: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0: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시끄라. 너무 멋져.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누구야, 누구?
1: 누가 날 부른 거야?
0: 어머, 너야?
2: 어?
3: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0: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꾹, 뻑꾹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4: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본래 왈츠를 쿵짝짝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볼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 깨달음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이 그저 웃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몇 애니메이션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뭐랄까... 아! 메신저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전혀 없죠. 몇몇 애니메이션은 성과 악의 차이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몇몇은 오직 웃기기만 할 뿐이죠. 어? 그게 다예요. 자, 이제 함께 봅시다. 항상 교육할 때만 TV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아, 동네 집으로 가는 수밖에. 선과하게 큰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겠는데. 대체 뭐가 좋을까?

0: 멀리하게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네요.
1: 근데 이게 뭐죠?
0: 네, 이걸로 뭔가 좋은 건 배울 수 없겠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예술가를 방해하고 싶어 한다니까. 아! 이렇게 예쁜 토끼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을까? 그래, 뭘 원하는데? 어서 말해봐. 내가 가진 물감을 모두 너한테 주면 난 이 위대한 작품을 어떻게 완성하라고. 그게 진짜야? 정말 놀라운데? 너 진짜 대단하구나. 그럼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도 좋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만한 일이 있지요. 자, 어사 열어봐, 어사. 아마 엄청 놀랄걸?

200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한 걸 얻었네. 그래, 모두를 놀라게 해야 그게 바로 진짜 놀라운 일이지.

그냥 보물차잖아. 너희한테는 지금 카라반이 필요해.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거. 그럼 좋아. 자고 일어나면 내가 내일 아침에 하나 준비해 올게.

어떻게 보는진 아는 거지? 좋아 얘들아, 시작하자. 안전이 최우선. 여길 봐. 설계도를

여기 써있는 거 안 본

거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앞으로 가게 하는 거. 또 이건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아! 저기! 너희가 태울 첫 번째 고객들이야. 좋아! 활짝 웃는 거 잊지 말고 나머지는 설명서대로

지금 설명서를 못 읽는 거야?

0: 엄마. 늑대들이 글자를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1: 에헴. 우리 친구들, 그만 일어나요. 함께 공부할 시간이에요. 에이. 엠. 유.
0: 좋아. 이 선물은 받았고, 이 선물도 받았고, 이 선물은, 이 안에 모두 있겠지, 뭐. 흥.

저건 뭐지? 리스트에는 없는데.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줬잖아.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굉장하지 않니? 자, 로봇이야. 어때? 신기하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제 곰한테 가서 이 친구를 소개시켜줘야겠어. 곰아! 여기 좀 봐. 얘 너무 멋지지 않니? 바닥에 이 물은 대체 뭐야? 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는 마스코야. 할 수 있는 게 뿌듯하게 많아. 아니 아니, 여기서는 놀 수 없어. 집을 깨끗이 정리하면 다시 올게. 너도 나처럼 로봇을 구해보는 게 어때? 지루하지도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거야.

0: 결국은 깨끗이 청소를 했네. 마스코, 어서 들어와. 안녕, 나는 마스코야. 만나서 반가워.
1: 뭘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로봇.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
0: 그럼 인사는 끝난 거지? 그렇다면 점철 시간입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자신만의 로봇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덕분말,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1: 예!
10: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키키키키.
12: 타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금!
13: 얼굴 상처엔
14: 순간기계.
13: 주물 상처엔
1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반갑습니다. 신의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17: 난 하나의 작은 블럭.
16: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7: 기대, 기대.
18: 바로 2.
16: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18: 2, 3.
16: 인기 폭발 중에 4회 무대입니다.
19: 청사각형.
16: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16: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3: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16: 6.
5: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16: 6.
1: 우린 3과 3, 우린 사짝이야. 우린 지름둥이, 쌍둥이.
16: 유?
13: 우린 1과 5, 5와 1.
5: 2와 4, 4와 2.
1: 또 3과 3을 섞으면
5: 우리는 모두 다 숫자.
16: 유!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맞아.
1: 5와 2,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1: 그건 바로 7.
3: 눈치 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

0: 과일 2와 6 6과 2
1: 3과 5 5와 3
2: 4와 4 정확히 알려줄게
3: 우리 모두 숫자 8이야
2: 오프로
4: 이제 반짝이는 9회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5: 1, 2, 8을 만나

0: of yellow, yo-yo or yacht. But I'd like to be heard at the end of a word. Am I trying to be something I thought?
1: Why, my little why, don't let your dreams pass you by. All you have to do is We need a vowel. Vowel needed.
2: Huh? You called?
3: I don't think so.
0: All you have to do is try.
4: I.
3: What did you say?
1: All you have to do is
4: I
1: try.
3: I don't believe it.
4: I can do it. I'm not too shy. I'm so happy I could cry. I feel like I could fly up into the
3: I get the idea.
4: Sky.
5: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6: 양을 가늠해요.
5: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6: 1, 2, 3, 예!
5: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6: 누구세요?
7: 정답! 왜요?
5: 정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8: 맞아요. 전 5예요.
5: 별 두 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6: 누구세요?
4: 5와 1. 알겠다. 6이요.
5: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6: 누구세요?
4: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5: 세지 말고
6: 양을 가늠해요.
4: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5: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4: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5: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7: 네 장의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4: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7: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4: 방이에요.
9: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5: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6: 스피드 라운드.
5: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4: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7: 그 뒤로 빨간 사과 2개.
4: 잠깐, 저거 내 건데.
10: 장난감 우리 3마리가 지나가고.
7: 개구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기동.
0: 얼굴 상처엔
2: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2: 덤마.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버디를 10 뛰어넘기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벌써 저쪽에서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9, 3이 되었네요.
1: 날 좀 봐.
0: 합치면
2: 오, 부르지 마세요.
0: 13입니다.
2: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0: 괜찮아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모아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다행입니다.
3: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0: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3: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4: 안녕.
0: 달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합해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5: 9와 1.
3: 8과 2.
6: 7과 3.
7: 6과 4.
8: 5와 5.
9: 10이 되는 짝. 10이 되는 짝.
0: 그럼 10이 되는 짝만 알면 10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8.
1: 더하기 6은?
3: 우히!
4: 바로 14.
6: 익스트림!
0: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8.
10: 더하기 6은 멋진 모습.
3: 이런.
0: 발의 작은 이가 등장하면서 10이 되었네요.
10: 안녕, 친구들.
0: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2: 변신 정사각형.
0: 10 더하기 4는?
3: 바로 14. 익스트림.
0: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1: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하라고.
3: 더하기 3은?
1: 바로 11.
3: 더하기 4는?
1: 바로 12.
3: 더하기 5는?
1: 바로 13. 이제 불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0: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필요하겠네요.
3: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6: 나머지를 확인해서
1: 쭉 내려가면
6: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0: 10 뛰어넘기 대회 우승자는 8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2하는 게 좋겠죠? 10은 어디 있나요? 8은 어디죠?
6: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3: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 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11: 블루
12: 옐로
11: 블루 쿨
12: 옐로
11: 블루
13: means stop. When you
0: sign like this, you have to stop.
4: So we have to stop our game. Not cool.
0: Oh, sorry, friends. I can't help myself. Red means stop.
8: Never mind, Blue. I'm happy to play something else.
12: Oh, look! Scooters! Yay! Yellow!
4: Blue! Let's go!
0: Red! Means stop!
4: Not again.
0: Sorry! Can't stop myself! And I've got lots of these to put up today! Bye!
8: Oh, dearie.
4: Time to put a stop to Red's stopping.
0: Stop!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럭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오! 오! 무슨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0: 얘들아 안녕. 비 블럭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1: 이야기의 엄마의 환영해.
0: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2: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3: 우후후후.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 데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0: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3: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 와.
2: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4: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5: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0: 2
2: 만큼씩.
3: 거지는?
2: 거야.
0: 2
2: 4
3: 6
2: 8
3: 10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0: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흑, 워! 으아! 럭키 더블! 으아!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3: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0: 2짝꿍
2: 4짝꿍 8짝꿍
3: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2: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468. 어,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놓쳤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5: 20. 어,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0: 2
2: 4
3: 6
2: 8
3: 10 12
0: 14
3: 16
2: 18
5: 20.
0: 전부 다 이 짝꿍.
6: 전부 다 짝수. 앞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5: 계속 이씩 더해갈 수 있어.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0: 와,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1이 쏟아지면 어떨까?
7: 만약 1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6: 전부 홀수!
8: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0: 게다가 1! 네가 중요한...

0: Zoom! Everyone ready?
1: Where's P?
0: V is for room. V is for victory.
2: Surprise!
0: But I'm very fast. I'm very, very, very fast. Race your back!
3: (웃음)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한길길!
3: 주물 상처엔?
4: 조금만!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7: 일상?
6: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라니의 선물.
6: 꼬마 자동차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7: 여러분,
8: 네.
7: 오늘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5: 우와, 친구요? 재밌겠다.
7: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
9: 저요.
7: 샤이니 발표해볼래?
9: 저는 스피디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스피드는 같이 놀면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10: 저도 샤이니 없으면 안 돼요.
7: 그래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죠. 또 이야기해볼 친구?
5: 선생님, 저요.
7: 라니가 해볼까?
11: 저는 타요랑 로기 다니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9: 우리?
11: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7: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8: 네!
12: 안녕!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지?
13: 맞아! 너희도 오늘은 안 졸더라고.
9: 뭐? 나 원래 안 졸거든?
7: 다들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봐요.
5: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 그래! 선물을 주면 되겠다.
12: 라니야, 빨리 와.
5: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9: 뭐?
13: 어디 가는데?
5: 갈 곳이 좀 있어서. 그럼 나중에 봐.
12: 무슨 일이지?
9: 그러게.
13: 얘들아, 라니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었지?
12: 응. 정말 감동적이었어.
14: 고마운 친구들이라니.
13: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9: 어? 뭔데?
13: 그게 뭐냐면, 있잖아, 우리가 만나.
6: 라니는 꼬마 버스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심에 나왔어요.
5: 타요가 갖고 싶어 하던 타요는 준비했는데, 뭔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아, 그래! 앤디!
15: 어? 라니? 무슨 일이야?
5: 부탁이 있는데요. 어?

0: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1: 물론이지. 자, 다 됐다.
0: 우와! 타요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앤디.
2: 라니는 로기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디언 엑스 사인회에 왔어요.
0: 힝! 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도 로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3: 감사합니다.
1: 안녕.
0: 맨철이다. 안녕하세요.
1: 반가워. 사인해줄까?
0: 네. 참, 그리고 로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1: 물론이지.
0: 타요랑 로기 선물은 다 준비됐고, 가니는 예쁜 경광등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구하지? 일단 차고지로 가봐야겠다. 하나 언니!
4: 어? 라니 왔구나.
0: 청소하시는 거예요?
4: 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어, 그건 뭐야?
0: 아, 꼬마버스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4: 선물?
0: 네,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간이 선물을 아직 못 구했어요. 어? 어? 경광등이잖아? 하나 언니, 저 경광등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4: 어? 아, 이건 창고에 넣어두려던 건데. 자. 예쁘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
0: 정말요? 간이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4: 그럼 이것도 같이 실어줄게.
0: 고마워요, 하나 언니. 다들 좋아하면 좋겠다.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꼬마 버스들이 주차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0: 미끄럼틀은 언제 타도 재밌어.
5: 맞아. 이번엔 뭐하지?
0: 어? 이제 차고지에 가서 선물을 주면 되겠다. 얘들아, 이제 그만 차고지로 돌아갈까?
5: 벌써? 그러지 말고 타이어 주고받기 하면 어때?
0: 그래, 좋아.
5: 재밌겠다.
0: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그럼 시작한다. 야, 선물을 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5: 라니! 라니 좀 봐.
0: 로기다.
5: 로기다.
6: 다들 그만해. 라니는 타이어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하고 놀까?
0: 뭐? 내가 못한다고?
6: 그게 아니라.
0: 됐어! 다들 정말 너무해!
6: 라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0: 난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선물도 안 줄 거야!
2: 화가 난 라니는 선물이 담긴 수레를 끌고 갔어요.
0: 여기 두면 러비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겠지? 흥! 꼬마 버스 타요! 선물은 괜히 준비했어.
6: 아니야! 어? 여기 있었구나.
0: 무슨 일이야?
6: 라니, 아까는 미안했어.
0: 맞아.
6: 화풀어.
0: 됐어?
6: 잠깐만.
0: 왜?
5: 이것 좀 봐.
0: 이게 뭔데? 너를 위한 선물이야.
6: 아까 주려고 했는데 라니가 가버려서 못 줬거든.
0: 선물? 와,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6: 어제 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0: 꼬마 버스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6: 다들 네 얘기를 듣고 감동했거든.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라니가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사실 나도 너희들한테 줄게. 어떡해.
2: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나중에 봐.
2: 라니야.
0: 우와, 어떡해. 수레가 없어졌잖아. 러비가 벌써 가져갔나 봐. 러비.
3: 어?
0: 러비, 혹시 차고지에 있던 수레 못 봤어?
3: 수레?
0: 별모양 타이어랑 가디언엑스 포스터랑 경광등이 들어있었는데.
3: 잘 모르겠는데. 차고지 쓰레기는 아까 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겼거든.
0: 와! 안 돼!
3: 무슨 일이지?
0: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 고마워 쓰레기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떡해.
4: 라니는 결국 선물을 찾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어? 라니 왔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0: 그게요. 어?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1: 어디서 나긴. 라니 네가 선물해준 거잖아.
2: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3: 그러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주지도 못했어.
2: 저게 뭐지?
0: 우와! 멋진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5: 가디언엑스 사인도 있어.
0: 와, 경광등이다.
1: 얘들아. 하나 누나.
6: 여기서 뭐해?
7: 누가 여기 수레를 갖다 놔서 보고 있었어요.
1: 그런데 안에 멋진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6: 아, 이건 라니가 갖다 놓은 것 같던데.
8: 라니요?
6: 라니가 어제 하루 종일 너희 선물을 준비했거든. 깜짝 선물인가 봐.
8: 우와, 라니.
0: 라니야,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어때? 정말 잘 어울려.
7: 사인에 내 이름도 적어주고. 정말 감동받았어.
2: 라니 같은 친구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0: 뭐 별거 아니야.
3: 라니야.
6: 수레는 찾았어?
8: 무슨 수레?
0: 러비?
3: 라니가 아까 차고지에 물건들을 버렸는데 내가 모르고 치워버린 것 같아서. 라니야, 쓰레기 처리장은 가봤어?
0: 그게 말이야.
7: 그럼 화가 나서 우리 선물을 버렸던 거야?
0: 설마. 그게 어쨌든 너희가 찾았으니까 잘 됐지 뭐.
8: 와.
4: 버스들이 라니가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받았네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라니.
1: 제이와 으라차.
4: 차들로 꽉 막힌 도로. 저기 제이가 보이네요.
9: 조심해.
3: 무슨 일이지?
9: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오는 길을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
3: 사고라고? 어서 가봐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0: 미안해요.
11: 에이, 방금 제 차하고 나왔는데.
10: 정말 미안해요.
3: 으라차, 어떻게 된 거야?
10: 제이, 그게.
3: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으라차, 이제 괜찮아?
10: 네, 괜찮아요.
3: 다행이다. 그런데 아까는 왜 온 거야?
10: 그게 자꾸만 실수를 해서요. 다른 차들한테 피해도 주고.
3: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10: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도 아닌걸요. 달려가다가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식구가 더 닭장문이 열려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고, 고장난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제가 흘린 기름을 밟고 다친 차들도 있어요.

0: 심지어 배달 중에 드럼통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적도 있는걸요.
1: 실수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0: 네, 아무래도 전 배달을 그만둬야 하나 봐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1: 으라차! 나와 함께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0: 네? 어떡해요?
1: 먼저 실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0: 제이! 고마워요!
1: 왜 울고 그래?
2: 다음날 제이는 으라차와 함께 상점에 갔어요.
3: 잘했다. 나머지 짐은 다른 배달차한테 부탁할게.
0: 네? 에이, 괜찮아요. 남은 짐도 다 실어주세요.
3: 그래도 되려나? 너무 많을 텐데.
0: 어서요.
1: 으라차, 그건 안 돼.
0: 어?
1: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쏟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해서 실으면 안 돼.
0: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2: 그 후로도 제이는 으라차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0: 어? 가디언 엑스다!
1: 으라차!
0: 네?
1: 주행 중에 다른 곳을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어.
0: 와, 진짜 귀엽다!
1: 앞으로는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해.
0: 네, 죄송해요.
1: 어? 이런. 으라차! 어? 저기 앞에 잠깐 서봐.
0: 네? 네.
1: 방향을 바꿀 때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만 해. 알겠지?
0: 네. 계속 실수만 해서 어쩌죠?
1: 괜찮아. 이제 왜 실수하는지 알았으니까 훈련하면 돼.
0: 훈련이요?
1: 너, 나만 믿어.
2: 제이와 으라차는 특별 훈련을 하기 위해 한강으로 왔어요.
1: 오늘 꼬마 버스들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으라차, 저기 바닥에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통과하면 돼.
0: 어? 에이, 저건 너무 쉽잖아요.
1: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0: 어?
1: 자, 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움직이면 돼.
0: 한번 해볼게요.
1: 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해야 해. 알았지?
0: 네? 네, 알겠어요.
4: 으라차 파이팅!
1: 자, 그럼 출발!
0: 출발!
1: 준비됐어?
5: 네. 어? 저기 가디언 엑스다! 어?
0: 가디언 엑스라고? 차가워! 물이 쏟아졌잖아.
1: 으라차, 어떤 상황에서도 주행에만 집중하랬잖아.
0: 네. 다시 해볼게요.
1: 그럼 이번엔 한눈 팔면 안 된다.
0: 네.
4: 차가봉 차가봉 차가봉 부르봉봉 봉 차가
0: 이게 아닌데.
6: 이번엔 집중해서.
5: 우와, 강아지다.
0: 어?
1: 으라차, 잠시 쉬었다 할까?
6: 아니에요, 더 연습할래요.
2: 그 후로도 으라차는 열심히 훈련했어요.
6: 조심, 조심.
0: 자, 우와, 성공이다, 성공!
4: 축하해, 으라차!
1: 이제 문제 없겠는데?
6: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1: 으라차는 잘할 수 있을 거야.
0: 제이, 다들 너무 고마워.

0: 다음 날 저기 우라차가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1: 자, 하나 더.
2: 잠깐만요. 이제 그만 싫어도 될 것 같아요.
1: 더 싫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 싫으라고?
2: 네, 짐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밧줄로 잘 고정해 주세요.
1: 그래? 잠깐만.
0: 한편 제이는 긴급출동센터로 향하고 있어요.
3: 으라차는 잘하고 있겠지?
4: 어? 사고가 났나 보네? 어서 확인해 봐야겠어.
2: 미안해요. 미안해요.
4: 으라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제이. 제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이.
4: 잠깐만. 으라차가 또 사고를 냈다고? 하지만 으라차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2: 우와, 성공이다, 성공!
3: 축하해, 으라차.
5: 이제 문제 없겠는데?
2: 앞으로 연습한 것처럼 조심히 배달할게요.
4: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어? 밧줄이 많이 낡았잖아. 역시 이것 때문이었어. 어?
6: 제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 어서 출동해줘.
4: 알았어, 금방 갈게.
0: 제이는 서둘러 화재 현장에 출동했어요.
4: 프랭크!
6: 제이, 저쪽에 환자가 있어.
4: 알았어. 괜찮으세요?
7: 아, 그래. 고마워요.
4: 제이, 이쪽이야.
8: 자, 천천히.
4: 조금만 참으세요.
3: 그럼 이만 출발할게.
4: 잠깐!
3: 무슨 일이야?
4: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3: 정말이네.
4: 이대로는 주행이 어렵겠는걸?
3: 어쩌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4: 너? 으라차잖아?
2: 제이를 또 실망시키다니. 불이 났나 봐.
4: 으라차! 나 좀 도와줘.
2: 네? 무슨 일인데요?
4: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앨리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어. 네가 앨리스를 병원까지 끌어다 줄 수 있겠니?
2: 네? 제가요? 하지만 아까처럼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4: 아까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야.
2: 네?
4: 이것 좀 봐.
2: 이건 제 짐을 묶었던 밧줄 아니에요?
4: 맞아. 밧줄이 많이 낡은 탓에 끊어지면서 짐이 쏟아졌던 거야.
2: 정말요? 그럼 제 실수가 아닌 거예요?
4: 그럼. 난 으라차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2: 제이. 해볼게요.
4: 고마워. 잘 부탁해.
2: 네, 걱정 마세요.
0: 으라차는 환자를 태운 앨리스를 끌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2: 환자가 있어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0: 으라차는 한눈에 팔지 않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2: 자, 도착했어요.
9: 와, 으라차 정말 대단한데?
3: 으라차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2: 다 제이가 도와준 덕분인걸요.
4: 무슨 소리? 으라차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고. 그런데 저게 뭐지? 기름이잖아. 으라차, 이번에는 다른 훈련을 해야겠는데?
2: 훈련은 이제 그만할래요.
4: 거기서!
0: 으라차는 제이의 도움으로 더 멋진 배달차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으라차.
2: 봐주세요.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13: 주물 상처엔,
1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0: 마데카
1: 솔 숲속에 가자
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1: 2층입니다
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9: 예!
8: 포켓몬 태그스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 상처엔
11: 순한길게
10: 주물 상처엔
11: 너무나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13: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네모 네모 구멍 송송 말랑 말랑 스펀지 스펀지 하리야, 청소 아니고 그림 그릴 준비. 이 스펀지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나 봐봐.
1: 오호, 좋아요. 뭐가 나올까?
0: 스펀지를 쭉 문지르면
1: 우와, 무지개네요. 물감이 쭉 퍼져서 빨주노초파남포 기다란 무지개가 됐어요.
0: 다 이 스펀지 덕분이지. 이 무지개 위로 뭐가 지나가나 보세요.
1: 네.
0: 먼저 분홍 물감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보라색을 찍고 찍고
1: 우와, 이게 뭘까요?
0: 이렇게 하면 알게 될걸? 동그란 스펀지를 검은 물감에 찍어서 콕 콕 콕 콕
1: 저도 찍을래요. 저도요. 야, 바퀴를 콕, 또 콕, 콕, 콕, 콕, 콕, 가.
0: 뿌, 뿌, 뿌. 연기도 뿜고 있어.
1: 네모난 스펀지랑 동그란 스펀지가 모여서 금방 기차가 됐어요.
0: 또 뭐가 될지 스펀지한테 물어볼까?
1: 네.
0: 스펀지 씨, 이번엔 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말이죠. 아주 말랑해서 모양이 아주 쉽게 변한답니다. 요렇게 찍으면 뭐가 될까요?
1: 리본인가? 아, 린다쌤, 우리 얼른 찍어봐요.
0: 좋았어. 이번엔 스펀지를 이렇게 가운데 고무줄로 묶어서
1: 고무줄
0: 물감에 다시 콕 찍어서
1: 물감에 찍어서
0: 여기 놓고 북신 짜잔 팔랑팔랑 나비.
1: 우와, 나비가 훨훨 날아왔어요.
0: 이번엔 무슨 무늬가 나올까? 짜잔.
1: 우와, 하늘에 나비가 가득하네요. 하리도 이 스펀지 기차 타고 싶어요. 무지개 위를 날아서 훨훨.
0: 친구들도 스펀지로 재밌게 놀아봐요.
1: 재밌게 놀아봐요.
2: 어허, 스펀지로 그린 그림이라니. 뭐지? 보자. 응. 아, 깜짝이야. 아유, 놀래라 놀래. 근데 너 좀 귀여운데? 말랑말랑해. 내 동생 해라. 귀여워. 우와, 방울방울 비눗방울이다. 태원아, 여기 왜 이렇게 비눗방울이 많아?
3: 지금 거품 먹어 가고 있거든.
2: 아~
3: 내가 누구 그리는지 봐봐.
2: 응?
3: 아~ 저래.
2: 옆죠.
3: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랑.
2: 응, 다리랑.
3: 됐다. 그리고. 이제 네모난 스펀지로 일단 끝 찍어서.
2: 찍어서.
3: 종이에 찍어줄 거야. 여기도 예쁘게 찍어줘야지.
2: 와.
3: 응? 물감이 잘 안 나오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2: 혜원아, 이게 뭐야?
3: 이거? 응. 한번 맞춰봐.
2: 아, 뭘까? 아, 몽글이 궁금해.
3: 콕콕콕콕 찍어줄 거야.
2: 이번엔 동그란 스펀지네.
3: 톡톡톡톡. 찍어주고.
2: 찍어주고.
3: 됐다. 이제 이걸로 노란색 물감을 찍어서.
2: 이번엔 노란색.
3: 꼭 붙여줄 거야. 반대쪽도.
2: 뭘까?
3: 검정색 물감으로. 여기도 다음에. 하고.
2: 뭔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3: 꾹 찍어서 거품을 만들어줄 거야.
2: 거품이다. 이거 지금 몽글이 목욕하는 거 그린 거구나.
3: 응, 맞아.

0: 보글보글 거품 많이 많이 그려줘. 내 머리 위에 거품 있어.
1: 그 다음은 이렇게 붙여서 한 마리, 우와. 두 마리, 우와. 세 마리.
0: 우와, 이건 뭐야?
1: 아, 이건 우리 가족이야.
0: 그렇구나. 여기 거품 목욕하는 데서 뭔가가 나오려고 한다. 뭘까? 돌고래다 돌고래. 전방 전방. 돌고래도 거품 목욕을 한다.
1: 몽그리 색깔이 분홍색이라죠?
0: 우와 예쁘다. 분홍 하트. 아 너무너무 좋은 거품 목욕이야.
2: 작품은 눈 오는 날입니다. 눈보라를 만들었는데요. 스펀지로 눈결점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3: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0: 알 수 있어?
1: 참 잘했어요. 후!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말.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이상은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뿅뿅 퍼지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뽀이뽀이. 내가 바로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키 꽁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5: 포켓몬 태그스타.

0: 표와 그래프로 외계인 구하게!
1: 우주에 딱 16명뿐인 귀요미미 외계인이 같이 놀러가고 싶은 요원으로 곰기를 뽑았대!
0: 차하! 귀요미미 외계인은 날 너무 좋아한다니까? 차하하!
2: 좋겠다, 곰기! 여기 있는데?
3: 나는 미래의 곰기야! 도와줘!
4: 에? 미래에 내가 왜?
0: 혹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4: 네, 맞아.
0: 곧 우주 악당이 나타나서 귀요미미들을 싹

0: 야차!
1: 조심해, 꽃게!
2: 오, 정말 어쩐지.
0: 귀여워, 베베가! 어,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여섯! 어, 다 왔고. 자, 너희들, 나랑 놀러 가고 싶댔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3: 어,
0: 뭐라는 거야?
1: 꽃게!
2: 우리가 들었어!
4: 놀이공원, 캠핑장, 눈썰매장 이렇게 세 곳인 것 같아.
2: 이렇게 표를 만들고 원하는 장소마다 귀요미미의 수가 몇 명인지 적으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
0: 오, 표를 만들다니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자, 급하다 급해. 자자,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귀요미미 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캠핑장 손. 어, 하나 둘 셋 다섯. 자, 마지막 눈썰매장 손. 셋 넷 다섯. 됐다. 자, 그럼
5: 다섯.
0: 아, 똑같잖아. 어떡하지?
4: 꽃기, 급할수록 침착해야지.
2: 표를 보며 확인해보자고.
4: 곰기가 조사한 걸 다 더해보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2: 5 더하기 5는 10. 거기에 또 5를 더하면 15.
4: 15? 15명? 귀요미미는 모두 16명인데.
2: 아이, 다시 세어봐, 곰기.
4: 그래, 이번엔 실수하지 않게 표시하면서.
0: 아하, 알았어. 자, 이번엔 침착하게 귀요미미 다시 한번 놀이공원에 가장 가고 싶으면 손.

0: 지금은 곰기와 슈퍼맨 시간인데 왜 나밖에 없는 거야? 어디 있냐 슈퍼맨?
1: 슈퍼맨과 곰기 나 여기 있지. 문제도 가져왔다. 슈퍼 문제. 내가 오늘 간식을 13개 먹었거든. 그걸 표로 만들어봤다. 빈칸을 채워보시지.
0: 하! 표의 윗줄은 간식의 이름, 아래는 간식의 개수. 그럼 모두 3개인 간식은?
2: 아이스크림.
0: 자, 이제 초콜릿이 몇 개인지 세면 끝.
1: 에이? 그렇게는 못할 걸. 슈퍼!
0: 이렇게 하면 초콜릿의 수는 다르게 알아보면 되지. 간식이 전부 합해 몇 개?
2: 13개.
0: 거기서 아이스크림과 사탕의 수를 빼면 초콜릿의 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13 빼기 3 빼기 4는?
2: 6!

0: 히! 아! 어, 배 아! 아!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 아!
1: 에이, 그러게! 간식을 왜 13개나 먹었어?
0: 아. 이 동기? 다음번에 아, 몰라, 급해!
1: 아! 볼일 절반 슈퍼맨!
2: 도전! 수학 게임에서 살아남기!
3: 곰기를 좋아하는 팬이 곰기한테 이 게임기를 선물했다고?
1: 그렇다니까. 펠레터까지 받은 건 안 비빌! 하! 차!
3: 와, 웬일, 웬일! 얼른 읽어봐, 끼끼!
4: 알았어.

0: 동기님, 그동안 악당 슈퍼맨으로부터 우주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을 담아 공기님을 위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공기님의 팬 드림. 아니, 뭔가 이상해.
1: 뭐가?
0: 공기를 위한 게임. 그게 대체 뭐지?
2: 참나, 그거야 직접 해보면 되지. 시작 버튼이.
0: 잠깐 소리내지 말고.
2: 여기 있네. 게임 시작.

0: 여기가 어디야?
1: 이곳은 내가 만든 수학 게임 속 세상.
0: 에?
1: 환영한다, 굶기.
0: 이럴 수가. 게임기를 준 게 수팜의 나였다네. 아!
2: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3: 꽁기야, 어떡해.
1: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된다. 너에게 주어진 당근은 모두 3개. 게임에 실패하면 당근이 하나씩 사라지지.
0: 당근이 다 사라지면?
1: 그럼 넌 이 게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돼.
0: 슈퍼맨! 슈퍼맨! 어떡하지?
3: 어떡하긴. 곰기, 넌 할 수 있어?
2: 그래. 요원들, 곰기가 게임 속에 갇히지 않게 도와줄 거지?
4: 응, 우리가 도와줄게.
3: 좋았어. 게임 시작된다.
5: 첫 번째 게임, 모양 찾기.
0: 모양 찾기?
5: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무엇일까요?
0: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모양이 반복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동그라미, 세모. 차, 너무 쉽구만. 차,
5: 진짜 문제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모양을 주위에서 찾아 채워넣으세요.
0: 여기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찾으라는 거지? 좋았어. 그럼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긴 동그라미 없는데.
5: 남은 시간 5초. 5.
0: 잠깐. 3, 진짜 동그라미가 없.
5: 1.
0: 동그라미, 진짜 없는 것 같은데.
4: 곰기, 위에서 봐봐.
0: 위에서? 아하! 동그라미?
5: 곰기, 첫 번째 게임 통과.
0: 우후! 당근 자동차다!
5: 두 번째 게임, 더 큰 수 찾기.
0: 더 큰 수를 찾으라 이거지? 34! 43! 더 큰 수는 43!

0: 더하기 7은
1: 9.
0: 3 더하기 5는
1: 8.
0: 그렇다면 둘 중 더 큰 수는 9. 다시 출발. 예순 하나, 일흔 다섯. 예순 하나는 61. 일흔 다섯은, 요원들! 일흔 다섯이 몇이지?
1: 75!
0: 맞아! 75! 그렇다면, 둘 중 더 큰 수는?
1: 일흔 다섯! 75!
2: 공기 두 번째 게임 통과.
0: 야호! 성공이다!
3: 여긴 또 어디야?
4: 어디긴? 네가 마지막 게임을 할 곳이지?
2: 마지막 게임 폭탄을 막아라.
3: 폭탄!
4: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지. 폭탄은 모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3: 그야 모르지!
4: 몰라!
3: 땡! 아! 내 상자!
4: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모두 13개가 들어있지. 너에게 폭탄을 던질 테니 잘 받으시오.
3: 잠깐!
4: 이야! 지금부터다.
3: 뭐?
4: 문제. 이 상자 안에 남아있는 폭탄은 모두 몇 개일까요?
3: 그건
4: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폭탄을 모두 터뜨려버릴 것이다.
3: 안돼.
5: 곰기, 잘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6: 맞아. 여기봐, 곰기.
3: 좋아. 생각.
0: 처음 상자에 들어있던 폭탄의 수는 13. 그중 내가 받아낸 폭탄의 수는 7.
3: 그래. 상자 안에 폭탄의 수를 알려면 13 빼기 7을 하면 돼. 10을 이용해 빼기를 해보자.
0: 13 빼기 7을 할 때 먼저 13을 10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빼는 수 7을 몇과 몇으로 갈라야 하지?
1: 3과 4.
0: 좋아. 13에서 낮게 3을 빼면
1: 10.
0: 그런데 우리가 원래 빼기로 한 건 7. 3은 이미 뺐으니

0: 이제 며칠 더 빼면 될까?
1: 4!
0: 맞아! 10에서 남은 4를 빼면 정답은?
1: 6!
2: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폭탄은 6개다!
3: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맞네!
1: 우후! 하!
4: 공기, 마지막 게임, 통과.
3: 아, 안 돼! 내가 만든 게임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안 돼!
2: 예! 공기가 해!

0: 조언들 요원들 덕분이다. 고맙다 요원들.
1: 맞아. 우리 곰끼와 요원들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면
0: 악당으로부터 우주 평화를 지켜낼 수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내가 바로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우주 최고의 왕 공기 렛고
3: 1, 2, 3, 4 우리 790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순환치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4: 예!
3: 포켓몬 태그스타

0: 시장님? 그게 누군데?
1: 딩동시의 이웃마을 키키시의 시장님.
2: 킁킁 시장님이랑 상의할 게 있어서 딩동시에 오신대.
3: 아~ 얘들아! 키키 시장님 오신다! 모두 나와! 자, 여기 깃발, 깃발.

0: 개개성에
1: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킁킁 시장님.
2: 예. 아 저는 그 킁킁 시장님이 아닙니다만.
1: 아니 그럼 킁킁 시장님은?
3: 바로 이분이세요.
4: 노호 킁킁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킁킁 시장입니다. 킁킁.
1: 아니 정말 당신이 킁킁 시장님이세요?
4: 어 그렇습니다만.
1: 아니 그 유명한 킁킁 시장님께서 이렇게 작을 줄이야. 이거 완전 꼬꼬마 시장님이시네요. 꼬꼬마.
5: 꼬꼬마.
3: 킁킁은 꼬꼬마 시장님.
6: 키키 시장님. 아무리 그래도 꼬꼬마라는 말씀은
4: 아니요,
6: 좀...
4: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주로. 아, 꼬꼬마. 정말 귀여운 별명이군요. 킁킁.
1: 그렇죠. 꼬꼬마 시장님.

0: 저 키키 시장님 그럼 뭐 얘기 나누러 가시죠. 이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꼬꼬마 시장님
2: 가시죠. 대처 예의 없는 키키 시장 감히 우리 강강 시장님께 꼬꼬마라고 놀리다니.
3: 야 자기는 크면 얼마나 크다고.
0: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키키 시장님.
1: 네, 부탁드립니다, 킁킁 시장님.
0: 네.
4: 예의 없는 키키 시장 가버렸더라. 가버려서 속이 다 훈련하더라. 맞더라.
0: 마시멜로. 생각이 많을 땐 생강차 한 잔 주시겠어요?
4: 생각이 많을 땐
5: 생강차 라죠.
6: 뭐? 쿵쿵 시장님이 생각이 많을 땐 생강차를 드셨다고?
5: 그렇다요, 그렇다요.
7: 그건 킁킁 시장님이 생각할 게 엄청 많을 때 드시는 건데.
6: 무슨 생각을 그렇게.
1: 무슨 생각이었겠나?
6: 어?
1: 바로 이런 생각이었겠지.
0: 나 왜 키가 작을까? 왜 키가 작아서 키키 시장한테 꼬꼬마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왜?
5: 시장님,
8: 이게 다 키키 시장 때문이야. 그 키키 시장이 내일 또 딩동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1: 좋았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키키 시장이 우리 킁킁 시장님을 꼬꼬마라고 놀리지 못하게 방법을 찾아보자.
9: 그럼 일단 킁킁 시장님 키가 쑥 커지면 키키 시장도 더 이상 킁킁 시장님을 놀리지 못할 거야.
10: 근데 킁킁 시장님 키를 어떻게 크게 하냐?
11: 나 알아. 키 크는 방법. 편식하지 말고 모든 골고루 잘 먹고 햇빛 쬐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자리에 일찍 들고 이렇게 하면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
9: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장난감이라 그렇게 해서는 키가 크지 않거든.
11: 맞다, 미안.
10: 그럼 단추마녀한테 부탁해보면 어때?
12: 단추마녀요?
10: 단추마녀라면 킁킁 시장님 키를 쑥쑥 크게 하는 방법을 알지도 모르잖아.
13: 뭐야? 키키 시장이란 자가 킁킁 시장 키가 작다고 놀렸단 말이야?
9: 그렇다니까.
1: 이건 분명 우리 딩동씨를 무시하는 거다.
13: 딩동씨를 무시하는 건 이 단추마녀만이 할 수 있는 거. 감히 키키 시장 따위가 우리 딩동씨를 무시해?
12: 알았어! 단추마녀! 단추마녀!
13: 당장 단추마법을 이용해 킁킁 시장의 키를 아주 쑥 키워놓겠다. 뭔지?
14: 네, 마녀님.
13: 가서 키 크는 마법 단추를 가져오거라.
14: 키 크는 단추가 어떤 건데요, 마녀님?
13: 그 까만 단추 있잖아, 까만 단추.
14: 네, 알겠습니다.
13: 자, 그럼 키 크는 마법의 가루를 만들어볼까나?
1: 준비!
13: 맷돌을 돌려라.
12: 돌려라!
13: 트르륵 트르륵. 단추를 부어라. 트르륵 트르륵 트르륵.
12: 부어라!
13: 뭔지 단추 빨리!
14: 잠시만요. 까만 단추가 두 개인데 어떤 거지?
13: 빨리!
14: 이제 여기 있습니다.
13: 좋았어. 단추를 붓고.
15: 단춧가루가 후두둑 뚝뚝뚝. 단춧가루가 후두둑 뚝뚝뚝.
16: 놀고 놀라워라 단추 마녀의 단추 마법 만들어라 만들어라 키크는 가루
17: 타듯다 타듯다 키크는 가루 자 단 하루 동안만 키가 커지는 마법의 가루 완성이야
18: 됐어 이제 됐다고
0: 마시멜로?
19: 네?
0: 생각이 많을 땐 생강차 한 잔 더 주시겠어요?
19: 알겠다로 킁킁 시장님 오늘도 생각할 게 많으신가 보다려
0: 네 실은 키키 시장이 나한테
20: 예 알고 있습니다 키키 시장이 킁킁 시장님께 꼬꼬마라고 한 소리 때문에

0: 커졌고 여러분은 왜 모두 거인이 된 거죠? 킁킁!
1: 그게 아니라 킁킁 시장님께서 아주 작아지신 거예요.
0: 오, 이런.
2: 단초아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 그러게. 아주 빨리.
1: 잠시만요. 까만 단추가 두 개인데 어떤 거지?
3: 빨리, 빨리. 예. 어머, 뭔지가 키가 작아지는 마법 단추를 가져왔나 봐.
4: 얘들아. 지금 키키 시장님 오신대.
5: 근데 쿵쿵 시장님은?
2: 저기.
4: 쿵쿵 시장님!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 잠시만요! 어서 쿵쿵 시장님을 원래대로 돌려라!
3: 안 돼! 이 마법은 하루가 지나야 저절로 풀린다고!
6: 시장이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근데 킁킁 시장님은요?
1: 그게 여기 안 계십니다.
6: 아이 그럴 리가요. 제가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요.
0: 자자자 여러분 비키세요. 키키 시장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6: 아 여기 어디서 킁킁 시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서?
0: 키키 시장님 여기입니다. 킁킁.
6: 아니 우리 킁킁 아니 우리 꼬꼬마 시장님께서 그새 슈퍼 울트라 초 미니 꼬꼬마 시장이 되셨네요. 완전 꼬꼬마. 이러다 없어.
2: 이거 키키 시장이 우리 킁킁 시장님을 슈퍼 울트라 초미니 꼬꼬마라고 더 놀리게 생겼고. 어우.
4: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
5: 그래 빨리 가보자. 가자.
8: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6: 네, 잘 들립니다, 킁킁 시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린 문제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8: 아, 네. 생각이 많을 땐 생강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봤는데요.
6: 아니,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우리 키키 씨.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8: 아, 저 시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우리 딩동시의 수도관을 키키시의 얼어붙은 수도관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수도관이 녹아서 물이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킁킁.
6: 역시 우리 킁킁 시장님은 키는 작지만 생각이 아주 크시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킁킁 시장님.
8: 아닙니다, 킁킁.
6: 감사합니다. 생각이 정말 크세요. 생각이 엄청 커요, 우리 킁킁 시장님은.
8: 그럼 수도관 공사는 내일 당장 시작하도록 하죠.
6: 아이고, 감사합니다, 킁킁 시장님.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장난감들입니다. 이렇게 현명하신 우리 킁킁 시장님께서 딩동시의 시장님이시니까요.
4: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2: 그보다도 키키 시장님, 떠나시기 전에 저희 킁킁 시장님께 사과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9: 맞아요. 꼬꼬마라고 놀리신 건 너무하셨습니다.
6: 아이쿠, 저는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군요. 킁킁 시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8: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귀여운 별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킁킁.
6: 역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다니 우리 킁킁 시장님은 마음의 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0: 감사합니다. 킁킁 시장님.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조심히 가세요, 키키 시장님.
0: 안녕히 가시죠, 키키 시장님. 안녕히 가세요, 킁킁 시장님. 여러분들의 정말 행복한 장면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실수로 죄송합니다, 킁킁 시장님.
3: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울트라 슈퍼 초미니 꼬꼬마로 지내본 것도 꽤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킁킁.
4: 근데 킁킁 시장님, 키키 시장님이 꼬꼬마 시장님이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3: 오, 글쎄요. 난 키가 작은 것에 대해 한 번도 속상하거나 불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보다 작고 하루는 캡틴 우즈로보다 작죠.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우즈로는 이즈라보다 작죠. 우리는 모두 누구보다는 작고 또 누구보다는 크답니다. 키도 생김새도 생각도 다른 하나뿐인 나만의 모습은 아주 소중한 거고 또 자랑스러운 거죠.

0: 배꼽이 아주 자랑스럽지.
1: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1: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어? 어? 어? 어?
1: 내 미끼 차 출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drums. Guitar. Keyboard.

0: Let's make another song with fun repeated rhythms.
1: You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순한 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오로라방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오로라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오로라 하우스.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다진 마늘, minced, M-I-N-C-E-D. 이렇게 아주 짧게 자르는 거예요. We have an egg, 달걀. And we have lots of sauces. 이것은 katsuobushi jangguk. This is katsuo broth. This is sesame oil, 참기름. This is teriyaki sauce. 아, 테리야키 소스요. 그 달콤한 간장 만든 소스요. We have dashima vinegar. 그 다시마 식초요. And we have mayo, mayonnaise. Now we're ready to cook. 1st we cut the chives. 우리 먼저 부추 잘라요. So, take the chives and cut into 3 pieces. So we cut once here and once here. Now we'll make the batter for our pancake. 이제 우리 전반죽 만들어야 돼요. 3 ingredients. Add the flour. Add the water and add 1 egg. And now we whisk. 네, 우리 섞여서 해야 해요. 처음에서 좀 조심해요. 왜냐면 가루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힘내세요. You can do it. Okay, it's all done. Next, we have to cook the noodles. 다음은 우리 우동면 삶아야 돼요. We need boiling water. 네, 그 보글보글한 누군 물 필요합니다. 다 보글보글 넣었을 때 우리 우동면 넣을 수 있어요. 면 넣었을 때 2분 30초 할 거예요. We're going to cook the noodles for 2 minutes and 30 seconds. 그리고 조금 부드러웠을 때 면이 좀 풀어야 돼요. We have to split the noodles up.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왜냐면 세게 했을 때 그 면 하나씩 해줄 수도 있어요. Oh, okay, we're ready. And now we drain the noodles. 이제 물 해야 해요. Okay, our noodles are ready to fry. Before we fry the noodles, before we make our noodle pancake, we need to add some seasoning. 네, 우리 우동 양념 좀 필요해요. So let's put the noodles in the bowl. 우리 우동면 볼에 안에 넣을 거예요. And we need dashima vinegar, dashima 식초. We need sesame oil, 참기름. We need sugar, 설탕. And we need katsuobushi jangguk. We need this katsuo sauce. And now with chopsticks, we can mix. Okay, ready. There's one more thing to cook before we make our pancake. 우리 전, 그 오코노미야키 만들기 전에 하나 더 해야 해. We have to fry garlic and beef. We have a little oil, 우리 카놀라유 조금 쓸 거예요. And we add our garlic. 네, 우리 다진 마늘, minced garlic 넣을 거예요. And we cook. 1분만 할 거예요. 그리고 탔을 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마늘 냄새 되게 되게 좋아요. 아, 마늘 진짜 맛을 같은 재료예요. 이제 마늘 다 됐어. 우리 소고기 넣어도 돼요. 오케이. 소고기도 그 색깔 변했을 때까지 해야 해요. 칼색까지. 시간 조금 더 걸려요. 걱정하지 마시죠. 왜냐면 고기 아주 맛있게 나올 거예요. Okay. I think it's ready. It's a nice color. 색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동 오코노미야키 준비됐어요. Let's make the Japanese noodle pancake. We add the chives. 우리 부추 넣는 거예요. We add the noodles. 그 양념된 우동 넣을 거예요. And we add the beef and garlic. 우리 소고기하고 마늘 넣는 거예요. And we stir. 네. 이제 아주 고소한 맛있는 만족은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팬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We can make our Japanese noodle pancake. Now it's pancake time. 네. 우리 이제 그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만들 거예요. So, we add a little oil. Okay, it's a hot pan. 이제 카놀라유 이렇게 됐을 때 아주 뜨거워요. We need a ladle. We put two

0: ladlefuls of mixture into the pan.
1: 좋습니다. 와, let's spread it out. 우리 좀 납작하게 만들면서.
0: Now, we wait. 밑에 먼저 구우고, 우리 한번 뒤집고, 그 다음 그 위에 구울 수 있어요. We always have to cook the bottom and then the top. Okay, it's time to turn.
2: Aha, perfect!
1: 이런 색깔은 참 좋아요.
0: Okay, let's get the pancake on the plate.
1: 우리 오코노미야키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Okay, 잘 나왔습니다.
0: Now we need sauce and we need the bonito flakes.
3: 우리 소스 두 개 있어요. Teriyaki sauce.
0: We put teriyaki sauce on like this.
1: 그리고 mayonnaise.
0: We put mayonnaise on like this.
1: 그리고 마지막은 그 춤추는 가츠부시.
0: Now the dancing bonito flakes.
2: And it's done.
0: Our Japanese noodle pancake is finished.
3: 우리 우동 오코노미야키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1: 맛보기.
2: I love pancakes.
3: Oh. This is a good pancake. 이거 진짜 좋은 잔이에요. 저는 우동도 좋아하고, 저는 전도 좋아하고, 저는 카츠부시도 좋아하고.
0: Everything is in here. Meat, noodles, dried tuna. It's delicious.
3: 너무 맛있어요.
0: And look, the katsubushi flakes, the bonito flakes are still dancing.
3: 우리 katsubushi 아직 춤춰요. 되게 신기해요.
0: Today we made delicious Japanese noodle pancake.
3: 네, 우리 오늘은 그 우동 오코노미야키 만들었습니다.
0: 다음에 우리 일본도 갈 거예요? 아니면 이탈리아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갈 거예요? Come back soon and find out. Bye-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키키키키
2: 타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A story with Big Nanny.
3: Good morning, Oscar.
4: Good morning, Joe.
3: Do we have any ice cream orders?
4: Yes. 3 yellow elephant ice creams. 6 animal bath ice creams. 10 I miss you ice creams. And 20 bubble gum ice creams.
3: Wow, that's a lot. Okay, first we have to clean up.
4: Hurry up, Joe.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지난 이야기.
1: 새로운 대원을 뽑는다다.
0: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대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동물들은 아지랑이 섬으로 떠나고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 이닷 또한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누가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2: 누가? 어디가?
0: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거야.
1: 그린조끼 구조대에 지원하고자 이 먼 아지랑이 섬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다도
2: 환영해요.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저희가 준비한 그린조끼는 다 한벌.
3: 정말 갖고 싶다.
4: 진짜 갖고 싶다.
1: 지금부터 이 그린조끼의 주인을 뽑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겠죠.
5: 테스트는 바로
1: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어야겠죠.
5: 자, 그럼 누가 잘하나? 준비.
3: 재활용.
4: 종이,
6: 플라스틱, 야야.
3: 신문은 종이.
6: 플라스틱.
7: 사람들은 매일 아주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1: 짠.
7: 그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매년 2천만 톤이나 된대.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걸 물고기들이 먹으면.
5: 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할래. 벌써 몇 시간째야.
7: 미안. 밤새 책을 읽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지 뭐야.
5: 어? 이다야, 너 밤새 저 책들을 읽은 거야?
7: 응,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지. 난 한다면 하는 의지 음료수 이다니까.
5: 너무 늦었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면 어제 그 잠수함을 탔어야 했다고.
7: 지금이라도 헤엄쳐서 가면 되지. 내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쭉 가서 쭉쭉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던데.
5: 정말?
7: 같이 가자, 뿌기야. 우리 같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는 거야. 자, 출발!
5: 갑자기? 이다야!
7: 쭉.
5: 아, 뭐야? 너무 길 안다며.
7: 그게 지도에서 볼 때랑 길이 좀 다르네. 지도가 엉터리인가?
5: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널 믿는 게 아닌데.
7: 그럼 넌 혼자 집에 가든가. 나 혼자 그린조끼 구조대 할 테니까.
5: 플라스틱이 무슨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
7: 왜? 플라스틱은 그린조끼 구조대 하면 안 돼?
5: 응, 안 돼.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주범이야. 근데 무슨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
7: 그래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쓸모가 많은데. 플라스틱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을걸.

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그러게, 커다란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2: 나?
1: 깜짝이야!
2: 놀라지 마. 나 고래야, 고래.
0: 아, 고래였구나.
2: 미안, 미안. 나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하거든. 우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몰래 우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
1: 나쁜 사람들 같으니.
0: 그럼 계속 이 바다 밑에 숨어 있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2: 그건 안 돼. 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하거든. 그리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
1: 뭔데?
2: 바로 똥! 내 똥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걔네들이 내 똥을 먹고 쑥쑥 자라.
0: 그렇구나.
1: 식물성 플랑크톤. 아하! 그렇다면 고래, 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2: 내가?
1: 응. 고래 똥을 먹고 쑥쑥 자란 식물성 플랑크톤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0: 이산화탄소? 그게 뭐야?
1: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중 하나야.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줘서 좋은 거지.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고래가 먹으면서 결국 고래는 몸에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고래가 죽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고래 몸에 저장된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 넌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는 거라고.
2: 우와, 내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0: 그러게. 근데 이다야, 너는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1: 내가 말했잖아. 난 한다면 하는 의지의 음료수 이다. 밤새 책 보고 공부했다니까.
3: 우와, 정말 이다는 그림 좋게 구조대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구나.
1: 깜짝이야.
2: 미안, 미안. 내 방귀 소리야. 지금 막 똥이 마려워서.
0: 그럼 얼른 바다 위로 올라가야지.
1: 잠깐만, 잠깐만. 아직 저 위에 고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먼저 가보자.
0: 그래, 기다려, 고래야.
2: 이다야, 뿌기야, 조심해.
4: 아이, 참. 고래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1: 아저씨, 아저씨. 지금 고래 기다리는 거죠?
0: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4: 아, 그래? 저쪽?
0: 네, 고래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봐요, 빨리요.
4: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1: 고래야, 얼른 올라와.
0: 고래야, 이제 여기서 편하게 똥 넣어.
2: 고마워, 얘들아.
0: 근데 우리 이제 어쩌지?
1: 그러게, 어디로 가야 아지랑이 섬이 나올까?
2: 아지랑이 섬? 남쪽으로 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야.
1: 오, 고마워, 고래야.
2: 서둘러, 너희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0: 되길 바랄게. 화이팅!
1: 화이팅! 자자, 남쪽이.
2: 아, 이다야.
1: 어?
2: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플라스틱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1: 어? 정말?
2: 정말.
1: 예! 자, 남쪽은 이쪽이야. 가자. 오!
2: 이다야, 같이 가! 어딘데?
3: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린조끼 구조대 언니이시다.
1: 요, 브라더.
3: 반갑습니다.
2: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3: 아, 여기는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에요.
2: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요?
3: 네.
2: 아, 재밌겠다.
3: 아, 재밌어요. 같이 가볼래요?
1: 좋아요.
2: 네, 좋아요.
3: 갑시다.
1: 우와. 그러게.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페트병들은 특징이 있대. 그쵸, 재원님?
3: 네, 맞습니다. 비닐 없는 라벨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 우와! 이렇게 비닐 라벨이 없으면 비닐 사용을 줄여서 좋고.
2: 맞아요. 그럼 페트병 분리 배출할 때도 편하겠어요.
3: 네, 맞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은 음각 디자인도 있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환경에 참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친구들, 환경을 생각한 무라벨 페트병 기억해주세요. 그럼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페트병 만들 재료를 준비해. 여기에는 다 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도 포함되어 있대. 이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재료를 액체 형태로 만든 후 페트병 모양 틀에 넣어서 공기를 훅 넣어주면 페트병 탄생! 그런데 이 페트병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가볍게 만든 제품이라고 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가벼워진 페트병. 도도가 엄청 칭찬해.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
2: 비닐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점
1: 정말 인상 깊었더더.
3: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2: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기계,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해.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일개미님, 설탕수액 처방받으셨네요. 이거 가지고 주사실로 가세요.
4: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주사 맞는데 오래 걸려요. 요즘 왕국일이 바빠서. 아, 빨리 가서 일해야 하는데.
3: 30분이면 돼요. 금방 맞아요.
4: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주사실이 어디 저
5: 아우 눈부셔. 저기 혹시 여기 병원 맞나요?
6: 두더지?
3: 병원 맞아요.
5: 아, 예, 한방에 아주 잘 뚫었구만. 근데 접수는 어디로 가서 하면 되죠? 이쪽인가? 아닌가? 이쪽인가?
3: 이쪽이에요, 이쪽.
5: 아우, 정말 죄송해요. 아, 제가 밝은 곳에 갑자기 나오면 눈이 너무 부셔서 방향 감각이 좀 뜸해지는 편이라서요. 아,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니?
6: 뒤에 있어요.
5: 여기. 죄송해요. 제가 병원은 처음이라서.
3: 잘 안 보이세요?
5: 네.
7: 오늘의 환자 두더지. 병원에 처음 왔어요.
5: 오, 두두두두.
6: 우리 병원엔 처음이라니 반가워요.
5: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8: 자, 그럼 시력부터 잴게요.
6: 자, 일어나시고.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5: 그게
6: 여기
5: 아니라.
6: 딱 쓰시고. 자, 한쪽 눈 가리시고.
5: 누가 가린다.
8: 여기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5: 안 보여요.
8: 이거 보이세요?
5: 안 보여요.
8: 그럼 이거는?
5: 안 보여요. 선생님도 안 보여요.
8: 나 여기 있는데. 눈이 엄청 안 좋으시군요. 안경 처방해 드릴게요.
6: 자, 다시 앉으실게요. 자, 여기 앉으시고.
5: 안경. 저 안경 필요 없는데요.
6: 네? 아니, 그럼 시력 검사는 왜 하신 거예요?
5: 제 말이요. 아니, 잘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니 다짜고짜 시력 검사부터 하셨잖아요.
8: 죄송해요. 그 안 보인다고 하셔서 시력 때문에 오신 줄 알고.
6: 오신 김에 안경도 하세요.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눈이 어딨지?
5: 여기서 문제. 두더지의 눈을 찾아라.
8: 눈이 어디 있다는 거야?
6: 진짜 눈 있는 거 맞죠?
5: 정말 여기 있잖아요. 여기.
6: 깜깜해.
8: 아무것도 안 보여.
5: 그쵸. 깜깜한 땅 속에서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어차피 안 보이죠. 즉, 눈은 별로 필요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두더지들은 진화하면서 눈이 참깨만큼 작아지고 털 속에 묻혀서 거의 보이지 않죠.
6: 아니, 그럼 깜깜한 땅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8: 안 보이면 불편하지 않나?
5: 두두두두두두두두. 전혀요. 깜깜한 땅 속에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6: 보는 것보다
8: 중요한 것?
5: 어? 그건 바로 후각. 냄새를 잘 맡는 것. 여기 안에서 지렁이 냄새가 나는구만. 잡았다. 엄청 큰 지렁이 잡았다. 그리고 청각. 소리를 잘 듣는 것. 어? 들린다 들려. 지네 기억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또 진동검지. 우리 털은 작은 흙의 움직임도 잘 느끼죠?
9: 어? 느껴진다. 어디서? 지렁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 이쪽인가? 어? 저쪽이다. 어?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10: 뭐지? 이 쎄한 기분은?
5: 푸! 아, 난 어떤 사냥감도 놓치지 않는다. 두더지는 눈이 잘 안 보여도 더 뛰어난 냄새, 소리, 진동 감지 능력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죠.
11: 우와, 두더지님 진짜 대단해요.
6: 안 보인다고 걱정한 건 우리 선입견이었어.
4: 맞아. 그 두더지님 얘기 들으니까 눈이 안 보여도 더 특별한 능력으로 잘 사는 동물 베스트 삼총사가 생각나냐?
12: 바로 우리예요.
13: 나는 도롱뇽 우파룡파. 아흘로틀이라고도 하지. 우린 원래 호수 바닥의 흐린 물에 살아서 눈이 잘 보여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루파. 대신 먹이를 잡기 위해 물의 흔들림을 느끼는 능력, 냄새 맡는 능력이 발달했다, 루파.
14: 난 바다에 사는 돌고래. 나도 물속에서는 눈만 가지고는 잘 못 봐. 그래서 난 삐 소리를 내고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15: 난 거꾸로 매달려 사는 박쥐. 나도 두더지처럼 시력이 안 좋지. 그래서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소리로 먹이의 위치, 크기, 거리를 정확히 알고 사냥할 수 있지. 파!
12: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문제 없지.
5: 아! 맞아, 맞아. 근데 저 삼총사에 왜 내가 못 낀 건지?
4: 그 두더지님까지 사총사.
6: 그러면 병원엔 왜 왔어요?
5: 땅굴을 파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여기가
6: 어디 여기 깨만큼 긁혔네요.
4: 저런. 아유, 근데 생각해보니 땅속에 살면 매일 땅굴 파느라 힘들긴 하겠네요.
5: 헤이, 땅굴 파기 1인자인 이 두더지에게 별 말씀을. 저희 두더지한텐 이게 있어서 땅굴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죠. 바로 이 포크레인을 닮은 앞발에 있어서.
4: 우와, 정말 비슷하다.
5: 몸에 비해 커다란 앞발에 기다란 다섯 개의 갈고리 발톱이 있어서 땅을 잘 팔 수 있죠. 우리는 이 튼튼한 앞발로 하루에 땅굴을 60m까지 뚫기도 하죠. 아, 배고파, 두두! 땅굴을 파면 지렁이 사냥도 하고 또 이렇게 땅속에 집도 만들죠.
6: 우와, 이게 두더지 집이구나. 아, 집 소개 좀 해주세요.
5: 두두두두두. 여기는 잠자는 방. 나뭇잎으로 침대를 만들어 더욱더 아늑하죠. 여기서 우리 아기도 키운답니다. 두두두두. 두두. 아하, 여기는 먹이방. 아, 배고파, 두두.
16: 두더지는 하루에 거의 자기 몸무게만큼 먹이를 먹어야 해서
5: 사냥을 해서 계속 이 방에 보관을 하죠.
6: 우와, 먹이 먹는 방, 자는 방이 따로 있구나. 오, 신기하다.
8: 우와, 땅속에 먹이 넘쳐나 집도 있어. 진짜 땅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네요.
5: 두두두두두. 그렇죠. 근데 두더지가 땅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또 있죠.
8: 뭔데요?
16: 오랜만에 나가볼까?
5: 두두두두. 더지더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참. 아이고. 내 무릎. 내 무릎. 그나저나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지?
16: 밝으면 방향 감각이 사라져 헤맬 수도 있거든요.
5: 더 헤매기 전에 얼른 집으로. 저기 우리 집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어딘지 아시나요? 아 이게 뭐야? 아 나무잖아. 우리 집.
16: 그리고 또 두더지는 사람보다 체온이 2에서 3도씨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5: 덥다 더워. 우리 두더지는 땀샘이 없어서 더 더워. 더워지기 전에 집으로.

0: 아야, 아야. 응? 허허! 오늘은 햇빛이 약하구만. 그렇다면 오늘은 밖에서.
1: 땅 밖에는 여우, 올빼미, 오소리 같은 천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0: 잡아먹기 전에 얼른 집으로. 두두두두두 더지더지. 아유, 천적도 없고 먹이방에 먹이도 많고 땅속이라 시원해서 덜 걱정도 없고 역시 땅속 우리 집이 최고야. 더지더지. 그러니까 땅 밖에 먹이가 있을 때나 잠깐 나가지 굳이 땅 밖으론 안 나가죠.
2: 아, 어쩐지 그래서 두더지 보기가 힘든 거였구나.
3: 아, 두두님 덕분에 두더지에 대해 많이 배웠네요. 그럼 상처의 발을 연고 처방해드릴게요.
0: 네? 아이, 벌써 가라고요?
3: 네, 그 뭐 더 하실 말씀이라도?
0: 아니요.
4: 두두님, 이거 상처에 수시로 바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두두.
2: 조심히 가세요.
0: 네.
3: 아니, 그 가실 때는 땅굴 파지 말고 문으로.
0: 아, 네.
3: 조심히 가세요.
2: 안녕히 가세요.
0: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땅 밖으로 나와서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가자니 좀 아쉬워서.
5: 아쉬워서?
0: 문제 하나 더 낼게요, 두두. 다음 중 두더지는?
2: 2번은 고슴도치잖아.
3: 1번은 코가 꼭 빨간 꽃 모양 같네. 그런데 발은 완전 두더지 앞발이잖아. 정답은 1번.
0: 오, 정답은 1번과 2번.
4: 뭐야, 둘 다 두더지라고?
0: 두두. 1번은 별 모양 코를 가진 별코 두더지.
4: 우와, 별 모양 코 예쁘다.
0: 코에 있는 별은 사실 촉수. 촉수로 먹이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감지. 우리 두더지 중에 사냥 속도가 제일 빠르죠.
5: 오!
0: 고슴도치를 닮았지만 이건 가시 두더지죠.
2: 우와, 가시가 있는 두더지도 있다니.
0: 가시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와 달리 알을 낳아요.
4: 알을 낳는다고? 별별 두더지가 다 있다.
0: 두두두두. 그쵸. 문제 안 냈으면 서운할 뻔했죠.
5: 그러게요.
0: 그런 의미에서 또. 아유, 참. 농담이에요, 농담.
5: 농담?
2: 있죠?
0: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3: 조심히 가세요.
0: 네.
3: 그, 가실 때는 잊지 말고 문으로.
0: 아, 문으로. 아, 그럼요. 제가 왔던 곳이 곧 문이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동물.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스.

0: 어려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수, 레, 기, 풍.
1: 한 번 더! 우!
3: 우리는 한글 쓰레기통!
4: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플라스틱은 나에게 주세요.
5: 종이는 나에게 주세요.
6: 캔은 나에게 주세요.
7: 플라스틱은 나에게.
8: 쓰레기통 기다리고 있었다.
3: 어서 오세요.
4: 아, 쓰레기를 버리러 오셨군요.
5: 응? 이건 누구한테 버려야 할까?
6: 이거 플라스틱인가?
4: 종이 아닐까?
5: 종이는 아닌 것 같은데.
4: 맞다.
8: 감히 내 천지군을 쓰레기로 보다니. 나는 천지. 나의 공격을 받아라. 지연!

0: 바람까지 핀다. 이야, 전진 각오해라.
1: 줄게.
2: 쓰레기통 빨리 와.
0: 수수.
1: 왔다.
3: 안녕. 우리가 왔어.
0: 우와, 우리 집이다. 들어가.
1: 공격을 받은 거야?
4: 천지가 한글을 가져갔어.
5: 우린 원래 멋진 쓰레기통이었는데
4: 뚜껑도 안 열려.
5: 이제 쓸모없는 통이 돼버렸어.
0: 뭐?
1: 걱정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줄게.
2: 우리가 한글을 찾으면 쓰레기통의 뚜껑이 열릴 거야.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찾으러 떠나자.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1: 응. 우리도 함께 갈게.
0: 수수, 나도 갈래. 좋아. 어린이 용사 출동.

0: 좋아.
1: 어? 저기 한글이야.
2: 와.
3: 어림없다.
0: 천지야.
3: 쭉.
0: 안돼.
4: 천지 멈춰.
0: 아야.
3: 방해꾼이 또 나타났군.
5: 천지, 한글을 돌려줘!
3: 어림없다.
4: 한글을 빼앗다니 절대 용서 못해!
3: 건방지구나. 슛!
5: 한글 용서! 아! 이! 야!
4: 어서 한글을 돌려줘!
2: 그만! 한글을 돌려주겠다!
3: 하지만 순순히 돌려줄 순 없지. 자, 한글을 돌려주겠다.
6: 와, 한글을 찾았다!
1: 이제 열리겠지? 수수!
7: 뭐지?
1: 어?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쓰레기통?

0: 우와, 하늘 찾았어.
1: 한글을 찾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쭉.
2: 우리 집은 안 열려, 수수. 천지가 이번엔 한글을 파괴했어. 쓰레통? 아, 길을 파괴했어.
3: 길을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2: 수수수수수 여기에 한글이 있어.
3: 미윤이야.
2: 아,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기억이야.
4: 우리가 도와줄게.
5: 찾아라 한글.
6: 이제 내 차례야.
5: 두라나 해전추
6: 쥬엇 쥬엇 헛 쥬엇 헛 쥬엇
4: 쓰레기통.
7: 정답 완료. 쓰레기통.
8: 손으로.
9: 이젠 할아버님 차례. 쓰레기통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10: 우와! 뚜껑이 열렸다. 쓰레기야, 어서 들어와.
9: 들어와.
2: 수수 수수.

0: 쓰레기통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플라스틱 쓰레기집은 여기.
2: 쏙.
1: 쏙.
3: 종이 쓰레기집은 여기.
2: 쏙.
3: 쏙.
4: 캔 쓰레기집은 여기.
2: 갑니다. 쏙.
1: 쏙.
0: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시옷이 을을 만나 쓰. 리을이 에를 만나 레.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티읕이 오를 만나 토. 토가 받침 이응을 만나 통. 쓰레기통.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쓰레기통. 친구들 따라해봐요. 쓰레기통.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얍! 쓰레기통에 버려요. 따라 읽어보세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고 올게요.
5: 히히. 오, 한글이다. 맛있겠다. 냠. 냠냠냠. 슝.
0: 아휴. 윙.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0: 쓰레기통에 버려요. 친구들 안녕. 할아버지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떤 한글을 만들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같이 이야! 이야! 오잉! 한글이 풍선에 갈려서 안 보이네! 친구들! 다 같이 입으로 후 불어서 풍선을 날려보내볼까요? 다 같이 후! 날아가라! 함께 만나볼까요? 한글 용사 아이야!
1: 한글 용사

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소설아 한글
1: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헛 나와라 한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하 돌아와 한글
1: 아 이
2: 야
3: 아이야 축하해 올해의 영웅으로 뽑힌 아이야에게 영웅 배지를 붙여줄게 짠 어린이들에게 쉽게 한글을 알려준 아용사에게 박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한글을 찾은 이용사에게 박수! 지식으로 용사들을 도와준 야용사에게도 야! 아이야는 한글 영웅!
4: 아이야는 우리들의 영웅이야!
0: 우리가 올해의 영웅으로 뽑히다니!
5: 역사적인 순간이야! 우리 TV에도 나오겠는데?
1: 감동이야! 영웅 배지 너무 좋아!
2: 영웅님들,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엄지척 칭찬을 받아주세요.
1: 어? 엄지척 칭찬?
4: 친구들, 엄지척 칭찬 준비됐지? 좋아,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아이야, 최고야! 라고 외쳐주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6: 어림없다.
1: 아이야가 올해의 영웅이라니 가소롭군. 아이야는 절대 영웅이 될 수

Mm-hmm.

0: 정글이야. 정글이?
1: 이응을 파괴했어.
0: 응.
1: 우리가 이응을 찾아.

야, 어? 어린이 용사, 어디로 간 거야? 아직도 출동하는 중인가? 어린이 용사들이 올 때까지 놀고 있어야겠다.

0: 빛난다.
1: 그런데 나 배고파, 배고파.
0: 한글이다. 나는 땡땡으로 놀아요. 맛있겠다.
1: 먹고 싶은데.
0: 문장을 완성하면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밥. 나는 밥으로 놀아요. 잘못된 문장이구나. 밥은 노는 게 아니라 먹는 거야. 친구들, 도와줘. 더 얘기해줘. 그럼 난 공으로 놀아요. 공.

왼쪽 오른쪽 중간 친구들 다 천천히 나처럼 돌려봐요 이렇게 재밌어 어? 그런데 어린이 용사는 어디쯤 오고 있을까? 어? 우리 함께 어린이 용사를 불러봐요 어린이 용사!

0: IR 보안 끝까지 오다니 겁도 없군.
1: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
2: 그럴 순 없어. 우린 이응을 꼭 찾아야 해.
1: 고집이 세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길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비행하다가 한눈 팔면 안 되지.
1: 그나저나 새로운 미션은 언제 뜰까?
0: 그러게, 나올 때가 됐는데.
2: 여러분 안녕. 오늘도 즐거운 탐험을 떠나야겠죠?
0: 미션이다.
3: 그럼 어떤 미션인지 빨리 불러볼까요?
2: 미션 대공개! 뿌뿌! 홍등에 소원을 날려라!
3: 홍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2: 저희들도 홍등에 소원을 적어 날려볼까요?
3: 좋죠! 여러분들도 미션을 완료해서 꼭 홍등에 소원을 날리길 바라요.
2: 그럼 안녕! 뿌뿌!
1: 홍등? 그게 뭐야?
0: 로빈, 홍등에 대해서 알려줘.
4: 비리비리비, 검색 엔진 가동. 홍등은 팬더 마을의 축제에서 구할 수 있는 붉은색 등입니다. 이 홍등의 소원을 빌어 하늘로 날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5: 우리 소원도 저기에 빌면 이루어질까?
0: 아무튼 순진하긴, 그걸 믿냐?
6: 난 믿어. 간절히 원하면 어떠한 소원이든 이루어질 거야.
0: 좋아. 그럼 출발해볼까?
1: 자, 간다. 다들 꽉 잡아. 예.
7: 그러게 말이에요.
1: 마을 전체가 들뜬 분위기네.
0: 너무 설렌다.
5: 그나저나 얼른 홍등을 구해야 할 텐데.
1: 그래, 더 가보자. 따라와. 저기 홍등이다.
0: 진짜 홍등이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다 파는 거예요?
6: 그렇다. 뭘 사러 왔나? 이거요. 이걸 사고 싶어요.
0: 우와, 예쁘다. 이 홍등은 얼마예요?
8: 홍등값은 대나무 7그루다.
0: 네? 대나무요?
8: 이 마을에선 대나무로 물건값을 매긴다.
0: 네? 그럼 대나무는 어디서 구하지?
6: 저... 혹시 다른 건 안 받아주시나요? 이건 1000년이나 된 고대 문서인데 엄청난 학문적 가치가 있거든요.
8: 이건 땔감으로 쓰기엔 너무 얇다.
0: 그럼 이건요? 이건 엄청 값비싼 보석이에요.
8: 그냥 조그만 돌멩이 아니냐. 필요 없어. 대나무 7그루가 없으면 돌아가라. 장사에 방해된다.
0: 어쩌지?
9: 꽉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통하잖아.
6: 하지만 억지로 달라고 조르는 것도 실례잖아.
0: 그건 그렇지.
8: 너희들 홍등이 그렇게 갖고 싶나?
10: 네!
8: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0: 뭔데요?
8: 그건 나와 대결을 해서 이기는 거다.
0: 대결이요?
8: 이거다.
0: 이걸로 뭘 하는데요?
8: 그냥 이걸 높이 쌓으면 돼. 1분 동안에 무너뜨리지 않고 더 높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기면 홍등을 그냥 주지.
0: 왜? 정말요? 좋아요.
1: 자, 준비됐죠?
10: 자요, 파이팅!
1: 그럼 시작!
0: 어? 웬 나비가? 아치!
1: 시간이 끝났어.
8: 내가 이겼다.
0: 말도 안 돼.
6: 네 잘못이 아니야, 사요. 어쩔 수 없었어. 운이 나빴던 거야.
8: 사요라고 했나?
0: 네? 네.
8: 게임은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속대로 홍등은 줄 수 없다.
9: 차, 하필 나비가 뭐냐?
8: 나는 줄 수 없지만 내 동생이라면 줄지도 모르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내 동생이 홍등을 팔고 있다. 내 동생도 대결을 좋아하니까 대결을 해서 이기면 홍등을 구할 수 있을 거다.
1: 우와, 정말요? 그럼 아직 희망이 있어.
0: 고마워요. 어서 가보자.
1: 안녕하세요.
7: 안녕,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혹시 나한테 볼 일 있니?
0: 네, 저희 이 홍등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대나무가 없어서...

0: 대결로 홍등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대결? 좋지.
2: 아까 그 팬더랑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
1: 그럼 대결 종목은 이걸로 하는 게 어때?
3: 주사위네요.
1: 세 번을 던져서 합이 더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0: 단순하네요. 좋아요.
1: 그럼 내가 먼저 던질게. 숫자가 애매해서 좋아.
0: 이번엔 저예요. 좋았어.
1: 봤지? 생각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눈을 이 주사위에 실었어. 오, 여기다. 역시 나의 운.
3: 괜찮아, 핑핑. 3보다 높은 숫자만 나오면 돼.
0: 알고 있어. 승패는 정확히 반반. 제발 부탁한다. 안 돼.
4: 이런.
2: 망했다.
1: 기막힌 역전승.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0: 미안해 얘들아, 지고 말았어.
3: 저기 팬더님, 저희는 꼭 홍등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 좋아. 골목을 돌아가면 우리 막내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 그 아이를 찾아가 버렴.
5: 정말요? 유후! 감사합니다. 야, 가자.
6: 얘들아, 안녕? 둘째 형 가게에서 홍등을 찾던 아이들이네. 근데 무슨 볼일이야?
0: 우린 저 홍등을 갖고 싶어서 왔어요. 홍등을 걸고 대결을 하고 싶은데.
6: 시작할까? 복잡한 설명 필요 없고 만두 다 먹고 먼저 휘파람 불면 이기는 거야.
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 생크미 화이팅!
7: 화이팅!
0: 자, 시작! 막상막하네.
5: 우와, 생크미가 둘로 보여.
3: 생크마, 조금만 더 힘을 내.
0: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어.
3: 됐다!
5: 생크미가 이겼어!
8: 생크미 만두 좋아.
2: 생크마, 뭐 하는 거야? 휘파람을 불어야지.
0: 입을 요렇게 하고 숨을 내쉬어.
2: 혹시 휘파람을 불지 못하는 거 아니야?
6: 내가 이겼지?
3: 네.
5: 생크미가 휘파람을 못 불 줄이야.
0: 이렇게 꼽지라니 말도 안 돼.
2: 그럼 우리 미션은 실패한 거야?
0: 그만 퍼니바니오로 돌아가자. 너무너무 아쉬워.
1: 벌써 포기하는 거야?
0: 네?
1: 이렇게 포기하는 거냐고.
6: 그 누나!
4: 난 얘들 누나야. 그리고
7: 어?
4: 우리는 쌍둥이야. 어때? 우리와도 결혼해볼래?
7: 좋아요.
4: 내 동생이 낯을 많이 가려서 내가 대신 얘기할게. 괜찮지?
0: 네, 괜찮아요.
4: 대결 상대는 내 동생이야. 이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홍등을 줄게.
0: 좋아요. 그럼 대결은 어떻게 하죠?
4: 대결은 바로 활쏘기야.
2: 활쏘기라면 나 자신 있어?
5: 나도. 활쏘기 하면 이치치잖아.
2: 웃기시네. 나한텐 안 될걸.
9: 누가 할 소리?
0: 진정들 해. 대결엔 한 명만 나갈 수 있다고.
4: 같이 해도 돼? 정말? 알았어. 내 동생이 그러는데 둘 다 같이 해도 좋다는데.
0: 정말요?
5: 그럼 이번엔 우리 둘 다 나갈래.
0: 그래, 알았어. 그 대신 둘이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5: 당연하지.
2: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3: 이길 수 있을까?
0: 둘이나 나가니까 이길 수 있겠지.
4: 세 발의 화살을 쏴서 점수 합이 더 높으면 이기는 거야. 알겠지?
2: 그렇긴 한데 그냥 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산점 같은 거 없어요?
5: 저도 자신 있어요. 기술 점수도 매겨주세요.
4: 좋아. 높은 기술을 보여주면 1점씩 가산점을 줄게.
5: 좋았어.
4: 그럼 시작하자. 내 동생부터야. 그렇지, 잘했어.
2: 그 정도는 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5: 자, 잘 보시죠.

0: 저게 맞아? 그것도 10점을?
1: 기술 점수도 주셔야죠.
0: 알았어. 관역 10점에 기술 점수 1점을 더해줄게. 11점이야.
2: 좋았어!
3: 이번엔 내가 보여주지.
0: 공중에 떠서 정확하게 10점을 쏘다니.
3: 이 정도는 돼야 가산점을 받는 거지. 나도 11점이죠?
0: 그래. 이제 내 동생 차례야.
2: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0: 괜찮아. 앞으로 만회할 수 있어.
2: 글쎄요.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0: 그 정도는 우습지. 자, 자, 봤냐?
1: 오, 제법인걸.

0: 같은데.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아.
2: 허, 글쎄, 대결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닐까? 치치 도켓이라고 했니? 솔직히 좀 제법인걸? 정말 막상막하네.
0: 막상막하라고요? 점수를 보세요. 제가 훨씬 낫죠. 네가 아니라 내가 훨씬 나은 거지. 활도 내가 더 어려운 기술들이었잖아.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내가 쏘는 거 보고 따라 한 주제. 넌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술들이었잖아. 내가 언제 따라했어?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기술이 그 정도냐?
3: 뭐라고?
0: 해보자 이거지? 좋아, 어디 제대로 겨뤄보자고.

0: 없어서.
1: 이대로 화를 쏘면 관여가 활이 이상한 데로 날아갈 거야. 제발 얘들아.
0: 어? 10점에 맞았어.
1: 우와! 해냈다!
0: 우와! 잠시만, 저기 뭔가 이상한데?
2: 어? 화살깃 색깔이...
1: 뭐? 화살깃? 망했다! 안 돼!
3: 화를 다른 관역에 쏘다니, 너무 자만했어, 너희들.
0: 마지막 화살은 그럼...
3: 당연히 0점이지. 1점 차이로 내 동생의 승리야.
1: 싸우지만 않았어도.
0: 저기 팬더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3: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럼 진짜 마지막 대결이다.
4: 너 때문에 이렇게 된
1: 그러나
4: 거잖아.
1: 대결 내용은 뭐예요?
3: 대결은 이거야. 짜잔!
1: 네? 이건 콩이잖아요.
3: 그래, 맞아. 젓가락으로 콩을 세어서 개수를 맞추는 거야. 먼저 콩을 세는 쪽이 정답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
1: 그리고 그 정답이 맞으면 이기는 거네요?
3: 그래, 맞아.
0: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누가 대결을 하나요?
3: 대결 상대는... 바로 너.
0: 저요?
5: 드래곤이요?
6: 롤은 간단하다. 앞에 있는 두 자루 속에는 같은 수의 콩이 들어있다.
3: 예, 아까 다 설명했어.
6: 그렇다. 설명은 아까 다 했다.
1: 그럼 다들 준비된 거죠? 시작!
3: 역시 뭉툭한 선으론 쉽지 않은 모양이군.
7: 저러다 내일은 돼야 다 세겠는데.
1: 팬더 언니가 훨씬 빨라.
3: 우리 누나가 엄청 빠르고 꼼꼼하거든.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걸?
1: 대결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했잖아. 드래곤을 응원하자. 드래곤 빌레!
8: 빨라진다.
7: 여자 팬더가 더 빨라.
1: 제발.
3: 정답.
6: 그럼 정답은?
3: 정답은 87개야.
0: 정답!
3: 뭐야? 내가 정답을 말했잖아.
0: 답이 틀렸어요. 정답은 88개예요.
6: 둘 중에 답이 있다.
1: 진짜요? 뭐가 정답이에요?
8: 빨리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6: 정답은 바로 88개다.
0: 우와, 해냈다!
5: 우와, 이겼다!
3: 좋아, 홈등을 줄게.
0: 우와, 드디어!
1: 이제 미션을 할 수 있겠어!
3: 미션? 그게 뭔데?
1: 우리는 세계 탐험대회에 도전 중이거든요. 이번 미션은 홈등에 소원을 날리는 거예요.
3: 그랬구나. 그럼 홍등을 높이 날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5: 네.
1: 힘들긴 했어도 예쁜 홍등을 구하긴 했다.
8: 그냥 사서 날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
6: 아무튼 오늘 하루 너희들 덕분에 즐거웠다.
9: 다음엔 한 번 더 붙어보는 게 어때?
7: 좋아요. 다음엔

이제 불을 붙여야지. 자, 드래커. 그럼 날릴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4: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또 놀자.
14: 키키키키.
15: 사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7: 바랄라 페어리즈
18: 신입생 환영 공연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선생님과 학생들은 모두 감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9: 또 엉덩이 좀 치워봐키.
20: 어? 네가 날 누른 거잖아. 내가 먼저 나갈래.
19: 저기 비키라니 비키.
21: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있었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20: 하지만 말도 안 하고 몰래 이곳에 온 건데 스피카 여왕님께서 화내지 않으실까도.
21: 스피카 여왕님은 상처를 치료 중이시니까 우리가 별빛 요정들을 잡아 여왕님께 바치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선물로 주실 거야. 스키.
20: 아름다운 날개라.
21: 스키. 우와, 관객이 엄청 많네.
22: 아이, 참, 어떡하지?
23: 너 왜 그래?
22: 나 너무 긴장돼.
23: 어?
22: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 이따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웃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23: 에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확실히 긴장이 풀릴 거야.
22: 정말?
23: 날 따라해.
24: 안녕하세요, 저는 웬디입니다. 웬디는 안 떨려요.
22: 아저씨야,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돼.
24: 해보라니까. 해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23: 유치.
24: 치, 잘난 척 하기는.
23: 우린 댄스 공연을 하는 거지 개그 공연이 아니라고.
22: 레나도 좀 긴장한 것 같은데.
23: 너희가 공연을 망칠까 걱정이야.
22: 아, 레나도 걱정돼.
24: 우아하니 셋이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는걸요.
22: 그럴 리가. 조금 있으면 공연을

0: 오늘 공연 정말 기대돼.
1: 쓸데없는 짓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테니까.
2: 와,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 내 방법은...
2: 아, 듣기 싫어.
0: 뭔데? 어서 말해봐.
1: 웬디, 원래 긴장하면 동작을 까먹기 쉬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할 때 내 뒤에 서서 날 따라하는 거야.
2: 참나, 기가 막혀서? 왜 그래야 하는데?
1: 난 동작을 완벽하게 다 외웠거든. 틀릴 리가 없어. 너도 긴장돼서 잘 못할 것 같으면 내 뒤에서.
2: 어? 뭐 하자는 거야? 레나, 잘난 척 그만해! 너 혼자 주목받으려는 거지?
0: 진정해!
1: 마음대로 생각해. 난 분명히 얘기했다.
2: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너 혼자서 멋지게 공연해. 우리 해체하자.
1: 시아야, 너 정말 제멋대로구나.
2: 난 팀에서 나간다.
0: 얘들아, 싸우지 마. 가지마, 곧 공연 시작이야.
1: 한심해.
3: 별빛 요정들이 근처에 있는 것 같다.
2: 나도 다 봤다고.
3: 어? 왜 하나만 있지?
2: 선쓰기 더 쉽겠어.
0: 레나야, 우리는 뭉쳐야 힐루.
1: 설득할 것 없어. 어차피 우린 임시로 결성한 팀일 뿐이야. 너만 옆에 있으면 나 혼자서도 아주 잘할 수 있어.
0: 응, 넌 잘할 거야.
2: 기회가 왔어. 어서, 바로 지금이야.
4: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5: 우르리 내가 구해줄게.
2: 아이 참, 저리 비켜.
0: 그럼 공연은
5: 혼자 하라고 해. 루루링의 심장 소리야.
0: 정말 사라졌네.
5: 루루링 거기서.
1: 여기가 어디지?
2: 왜 함부로 돌아다녀? 여긴 학교라고.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그래?
0: 레나랑 루르링이 별빛 섬에 갔나 봐.
2: 어? 거긴 왜?
6: 화가 나서 간 것 같아.
0: 얼른 찾으러 가자.
2: 공연이 곧 시작되는데 레나는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문제나 일으키고 제대로 하는 게 뭐야?
0: 하는 거 많지. 피아노 연주, 댄스, 요리,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2: 그래 얼른 바랄라 별빛 섬으로 가자. 포포링, 유미링.
7: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1: 여기 참 예쁘다.
2: 저기,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좀
1: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차원의 문을 열어줘.
2: 그건 안 돼. 차원의 문은 둘 이상의 요정이 힘을 모아야 열 수 있다고. 키
1: 맘대로 해. 계속 그렇게 있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
2: 얼른 날 여기서 빼줘.
1: 잘 있어. 난 갈게.
2: 가지마.
0: 저기, 알았어. 한번 해볼게.
1: 그럼 잘 부탁해. 루르링, 같이 해봐.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0: 난 키키가 무서워. 너무 어? 무섭게 생겼어.
1: 괜찮아. 내가 있잖아.
7: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0: 다시 해보자!
7: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1: 괜찮아, 루루링. 우리,
0: 성공인가?
2: 와, 이 넓은 곳에서 얘들을 어떻게 찾지? 어디로 가야 해?
3: 숨길까요? 큰일 났어요.
8: 어디 갔다 온 거야?
3: 하랄라 페어리즈가 쫓아오는 바람에 루루링을 놓치고 말았어요.

0: 너한테 공을 세울 기회를 줄게. 하지만 고통이 좀 따. 열심나.
1: 여긴 어디지? 너무 어지러워. 루루링! 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난 괜찮아. 키키하고 해본 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 루.
1: 어? 어, 이건 피아노?
2: 아이! 너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네, 루.
0: 파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0: 우리 이 녀석 드디어 잡았다.
1: 나 누구야?
0: 어디서 거짓말이야? 도망칠 생각 마시지.
2: 이건 익숙한 냄새네. 정말 쫓아나 갔구나.
3: 알아봐서 다행이야. 스피카 여왕님이 멋진 계획을 세우셨어. 내가 파랄라 베어리즈를 속이는 동안 너 진짜 루루링을 잡는 거지. 이따가 내가 루루링인 척할 테니까 너는.
2: 저기 있었구나.

0: 아주 완벽한 계획이야. 이번엔 잡고 가겠어.
1: 노래 좋다.
0: 또 가면 안 돼. 대말 아직 안 끝났는데. 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나서면 어떡해.
2: 어? 다시 제자리로 왔잖아.
3: 어? 피아노 소리다. 레나인가봐.
0: 그걸 어떻게 알아?
3: 확실해. 우리 공연 때 쓸 곡이라고.
2: 좋아. 그럼 어서 가보자.
0: 또 지금 음악 감상할 때가 아니야. 또 계획대로 해야지. 안 되겠네. 내가 나서야겠어.
2: 루루링,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1: 아니야, 괜찮아. 기분 좋다.
0: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제 스피커 영입기 상 받으러 가야지.
4: 나쁜 키키 녀석, 혼자 스피커 여왕님께 칭찬받으려고? 어림없지.
2: 루루링, 왜 그래? 루루링! 루루링! 어디가, 루루링! 루루링!
4: 루루링이라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봤쥬. 이 멍청한 페어리즈야. 루루링은 이미 잡혀갔어. 난 간다.
2: 루루링을 돌려줘! 스피커의 속임수를 당하다니. 루루링!
0: 스피커 여왕님, 성공했어요. 새롭고 용감한 이 키키가 해냈어요, 키.
5: 이렇게 또 만나니 반갑구나, 별빛 요정.
3: 누가 나도 구해줘.
0: 이걸.
2: 어? 루루링의 구조 신호야. 그럼 레나는?
3: 여련히.
2: 레나. 저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다.
3: 레나.
2: 시아잖아.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었구나. 다리를 못 빼겠어.
3: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됐다.
2: 고마워.
3: 레나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2: 루루링이 잡혀갔어. 루루링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자신감 넘치는 레나는 어디 간 거야? 넌 기죽지 않잖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루루링을 구할 수 있어.
0: 난 루루링이 어디 있는지 알아.
3: 우린 루루링과 마음이 통하거든. 응?
5: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
3: 안 돼. 바랄라 페어리즈가 별빛섬을 원래대로 되돌릴 거야.
5: 네가 여기 있으니 페어리즈들이 곧 널 찾으러 오겠지. 그럼 그때 그 애들의 스톤 조각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겠어. 지난번엔 다쳐서 실패했지만 이제 파랄라 페어리즈들은 내 상대가 못 되지. 이제 곧 스타스톤의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3: 스타스톤은 네게 아니야.
5: 머지않아 내 손에 들어올 거다.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0: 스피커 여왕님, 제 공을 잊지 마세요. 또 그 녀석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3: 여왕님, 전도 화려한 날개를 갖고 싶어요.
5: 그래, 이번에 큰일을 해냈으니 생각해볼게. 별빛 요정의 스톤 조각을.
4: 이 녀석들이!
2: 미안해, 루루링. 많이 놀랐지? 내가 잘 지켰어야 했는데.
3: 어이, 아니야. 절대로 네 잘못 아니야. 넌 바랄라 마법이 선택한 페어리즈이자 내 최고의 파트너야, 루.
6: 공부 빨래가 잘못을 인정한 거야? 나 다 들었어.
5: 여기 있었구나. 누가 스톤 조각을 갖고 있지? 내가 손 쓰기 전에 어서 내놔.
3: 스톤 조각?
0: 우리가 줄 것 같아?
2: 나한테 있는 거 말이야?
5: 아하, 너한테 있었구나.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해.
2: 조심해.

파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토리 스윗하트

0: 이 녀석들!
1: 시아, 웬디, 어? 뒤로 가 있어.
2: 어? 뭐야, 레나 너 또 혼자 잘난 척이야? 잊었어? 우린 한 팀이라고!
0: 너희

0: 혹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내 친구들 건들지 마!
0: 어둠의 마법이요. 목줄아!
1: 바랄라 마법!
0: 루나 멜로디!
2: 장바지로 왔어요.
0: 조용히 해. 나중에 얘기하자.
1: 바로 지금이야. 우리 셋이 협력하면 이길 수 있어.
3: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야. 춤춰라.
4: 잘해보자.
5: 응. 이제 신입생 환영 공연의 마지막 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문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순간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완벽한 파트너.
12: 스타스톤.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타스톤을 찾아서 바랄라 에너지를 얻어야만 해. 키키 뚜뚜
13: 원숭이가. 수비가요 언님.
12: 분명히 그 별빛 요정 녀석들이 스톤 조각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한 녀석들을 잡아와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14: 하지만 페어리즈들이 뭐하고 있었어?
13: 아무 걱정 마십시오. 뚜뚜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14: 아니야 아니야, 난 안 가. 이거 가.
13: 이거 가.
14: 가라니까. 이거 가.
12: 잘 생각해라. 너희들 아름다운 날개를 얻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15: 어쩜 저렇게 색이 예쁠까?
14: 반짝반짝 빛나는.
13: 제가 갈게요. 스피커 여왕님, 제가 가서 잡아올게요.
14: 스피커 여왕님, 제가 갈게요.
13: 스피커 여왕님, 절 보내주세요.
14: 내가 갈 거예요.
12: 흥나비를 줄 테니 데리고 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13: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내 몸을 건드리지 마!

0: 먹어봤는데 별로 맛도 없던데?
1: 흥, 네가 뭘 알아? 초콜릿 과자 사이에 달콤한 바닐라 크림. 정말이지, 환상의 맛이야.
0: 지금 이런 걸 먹고 환상의 맛이라고 한 거야? 지아, 너 생각보다 입맛이 형편없구나.
1: 상관하지 마, 어서 내놔.
0: 내가 색다른 방식으로 먹게 해줄게. 기다려봐.
2: 대장이 오면 그때 하든지 하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3: 시아는 왜 이렇게 안 오지?
1: 짜증나.
3: 왜 그래, 시아야?
2: 왜 이제 와?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과도 안 하는 거야?
1: 요정 녀석, 정말 마음에 안 들어.
3: 그러고 보니 퍼플링이 안 보이네?
1: 개긴 하지도 마.
4: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 요정 녀석들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3: 지아야, 퍼플링이 어쨌는데?
4: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부쉈어.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0: 기회가 온 것 같은데.
3: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서 퍼포링은 어딨어?
4: 말썽 피우지 못하게 손을 좀 봐줬지.
3: 설마...

0: 둘이 왜 싸우는지 이제 알겠다며.
1: 퍼프링 어딨어? 퍼프링! 어?
0: 여기 있었구나.
2: 다들 어떻게 왔어?
1: 정말 깜짝 놀랐네. 난 또 네가
3: 잠깐 상자로 덮어놨을 뿐이야. 혼자 조용히 반성 좀 하라고 그런 거야.
4: 뚜, 시아 집에 있나 봐.
0: 목적지 확인 완료. 가자.
1: 정말 다행이다. 뮤뮤링? 어? 뮤뮤링 어디?
3: 조금 전부터 안 보였어. 시아의 말을 듣고 포포링을 찾으러 간 것 같아.
0: 뭐야? 별빛 요정들이 다 내 방에 있다고?
3: 글쎄, 이 방이 괜찮나 모르겠네.
1: 포포링, 그만 화풀어. 바랄라 마법이 선택한 아이들이잖아. 스타스톤을 복구하는 걸 돕기로 했고.
0: 맞아, 시아와 계약을 맺었잖아. 잊은 거 아니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5: 나도 알아. 하지만 나랑 시아는 식성이 완전 달라.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야, 포.
1: 시아도 인정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는 거 어때? 그럼 시아도 널 이해해줄 거야.
5: 좋은 생각이야.
0: 이럴 때 꽃이 빠질 수는 없지. 루루링.
5: 뮤뮤링!
0: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5: 망치지 말라고. 완성! 시아가 분명히 좋아하겠지, 포. 틀림없이 맛있다고 할 거야. 뮤뮤링, 뮤뮤링, 이거 봐.
1: 정말 맛있겠다. 어?
4: 찾았다.
5: 역시 여기 있었군. 너희 누구냐?
0: 좋은 질문이야. 야!

0: 사람 비우는 걸 아주 좋아하는 키키.
1: 난 단음식을 좋아하는 용감한 뚜뚜. 우린 스피카 여왕이면 조수이자
0: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지.
1: 얌전히 우릴 따라와.
0: 왜 반응이 없어? 지금 당장 우리랑 스피카 여왕님을 뵈러 가자. 너희가 뭐라고 하든 하나도 그 맞냐?
1: 그래?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0: 또! 쟤들을 잡아! 어디 도망가려고! 그렇게 버텨봤자 소용없어.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나라라 스피카 여왕님의 흥남이들아. 열려라. 다시 열려라.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걸. 거기 있었구나.
1: 플러스 투잖아?
0: 쟤네들 알아서 들어간대.
2: 이 말썽 꾸러기들 내 방에서 뭐하는 거야?
0: 방 받으러 가자. 뚜뚜 얼른 와.
1: 우와, 저건 바닐라 크림 케이크잖아.

0: 까다롭네.
1: 집에 먹을 게 이렇게나 많아? 근데 아깝게 먹을 수가 없게 됐네.
2: 조용히 좀 해줄래? 도포링 당장 나와. 어디 숨어있는 거야?
3: 유미링이랑 루루링도 없네.
1: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2: 뭔데? 여기 웬 케이크가 있지?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잠깐. 이거 설마...
4: 내가 색다른 방법으로 먹게 해줄게.
2: 과자 부스러기? 포포링이 만들었나 봐. 포포링? 포포링!
3: 이것 좀 봐. 여기 발자국이 있어.
1: 설마 케이크를 서로 먹으려고 하다 싸움이 났나?
2: 스피커!
5: 크리스탈 숲에 온 걸 환영한다.
4: 여긴 어디지? 저 사람은 누구야?
1: 스피커!
4: 도망가려고? 어림없지? 얌전히 말 듣는 게 좋을걸. 스피커 여왕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5: 그래, 아주 잘했어. 별빛 요정들아, 어서 말해. 스톤 조각은 어디? 뚜뚜!
6: 스피커 여왕님,
4: 뭘 먹는 거야? 뭔데 감추고 그래? 벌써 다 봤거든.
1: 와, 맛있는 냄새.
6: 너 꺼야, 놀란 거.
5: 그만하지 못해?
4: 한 입만 먹을게.
6: 놀란줘.
4: 나만 좀.
5: 한심한 녀석들.
4: 스피커 여기.
6: 같이 가요.
3: 어서 여기 벗어나자.
1: 힘을 모아.
3: 열려라.
1: 자원을.
5: 너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4: 너희는 여기 숨어있어. 이봐 스피카,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날 잡으면 알려줄게.
3: 자원의 문을 열어서 바랄라 페어리지를 부르자. 어쩌지? 별빛 요정들 없이는 바랄라 별빛섬에 갈 방법이 없어.
1: 요정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3: 그래! 어?

0: 우린 바랄라 페어리즈잖아. 다들 잊었어? 우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볼게.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1: 우와, 멋지다!
0: 그럼 나도 루나 멜로디!
1: 플라워 하트!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어? 그건 말이지. 생각 좀 해볼게. 달콤 별빛! 어? 이게 아닌데.
1: 냄새 좋다. 향기 마법인가 봐. 시아, 너 대단하다.
0: 하지만 창원의 문을 열 수 없잖아.
1: 레나야, 우릴 도와줘.
0: 루르링이야.
1: 여멸인, 내가 갈게.
0: 아직은 용서하기 싫은데.
2: 모르겠다. 같이 가.
0: 루르링, 여기 있었구나.
1: 레나야, 아까 너무 무서웠어. 묘묘링 정말 보고 싶었어.
2: 포포링! 포포링 어디 있어?
3: 포포링을 구해야 해. 스피카한테 쫓겨서 적쪽으로 갔어.
0: 어? 또 스피카야?
1: 같이 가! 나돌린 건가?
4: 왜 이렇게 느려? 잠들 뻔했네. 이제 말해보시지. 스타스톤은 어디 있어?
1: 스타스톤이 뭐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먹는 거야? 아직 왜 이러는 거야?
0: 이렇게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 포포링! 포포링 어디 있어?
1: 포포링! 대신 케이크 줄게! 스타스톤보단 케이크가 맛있잖아.
4: 난 스타스톤을 원해.
0: 멈춰! 포포링을 괴롭히지 마.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4: 귀찮게.
1: 드디어 왔구나.
0: 케이크를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온 거야.
1: 설마 다 먹은 건 아니겠지.
0: 누가 그렇게 맛있게 만들래? 포포링?
1: 응.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1: 포포링?
0: 스윗 하트!
1: 포포링, 빵빵이 뽀!
0: 냠냠.

0: 마법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발사! 달랄라 마법! 아!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흥남이구나!
1: 포폴린, 아직 코 안 풀린 거야?
2: 어서 끝내고 가서 케이크 먹자.
0: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네가 음식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하나는 인정해줄게. 넌 정의롭고 용감한 바랄라 페어리즈야.
3: 너도 마찬가지야.

0: 일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한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꼬롱꼬롱 가봐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8: 같이 놀자.
7: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리비아탄 운송작전.
1: 그래서 고래들이 군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대왕고래와 흰돌고래도 현재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죠. 사람들이 바다를 계속 오염시킨다면
2: 말도 안 돼.
3: 선생님은 뭐가 진짜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시네요. 진짜 해결책도 모르고요.
1: 글쎄다, 그건... 이 얘기는 내일 계속 이어서 하죠. 수업 끝.
2: 아무것도 모르면서...
4: 왜 저러지?
5: 몰라.
6: 이상해.
4: 슬픈 고래 영화라도 봤나?
7: 트리나와 슬픈 영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게다가 고래는 너무 다정하잖아.
8: 고래라고? 안 그래도 다이노어스의 고래한테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 지구상에서는 오래전에 멸종된 고래 리비아탄이 남쪽 해안에 올라와 있어. 빨리 물속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위험할 거야. 서둘러야 해.
3: 들었지, 얘들아? 어서 가자.

0: 준비 완료!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다 왔어. 이제 착륙한다.
1: 생각보다 엄청 커다란데?
2: 구경할 시간 없어. 제이민, 프테라 윙으로 물을 퍼서 떨어뜨려줘.
0: 알았어, 나한테 맡겨.
2: 루시오, 우린 고래를 끌 수 있게 스테고지프의 케이블을 연결하자.
0: 알았어. 고래한테는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됐어! 조심해서 올려!

0: 배달했습니다. 물 시키신 분?
1: 뭐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오제 조심해.
2: 제이미 뭐라도 좀 해봐.
0: 잠깐만, 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3: 루디 돌아와.
1: 루시오.
3: 세상에, 누가 저런 거지?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주자. 오즈?
3: 지금 가고 있어? 치료 레이저 작동!
4: 괜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3: 됐다, 다 끝났어. 감쪽 같지?
4: 잘 참았어.
1: 이제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4: 준비됐어.
3: 들어올려.
4: 좋았어.
1: 이제 가볼까?
4: 조금만 기다려. 집에 곧 데려다 줄 테니까.

0: 물에 들어왔으니 2단계 준비해.
1: 스테고 지프 잠수함 모드로 변신.
2: 와, 바다 진짜 파랗다. 이렇게 평화로운 인물은 처음이야.
0: 뒤집히지 않게 조심해, 오즈.
2: 어쩐지 너무 평화롭다 했어. 매번에 좋게 끝나질 않는 거라고. 대체 뭐가 공격한 거야?
3: 로비! 도와줘!
0: 루시오가 가라앉고 있어. 오즈,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4: 조금만 참아, 루시오! 구조 성공?
5: 와, 덕분에 살았어.
4: 응? 흑수의 부하야!
0: 참았어! 오랜만이지, 다이노스터?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오늘 스테고지 프레스 이룩배!
4: 노력했어!
0: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다이노스터.
4: 방금 뭐였지?
0: 저길 봐.
4: 리비아탄이야?
0: 안 돼! 왜 그런 거야? 내가 이제까지 뭘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는 거야?
4: 왜 공격을 멈춘 거지? 충격을 받았나 봐.
0: 피해야 해, 당장!
4: 부스터 최대 출력!
0: 도망쳐봐요, 어림없다고. 아직 안 끝났어, 다이노스터. 모사 미사일 준비! 조준! 발사!
2: 신호가 잡혔어! 근데 너희 뒤에 거대한 수중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거 알아?
4: 나도 방금 알았어! 더 빨리!
0: 시간이 얼마 없어. 이러다 미사일을 맞을 거야. 빨리 합체해야 해.
2: 푸트라윙 다이노모드로 변신. 내가 할게, 얘들아. 잡았다.
6: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0: 플래스프리 비행 준비 완료!
1: 도망치지 않은 걸 칭찬해주지!
0: 이빨부터 들이대는 건 반칙 아니야?

그렇게 분위기 잡던 것 치고 별거 없는걸? 하체 로봇마저 이렇게 약하면 내가 이걸 가져온 보람이 전혀 없잖아?

0: 성장을 시작해볼까?
1: 변신도 할 수 있었어? 점점 재밌어지는데?
0: 우즈, 재민, 우리도 진짜 힘을 보여줄 때야.
2: 아까 우릴 무시했겠다.
0: 좋아, 덤벼.
2: 태도 파치.
0: 네, 모사토 파치.
1: 조심해. 더 작성해.
2: 스테고 블레스트윙 반격 시작. 스테고 발차기.
0: 모사들이 발사. 너희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3: 너무 강해.
0: 한심하게 놀아주는 건 끝났어.
4: 고래가 슬퍼하고 있어.
0: 상대는 완전 방심했고. 우즈, 재민, 부스터 작동. 맥시멈 파워.
2: 부스터 작동. 맥시멈 파워.
0: 뭐야?
2: 가자. 잘 있어. 다시 보지 말자.
0: 안 돼. 또 놓칠 줄 알고. 돌아오지 못해?
2: 부스터! 맥시멈 파워!
0: 안 돼!
5: 다 끝난 거야?
0: 성공이야! 그래봤자 최후의 승자는 내가 될 테니 두고 보자고!
5: 잘가 친구. 몸 조심하고.
1: 야, 저 팔 돌려줘야 할까? 그 악당이 우릴 더 싫어하게 되면 곤란한데. 보기에도 좀 소름 끼치고 말아.
0: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다음번에 만나면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5: 정체가 누군진 몰라도 곧 다시 만날 거란 예감이 들어. 땅굴 속의 공룡 리스트로사우루스.

0: 어? 뭐야?
1: 어? 알로디, 난 또 뭔가 했네. 앞으로 아침부터 놀라게 하지 마, 알았지? 어? 너 방금 로디라고 한 거야?

0: 제7 구역으로 다이노스터를 보내서. 어? 현장 카메라가 왜 이러는 거지?
1: 거짓말 아니야. 로디가 말을 했다고. 진짜로.
2: 그렇겠지. 난 아이스크림 트럭 타고 목상에 갔었어. 어떻게 갔냐고? 무지 쉬워. 꿈을 꿨거든.
1: 정말이라고. 로디가 자기 이름을 말했다니까.

0: 박사님은 제 말 믿으시죠? 박사님? 어?
1: 글쎄다. 그보다 오늘 임무부터 먼저 확인해볼까?
2: 좋아, 얘들아. 이번 임무는 현장 카메라들을 살펴보고 왜 꺼졌는지 파악하는 거야. 엄청 간단하지?
0: 누가 빨리 가나 볼까?
2: 루시오! 이건 경주가 아니라고!
0: 오예! 내가 1등이다! 이상하네. 박사님이 분명 카메라를 설치한 나무가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데도 안 보이네. 넌 보여? 제발 아까처럼 말해봐. 알았어. 이봐 느림보들, 1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왔는데. 아, 차가 움직이네. 어떻게 된 거지?
2: 루시오! 루시오!
3: 신호가 끊어졌어. 예감이 안 좋아.
2: 속도 올려.
0: 맙소사, 다이노우스의 지하 터널이 있었다고? 헬멧을 쓴 공룡들도 있고? 아, 상황이 안 좋아. 다이노 모드로 변신해서 탈출해보자. 혹시 더 좋은 생각 있어? 그럼 그렇지. 렌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수다 좀 떨다 가면 좋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위급 상황이라. 안 돼! 도망쳐! 우리한텐 상대도 안 되지. 안 그래, 로디? 어? 아, 이런... 앞뒤로 다 막혔네. 그렇다면 침착하게, 침착하게 들려서 따돌리기 완료. 내 실력 봤지?
2: 바로 여기야. 제이민, 신호를 확인해봐.
3: 루시언지 두더진지 엄청 빠른 속도로 굴을 지나고 있는데?
2: 내려가보자.
3: 땅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2: 굴착기를 사용하면 돼.
0: 좋아, 나도 바라던 바야. 굴착기 작동! 땅속 깊이 들어가보자고! 벌써 포기한 거야?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어. 어? 뭐지? 어?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또야! 모드로 변신!

0: 뭐지? 거기 누구야?
1: 어쩌나? 약해 빠진 다이너스터들 중 한 명이었네. 이렇게 들러줘서 정말 고마워. 그것도 혼자서.
0: 또 너구나. 내 동료들이 금방 올 거거든. 그렇겠지? 됐어! 이제 왼쪽으로 삼동!
2: 다와 가는 거야?
0: 다 오긴! 목적지도 모르는데 일단 계속 타봐!
1: 가만히 서 있...

0: 그만할 거야? 공격!
1: 좋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랩터 팀의 힘을 보여주지! 이건 내가 가질게! 이건 반칙이지! 랩터 카! 변신!
0: 리스트로사우루스 녀석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성가시다니까. 내가 직접 끝내줄게. 이리 와.
1: 어, 아니 됐어. 어? 이번엔 제대로인데.
0: 모사들이 발사. 한번 해보자는 거지?
1: 이런, 나 접할 아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할까?
0: 어? 무슨 소리지?
1: 어? 어? 이봐, 맥스부아, 머리 조심.
0: 안돼.
1: 계속 그러고 있었어? 방금 전까진 내가 이기고 있었어.
0: 허기나 그랬겠다.
1: 어?
0: 저 비켜! 루시오, 지금 바로...
1: 말 안 해도 알아.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0: 랩터 파이어!
1: 액션 준비 완료!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난 파티 별론데.
0: 다들 로봇 하나에 모여있다니 잘 됐네. 시간이 절약되겠어.
1: 스탠 쉴드 발동! 파워 점프!
0: 간지럽지도 않거든?
1: 공격이 먹히지 않아!
0: 이거나 먹어라! 아머 다이노, 공격!
1: 우린 아직 안 끝났어! 저 헬멧이 조종 신호를 보내고 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0: 이제 도망도 못 가겠지?
1: 우린 끝내고 싶다면 겨우 그 정도 힘으론 안 될걸!
2: 로디가 나가는데?
1: 로디!

0: 뭔가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저 헬멧이 어째서 안 돼! 멈춰! 멈추라고! 명령이야! 안 돼! 뭐 하는 거야? 비켜! 비키라고!
1: 로디! 네가 우릴 구했구나! 로디, 진짜 멋졌어!
0: 얘들아, 동굴이 무너지려 하고 있어!
1: 빨리 빠져나가야 해!

0: 우리가 해냈어? 끌어올려줘서 고마워.
1: 이쯤이야 말. 그리고 로디, 아깐 정말 최고였어.
0: 맞아, 로디 늘 우리를 놀라게 한다니까.
2: 로디! 로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일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길개.
3: 주물 상처엔
4: 덕분말.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최강 공룡 배틀.
1: 주목해주세요. 산사우리오 화이트팀대 다이노 브루틴. 이한팀 동점인 가운데 경기 종료 20초전. 이번 골로 대회 챔피언이 결정됩니다.
2: 이제 됐어. 다이노 블루팀이 이길 거야.
1: 엔젯은 수비를 제친 가운데 잘 돌아내면서 점 샷.
2: 제발 들어가라.
3: 그렇지.
2: 어떻게 된 거야?
4: 다이노스터 팀 지금 당장 출동해.
1: 정말로 엄청난 슛이네. 스포츠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안 돼.
3: 이건 너무하잖아.
1: 극적인 환상골.
5: 다이노스터 빨리 와줘서 정말 고맙다.
6: 네, 전설의 남을 경기를 보고 있던 것도 아닌데요 뭘.
5: 다행이구나. 어쨌든 시조새 한 무리가 숲 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걸 발견했단다.
7: 숲에 뭔가가 있어서 맴도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5: 그걸 알아내는 게 이번 임무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3: 간단한 임무네요. 가자 얘들아.
5: 오, 아직 한 가지 더. 출동 전에 슈트를 착용해야지.
6: 슈트는 이미 다 입고 있는데요?
5: 안 입은 팀원도 있잖아.
6: 말도 안 돼. 로디 전용 슈트네. 우와, 로디 이제 진짜 팀원이 됐네. 엄청 멋진데 로디.
3: 루시오, 시조새들이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어.
6: 알았다, 오버.
7: 겁을 먹은 모양인데 숲속에 뭔가 무서운 게 있나 봐.
6: 여기에 무서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아마 그냥 단순한...
7: 맞지? 내가 위험하다 했잖아.
3: 저기, 어? 저쪽이야.
6: 스피노사우루스 대 타르보사우루스? 지금 둘이 한판 붙는 거야?
3: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지 심각한 싸움 같아.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얘들아.
6: 좋아! 저 싸움의 심판이 되어주자고.
7: 그건 싫은데.
6: 주변에 먹을 건 없네. 영역 다툼을 하는 중인 것 같아.
7: 무게와 체력 받는 강도까지 둘이 막상막하야. 타르보사우루스가 무는 힘은 더 강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턱이 길고 이빨이 더 많아.

0: 공룡이 맞붙는 힘이 12톤은 넘을 거야.
1: 어? 저 위 좀 봐.
2: 저것 때문에 희조새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였어.
0: 레벨! 레디어 변신!
1: 루시오! 로디!
0: 잡았다!
2: 어, 안 돼!
0: 잘했어, 로디! 어? 우리가 싸움을 방해했나봐. 우린 신경 쓰지 마. 그냥, 둘이 원래 하던 일이나 계속해. 우린 사라져 줄 테니까.
2: 저건, 설마,
0: 백스헌터의 표식이잖아?
3: 백스헌터의 표식을 달고 있다면 그 말은 곧
1: 아머 다이노로 변신할 거야. 막아야 해. 안킬로 트럭 자동 운전 모드 작동! 루시오, 빨리 돌아와!
0: 로디, 우리도 빨리 저쪽으로 가자. 어서! 로디? 로디가 아직 아기라서 잘 몰라. 로디는 도망쳐! 데비, 나 좀 구해줘!
1: 서둘러! 안킬러 트럭, 다이너모드로 변신! 루시오, 랩터 카이터, 빨리!
0: 잘 지켜, 먹으면 안 돼.
3: 그냥 둘이 싸우게 둘 걸 그랬나 봐.
1: 가까이 오지 마.
3: 이제 끝이야!
0: 루시오! 내가 도와줄게! 레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4: 자, 이제 2대2 싸움이야!
0: 작전은 있어?
3: 있어! 후퇴하자!
1: 안 돼! 아머 다이노가 되기 전에 표식을 떼야만 해! 힘을 합쳐보자! 준비됐지, 루시오?
0: 좋아, 한번 해보자고! 너무 느린데? 그 속도로는 날 이길 수 없을걸? 이번엔 타르보사우루스 너야!
1: 루시오!
0: 타르보는 스피너보다 거친데? 고공 패스! 우후! 안녕, 스피노!
1: 스피노! 네 상대는 나야!
0: 좋았어! 혼자 있느라 심심했지? 잡았다! 이제 업어치기! 가만히 있어!
1: 좋아! 이쯤에 빨리 표식을 떼어내자!
0: 나한테 맡겨!
3: 안 돼! 상황이 안 좋은데!
2: 아머 다이노가 두 마리씩이나?
3: 그러게 내가 도망가자 했잖아.
1: 아니, 표식을 떼기 전엔 절대 안 돼.
0: 내가 아는 데비가 맞다면 명령을 내릴 때가 됐는데.
1: 루시오, 긴급 상황이야. 안킬러 트럭과 랩터카의 합체 로봇이 필요해.
0: 접수 완료. 랩터 트럭 합체 시작.
1: 안킬러 트럭 차량 모드로 변신. 루시오, 지금이야.
0: 우린 분명 경고했다.
1: 준비 완료!
0: 방금 전까지 연습 경력하고

0: 아리토 있잖아. 다들 조심해.
1: 뭐야? 이 사이까지 발사하잖아.
2: 랩터 소드 장착.
1: 이러다가 물어 뜯기겠어.
0: 어떻게든 버텨야 해. 시주새들이야, 이쪽으로 오고 있어.
3: 우리를 도와주려나 봐.
0: 너도 그만 놓고 친구한테 돌아가.
2: 이건 가져갈게. 좋았어. 그럼 이제
4: 충격파 공격!

0: 말도 안 돼. 그 어떤 농구 경기보다도 짜릿했어.
1: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단 집에서 TV로만 보는 게 더 좋거든.
2: 자, 이제 표식을 떼어내자.
3: 어때, 로디? 네가 표식을 떼볼래?
0: 타르보사우루스는 내가 맡을게. 스테고 캐논 발사! 야! 우후! 명중이야! 잘했어, 로디 대원! 다음엔 좀 더 평화롭게 만나자고!
3: 이거 너희 알 맞지? 아직 하나 남았어.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우리 목숨을 구해줬잖아.
4: 짜증나는 녀석들. 정말 성가시게 구는군. 감히 우리 계획을 방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2: 박사님의 아머 다이노 정말 무능하네요.
4: 뭐라고? 말조심의 털이나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2: 그러니까 저 녀석들을 상대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요. 전력을 분석한 만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4: 자신이 넘치는군.
2: 네, 맞아요. 내가 조종한다면 아머 다이노들도 꽤 쓸만해질 거예요.
5: 임용협곡의 산불을 막아라!

완벽해. 하! 활동 모드 작동! 얌전히 있어. 표식 활성화!

0: 오늘은 가출로 건물벽을 타고 내려오는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1: 멋지다! 진짜 소방관이라니! 완전 최고야!
2: 건물벽에서 밧줄타기를 할 때는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화재 상황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죠.
0: 이제 실습 단계로 넘어가 볼 건데 혹시 지원자 있을까요?
1: 저요!

0: 제가 해볼게요.
1: 실습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우린 본부로 가야 해.
0: 그치만
2: 제가 해볼게요. 저 뽑아주세요.
3: 익룡협곡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4: 익룡협곡이라면 케찰코아틀루스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3: 그래, 바로 거기야. 불길이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어. 케찰코아틀루스들이 다치기 전에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해.
1: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0: 갈게요.
3: 행운을 빈다.

0: 이럴 수가. 실습이 아니라 진짜 불을 끌어가다니.
1: 요쇼, 이륙 준비해.
0: 뭐라고? 새들의 협곡은 다이노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에 속하는 곳이야.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케첼코와 티루스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 포식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든.
2: 나도 무섭다고.
0: 어?
3: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
0: 어? 저기 좀 봐! 케첼코와 티루스가 둥지로 못 다가가고 있어!
3: 어서 구조 작업을 시작하자. 서둘러! 둥지 알이 위험해!
4: 제민! 이 루시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할 테니 내려줘!
5: 이들은 불가능해! 일단 불길을 잡아서 랩터카가 달릴 공간부터 만들어야 해!
1: 사정거리에 들어왔어!
3: 아이스 레이저 준비!
1: 아이스 레이저 발사!
0: 이제 케첼코와 트루스 가족은 무사해.
4: 아, 뭐야. 제미만 멋진 거하고.
1: 조금만 기다려, 루시오. 이제 내려줄 테니까.
0: 진짜? 고마워.
3: 좋아. 불씨가 좀 남았지만 큰 불길은 잡혔어.
4: 나머지 나한테 맡겨.
1: 착륙 준비해, 루시오.
0: 우후,
4: 드디어 내가 바로 탈출이야.
1: 뭔가가 우리 쳤어. 백스의 아머 다이노잖아. 이쪽으로 온다.
0: 멈춰야 하는데 절벽이 너무 가팔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멜로디, 뭘 두는 거야?
4: 잘했어, 로디. 이제 올라갈까?
1: 나 멀미할 것 같아.
0: 루시오는 어딨지?
1: 지금 루시오 걱정할 때가 아니야!
6: 그때 이후로 오랜만이지, 다이노스터?
1: 물어! 불을 내뿜고 있잖아!
3: 부스터 최대 출력!
1: 알아, 안다고!
6: 어딜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그래봤자, 여기 내 손바닥 아니라고!
1: 지금 대체 누군데 저러는 거지?
3: 로봇 무섭다 버스를 타고 다니던.
6: 잘 피하네? 그럼 이건 어때? 정말 실시하네. 이만하면 충분히 놀았지? 이제 끝이야!
4: 랩터는 암벽타기라는 안 맞는데... 제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길지는 않았으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
7: 안녕, 아기 케첼코와 툴루스들. 너희 엄마는 어딨어?
0: 오! 어?
6: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3: 제이민, 다이노모드 빨리!
1: 다이노모드로 변신!

0: 여인 돌격!
1: 오, 제법인데? 좀 무서운가? 넌 포기할 줄도 몰라?
0: 알시겠죠, 발사! 와, 난 진짜 천재 아닐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로디, 이제 다 올라왔어. 우후, 신난다.
1: 진짜 거슬리게 구는 거야. 하! 모사체 작동. 이. 야. 얌전히 있으라고. 발사해!
0: 이러다가 진짜 통구이가 되겠어! 나이스 레이저 발사! 설마...
1: 뭐야?
2: 야호! 루시오!
0: 루시오 소방관, 화재 진압 완료! 이제 나한테 맡겨!
1: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지금이 기회야! 루시오, 제이민! 랩터카와 로봇탑재 준비해!
0: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혼자 갈게, 얘들아! 고마웠어! 랩터 볼트윙! 이 준비 완료!
1: 새끼들은 무시해! 집중하라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지! 과연 발사!
0: 미친이야! 랩터 볼트 화살 발사! 랩터 볼트 화살 발사!
1: 한 명 더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암호 캐찰커 공격해! 이것도 피할 수 있나 보자고! 모사체 전기 작동!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지. 암호 캐찰코 화염 발사!
0: 오제! 저기 활이 있어! 이거나 맛보시지! 랩터 볼트 화살 발사!
1: 뭐야? 안 돼! 안 돼! 두고 보자, 다이너스타!
0: 어미가 떨어지고 있어! 잡았다!
1: 모두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할 일을 해볼까?
0: 좋았어!
2: 좋았어!
0: 박사님께 엑스헌터의 부하에 대해 보고하러 가자.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 길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
6: 마데카 소리.

0: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 예!
0: 포켓몬 태그스타!
2: 플렉소!
3: 플렉소! 몰라세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 상처엔
11: 순간
10: 주물 상처엔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이스크림 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덕분말.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피어앤

0: Hot dog. Popcorn.
1: Hot dog. Popcorn.
0: Nut. Pumpkin.
1: Nut. Pumpkin.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지난 이야기.
3: 새로운 대원을 뽑는다다.
2: 새로운 그림쫓기 구조대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동물들은 아지랑이 섬으로 떠나고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 이닷 또한 그림쫓기 구조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누가 새로운 그림쫓기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4: 누가? 어디가?
2: 그림쫓기 구조대가 될 거야.
3: 그린조끼 구조대에 지원하고자 이번 아지랑이 섬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자죠.
4: 환영해요.
3: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저희가 준비한 그린조끼는 다 한 번.
5: 우와, 정말 갖고 싶다.
6: 진짜 갖고 싶다.
3: 지금부터 이 그림쫓기의 주인을 뽑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겠죠.
4: 테스트는 바로
3: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그림쫓기 구조대가 되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어야겠죠.
4: 자, 그럼 누가 잘하나? 준비.
5: 재활용
3: 종이,
7: 플라스틱,
3: 야야.
5: 아, 신문 아, 신문은 종이 종이 아.
3: 플라스틱. 아.
8: 사람들은 매일 아주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3: 짠.
8: 그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매년 2천만 톤이나 된대.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걸 물고기들이 먹으면.
4: 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할래. 벌써 몇 시간째야.
8: 미안 밤새 책을 읽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지 뭐야.
4: 어? 이다야, 너 밤새 저 책들을 읽은 거야?
8: 응,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지. 난 한다면 하는 의지 음료수 이다니까.
4: 너무 늦었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면 어제 그 잠수함을 탔어야 했다고.
8: 지금이라도 헤엄쳐서 가면 되지. 내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쭉 가서 쭉쭉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던데.
4: 정말?
8: 같이 가자, 뿌갸. 우리 같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는 거야. 자, 출발!
4: 갑자기? 이다야!

0: 쭉 가서 쭉 가서 쭉쭉.
1: 아 뭐야? 너무 길 안 나며.
2: 아 그게 지도에서 볼 때랑 길이 좀 다르네. 지도가 엉터리인가?
1: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널 믿는 게 아닌데.
2: 그럼 넌 혼자 집에 가든가. 나 혼자 그림조끼 구조대 할 테니까.
1: 플라스틱이 무슨 그림조끼 구조대를 해.
2: 왜? 플라스틱은 그림조끼 구조대 하면 안 돼?
1: 응, 안 돼.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주범이야. 근데 무슨 그림조끼 구조대를 해.
2: 그래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쓸모가 많은데. 플라스틱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을걸.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그러게, 커다란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3: 나?
2: 깜짝이야!
3: 놀라지 마. 나 고래야, 고래.
1: 아, 고래였구나.
3: 미안, 미안. 나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하거든. 우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몰래 우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
2: 나쁜 사람들 같으니.
1: 그럼 계속 이 바다 밑에 숨어 있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3: 그건 안 돼. 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하거든. 그리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
1: 뭔데?
3: 바로 똥! 내 똥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걔네들이 내 똥을 먹고 쑥쑥 자라.
1: 아, 그렇구나.
2: 식물성 플랑크톤. 아하! 그렇다면 고래, 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3: 내가?
2: 응. 고래 똥을 먹고 쑥쑥 자란 식물성 플랑크톤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1: 이산화탄소? 그게 뭐야?
2: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중 하나야.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지구온난화를 막아줘서 좋은 거지.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0: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고래가 먹으면서 결국 고래는 몸에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고래가 죽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고래 몸에 저장된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 넌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는 거라고.
1: 우와, 내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2: 그러게. 근데 이다야, 너는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0: 내가 말했잖아. 난 한다면 하는 의지의 음료수 이다. 밤새 책 보고 공부했다니까.
2: 우와, 정말 이다는 그림 좋게 구조대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구나.
3: 와, 깜짝이야.
1: 미안 내 방귀 소리야. 지금 막 똥이 마려워서.
2: 그럼 얼른 바다 위로 올라가야지.
0: 잠깐만 아직 저 위에 고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먼저 가보자.
2: 그래, 기다려 고래야.
1: 응. 이다야 뿌기야 조심해.
4: 야. 아이 참, 고래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0: 아저씨, 지금 고래 기다리는 거죠?
2: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4: 아 그래? 저쪽?
2: 네, 고래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봐요, 빨리요.
4: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0: 고래야, 얼른 올라와.
2: 고래야, 이제 여기서 편하게 똥 넣어.
1: 고마워, 얘들아.
2: 근데 우리 이제 어쩌지?
0: 그러게, 어디로 가야 아지랑이 섬이 나올까?
1: 아지랑이 섬? 남쪽으로 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야.
3: 오, 고마워, 고래야.
1: 서둘러, 너희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길 바랄게. 화이팅!
0: 자자, 남쪽이.
2: 이다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플라스틱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0: 정말?
2: 정말.
0: 예! 자, 남쪽은 이쪽이야. 가자. 오!
2: 이다야, 같이 가. 어딘데?
5: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2: 그린조끼 구조대원님이시다.
6: 요, 브라더.
5: 반갑습니다.
2: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5: 아, 여기는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에요.
2: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요?
5: 네.
2: 아, 재밌겠다.
5: 아, 재밌어요. 같이 가볼래요?
6: 좋아요.
2: 네, 좋아요.
5: 갑시다.
6: 우와.
0: 그러게.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페트병들은 특징이 있대. 그쵸, 대원님?
5: 네, 맞습니다. 비닐 없는 라벨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0: 우와, 이렇게 비닐 라벨이 없으면 비닐 사용을 줄여서 좋고.
2: 맞아요. 그럼 페트병 분리배출할 때도 편하겠어요.
5: 네, 맞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은 음각 디자인도 있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환경에 참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친구들, 환경을 생각한 무라벨 페트병 기억해주세요.

0: 그럼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페트병 만들 재료를 준비해. 여기에는 다 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도 포함되어 있대. 이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재료를 액체 형태로 만든 후 페트병 모양 틀에 넣어서 공기를 훅 넣어주면 페트병 탄생! 그런데 이 페트병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가볍게 만든 제품이라고 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가벼워진 페트병. 도도가 엄청 칭찬해!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
1: 비닐하면을 사용하지 않는 점
0: 정말 인상 깊었더더.
2: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1: 기분 좋게 교조대 파이팅!
3: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어.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뿌르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처방받으셨네요. 이거 가지고 주사실로 가세요.
7: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주사 맞는데 오래 걸려요. 요즘 왕국 일이 바빠서 빨리 가서 일해야 하는데.
6: 30분이면 돼요. 금방 맞아요.
7: 감사합니다. 근데 주사실이 어디
8: 저기
9: 눈부셔. 저기 혹시 여기 병원 맞나요?
10: 두더지?
6: 병원 맞아요.
9: 아, 예, 한 방에 아주 잘 들었구만. 근데 접수는 어디로 가서 하면 되죠? 이쪽인가? 아닌가? 이쪽인가?
6: 이쪽이에요, 이쪽.
9: 아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밝은 곳에 갑자기 나오면 눈이 너무 부셔서 방향감각이 좀 뜸해지는 편이라서요.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니?
10: 뒤에 있어요.
9: 여기. 죄송해요. 제가 병원은 처음이라서.
6: 잘 안 보이세요?
9: 네.
6: 오늘의 환자 두더지. 병원에 처음 왔어요.
9: 오, 두두두두.
10: 우리 병원엔 처음이라니 반가워요.
9: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7: 자, 그럼 시력부터 잴게요.
10: 자, 일어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9: 그게
10: 여기
9: 아니라.
10: 딱 쓰시고, 자, 한쪽 눈 가리시고.
9: 가린다.
7: 여기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9: 안 보여요.
7: 이거 보이세요?
9: 안 보여요.
7: 그럼 이거는?
9: 안 보여요. 선생님도 안 보여요.
7: 나 여기 있는데. 눈이 엄청 안 좋으시군요. 안경 처방해 드릴게요.
10: 자, 다시 앉으실게요. 자, 여기 앉으시고.
9: 안경. 저 안경 필요 없는데요.
10: 네? 그럼 시력 검사는 왜 하신 거예요?
9: 제 말이요. 아니, 잘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니 다짜고짜 시력 검사부터 하셨잖아요.
7: 죄송해요. 그 안 보인다고 하셔서 시력 때문에 오신 줄 알고.
10: 오신 김에 안경도 하세요.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눈이 어딨지?
9: 여기서 문제. 두더지의 눈을 찾아라.
7: 눈이 어디 있다는 거야?
10: 진짜 눈 있는 거 맞죠?
9: 정말 여기 있잖아요.

0: 저기.
1: 어우, 깜깜해.
0: 아무것도 안 보여. 그쵸? 깜깜한 땅 속에서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어차피 안 보이죠. 즉, 눈은 별로 필요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두더지들은 진화하면서 눈이 참깨만큼 작아지고 털 속에 묻혀서 거의 보이지 않죠.
1: 아니 그럼 깜깜한 땅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2: 안 보이면 불편하지 않냐?
0: 두두두두두두두두 전혀요. 깜깜한 땅 속에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1: 보는 것보다
2: 중요한 것?
0: 그건 바로 후각. 냄새를 잘 맡는 것. 여기 안에서 지렁이 냄새가 나는구만. 잡았다. 엄청 큰 지렁이 잡았다. 그리고 청각. 소리를 잘 듣는 것. 어? 들린다 들려. 진에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또 진동감지. 우리 털은 작은 흙의 움직임도 잘 느끼죠?
3: 어? 느껴진다. 어디서? 지렁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 이쪽인가? 저쪽이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난 어떤 사냥감도 놓치지 않는다. 두더지는 눈이 잘 안 보여도 더 뛰어난 냄새, 소리, 진동 감지 능력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죠.
4: 우와, 두더지님 진짜 대단해요.
1: 안 보인다고 걱정한 건 우리 선입견이었어.
2: 맞아. 그 두더지님 얘기 들으니까 눈이 안 보여도 더 특별한 능력으로 잘 사는 동물 베스트 삼총사가 생각나냐?
5: 바로 우리예요.
6: 나는 도롱뇽 우파룡파 아흘로틀이라고도 하지. 우린 원래 호수 바닥의 흐린 물에 살아서 눈이 잘 보여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루파. 대신 먹이를 잡기 위해 물의 흔들림을 느끼는 능력, 냄새 맡는 능력이 발달했다, 루파.
7: 난 바다에 사는 돌고래. 나도 물속에서는 눈만 가지고는 잘 못 봐. 그래서 난 삐 소리를 내고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8: 난 거꾸로 매달려 사는 박쥐. 나도 두더지처럼 시력이 안 좋지. 그래서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소리로 먹이의 위치, 크기, 거리를 정확히 알고 사냥할 수 있지. 팍!
5: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문제 없지.
0: 아! 맞아, 맞아. 근데 저 삼총사에 왜 내가 묶인 건지?
2: 그 두더지님까지 사총사.
1: 그러면 병원엔 왜 왔어요?
0: 땅굴을 파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여기가
1: 어디 여기 깨만큼 긁혔네요.
2: 저런. 아유, 근데 생각해보니 땅속에 살면 매일 땅굴 파느라 힘들긴 하겠네요.
0: 헤이, 땅굴 파기 1인자인 이 두더지에게 별 말씀을. 저희 두더지한텐 이게 있어서 땅굴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죠.

0: 바로 이 포크레인을 닮은 앞발에 있어서. 우와, 정말 비슷하다. 몸에 비해 커다란 앞발에 기다란 다섯 개의 갈고리 발톱이 있어서 땅을 접할 수 있죠. 우리는 이 튼튼한 앞발로 하루에 땅굴을 60m까지 뚫기도 하죠. 아, 배고파, 두두! 땅굴을 파며 지렁이 사냥도 하고, 또 이렇게 땅속에 집도 만들죠.
1: 우와, 이게 두더지 집이구나. 아, 집소개 좀 해주세요.
0: 두두두두두. 여기는 잠자는 방. 나뭇잎으로 침대를 만들어 더욱더 아늑하죠. 여기서 우리 아기도 키운답니다. 두두두두. 두두. 여기는 먹이방. 아, 배고파, 두두. 두더지는 하루에 거의 자기 몸무게만큼 먹이를 먹어야 해서 사냥을 해서 계속 이 방에 보관을 하죠.
1: 우와, 먹이 먹는 방, 자는 방이 따로 있구나. 오, 신기하다.
2: 우와, 땅속에 먹이 넘쳐나 집도 있어. 진짜 땅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네요.
0: 두두두두두. 그렇죠. 근데 두더지가 땅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또 있죠.
2: 뭔데요?
0: 오랜만에 나가볼까? 두두두두. 두더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참. 아이고. 내 무릎, 내 무릎. 그나저나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지? 밝으면 방향 감각이 사라져 헤맬 수도 있거든요. 더 헤매기 전에 얼른 집으로. 저기, 우리 집.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어딘지 아시나요? 아이, 뭐야. 아이, 나무잖아. 우리 집. 그리고 또 두더지는 사람보다 체온이 2에서 3도씨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3: 덥다 더워. 우리 두더지는 땀샘이 없어서 더 더워. 더워. 더 더워지기 전에 집으로. 덥다. 아이고. 안나고. 어디야. 아이고. 아야. 응? 오늘은 햇빛이 약하구만. 그렇다면 오늘은 밖에서.
0: 땅 밖에는 여우, 올빼미, 오소리 같은 천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3: 잡아먹기 전에 얼른 집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많고 땅속이라 시원해서 돌 걱정도 없고 역시 땅속 우리 집이 최고야. 도지도지. 그러니까 땅 밖에 먹이가 있을 때나 잠깐 나가지 굳이 땅 밖으론 안 나가죠.
1: 아, 어쩐지 그래서 두더지 보기가 힘든 거였구나.
2: 아, 두두님 덕분에 두더지에게 많이 배웠네요. 아, 그럼 상처의 발을 연고 처방해드릴게요.
0: 네? 아이, 벌써 가라고요?
2: 네, 그 뭐 더 하실 말씀이라 또?
0: 아니요.
4: 두두님, 이거 상처에 수시로 바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두두.
1: 조심히 가세요.
0: 네.

0: 드릴게요. 두두. 다음 중 두더지는?
1: 2번은 고슴도치잖아.
2: 1번은 코가 꼭 빨간 꽃 모양 같네. 그런데 발은 완전 두더지 앞발이잖아. 정답은 1번.
0: 오, 정답은 1번과 2번.
3: 뭐야, 둘 다 두더지라고?
0: 두둥. 1번은 별 모양 코를 가진 별코 두더지.
3: 우와, 별 모양 코 예쁘다.
0: 코에 있는 별은 사실 촉수. 촉수로 먹이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감지. 우리 두더지 중에 사냥 속도가 제일 빠르죠.
4: 오!
0: 고슴도치를 닮았지만 이건 가시 두더지죠.
1: 우와! 가시가 있는 두더지도 있다니.
0: 가시 두더지는 다른 두더지와 달리 알을 낳아요.
3: 알을 낳는다고? 별별 두더지가 다 있다.
0: 두두두두. 그쵸. 문제 안 냈으면 서운할 뻔했죠.
4: 그러게요.
0: 그런 의미에서 또. 아유, 참. 농담이에요, 농담.
4: 농담?
1: 그쵸?
0: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2: 조심히 가세요.
0: 네.
2: 가실 때는 잊지 말고 문으로.
0: 아, 문으로. 아, 그럼요. 제가 왔던 곳이 곧 문이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4: 순간킥킥.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니바니요. 비행하다가 한눈 팔면 안 되지.
1: 그나저나 새로운 미션은 언제 뜰까?
0: 그러게. 나올 때가 됐는데.
2: 여러분 안녕. 오늘도 즐거운 탐험을 떠나야겠죠?
0: 미션이다.
3: 그럼 어떤 미션인지 빨리 불러볼까요?
2: 미션 대공개! 뿌뿌! 홍등에 소원을 날려라!
3: 홍등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2: 저희들도 홍등에 소원을 적어 날려볼까요?
3: 좋죠. 여러분들도 미션을 완료해서 꼭 홍등에 소원을 날리길 바라요.
2: 그럼 안녕. 뿌뿌!
1: 홍등? 그게 뭐야?
0: 루비, 홍등에 대해서 알려줘.
4: 비리비리비, 검색 엔진 가동. 홍등은 팬더 마을의 축제에서 구할 수 있는 붉은색 등입니다. 이 홍등의 소원을 빌어 하늘로 날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 우리 소원도 저기에 빌면 이루어질까?
5: 아무튼 순진하긴, 그걸 믿냐?
6: 난 믿어. 간절히 원하면 어떠한 소원이든 이루어질 거야.
0: 좋아. 그럼 출발해볼까?
1: 자, 간다. 다들 꽉 잡아.
7: 그러게 말이에요.
1: 마을 전체가 들뜬 분위기네.
0: 너무 설렌다.
8: 그나저나 얼른 홍등을 구해야 할 텐데.
1: 그래, 더 가보자. 따라와. 어? 저기 홍등이다.
5: 아, 진짜 홍등이잖아.
0: 안녕하세요. 이거 다 파는 거예요?
6: 그렇다. 뭘 사러 왔나? 이거요. 이걸 사고 싶어요.
0: 우와, 예쁘다. 이 홍등은 얼마예요?
9: 홍등값은 대나무 7그루다.
0: 네? 대나무요?
9: 이 마을에선 대나무로 물건값을 매긴다.
0: 네? 그럼 대나무는 어디서 구하지?
6: 저... 혹시 다른 건 안 받아주시나요? 이건 1000년이나 된 고대 문서인데 엄청난 학문적 가치가 있거든요.
9: 이건 뗄감으로 쓰기엔 너무 얇다.
0: 그럼 이건요? 이건 엄청 값비싼 보석이에요.
9: 그냥 조그만 돌멩이 아니냐. 필요 없어. 대나무 7그루가 없으면 돌아가라. 장사에 방해된다.
0: 어쩌지?
5: 꽉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통하잖아.
6: 하지만 억지로 달라고 조르는 것도 실례잖아.
0: 그건 그렇지.
9: 너희들 홍등이 그렇게 갖고 싶나?
10: 네!
9: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0: 뭔데요?
9: 그건 나와 대결을 해서 이기는 거다. 이거다.
0: 이걸로 뭘 하는데요?
9: 그냥 이걸 높이 쌓으면 돼. 1분 동안에 무너뜨리지 않고 더 높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기면 홍등을 그냥 주지.
0: 왜, 정말요? 좋아요.
1: 자, 준비됐죠?
10: 사요, 파이팅!
1: 그럼 시작! 시간이 끝났어.
9: 내가 이겼다.
0: 말도 안 돼.
6: 네 잘못이 아니야, 사요. 어쩔 수 없었어. 운이 나빴던 거야.
9: 사요라고 했나?
0: 네? 네.
9: 게임은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속대로 홍등은 줄 수 없다.
5: 하필 나비가 뭐냐?
9: 나는 줄 수 없지만 내 동생이라면 줄지도 모르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내 동생이 홍등을 팔고 있다. 내 동생도 대결을 좋아하니까 대결을 해서 이기면 홍등을 구할 수 있을 거다.
1: 우와, 정말요? 그럼 아직 희망이 있어.
0: 고마워요. 어서 가보자.
1: 안녕하세요.
7: 안녕,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혹시 나한테 볼 일 있니?
0: 네, 저희 이 홍등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대나무가 없어서. 혹시 대결로 홍등을 얻을 수 있을까요?
7: 대결? 좋지.
5: 아까 그 팬더랑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
7: 그럼 대결 종목은 이걸로 하는 게 어때?
6: 주사위네요.
7: 세 번을 던져서 합이 더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0: 단순하네요. 좋아요.
7: 그럼 내가 먼저 던질게. 숫자가 애매해서 좋아.
0: 이번엔 저예요. 좋았어.
7: 봤지? 생각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눈을 이 주사위에 실었어. 오, 여기다. 역시 나의 운.
6: 괜찮아, 핑핑. 3보다 높은 숫자만 나오면 돼.
0: 알고 있어. 승패는 정확히 반반. 제발

0: 기가 막힌 역전승.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1: 미안해 얘들아, 지고 말았어.
2: 저기 팬더님, 저희는 꼭 홍등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0: 좋아, 골목을 돌아가면 우리 막내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 그 아이를 찾아가 버렴.
1: 정말요? 유후! 감사합니다. 야, 가자.

0: 얘들아 안녕. 둘째 형 가게에서 홍등을 찾던 아이들이네. 근데 무슨 볼일이야?
1: 우린 저 홍등을 갖고 싶어서 왔어요. 홍등을 걸고 대결을 하고 싶은데.
0: 하이, 하이. 시작할까? 복잡한 설명 필요 없고 만두 다 먹고 먼저 휘파람 불면 이기는 거야.
1: 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 생크미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1: 자, 시작! 막상 막하네.
2: 우와, 생크미가 둘로 보여.
4: 생크마, 조금만 더 힘을 내.
1: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어.
4: 됐다.
2: 생크미가 이겼어.
5: 생크미 만두 좋아.
6: 생크마 뭐 하는 거야? 휘파람을 불어야지.
1: 입을 요렇게 하고 숨을 내쉬어.
6: 혹시 휘파람을 불지 못하는 거 아니야?
0: 내가 이겼지?
4: 네.
6: 생크미가 휘파람을 못 불 줄이야.
1: 이렇게 꼬치라니 말도 안 돼.
6: 그럼 우리 미션은 실패한 거야?
1: 그만 퍼니바니어로 돌아가자. 너무너무 아쉬워.
7: 벌써 포기하는 거야?
1: 네?
7: 이렇게 포기하는 거냐고.
0: 그 누나!
7: 난 얘들 누나야. 그리고 우리는 쌍둥이야. 어때? 우리와도 결혼해볼래?
3: 좋아요!
7: 내 동생이 낯을 많이 가려서 내가 대신 얘기할게. 괜찮지?
1: 네, 괜찮아요.
7: 대결 상대는 내 동생이야. 이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홍등을 줄게.
1: 좋아요. 그럼 대결은 어떻게 하죠?
7: 대결은 바로 활쏘기야.
8: 활쏘기라면 나 자신 있어?
6: 나도. 활쏘기하면 이치치잖아.
8: 웃기시네. 나한텐 안 될걸.
9: 누가 할 소리?
1: 진정들 해. 어? 대결엔 한 명만 나갈 수 있다고.
7: 거짓말이네. 정말? 알았어. 내 동생이 그러는데 둘 다 같이 해도 좋다는데.
1: 정말요?
6: 그럼 이번엔 우리 둘 다 나갈래.
1: 그래, 알았어. 그 대신 둘이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6: 당연하지.
8: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4: 이길 수 있을까?
1: 둘이나 나가니까 이길 수 있겠지.
7: 세 발의 화살을 쏴서 점수 합이 더 높으면 이기는 거야. 알겠지?
8: 그렇긴 한데 그냥 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산점 같은 거 없어요?
6: 저도 자신 있어요. 기술 점수도 매겨주세요.
7: 좋아. 높은 기술을 보여주면 1점씩 가산점을 줄게.
6: 좋았어.
7: 그럼 시작하자. 내 동생부터야. 그렇지, 잘했어.
8: 그 정도는 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6: 자, 잘 보시죠.

0: 100점 맞아? 그것도 10점을?
1: 기술 점수도 주셔야죠.
0: 알았어. 관역 10점에 기술 점수

0: 11점을 더해줄게. 11점이야.
1: 좋았어!
2: 이번엔 내가 보여주지!
0: 공중에 떠서 정확하게 10점을 쏘다니.
2: 이 정도는 돼야 가산점을 받는 거지. 나도 11점이죠?
0: 그래. 이제 내 동생 차례야.
1: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0: 괜찮아. 앞으로 만회할 수 있어.
1: 글쎄요.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0: 그 정도는 우습지. 자, 자, 봤냐?
1: 오, 제법인걸.

0: 실수한 것 같은데.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유리한 것 같아.
2: 글쎄, 대결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닐까? 치치 도켓이라고 했니? 솔직히 좀 제법인걸? 정말 막상막하네.
0: 막상막하라고요? 점수를 보세요. 제가 훨씬 낫죠.
3: 네가 아니라 내가 훨씬 나은 거지. 팔도 내가 더 어려운 기술들이었잖아.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0: 내가 쏘는 거 보고 따라 한 주제. 넌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술들이었잖아.
3: 내가 언제 따라했어?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기술이 그 정도냐?
0: 뭐라고? 해보자 이거지?
3: 좋아, 어디 제대로 겨뤄보자고.
4: 갑자기 뭐 하는 거야?
1: 맙소사.
4: 이대로 팔을 쏘면 과녀고커녕 팔이 이상한 데로 날아갈 거야. 제발 얘들아.
1: 어? 10점에 맞았어.
5: 우와! 해냈다!
1: 우와! 잠시만, 저기 뭔가 이상한데?
4: 어? 화살깃 색깔이... 뭐? 화살깃?
2: 관역에 쏘다니 너무 자만했어 너희들.
1: 마지막 화살은 그럼
2: 당연히 0점이지. 1점 차이로 내 동생의 승리야.
3: 싸우지만 않았어 둘.
1: 저기 팬더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2: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럼 진짜 마지막 대결이다.
0: 너 때문에 이렇게 된
4: 거잖아. 그러면 대결 내용은 뭐예요?
2: 대결은 이거야. 짜잔.
4: 네? 이건 콩이잖아요.
2: 그래, 맞아. 젓가락으로 콩을 세어서 개수를 맞추는 거야. 먼저 콩을 세는 쪽이 정답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
4: 그리고 그 정답이 맞으면 이기는 거네요?
2: 그래, 맞아.
1: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누가 대결을 하나요?
2: 대결 상대는 바로 너.
1: 저요?
5: 드래곤이요?
6: 롤은 간단하다. 앞에 있는 두 자루 속에는 같은 수의 콩이 들어있다.
2: 예, 아까 다 설명했어.
6: 그렇다, 설명은 아까 다 했다.
4: 그럼 다들 준비된 거죠? 시작!
2: 역시 뭉툭한 손으로는 쉽지 않은 모양이군.

0: 그러다 내일은 돼야 다 새겠는데.
1: 벤더 언니가 훨씬 빨라.
2: 우리 누나가 엄청 빠르고 꼼꼼하거든.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걸?
1: 해리얼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했잖아. 드래콩을 응원하자. 드래콩!
3: 빌리!
4: 빨라진다.
0: 여자 팬더가 더 빨라.
1: 제발.
2: 정답.
5: 그럼 정답은?
2: 정답은 87개야.
5: 정답!
2: 뭐야? 내가 정답을 말했잖아.
5: 답이 틀렸어요. 정답은 88개예요. 둘 중에 답이 있다.
1: 진짜요? 뭐가 정답이에요?
4: 빨리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5: 정답은 바로 88개다. 우와, 해냈다.
3: 와, 이겼다.
2: 좋아, 홈등을 줄게.
5: 와, 드디어
1: 이제 미션을 할 수 있겠어.
2: 미션? 그게 뭔데?
1: 우리는 세계 탐험대회에 도전 중이거든요. 이번 미션은 홍등의 소원을 날리는 거예요.
2: 그랬구나. 그럼 홍등을 높이 날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3: 네!
1: 네. 힘들긴 했어도 예쁜 홍등을 구하긴 했다.
4: 그냥 사서 날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
5: 아무튼 오늘 하루 너희들 덕분에 즐거웠다.
6: 다음엔 한 번 더 붙어보는 게 어때?
0: 좋아요. 다음엔 반드시 이길 거예요.
2: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어.
5: 저희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2: 그럼 소중한 소원 빌고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1: 네, 감사합니다.
2: 그럼 우리 내려간다.
7: 안녕, 얘들아.
3: 네, 안녕히 가세요.
1: 하늘이 너무 예쁘다.
5: 그리고 어렵게 구한 홍등이니까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1: 이제 불을 붙여야지. 자, 드래콩. 그럼 날릴게.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2: 순간킥.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3: 순한길게.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닥터 M을 잡아라.
1: 분명 코어로이드 상태로 들어왔는데.
2: 야, 그 안경 뭐야?
0: 야, 웬 정장아? 다들 모습이 변했네. 저건 혹시?
3: 그래, 닥터 M들. 기어임의 마지막 안시착까지 침입했군.
2: 엑셀 파워 스매시!
4: 파워 스매시!
2: 엑셀!
3: 무례하군. 여긴 나의 새 세계다. 나와 싸우고 싶다면 먼저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0: 뭐야? 근데 우리가 닥터엠의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5: 두리오!
2: 나 여기 있어! 죽으면 그냥 현실로 튕겨나가.
0: 예상은 했어. 그보다 내가 좀 생각난 게 있거든. 내 생각이 맞다면 곧 도리아노 떨어질 거야. 응? 3, 2, 1.
2: 어떻게 알았어?
0: 아까 네가 죽을 걱정하자마자 돌에 맞았잖아. 여긴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 같아.
6: 그럼 저건 하나 네 상상이야?
0: 이제 없앨게.
6: 기록하고 조발래?
0: 이번엔 나 아니야.
6: 그럼 저건 닥터엠의 상상력인가?
1: 쟤들 거의 죽였어.
2: 잠깐만, 엑셀
6: 와이
2: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기록부터 아웃시키자. 와이 소닉 스톰 K.
1: 소닉 스톰 K. 야,
7: 돌아.
0: 와이 디룩이 저렇게 날씬하고? 닥터엠 상상력이 엄청나.
8: 그건 닥터M 개발 당시 AI와 사람이 서로를 보며 소통할 수 있게 만든 M월드라는 공간입니다.
9: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8: 닥터M은 절대 사람을 직접 해치지 못하니까 너무 걱정은.
10: 아, 잠깐! 닥터M의 보안을 뚫고 M월드에 들어갔다고요?
8: 네. M월드에는 닥터M의 근원이 있습니다.
10: 닥터M을 없앨 기회예요!
9: 다 출동시키자! 우영사도 불러야겠어.
11: 너희도 들었지? 빨리 가자.
12: 네, 결국은 경찰인 우린 아무 공도 못 세웠잖아.
13: 공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니 유치하고 이상치.
11: 얘들아,
12: 그런 씨는 나를 쫓아내는 게 목표잖아. 정의롭지 못해 심술이나 부리고. 내가 심술이 안 나게 생겼냐?
11: 그만! 지금이 싸울 때니? 센!
12: 네?
11: 넌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파일럿 자격증을 주지. 근데 지금은 나와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삭제할게. 씨, 난 또보 파일럿이 되기 전부터 경찰이었고 넌 태어날 때부터 경찰이었어. 근데 네가 그 본분을 잊어버렸다면 난 지금 혼자서라도 가야 해.
12: 아니,
11: 정말!

0: 이거나 먹어라.
1: 아, 이것도 안 되네. 여기선 상상력이 힘이잖아. 상상력으로 이길 순 없을까?
0: 억지력 필살기. 지글지글 토마호크.
1: 어, 맛있겠다. 디룩은 절대 저걸 우리한테 줄 리가 없어.
0: 딩동댕.
2: 아우.
1: 세모 나이스. 지금이야. 드라이탄 슈퍼 포도.
3: 엣지.
4: 안돼. 내버려.
0: 아직 한 입밖에 못 먹었단 말이야.
5: 받아. 선물이야.
3: 템페스트.
0: 히히.
1: 소닉, 켄! 이런 기특한 상상은 누가 했어?
6: 그러게.
3: 도움 박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닥터엠을 해치우면 닥터엠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겠습니다.
7: 켄이랑 나도 도울 거고 오영사님도 오신댔어. 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0: 팀이 늘었지만 적도 늘어났어.
1: 아 이거 너무하잖아. 흙이라도 떠붙하고 맞춰주든지. 와이 너도 거대해져.
2: 아 어떡해.
1: 이게 돼?
3: 할 거 없으니까 심심해.
4: 지금 심심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닥터엠이 부를 때까지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5: 그래봤자 아무 일도 없잖아 이냐.
0: 빨리.
6: 오 영사, 다리 안 아픈가? 이상.
7: 애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0: 안 되잖아.
5: 아 배달은 안 된다면서야.
7: 어? 이 목소리는? 어둠의 심부름꾼?
5: 오승양?
7: 이제 형사야. 어? 어? 모듈러 로봇들 악당 본부가 또 있었어? 아, 깜짝 놀라! 이가!
4: 대록, 빨리 조종관에 올라가. 엔진 봐.
8: 아, 왜 이렇게 들어가?
7: 대록, 나와 대록. 어둠의 심부름꾼. 어? 어?
0: 형수님!
7: 그래! 씨! 쌤!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이 필요해!
9: 네, 지금 갈게요. 팝!
1: 로봇 조종자를 꺾으면 로봇들이 멈출 거야.
2: 알았어.
1: 어? 어? 뭐가 생겼어? 어? 게이지가 줄었어. 어? 뭐지? 아! 에너지를 다시 채웠어.
10: XYZ 합동 파워 스매시 어때?
1: 오, 오!
10: 좋아!
1: 상상이니까 소닉하고 캔도 같이! 응? X, Y,
10: Z!
2: 소닉, 캔!
1: 파워 스매시!

0: 오? 좋아. 오. 이걸로 닥터 M에게 갈 수 있겠어. 그 전에 잠깐 나가서 뭐 좀 먹을까? 배고프면 못 싸우잖아.
1: 산사! 난 아까부터 오줌 마렸어.
2: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
0: 이게 뭐야?
2: 계속 떨어지지 않더라고.
3: 떨어뜨리 갇혔어.
0: 와이!
3: 제트!
0: 엑스! 내 말 들려?
3: 제트!
0: 엑스! 와이! 정신연결이 안 돼.
4: 고마워, 또봇.
5: 도망쳐가 살아났어!
6: 하이퍼 컵스!
2: 하이퍼 컵스! 하이퍼 폭스!
6: 이 녀석이!
5: 너다! 제가 아니야!
6: 하이퍼 폭스!
2: 하이퍼 폭스! 뭐하나, 오영사?
7: 상상 따위로 부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다. 괴로움이지. 내가 공격을 하지.
0: 드래곤!
7: 칼을 쓰면 너무 싱겁게 끝나겠군. 자, 와라.
8: 리소나, 조심해야 한다. 네가 다치면 할아버진 못 살아.
9: 네, 그럼 아이언 알지?
10: 에이, 에이, 김바!
11: 기다려, 닥터 M의 모듈러들로 막아볼게. 모듈러가 모자라.
9: 권투엔진박! 무슨 일이 있어도 닥터 M이 올 때까지 전부를 지켜야 돼! 힘내, 드라이턴!
2: 이런.
0: 이 드라이탄 거대화해. 닥터 M보다 훨씬 크게.

0: 한심하군. 또 시루밖에 안 되는가? 정말인가?
1: 타이탄! 슈퍼 스파이더 윕!
2: 슈퍼 스파이더 윕!
1: 썬더 파워!
2: 썬더 파워!
1: 됐어!
0: 장난은 그만하지!
1: 합장 풀렸어!
0: 또봇이라면 훨씬 더 강할 줄 알았는데 흠집하는 의심 못했어. 이래서는 내게 도움이 안 돼. 이제 파일럿들은 돌아가라. 나는 곧 애몰들을 잠글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여기 올 수 없다. 너희는 안 돼. 정 파일럿을 따라가고 싶다면 나를 뚫고 가라.
1: 엑스!
0: 또봇에게 마인드 파워가 있지 않았나? 그 힘을 발휘해봐.
3: 시끄러워!
0: 나는 애몰드에서도 밖에서도 너희를 놔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파일럿을 다시 볼 수 없어. 그렇지.
3: 쏘닉! 스페이스! 스파이더 킥!
2: 마인드 파워를 쓰고도 졌음.
0: 파괴된 위험을 무릅쓰고 세운 계획이 이렇게 끝나다니. 신명이군. 모두 사라져라.
3: 두리두리 도망쳐.
2: 제목 놔두고 가라 그러더라고.
4: 하나, 항상 건강하기 바라.
1: 엑소스는 안 가!
5: 복잡마 와이! 나만 믿어!

0: 이겼음!
1: 이겼다!
0: 그러더라고!
1: 오예! 우리 팀이 이겼어! 이겼다니까!
0: 그렇게 단단하던 닥터엠의 방패를 깨다니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 놀랍군. 많은 것을 예상했지만 이런 결말은 생각하지 못했어.
1: 이제 우리를 내보내줘!
2: 막지 않겠다. 너희도 나에게 자유를 줬음에.
0: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닥터엠 불변의 금지 조항? 닥터엠은 인체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1: 뭐야 그게?
0: 하나.
1: 둘이.
3: 빨리 피해.
4: 어떻게 된 거야? 닥터엠?
2: 이곳으로 나를 속박하던 마지막 금지 조항이 깨졌어. 고맙다, 또도. 그리고 파일럿들.
5: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 상처엔
7: 승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볼 때는 안 돼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선생님, 우리도 고마워요.
1: 왜요?
2: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셔서요.
3: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4: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5: 우리를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그래프로 외계인 구하게!
1: 우와, 우주에 딱 16명뿐인 귀요미미 외계인이 같이 놀러가고 싶은 요원으로 곰기를 뽑았대!
2: 차하! 귀요미미 외계인은 날 너무 좋아한다니까? 차하하!
3: 좋겠다, 곰기! 여기 있는데?
4: 나는 미래의 곰기야! 도와줘!
2: 미래에 내가 왜? 혹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5: 네, 맞아.
2: 곧 우주 악당이 나타나서 귀요미미들을 싹싹 데려갈 거야! 내가 칠도

0: 조심해 꿈께.
1: 오, 정말 어쩌지.
2: 귀여워 배가.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여섯. 다 왔고. 자, 너희들 나랑 놀러 가고 싶댔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뭐라는 거야?
0: 걷게!
1: 우리가 들었어!
3: 놀이공원, 캠핑장, 눈썰매장, 이렇게 세 곳인 것 같아.
1: 이렇게 표를 만들고 원하는 장소마다 귀요미미의 수가 몇 명인지 적으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
2: 오, 표를 만들다니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자, 급하다 급해. 자자,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귀요미미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캠핑장 손. 하나, 둘, 셋, 다섯. 자, 마지막 눈썰매장 손. 셋, 넷, 다섯. 됐다. 자, 그럼 다섯. 아, 똑같잖아. 어떡하지?
3: 꼼기, 급할수록 침착해야지.
1: 표를 보며 확인해 보자고.
3: 곰기가 조사한 걸 다 더해보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1: 5 더하기 5는 10. 거기에 또 5를 더하면 15.
3: 15? 15명? 귀여미미는 모두 16명인데.
1: 아이, 다시 세어봐, 곰기.
3: 그래, 이번엔 실수하지 않게 표시하면서.
2: 아하, 알았어. 가, 이번엔 침착하게. 귀요미미, 다시 한번 놀이공원에 가장 가고 싶으면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다음 캠핑장

0: 마지막 눈썰매장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까지! 어디 보자. 6 더하기 3 더하기 7은? 오! 더하면 10이 되는 짝꿍이 있네.
1: 3과 7!
0: 좋아! 여기에 6을 더하면?
1: 16!
0: 16명! 와호! 딱 맞네! 표를 보면 장소마다 귀요미미의 수를 알 수 있어! 모두 앞에 몇 명인지도! 가장 많은 귀요미미들이 가고 싶은 장소는 눈썰매장이야!
2: 저기 봐! 귀요미미들이 직접 그래프를 만들었어!
0: 아하! 그래프!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점이나 직선, 곡선, 막대 그림으로 나타낸 것!
3: 맞아! 그래프를 만드니까 표로 볼 때보다 서로 비교하기 더 쉽지?
0: 눈썰매장이 가장 많아! 아, 차차차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악당들이 눈썰매장에 숨어있다고!

초가 제로! 이 악당들! 감히 우리 귀요미미들을 노리더니!

그래프를 잘 그리면 친구들을 구하는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0: 뭐야 뭐야, 지금은 곰기와 슈퍼맨 시간인데 왜 나밖에 없는 거야? 어디 있냐 슈퍼맨?
1: 슈퍼맨과 곰기, 나 여기 있지. 문제도 가져왔다. 슈퍼 문제. 내가 오늘 간식을 13개 먹었거든. 그걸 표로 만들어봤다. 빈칸을 채워보시지.
0: 하, 표의 윗줄은 간식의 이름, 아래는 간식의 개수. 그럼 모두 3개인 간식은?
2: 아이스크림.
0: 차, 이제 초콜릿이 몇 개인지 세면 끝.
1: 잇? 그렇게는 못할 걸. 슈퍼!
0: 이렇게 하면 초콜릿의 수는 다르게 알아보면 되지. 간식이 전부 합해 몇 개?
2: 13개.
0: 거기서 아이스크림과 사탕의 수를 빼면 초콜릿의 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13 빼기 3 빼기 4는?
2: 6!

0: 킥! 아! 어! 배 아파! 아! 갑자기 배가 왜 이러지? 아!
1: 에이! 그러게! 간식을 왜 13개나 먹었어!
0: 이 공기? 다음번에는 안 돼! 아! 아! 몰라! 급해! 아! 아!
1: 아! 아! 볼일 잘 봐, 슈퍼맨! 차! 수학게임에서 살아남기!
2: 곰기를 좋아하는 팬이 곰기한테 이 게임기를 선물했다고?
1: 그렇다니까! 텔레터까지 받은 건 안 비빌! 하!
2: 차! 와, 웬일, 웬일! 얼른 읽어봐, 끼끼!
3: 알았어! 곰끼님, 그동안 악당 슈퍼맨으로부터 우주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을 담아 곰끼님을 위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곰끼님의 팬 드림. 아니, 뭔가 이상해.
2: 뭐가?
3: 곰끼를 위한 게임. 그게 대체 뭐지?
1: 참나, 그거야 직접 해보면 되지. 하, 시작 버튼이.
3: 어, 잠깐 서두르지 말고.
1: 여기 있네. 게임 시작.

0: 여기가 어디야?
1: 이곳은 내가 만든 수학 게임 속 세상.
0: 에?
1: 환영한다, 굶기.
0: 이럴 수가. 게임기를 준 게 수팜의 나였다네. 아.
2: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3: 꼼기 어떡해.
1: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된다. 너에게 주어진 당근은 모두 3개. 게임에 실패하면 당근이 하나씩 사라지지.
0: 당근이 다 사라지면?
1: 그럼 넌 이 게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돼.
0: 슈퍼맨! 슈퍼맨! 어떡하지?
3: 어떡하긴. 곰기, 넌 할 수 있어.
2: 그래. 요원들, 곰기가 게임 속에 갇히지 않게 도와줄 거지?
4: 응, 우리가 도와줄게.
3: 좋았어. 게임 시작된다.
5: 첫 번째 게임, 모양 찾기.
0: 모양 찾기?
5: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무엇일까요?
0: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모양이 반

0: 가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모양은 동그라미 세 번. 차하하하, 너무 쉽구만. 차하하하하하.
1: 진짜 문제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모양을 주위에서 찾아 채워넣으세요.
0: 여기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찾으라는 거지? 좋았어. 그럼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여긴 동그라미 없는데.
1: 남은 시간 5초. 5. 아,
0: 잠깐, 잠깐, 잠깐, 잠깐.
1: 3,
0: 아, 진짜 동그라미가 없.
1: 1. 어?
0: 안 돼!
2: 아, 어떡해! 당근 한 개가 없어졌어!
3: 요 안 돼! 같이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0: 좋아! 다시 도전!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진짜 없는 것 같은데.
4: 공기, 위에서 봐봐.
0: 어? 위에서? 아하! 동그라미? 야! 찾았다! 동그라미! 예! 자, 이번엔 세모! 세모, 세모.
1: 공기, 첫 번째 게임 통과.
0: 우후! 하!
5: 응?
0: 와! 당근 자동차다!
1: 두 번째 게임, 더 큰 수 찾기.
0: 더 큰 수를 찾으라 이거지. 좋아! 출발!
6: 달려라 달려라 당근 찾자. 당근 수 찾아서.
0: 34! 43! 더 큰 수는 43!

0: 더하기 7은
1: 9.
0: 3 더하기 5는
1: 8.
0: 그렇다면 둘 중 더 큰 수는
1: 9.
0: 다시 출발. 예순 하나, 일흔 다섯. 예순 하나는 61. 일흔 다섯은, 요원들! 일흔 다섯이 몇이지?
1: 75!
0: 맞아! 75! 그렇다면, 둘 중 더 큰 수는?
1: 일흔 다섯! 75!
2: 꿈기 두 번째 게임 통과.
0: 야호! 성공이다!
3: 여긴 또 어디야?
4: 어디긴? 네가 마지막 게임을 할 곳이지?
2: 마지막 게임 폭탄을 막아라.
3: 폭탄!
4: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지. 폭탄은 모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3: 그냥 모르지!
4: 몰라!
3: 땡! 아! 내 상자!
4: 이 상자 안에는 폭탄이 모두 13개가 들어있지. 너에게 폭탄을 던질 테니 잘 받으시오.
3: 잠깐!
4: 이야! 지금부터다.
3: 뭐?
4: 문제. 이 상자 안에 남아있는 폭탄은 모두 몇 개일까요?
3: 그건
4: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폭탄을 모두 터뜨려버릴 것이다.
3: 안돼.
5: 곰기, 잘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6: 맞아. 뺄셈을 이용해봐, 곰기.
3: 좋아. 생각.
0: 처음 상자에 들어있던 폭탄의 수는 13. 그중 내가 받아낸 폭탄의 수는 7.
3: 그래. 상자 안에 폭탄의 수를 알려면 13 빼기 7을 하면 돼. 10을 이용해 빼기를 해보자.
0: 13 빼기 7을 할 때 먼저 13을 10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빼는 수 7을 몇과 몇으로 갈라야 하지?
1: 3과 4.
0: 좋아. 13에서 낮게 3을 빼면
1: 10.
0: 그런데 우리가 원래 빼기로 한 건 7. 3은 이미 뺐으니 이제 며칠 더 빼면 될까?
1: 4.
0: 맞아. 10에서 남은 4를 빼면 정답은
1: 6.
3: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폭탄은 6개다.
4: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맞네!
1: 우후! 하!
2: 꿈기, 마지막 게임 통과.
4: 안 돼! 내가 만든 게임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0: 도와준 요원들 덕분이다. 고맙다, 요원들.
1: 맞아. 우리 곰끼와 요원들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면
0: 앞당으로부터 우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2: 누구나?
1: 그럼.
0: 너!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중요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화이트 클립.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공기 공기 공기
4: 후에마이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후에마이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렛고
6: 1, 2, 3, 4 우리 790
3: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초 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본 갈 거예요. We're going to Japan because I have a Japanese recipe. Japanese noodle pancake. 우동 오코노미야키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ground beef, 다진 소고기. We have udon noodles, 그 우동면 있어요. We have katsubushi. 영어는 katsubushi 아니면 bonito flakes. 이거 참치요. We have chives, 부추. We have 부침가루. This is a Korean pancake mix. We have minced garlic, 다진 마늘, minced, M-I-N-C-E-D. 이렇게 아주 짧게 자르는 거예요. We have an egg, 달걀. And we have lots of sauces. 이것은 katsuobushi 장국. This is katsuo broth. This is sesame oil, 참기름. This is teriyaki sauce. 아, 테리야키 소스요. 그 달콤한 간장 만든 소스요. We have dashima vinegar. 그 다시마 식초요. And we have mayo, mayonnaise. Now we're ready to cook. 1st we cut the chives. 우리 먼저 부추 잘라요. So, take the chives and cut into 3 pieces. So we cut once here, and once here. Now we'll make the batter for our pancake. 이제 우리 전반죽 만들어야 돼요. 3 ingredients. Add the flour, add the water, and add 1 egg. And now we whisk. 네, 우리 섞여서 해야 해요. 처음에서 좀 조심해요. 왜냐면 가루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힘내세요. You can do it. Okay, it's all done. Next, we have to cook the noodles. 다음은 우리 우동면 삶아야 돼요. We need boiling water. 네, 그 보글보글한 누군 물 필요합니다. 다 보글보글 넣었을 때 우리 우동면 넣을 수 있어요. 면 넣었을 때 2분 30초 할 거예요. We're going to cook the noodles for 2 minutes and 30 seconds. 그리고 조금 부드러웠을 때 면이 좀 풀어야 돼요. We have to split the noodles up.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왜냐면 세게 했을 때 그 면 한 해씩 콕 해줄 수도 있어요. Oh, okay, we're ready. And now we drain the noodles. 이제 물 해야 해요. Okay, our noodles are ready to fry. Before we fry the noodles, before we make our noodle pancake, we need to add some seasoning. 네, 우리 우동 양념 좀 필요해요. So, let's put the noodles in the bowl. 우리 우동면 볼에 안에 넣을 거예요. And we need 다시마 vinegar, 다시마 식초. We need sesame oil, 참기름. We need sugar, 설탕. And we need katsuobushi 장국. We need this katsuo sauce. And now with chopsticks, we can mix. Okay, ready. There's one more thing to cook before we make our pancake. 우리 전, 그 오코노미야키 만들기 전에 하나 더 해야 해. We have to fry garlic and beef. We have a little oil, 우리 카놀라유 조금 쓸 거예요. And we add our garlic. 네, 우리 다진 마늘, minced garlic 넣을 거예요. And we cook 1분만 할 거예요. 그리고 탔을 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아, 마늘 진짜 맛을 갖는 재료예요.

그 양념된 우동 넣고요. And we add the beef and garlic. 우리 소고기하고 마늘 넣는 거예요. And we stir. 네. 이제 아주 고소한 맛있는 만족금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팬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We can make our Japanese noodle pancake. Now it's pancake time. 네. 우리 이제 그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만들 거예요. So, we add a little oil. Okay, it's a hot pan. 이제 큰올로유 이렇게 됐을 때 아주 뜨거워요. We need a ladle. We put 2 ladlefuls of mixture into the pan. 좋습니다. Well, let's spread it out. 우리 좀 납작하게 만들면서 Now we wait. 밑에 먼저 구워 우리 한번 뒤집고 그다음 그 위에 구울 수 있어요. We always have to cook the bottom and then the top. Okay, it's time to turn. Aha, perfect. 이런 색깔은 참 좋아요. Okay, let's get the pancake on the plate. 우리 오코노미야키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Okay, 잘 나왔습니다. Now we need sauce and we need the bonito flakes. 우리 소스 두 개 있어요. Teriyaki sauce. We put teriyaki sauce on like this. 그리고 mayonnaise. We put mayonnaise on like this. 그리고 마지막은 그 춤추는 katsubushi. Now the dancing bonito flakes. And it's done. Our Japanese noodle pancake is finished. 우리 우동 오코노미야키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I love pancakes. 오.
1: This is a good pancake. 이거 진짜 좋은 잔이요. 저는 우동도 좋아하고, 저는 전도 좋아하고, 저는 카츠부시도 좋아하고, everything is in here. Meat, noodles, dried tuna. It's delicious. 너무 맛있어요. And look, the katsubushi flakes, the bonito flakes are still dancing. 우리 katsubushi 아직 춤 춰요. 되게 신기해요. Today we made delicious Japanese noodle pancake. 네, 우리 오늘은 그 우동 오코나미 야키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일본도 갈 거예요? 아니면 이탈리아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갈 거예요? Come back soon and find out. Bye-bye.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시입니다.

0: 드디어 팀받는 청소년 금융 예능 프로그램 팀받는 프렌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아이친다.
0: 오늘 의상 컨셉이 특이한데
2: 특전사 룩입니다.
3: 큐티뽀짝 룩입니다. 열심히 놀려고 뽀로 룩이에요.
4: 오늘만큼은 가을 여자가 돼서 돌아온 지은입니다. 안녕.
5: 헐. 일단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미국 여자 룩입니다.
6: 와.
7: Hello.
0: 오늘 멤버 중에 제일 패셔니스타라고 하는 사람 누구지? 하나, 둘, 셋. 미션 큐 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6: 기대된다.
5: 힙스터들의 성지. 동묘시장에서 각자 패션 키워드에 맞는 아이템을 쇼핑한 후 스타일링을 완성해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대결에 필요한 쇼핑머니를 벌기 위해 경제, 금융 관련 퀴즈를 풀게 될 건데요.
6: 아는 게 없는데.
5: 자, 그럼 팀 받는 퀴즈 시작합니다.
6: 시작합니다.
0: 쇼핑머니 5,000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6: 지하나!
5: 정네?
0: 지하나 정답! 우와!
6: 저도
0: 지하나가 센스가 있네. 다음 문제는 쇼핑머니를 올리겠습니다. 3만원.
2: 와! 잠시만. 제발 지금 맞춰야 돼.
0: 이 효과는 무엇일까요?
2: 첫 번째.
0: 1번. 분수 효과. 2번. 샤워 효과. 3번.
6: 지은! 지은!
0: 지은!
4: 1번 분수효과.
6: 돈! 3번 낙수효과.
0: 난 3번 낙수효과. 정답!
6: 아. 살았다, 제발.
0: 쇼핑머니 5만원을.
2: 아, 내 거다, 내 거다. 얘들아, 내 거다. 조용해.
0: 말은 무엇일까요?
4: 독점?
0: 정확히 맞죠. 자, 1번 득점, 2번 배점, 3번 소수점.
6: 지은!
4: 소수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0: 4번 독과점.
6: 지은아!
4: 지은아! 4번.
0: 4번 뭐?
4: 독과점.
0: 독과점 정답!
4: 예! 아, 다행이다.
6: 아, 진짜.
4: 아, 다행이다.
6: 아, 진짜 다행이다.
2: 면접.
4: 치마?
0: 정답!
4: 블레인 룩.
6: 아!
0: 정답!
4: 지은! 1번 립스틱 효과.
0: 정답!
2: 3번 탄소 중립.
0: 정답! 여기까지입니다.
2: 와.
0: 각자의 쇼핑머니를 알려주세요. 연점 얼마?
2: 2만원이요.
5: 신발이죠.
6: 아니야, 신발 아니야? 아니잖아.
2: 아, 신발 있어.
3: 4만원이랑 가방이요.
2: 85,000원이랑 와. 그리고 안경. 와.
4: 저는 65,000원이랑 모자입니다. 와.
5: 저는 6만원 있습니다.
2: 먼저 앞에 있는 다섯 가지 패션 키워드를 보고 한 가지씩 선택해주세요.
6: 하나, 둘, 셋. 얍!
4: 자신의 쇼핑머니가 충전된 청소년 전용 용돈 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와!
6: 그 번데기 냄새나요? 저 번데기 먹고 싶어요.
8: 저희 근데 먹을 거 사도 돼요?
6: 돈만 많으면 사도 되지 않을까요?
2: 이렇게 보다가 들어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잘 들어가.
6: 이런 거 보헤미안 아닌가요, 언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2: 괜찮아, 근데 동훈아.
6: 진짜 괜찮아요.
2: 너 3,000원이면.
6: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드머니
6: 자신을. 완전 올드머니.
2: 잘 어울린다.
0: 올드머니는 로고가 없어야 돼.
2: 전 여기서 안경을 사야겠어요.
6: 저도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을 찾아볼까요? 브루노 마스예요.

0: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that. 저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잖아요. 이거 사고 싶은데. 네, 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1: 1,000원 빼드릴게요.
0: 진짜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2: 혹시 요거는 여기, 저기 박스 안에 있었는데 얼마예요?
0: 2,000원이요?
2: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1: 2,000원짜리는 진짜 빼시면 안 돼서.
2: 네, 아니면 1,500원.
1: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 안경을 바꿔도 될까요? 혹시 이거 가능할까요? 네. 안경. 굿! 9,000원에 좋은 소비를 했습니다.
2: 저는 안경 1,500원.
0: 오! 찐 좋은 소비. 도와주세요.
2: 도와줄게요. 어떤 걸 도와줄까요?
0: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2: 이거 뭔데?
0: 아 근데 너무... 그거 너무 그냥 언니 거 같아요.
2: 그냥 너 취향인데?
0: 아 그래요? 그럼 또 패스.
3: 패스.
0: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4: 빈티지 냄새.
0: 귀엽다.
4: 다른 가게도 많이 가보면 좋은데 또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 그치. 마음을 비우고 그냥 빠르게 결정을 해버려야겠어.
4: 이게 잠시만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치마를 찾으면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싸면 사고 싶은데.
0: 여쭤봐.
6: 만 원이요.
4: 만 원이요? 안 돼, 만 원. 이걸 만 원.
6: 얼마면은 살 것 같아요?
4: 한 5천 원? 왜냐면은 사고 안 쓸 수도 있어서.
6: 5천 원 줄 수도 있대요.
5: 아, 우와, 여기서 사야겠다.
0: 여기서 많이 사야겠다.
5: 여기서 사야겠다. 어, 이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완전 레트로잖아요, 그쵸? 뭐 미련 남지 않기 위해 모자는 보지 않겠습니다. 갈 색깔, 말 바지를 입는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6: 돈이 얼마가 있으신가요?
5: 저 8만 5천 원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작게 해야 되는데.
7: 사장님, 혹시 이거 3천 원에 살 수 있나요?
8: 3천 원은 한 번 뭐 드릴 수도 있어요.
7: 어, 그러면은 3천 원에 이거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많이 깎는다.
8: 어, 카드, 네.
7: 감사합니다. 네.
8: 네,
7: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보헤미안 스타일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구멍 뚫린 니트 같은 것들.
8: 아, 구멍 뚫린 니트?
0: 네. 오, 좋은 것 같아요. 오, 그거 마음에 드는데요? 오, 완전 제 취향이에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괜찮죠? 이거 사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2: 좋은 소비였어.
0: 아, 셔츠가 만 원이래요. 이거 브랜드인데 이거 브랜드잖아. 그쵸, 이거 브랜드잖아요. 만 원. 이거 하나 할래요.
5: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0: 짠. 오케이. 8,000원에 겟했습니다.
2: 신발은 4만원.
5: 아, 너무 고민이에요.
6: 개인적으로 그냥 매트로 하면은 지금 들고 있는 중간생이 맞지 않나?
5: 그쵸. 네, 사겠습니다.
6: 네. 7만원이요?
5: 아! 제가 이게 하자를 발견했어요.
6: 어딨나요?
5: 이거요.
6: 어? 지퍼고리가 없네요.
5: 네, 지퍼고리가 없어요. 그럼 계좌이체하면 좀 더 싸게 해주시면.
6: 그러면은 제가 이기면은 딱 7만 원에 가져가시고 지면은 6만 5천 원. 하시는 것 같아요.
5: 네.
6: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 계좌이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이거 마지막 만원 사용하겠습니다.
1: 예, 깔끔하게 다 썼어요. 후회 없습니다. 아마도.
2: 안녕하세요. 팀받는 프렌즈. 오늘 패션 프렌즈로 초대받은 저는 패션 크리에이터 혜인입니다. 오늘 영파시 멤버분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스타일링 대결을 펼치신다고 하는데요. 쿠킵 딸내미 우리 영파시 분들 중에서 패션왕은 누구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품까지. 오. 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데요. 다음 룩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멤버분.

0: 정말 다섯 분들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입었는지까지도 조금 브리핑을 주시면 패션 왕을 뽑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걸코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와 핑크 색깔의 컬러를 선택해봤는데요. 총 6만 5천 원의 금액으로 머리부터 발끝 신발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는 옆에 있는 이 리본과 마이크에 있는 이 친구로 이렇게 헤어핀을 해봤는데
1: 제가 안 그래도 어디서 저런 요물템을 구하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센스 점수 네. 제가 좀 추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저는 보헤미안 컨셉인데요. 모자랑 이 안경이 포인트입니다. 약간 오늘 컨셉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운 가을 여자로 잡고 왔습니다.
1: 머플러인가요? 혹시
2: 아, 맞습니다. 어? 이거 5,000원에 구매한
1: 머플러입니다. 포털로 해서 총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었을까요?
2: 저는 토탈 6만원이 들었고요.
1: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올드머니라는 키워드인데요. 명품 로고가 안 보이지만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연출해보았고 총 비용으로 47,500원 들었습니다.
1: 본인의 이미지와도 잘 맞는 좀 사랑스러운 룩으로 연출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와우, 어른.
1: 오, 후!
4: 또각또각!
5: 저의 키워드는 기치크였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 이 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돈 16,500원으로! 와! 감상을 하였습니다. 제 룩의 포인트는요. 하단으로 접히는 안경인데요.
4: 진짜 트랜스포머 같아. 진짜.
5: 하나,
4: 진짜.
5: 두둔둔.
4: 둘.
5: 어머. 셋. 이렇게 킥시크 룩을 완성하실 수 있는.
1: 킥시크의 기억.
5: 네, 맞아요.
4: 네, 왜 안경알이 한쪽밖에 없나요?
5: 왜냐하면은 킥시크잖아요. 어느 정도 그 프리크함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1: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아니, 저도 이렇게 원래 건수에 흰 양말 신어주는 게 약간 멋이거든요. 트렌드 점수까지도 제가 조금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4: 리더, 리더.
6: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85,000원 썼습니다.
1: 분해가 나는군요.
6: 약간 레트로 했을 때 그런 쨍한 원색 컬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많이 찾았고 야 레트로 하면 이렇게 멜빵 바지가 딱 생각나지 않나요? 야 이런 나그랑 티셔츠도 좀 그런 느낌 나고 약간 하니까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1: 포즈가 점점 요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메이커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지은님 룩부터 브리핑을 좀 해보자면
4: 네.
1: 일단은 우리 지은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막내 느낌수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또 러블리한 스타일링 나온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마이크 봉이 두 개가 있었으면 더 귀엽지 않았을까?
4: 라는
1: 그런 아쉬움. 그리고 이제 도우님 들어오실 때부터 이제 컨셉에 충실한 그런 룩을 연출해 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약간 보헤미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살지 않았나.
4: 맞습니다.
1: 근데 이 머플러를 스커트처럼 활용한 점이 약간 좀 센스 있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드려봅니다. 우리 지아나님. 일단 그 올드머니 룩 중에서도 지아나님의 이미지에도 맞게끔 좀 여성스러운 느낌들도 잘 살려주셨고,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조금 더 학생 느낌보다도 우리 연정님처럼 조금 이렇게 언니야시러운 느낌수로 한번 연출을 해보셨어도 너무 잘 어울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정님, 들어오실 때부터 제가 소품에 일단 한번 심쿵을 했고요. 좀 완벽한 룩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말 잘 꾸려주신 것 같다. 아, 일단 이제 룩 자체가 딱 봐도 레트로예요. 그리고 뭐 이제 약간 힙합 정신까지 깃들여진 그런 Y2K로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꾸준히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조금 제가 좀 가산점을 이렇게 또 체크를 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 입고 싶은 룩이 있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주셔서 너무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너무 박빙이어서 사실 제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한마디를 좀 강력하게 어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6: 그럼 저는 노래로 한번 해보도록
2: 하겠습니다.
6: 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 51, 52, 53,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1: 54, 45, 46, 47,
2: 48, 49, 50, 51, 52, 53,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1: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2: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
1: 우승자분께는 이렇게 또 상품이 또 주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 왕은 누구일지? 입시급 패션을 보여준 연정님입니다. 아까보다 빨라졌어요. 연정님을 선정한 이유는 16,500원으로 저 정도 퀄리티의 룩을 완성할 수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룩의 완성도나 그 깁시크를 표현한 안경부터 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저희 통했잖아요. 통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제가 입고 싶어진 룩이 아닌가 싶어서 연정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번 동묘 쇼핑을 할 수 있는 동묘 쇼핑 머니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 너무 매이지 말고 마음껏 쇼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룩 너무 예쁘니까 기죽지 마시고 뭐다 패션은?
2: 자신감.
1: 그렇죠. 자신감 잊지 마시고 우리 연구실 멤버분들의 각자의 개성 살린 이런 예쁜 스타일링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드디어 오늘 동묘 쇼핑을 마쳤는데 다들 소감이 어떠신지요?
7: 멤버들이랑 가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 또 쇼핑을 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재밌었어. 되게
6: 재밌었을 것 같아.
7: 많은 걸 느끼는 하루였어. 지영이랑 쇼핑했을 때 놀랐던 게 나는 처음 보는 그 쇼핑의 유형이었어. 보통 막 이렇게 보다가 티셔츠가 이뻐. 리본이 리본 디테일을 좋아해. 아, 이것도 달려있어. 아, 이쁘네. 아, 뭐 사실 고민하다 보통 안 사는 편인데 지영이랑. 리본이다! 이거 이쁘네.
6: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그래.
2: 요즘에 땡땡이라는 키워드에 또 빠지셨잖아요.
6: 아, 그래서 나는 진짜 신기했어.
8: 저는 정해놓고 사다기보단 바구니에 그냥 담아놓고 한 두 달, 세 달 묵혀놓다가 잊어먹는 그런.
2: 나도
6: 그죠? 뭔지 알아. 나도
8: 그 링크 다 저장해놓고 저 그래서 그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진짜 길거든요.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6: 그럼 보통 다들 옷 사거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들어?
8: 저는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교통비 카드 따로 있고 식비 따로 하고 딱 그 쇼핑하거나 메이크업 제품을 산다거나 그런 거는 다 10만 원? 이번 달에 안 썼으면 다음 달까지 포함해서 20만 원 이렇게 사기도 하고
9: 제가 항상 사고 싶은 건 비싼 거란 말이죠. 제가 10만 원짜리 뭘 사고 싶었잖아요. 그럼 한 8만 5천 원까지 모았어요. 좀 쓰고 더 모으면 바로 10만 원 되겠다 해서 쓰다 보니까 4만 원까지 써. 그냥 4만 원 줬다가 9만 원까지 모았다가 3만 원 앞에 다 써.
1: 돈을 모으는 게 아닌 거 아니야?
6: 약간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옷에.
10: 하나, 둘, 셋.
6: 지금 연정 셋, 선의 둘인 것 같아요.
9: 연정 언니를 선택한 이유가 이쁜데 너무 비싸서 못 산 옷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정 언니가 입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돈 모아서 한 번에 확 잘 쓰는 편이구나라고 느꼈어요.
6: 제일 아끼는 사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돈이는 옷을 가끔 하나씩 사긴 하는데 야, 이거 이쁘다 이러면은 엄마가 줬어요, 이렇게.
2: 맞아요, 맞아요.
9: 저는 어머니께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말씀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옷을 세 달에 한 번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100가지 옷 중에서 한 두 개 사요.
6: 그럼 평소에 너네가 얼마나 쓰고 약간 얼마나 받고 정확히 계산하면서 써?
9: 네, 왜냐면 저는 와닿으니까. 진짜 그냥 청소년 통장이란 말이에요. 쓰면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생각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11: 지출 소비는 어느 정도 요즘 또 앱이 많이 발전돼서 딱 맞아. 하면은 바로 보이는 게 많으니까 맞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2: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가 무서워서 이제 한번 딱 보면 약간 오!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쇼핑도 다 하고 저희끼리 안 해볼 만한 대화도 해봤잖아요. 어땠어요 오늘 하루?
11: 멤버들의 경제 이런 뭔가 그런 관념이나 저에 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12: 그러니까 나도 근데 좀 적은 돈으로 해봤어야 됐나? 왜냐면 절약하면서 쓴 친구들 보니까 뭔가 많이 배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겠다 아끼고 뭐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건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7: 우리 건물을.
8: 우리잖아요. 우리
12: 건물을. 오늘 동묘 쇼핑처럼 목표와 예산에 맞게 소비를 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욱 현명하고 즐거운 금융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계획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영파씨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3: 영파씨였습니다.
8: 감사합니다.
14: 난기를 가장 많이 하는 동물은 제가
7: 돈벌레, 연정, 지네,
9: 바퀴벌레,
8: 아
9: 사슴,
8: 아
14: 거기 나왔어,
8: 어떻게 하자?
9: 사 코사슴, 지아나, 노루.
7: 외모 체크. 아이 됐어.
8: 난 한 30만 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7: 예?
8: 어 진짜요?
7: 이게 진 찐이구나.
8: 나는 그런 친구.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0: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어,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반란을 꾀하려는 동생과 서열 1위를 지키려는 형.
1: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0: 동생의 도발에 형의 권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2: 열불이 난다.
0: 위기 일발.

0: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두 녀석 때문에 집안은 늘 살얼음판.
1: 엄마 정말 아파.
0: 끝내 피를 보고만 형과 아웅. 어느 날 느닷없이 시작된 싸움.
2: 크게 너무 미안하네. 알아주지 못했다.
0: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콜라와 스타의 왕좌의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전쟁 중이라는 이댁.
3: 안녕하세요.
4: 꾸벅 인사했다.
0: 집사 인생 4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 요즘.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바로 반갑게 맞아주는 요 고양이 때문이라는데요.
4: 나 찍으러 온 거냐? 잘 찍어라옹.
0: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올해로 3살 애견냥이 스타랍니다.
2: 스타는 지가 먼저 와서 안기는 아이. 항상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성격이 너무 좋고.
0: 그리고 바짝 날이 선 요 녀석이 형 콜라.
2: 자, 일로 와.
5: 우리 집 첫째 콜라라고 하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한 아이입니다.
0: 두 고양이의 인연은 3년 전 콜라가 한 살 무렵 새끼 고양이였던 스타를 입양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처음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 둘도 셋도 없는 형제애를 과시했다는 두 녀석. 우애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2: 스타도 콜라가 잘 돌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0: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싸해졌다. 동생 스타와 겸상을 안 한다는 콜라. 그런 형과 달리 스타는 냠냠 쩝쩝.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워버리더니 그것도 부족했는지 형이 남긴 밥까지 스타 폭풍 흡입 중입니다. 아, 쟤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옴. 집사가 따로 간식도 챙겨줘봤지만 도통 먹지를 않는다는 콜라. 이 간식이 뭐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스타와 콜라의 기싸움.
6: 차라리 굶고 말지.
0: 콜라가 또다시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역시나 간식까지 모두 먹성 좋은 동생 스타 차지. 뺏길 세라 단번에 먹어치워버립니다.
2: 콜라는 뺏길 때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집사로서 되게 속상할 때가 많죠.
0: 간식 냄새 맡고 귀신같이 달려든 스타를 보자니 신경이 곤두선 콜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6: 어쭈, 물 봐. 이 동작 봐라 이거. 썩 꺼져라.
4: 일부 전진을 위한 2부 후퇴다오.
0: 그동안 안 본 척 모르는 척 넘어가 주었던 형 콜라. 바로 군기 잡기에 돌입합니다. 스타야, 형 화나며 무섭다. 그만 덤벼. 그러다 형한테 너 혼나. 하지만 기어이 먹겠다고 자리를 잡는 스타. 식탐이 많다 해야 하나, 용기가 가상하다 해야 하나. 급기야 형 콜라의 공격 모드 발동. 거참, 별거 아닌 일에도 신경전을 펼치는 두 녀석. 그런데 오늘 일은 사건 축에도 못 낀답니다.
2: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방바닥에 아이들이 싸운 흔적이 있었는데 핏자국이 좀 큰 게 하나가 있었고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0: 불과 며칠 전 이 집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어지러워진 집안은 털뭉치가 나뒹구는 것도 모자라 귀가 찢겨져 피를 흘릴 만큼 격한 몸싸움이 있었다는데요. 그로 인해 발톱이 부러진 스타. 몸 곳곳에서는 피딱지,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집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당황스러울 뿐.
4: 집사야, 형이 때렸다오.
0: 스타만큼이나 콜라도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잔뜩 예민해진 콜라. 집사의 손길도 거부하고 36개 줄행랑을 치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마음을 닫아버린 녀석 앞에서 집사는 답답할 노릇.
6: 어린 게 먼저 덤볐다옹. 억울하다옹.
5: 한 달 정도 됐을 건데 제가 자다가 한번 놀래갖고 깬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야생 고양이들 싸우듯이 길고양이 싸우듯이 한번 그 소리 듣고 깨서 불을 켰을 때 애들이 떨어졌거든요.
0: 그 뒤로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 매일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집안 공기를 바꾸기 위해 집사가 나섰습니다. 신나게 노는 스타와 달리 콜라는 영 시큰둥. 급기야 자신의 은신처로 들어가 버리는데.
3: 봐, 형이랑 놀아.
0: 어떻게든 콜라의 관심을 끌어보려 노력해보지만 다 소용없는 일.
5: 여느 고양이처럼 눈을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근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0: 형이야 어쨌든 스타는 신나죠.
5: 피를 볼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를 보고 나서 둘 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아이들인데 아 이거를 바로잡고 싶더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형이랑 싸우지 말고 있어.
0: 출근하는 집사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4: 안 싸운다고 약속은 못하겠다. 어?
0: 일단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녀석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사가 나가기 무섭게 슬슬 시동을 거는 콜라. 무슨 일인지 1층 탐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찬바람 쌩쌩. 집안은 냉랭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순간 동생 스타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는데요.
6: 어쭈, 어딜 감히 째려보냐?
0: 콜라 요 녀석 당당하게 1층에 입성하더니 유독 스타 앞에서만 어슬렁어슬렁. 그런 형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스타. 잠시 후 가만히 있는 콜라를 동생 스타가 툭 칩니다.
4: 2층으로 올라가라.
0: 형에게 도전장이라도 내미는지. 오, 요 녀석 봐라. 불편한 티 팍팍 내는데.
4: 여기 지나가려면 나한테 허락받아라.
0: 알고 보니 콜라가 볼일을 보러 온 것. 스타가 싫어하거나 말거나 콜라는
6: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옹.
0: 그래,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생리현상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때 콜라의 어떤 행동이 녀석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지. 형이 등을 보이자마자 기습 공격을 한 스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형 콜라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또 등을 보였단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 콜라 눈빛 레이저를 쏘며 천천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그리곤 몇 걸음도 채 못 가 둘 사이에서 팽팽한 전운이 감돕니다.
4: 웬만하면 내 근처에 오지 말라옹. 거슬린다옹.
0: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정다감했던 동생인데 도대체 왜 변해버린 건지 콜라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
6: 날 내버려 달라옹.
0: 화장실을 두고 갈라진 형제의 운명.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드디어 집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상황을 보게 됐는데요.
5: 눈에 보인 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럴 거라고 생각.
0: 아, 보는 저희도 궁금합니다.
2: 오늘 왜 그래도 오늘 네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니?
4: 아니, 나는 요즘 기운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겠다.
0: 이제는 하다 하다 형이 지내는 2층까지 올라가.

0: 어선 형이 오가는 계단에도 쓱, 형 스크래처에도 쓱 영역 표시 중인 스타. 이에 질세라 형 콜라도 같은 자리에 쓱쓱. 여러분은 경쟁적으로 집안 곳곳에 각자의 페로몬을 묻히며 두 고양이가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다투는 소리 없는 전쟁을 보고 계십니다.
1: 흥, 나도 절대 질 수 없다냐.
0: 그런데 집사조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를 핥아준다는 것.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희 방금까지만 해도 냉전 상태였던 콜라와 스타가 맞는 거니? 아, 너희들 진짜 황당하다.
2: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끝나고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간. 누워있는 집사 곁으로 콜라가 다가오는데요. 낮에는 형을 곁에도 못 오게 하더니 바로 옆에서 잠드는 스타. 자기 전에도 폭풍 그루밍을 선사하는데요.
3: 싸우지 말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했더라.
2: 참, 알다가도 모를 두 녀석입니다. 다음날, 오늘은 둘 사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그런데 뭔가 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3: 이거 또 빨아야 돼.
2: 누군가 슬슬쩍 이불에 지도를 그려놨다는데요.
3: 이거 맡아봐봐요. 너예요? 너야? 아니에요?
4: 나 벌써 세 살이다옹. 다 컸다옹.
3: 콜라가 아빠 이불에 오줌 쌌니?
1: 묵비권을 행사하겠다옹.
2: 사건 발생 30분 전 콜라가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이불에 털썩 주저앉더니 콜라 요 녀석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흔적을 지워보지만 이미 딱 걸린 뒤
4: 오줌 쌌대요. 얼리리 꼴레리.
3: 이불도 바꿔봤었고 매트리스는 지금 두 개를 해먹었거든요. 찹찹하네 지금. 화장실을 냅두고 왜 제 이불에서 그랬는지. 너를 빨래를 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가.
2: 민망한지 은신처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콜라의 소변 실수만큼이나 걱정인 것은 밤낮으로 확인해야 하는 콜라의 배변 상태. 벌써 한 달째 녀석이 혈변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3: 이거는 콜라가 혈변을 본 자국이거든요. 한 5일 내서 일주일? 뭐 빠를 때는 3, 4일에 한 번씩 이게 혈변을 볼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변은 항상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1: 아, 집사야. 요새 내 속이 말이 아니다옹.
2: 사람이든 고양이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몸 튼튼, 마음 튼튼의 기본인데 이건 뭐 화장실 가는 게 만리장성 오르기보다 힘든 상황. 스타의 철통 경비에 가로막혀 결국 콜라는 오늘도 화장실 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1: 아, 나 이러다 진짜 변비 걸리겠다옹.
0: 참으면 병되는데 정말 걱정된다 콜라야.
2: 급기야 형의 은신처까지 침범하는 스타.
4: 여기도 오늘부터 내가 접수한다오.
2: 동생의 끝이 없는 도발에 스타는 하루에도 12번씩 참을인자를 쓴답니다. 알듯 말듯한 콜라와 스타의 마음도 읽고 집안의 평화도 되찾기 위해 그가 왔다.
5: 안녕하세요. 고향을 부탁해 김명철 선생님입니다.
2: 미아홍철 쌤 잘 부탁드립니다.
5: 어이구, 바로 번팅도 하고 꼬리 두루루 떠는 거 보니까 사람 진짜 좋아하네요. 네,
6: 한번 안아보자. 우짜. 어이구, 그래.
2: 먼저 녀석들의 상처부터 살펴보는데요.
5: 여기 발톱이 아예 빠져버렸네.
7: 네, 그렇고.
8: 스타가 이 정도 다칠 정도면 콜라도 만만치 않게 다쳤을 것 같은데.
3: 콜라는 제가

0: 보려고 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뭐 쉽게 허락하는 아이가 아니야.
1: 콜라도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인데요.
2: 바로 악질하네.
1: 달래가며 콜라를 구석구석 보는 미아홍철 쌤.
3: 괜찮아, 괜찮아.
1: 선생님 덕분에 집사님도 처음으로 콜라의 상태를 살핍니다.
2: 왼쪽 발도 괜찮고.
4: 보통 얘 싸우다 보면 이 다리 쪽 그리고 얼굴 이 주변부가 가장 많이 다치는데 그쪽은 큰 문제는 없어요.
1: 그나저나 벌써 한 달째 살얼음판을 거는 두 녀석,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4: 아마 근데 이렇게 모래가 튀어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근처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양이들이 이런 화장실 지역 이런 데가 핵심 영역이어가지고.
1: 맞아요, 맞습니다. 공동으로 쓰던 화장실을 두고 늘 신경전을 벌였던 두 녀석.
4: 근데 스타는 지금 바로 지금 딱 화장실이라는 핵심 영역지에서 자기 서열을 또 자기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시비를 건 거죠.
1: 다시 말해 동생 스타가 화장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왜 갑자기 이러는 것일까요?
4: 오늘 보니까 내가 몸이 더 커.
5: 어? 이거 봐라. 해볼 만한데? 한번 내가 서열 한번 뒤집어 볼까?
4: 이런 인지가 딱 오는 순간에 이 사회적 성숙기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두 살에서 네 살 사이.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 없어. 나는 어려. 몸은 컸는데 마음은 그냥 애기여요.
1: 그런데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다정하게 그루밍도 하던데요?
4: 많은 집사님들이 그냥 그루밍을 해주면 서로 사이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그루밍이 되게 되면 그거는 은연중에 자기가 서열이 높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1: 그러고 보니 그루밍을 하는 건 동생 스타. 특히 위에서 상대를 아래에 두고 그루밍을 하면 서열이 높음을 강조하는 것이랍니다.
4: 아이들 또 이렇게 지나갈 때 번팅, 이렇게 머리 박치기 하는 거. 그것도 스타가 거의 위주로 할 거예요. 그것도 자기 페로몬을 상대방한테 그냥 묻혀버리는 거라서 사회적 성숙기가 되면서부터 이게 더 심해진 거고. 내가 너보다 위하다. 떠들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조용하게 계속해서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1: 콜라와 스타, 왕좌를 둘러싼 전쟁. 막을 내릴 방법은 없을까요?
4: 이 작은 공간에 애들이 써야 되는데 다 모여있잖아요. 이게 보호자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스타가 만약에 여기 와서 먹고 있어요, 물을. 다른 고양이는 보라서였는 경우가 늘어나요. 여기 지금 먹고 있으니까 나는 좀 피했다가 다시 와서 다음에 먹어야지. 그러면 일단 이랬을 때 한 번 또 쌓이죠.
1: 물 마시는 것조차 콜라 입장에선 꽤 힘들었을 거라는데요.
4: 반대로 이제 콜라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사실. 원래 제가 여기서 서열 1위였는데 이거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지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매일이 진짜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혈변을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배뇨실수 같은 것도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6: 너무 미안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고 그게 너무 미안하네. 지금 알아주지 못했던 거.
4: 이제는 다 알았잖아요. 괜찮습니다.
6: 미안해요.
4: 아니, 괜찮아요.
1: 우선 제일 중요한 핵심 영역지인 화장실 분리부터 시작하는데요. 특히 1층에 나란히 두었던 밥그릇과 물 그리고 화장실을 2층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포인트. 1층은 스타 영역으로 인정. 기싸움에 쓰던 에너지를 놀이로 풀 수 있도록 집사가 좀 고생하는 걸로. 형 콜라는 2층에서 당분간 독립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반항심을 잠재우는 데는 시간이 약이란다. 콜라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0: 아슬아슬 걸음마를 떼보는데요. 아직은 걸음마가 서툰 꼬물이 생후 2주 정도 됐답니다. 집사님, 그건 뭔가요?
1: 지금 주디 먹을 분유 타고 있어요.
0: 주디, 맘마 먹을 시간이야. 주디처럼 어린 고양이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젖을 먹어야 한다는데요. 우리 주디 젖병 무는 게 영 쉽지 않은 모양. 쪼꼬미가 은근 성깔 있네.
2: 젖 좀 잘 물려봐라.
0: 노칠세라 젖병을 야무지게 물고 숨도 안 쉬고 먹네요. 어머나, 젖병 닳겠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으렴.
1: 일주일 전에 운동하다가 삐약삐약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구조하게 되었어요.
0: 며칠도 안 돼 보이던 주디, 공원 한 구석에서 발견됐다고. 아하! 신생아 트림시키는 것처럼 꼬물이들은 배변 유도까지 해줘야 하는군요.
1: 발톱이 아파서.
0: 그래, 그래. 꼬꼬마 땐 잘 싸는 것도 효도란다, 주디.
1: 미안했어. 미안해.
2: 배가 살살 아야했는데 시원하다옹.
0: 그런데 맙소사, 이 댁에 고양이가 더 있다. 갑작스런 새끼 고양이 등장에 잔뜩 경계하고 있는 까칠 고동묘 루이부터 이 댁의 터줏대감 12살 어르신 버리, 엄마 집사 껌딱지 둥이까지 다 큰 고양이가 3마리나? 제일 먼저 꼬물이 주디에게 다가가는 까칠냥 루이.
3: 어느 별에서 왔냐? 대답하라 오버.
0: 하지만 어린 주디는 이 상황이 뭔지 모르는 듯. 루이의 하악질에 놀랄만도 한데 꼬물이 주디도 나름의 하악으로 응수.
3: 희한한 생명체 피해라옹.
2: 뭐가 지나간 거냐?
0: 이번엔 이 댁의 유일한 암컷 둥이가 주디를 보러 왔는데요. 그런데 하악질 대신 이건 뭔가 포근한, 마치 엄마 같은 느낌적인 느낌. 분유 냄새가 폴폴 난다. 꾸물꾸물 아주 신기하다.
4: 애기한테 그래도 하악질 안 하네.
0: 난 요 쪼꼬미가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은 여전히 경계 태세 중. 주디는 과연 양선배들에게 사랑받는 막내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TV 국민행동 요정 지진태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2: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3: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4: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5: 아버지.
4: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5: 92점.
4: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5: 이문세의 소녀.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왔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5: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4: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4: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5: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4: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5: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5: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4: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5: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EBS 퀴즈.
1: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2: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로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0: 좋아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운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0: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버부약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버부약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버부약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카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배추가 23,000원?
1: 너무 주문이 폭주하다 보니까 날마다 지금 야근하고 특근하고 있어도 그 주문량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2: 빨리빨리 해야 돼.
0: 그 속도를 제가 전혀 못 따라가는 거예요.
3: 힘을 딱 잡고 딱 내려. 아직 뭐 하는데.
1: 한 번도 김치를 안 담아 오셨구나.

지금 시각 새벽 6시. 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새벽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출근하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만큼 열심히 일해볼게요. 화이팅! 출근 첫날이라 나름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이곳이 어디냐고요?

0: 저의 새로운 일터 김치 공장입니다.
1: 저희 집은 가족들이 정말 다 모여서 김장을 했거든요. 사실 옆에서 수육에 김치만 먹을 줄만 알았지 도와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취하고 이럴 때는 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그냥 김치를 사 먹기도 했었고요. 김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 너무 궁금해서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0: 한국인의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치. 김장철을 맞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제가 찾은 이곳은 전국 1,700여 개 업체 중 오직 김치 하나로 대상을 받은 곳인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0: 저에게 김치 맛의 비결을 알려줄 강성모 사수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아예 마음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0: 김치라 하면 먹을 줄만 알았던 저는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들어갈 때 여기서 청결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문도 소독을 하고.
0: 음식을 만드는 공장인 만큼 첫째도 둘째도 청결이 필수입니다.
1: 송록기실 여기가 들어가 볼까요? 어쩌러 오세요? 네.
2: 아, 여기가 공장이구나.
1: 여기 공장이에요.
0: 바로 이곳이 김치가 탄생한 양념 제조실입니다. 그 옆에는 김치의 위생과 맛을 좌우하는 세척실과 절임실이 있는데요. 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 생산팀의 직원은 10여 명. 대기업 김치 공장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지만 하루 약 8톤의 김치를 생산할 만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미국에 수출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 김치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약 20종. 다양한 김치 가운데 제가 앞으로 만들 김치는 3가지인데요. 이름하여 김치 3대장.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김치들이죠. 먼저 아삭한 식감과 산뜻한 플레음이 봄 향기를 닮은 총각김치. 씹을 때마다 쌉싸래한 감칠맛이 입맛을 돋우고 알싸한 향이 코끝을 때리는 갓김치. 마지막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더 맛있는 김치계의 꽃, 고기김치. 김치 3대장 중 제가 처음 만들게 될 김치는 무엇일까요?
1: 이렇게 넣으면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3: 네, 네.
1: 어? 이것을 펌프질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3: 이거를 내려서?
1: 내려서 펌프질로. 오, 잘하셨어.
3: 들어지고 있어요.
1: 됐어요, 됐어.
3: 아, 이 정도면 돼요?
1: 그 정도 하고 미세요, 이제. 아. 밀어. 조절을 잘 하셔야 돼.
3: 앞이 안 보이는데? 있자.
0: 성인 셋이 달라붙어도 움직이기 힘든 엄청난 무게의 재료는 바로 총각무. 총각무를 이 빈통에 가득 채워야 하는데요.
1: 한 번에 이렇게 딱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부숴, 부숴.
0: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오늘 처리해야 하는 총각무는 2.5톤.
1: 가져왔어.
0: 게다가 박스를 들어 옮겨야 하기에 엄청난 파림이 요구되는

0: 작업입니다.
1: 힘들죠?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 이게 힘쓰는 직업이에요. 뿌려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는데.
0: 무와 무청을 골고루 섞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층층이 쌓는 게 중요한데 이 작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 아, 키가 조금만 더 가면 좋을 텐데. 미끄러졌다. 네네.
3: 우리 피디님 몸 살라겠네.
1: 자, 부어. 오케이.
0: 쉴 틈 없이 일한 끝에 한 시간 만에 이렇게 큰 빈통이 총각무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 됐다.
0: 덕분에 근육통은 얻었지만 흐르는 무청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 이게 20kg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잘했어. 아, 괜찮아요? 계속 가져와야 돼요.
2: 아, 또 갖고 와요?
1: 계속 가져와요. 물을 틀고. 하나, 둘, 셋.
0: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은 총각무와 배추 등 원재료를 절일 때 쓰입니다.
1: 모든 김치의 기본은 절임. 절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맛이 많이 차오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염수의 농도, 이게 염수계. 여기서 물을 좀 떠가지고 여기서 재는 거예요. 몇 동가. 여기 보면은 염도에 따라 이게 제 온도계처럼 물 수면에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염도가 5도예요.
0: 총각무통에 염수를 넣고 그 위에 무거운 통을 얹으면 절임 준비 완료! 일정 시간 절여진 재료는 세척, 양념, 포장, 일련의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1: 지금 이제 알타리를 세척을 해야 돼요. 알타리는 세 번의 세척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1단, 2단, 3단.
2: 그냥 여기서 옆에 옆에 세척해서 옆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아.
1: 이거 쉬워 보이시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2: 근데 한 번만 이렇게 건져서 넘기면 돼요?
4: 많이씩.
2: 하나씩. 이제 호흡이 맞아야 되는구나.
0: 씻은 무도 다시 한번. 1단, 2단, 3단. 3중 세척 단계를 거치며 총각무에 있던 이물질을 꼼꼼히 제거합니다.
2: 쉬운 일일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힘쓰는 일이 많은데요?
4: 힘쓰는 일이 많아요.
2: 응. 와, 먹을 줄만 알았지? 무겁네요, 진짜.
0: 사실 2.5톤의 총각김치를 완성하려면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는데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총각무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2: 아니, 이게 힘들어서 조금만 쉬고 싶어도 쉴 틈 없이 밀려오니까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쉬어버리면 여기가 닫혀버려가지고. 와.
0: 호흡을 맞추려다 보니 손목에 힘은 풀리고 김치 공장은 힘쓰던 일이라던 사수님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2: 제 사장님은 어디

0: 사수님.
1: 뭔가 사수님 도망가셨는데?
2: 응. 저번에 알타리 떴다고 2층 들어오고. 이거 많은 게 아니야, 알타리가.
1: 사수님! 저 다 세척하고 왔어요.
2: 아, 세척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여기는 알타리를 비벼야 되는데.
1: 하나, 둘, 셋. 아,
3: 공정일을 단순 반복 업무로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여러 일을 제한 시간 내에 해야 해서 여느 일보다 힘든데요.
1: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팔힘을 진짜 많이 쓰네요. 예쁘시죠? 지금 뒤돌아보고 지금 심호흡 하시고 계시는데?
2: 나는 힘들지, 왜?
3: 김치 공정이 유독 힘든 이유는 공정 시간이 제품의 상태와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걸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죠.
1: 하나,
2: 둘,
1: 열하나,
2: 열둘, 16, 17,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3: 과연 완성된 모습은 어떨까요?
1: 엄청 잘 났다. 아, 이게 완성된 거예요?
2: 이게 완성된 거예요.
1: 아, 우와, 우와. 오, 그 뿌듯하다.
2: 맛있어 보이죠?
1: 네, 네, 네, 네.
3: 이제는 양념 옷을 입은 총각물을 통에 고이 담을 차례.
1: 맛있는 냄새.
3: 침샘을 자극하던 김치향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정말 맛깔나 보이죠?
2: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어. 내 자리 봐봐, 없잖아.
1: 죄송해요. 어? 저도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어.
2: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3: 귀한 김치 떨어질라 조심조심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1: 거의 김치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몸이.
3: 맛있게 버무려진 김치는 판매하는 무게에 따라 나누어 포장하는데요. 이때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고기는 수어보이지 몰라도 공기를 쫙 빼주면서 이거 깐깐하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들어가요, 힘도.
3: 포장 업무가 끝인 줄 아셨죠? 바닥에 떨어뜨린 김치를 깨끗이 쓸어 담아버리고 작업 후 공간을 깐깐하게 청소하는 것도 공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결이 맛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테죠.
1: 다 했어요.
2: 다 했어요?
1: 네.
2: 어디 봅시다. 잘하셨네. 청소는 잘하시네.
1: 깨끗해요.
2: 끝났어요. 네.
3: 쉴 틈 없어 보이는 김치 공장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7시 첫 작업을 시작으로 2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어느덧 오전 업무가 끝나고 맞이한 점심시간. 열심히 일하고 먹은 밥이라 그런지 김치만 먹어도 꿀맛이더라고요. 고된 노동 끝에 모두가 쉬고 있던 그 시각. 사주님은 다음에 만들 김치의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 좀 하나씩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챙겨가지고 여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3: 사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김치는요. 해풍을 맞고 자라 톡톡 쏘는 향과 알싸한 매운맛이 일품인 갓 중의 갓. 여수 돌산갓으로 만든 갓김치입니다. 밭에서 가져온 재료는 기계 세척 과정이 추가되는데요.
2: 지금 어제 갓 절여놓은 거 오늘은 세척을 해야 또 갓김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척을 먼저 하는 건데 아마 좀 하시다 보면 갓이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3: 절여진 갓을 옮기던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든 건 왜일까요?
2: 훨씬 맛있어요.
1: 저 벌써 눈 매워지고
2: 이제 시작하면서 눈 매워지고 어떡해요.
1: 좀 매워지는 것 같아요.
0: 좀 있으면 김치 비비면서 이거 비벼야 되거든요. 이제 울면서 비벼, 울면서. 너무 매워서. 이게 물에 던지고 나서 좀 있으면 더 매워져.
3: 선배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코끝에 닿던 매운 향. 그 원인은 갓의 종자에 있습니다. 갓의 종자는 바로 겨자인데요. 겨자 소스에서 느껴지는 알싸하고 매운맛이 요 갓에서 강력히 뿜어져 나오는 거죠.

0: 보기에는 김치공장 시국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하나 공장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3일 정도 버티고 일하시면은 그분들은 꼭 세 달까지는 가요. 3일이 고비예요. 3일 안에 너무 힘드시니까 3일 안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달 가면 그분들이 또 3년까지 가고 333 버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거 뭘 오늘은 안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1: 아 진짜 눈을 뜨지 못하겠는데요? 빨갛게 충혈된 눈 보이시나요?
2: 헤어진 놈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죽인 거 아니고 같이 죽인 건데
1: 이거 안 잡구나. 이거 어떻게 이걸 버텨요?
2: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1: 엄마는 강하다.

0: 진짜 고통스러워 보여요. 아 진짜 무서워요.
1: 눈물이라도 나면 좋으련만 갓의 매운 향이 눈가에 맴돌아 정말 고통스러웠는데요. 엄살 부리는 거 아니냐고요? 결코 아닙니다. 함께 일하던 선배님들은 물론 사수님마저 눈을 뜨지 못할 정도. 그 뒤야 우리 제작진은요,

0: 그럼 지금 맞아 지금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1: 성장을 살렸다고 지금 방송을 했었어요?
2: 아니 성장을 살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도 일 더 도와드리려고 제가 알려주고 한 거죠. 고기도 먹기도 예쁘게
0: 상상이 안 되죠. 키즈공장에서 보금을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야, 근데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갓김치에서 이렇게 맵나? 저도 지금 하면서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
3: 화생방 훈련에 버금갈 정도라는 극한의 갓김치 담기. 공장에서 오래 일한 선배님들도 하나, 둘, 방독면을 착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강도 높은 작업이 계속되고 선배님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지자 사수님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0: 많이 힘들죠? 여기가 좀 많이 밀렸네. 많이 매워? 괜찮아요?
4: 네.
0: 다행이다, 오늘 그렇게 안 매워서. 미안해. 이제 안 맵지? 괜찮아?
4: 네.
0: 항상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야 돼요. 이거 물기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 이게 곳곳에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사전에 여기서 좀 청소를 해가지고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위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여기서 잡고.
3: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고 굳은 일까지 도맡아 하던 사수님. 이제 보니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슈퍼맨이었네요.
5: 제일 빡센 것 같아요.
6: 다
7: 공장에서 처음 일해보거든요. 정말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손 한 손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3: 음식에 정성을 쏟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던 저는 퇴근 후 파김치가 되어버렸죠.
5: 이렇게 정말 파스까지. 와, 저 진짜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팔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일 저 잘할 수 있겠죠?
3: 오늘은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트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상인들이 매우 분주했는데요. 저희는 이곳에 왜 온 걸까요?
0: 아, 이제 한번 볼까요?
5: 아, 시장에 왔네요.
0: 예.
3: 산지에서 갓 내려온 채소들이 한가득. 한눈에 봐도 꽤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0: 이모님, 안녕하세요.
8: 물가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0: 요즘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많이 망설여. 어디 좀 볼까요? 좀 좋은 것 좀 있어요? 고추 좋아요. 여기 보면 싱싱하잖아요. 초록색을 좀 띄고, 이게 고추가 너무 커도 매운맛이 별로 없어요. 이게 쪽파가 밑에가 보면 갈수록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게 밑둥이 좀 약간 두꺼워야 돼요. 길이는 좀 짧을수록 맛있어요. 연하고. 요즘 가랑파보다 이런 쪽파가 훨씬 맛있어요. 오, 진짜 좋다.
9: 햇생강이죠.
0: 올해 햇생강이네. 이거 귀여운 것이 벌써 나왔네.
7: 근데 김치 공장인데 공장에서는 뭔가 오늘 산 그런 원재료들을 다 받아서 수급받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직접 저희가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6: 이제 양념에 들어가는 부재료. 부재료는 그날그날 싱싱한 걸로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이게 양념이 제대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재료는 매일매일 시장 가서 좀 사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3: 김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단연코 양념. 양념에 필요한 신선한 재료도 샀겠다. 오늘은 어떤 김치를 만들게 될지 궁금합니다.
9: 자.
3: 아침에 사온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드디어 양념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6: 저희 김치 공장은 특별한 재료들이 있어요. 각지의 가장 유명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은 재료를 선정을 해서 만들고 있죠. 저희가 그 나주에서는 고춧가루와 열무, 멸치젓은 목포에서 평소에 오고, 각자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식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 그 외에도 신한 소금과 같이 국내 주요 산지에서 엄선한 재료들로 김치를 만듭니다.
6: 저희는 또 다른 김치와 다르게 비법이 하나 있어요. 바람 씨, 우리 보물창고가 있는데.
7: 보물창고요?
6: 한번 보여드릴까요?
7: 네.
6: 여기인데.
7: 여기가 보물창고예요?
6: 좀 있어요. 저희 회사의 비법.

0: 엄청 크네요.
1: 여기에 네. 제가 말하는 보물이 있어요.
0: 이게 보물이에요?
1: 아, 예.
0: 보물 상자처럼 안 보이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우와. 이거 직접, 저희가 직접 담은 거예요.
2: 사수님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김치 맛의 비법은 바로바로 청내실. 광양에서 올라온 매실을 전통 온기에서 1년간 숙성했다는데 그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1: 아마 이거 먹으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맛 어때요?
0: 아, 완전 진하다.
1: 진하죠?
0: 네. 어,
1: 이거 오리지널 익기스예요.
0: 약간 달달한 것도 있어요.
1: 그러죠. 매실이 좀 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치 만들 때 요즘 설탕을 별로 안 넣고 이런 달달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그 단맛을 좀 유지하고 있어.
2: 이 양념의 가장 큰 특징은 전라도 김치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13가지의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다는 사실. 김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과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 여기에 직접 담근 매실액까지 모두 섞으면 김치의 양념이 완성됩니다. 잠시 후 비법 양념에 버무려질 귀한 재료가 들어왔습니다.
1: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싣고 왔어요? 배추요?
3: 네.
1: 어. 아이고. 아, 파레트로 오셨구나, 이렇게. 네, 하나 확인 한번 하고 올게요. 보면 일단 먼저 색을 봐야 돼요. 색이 이렇게 좀 노란 배추일수록 영양가가 많고 단맛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딱 잘랐을 때

0: 산뜻하잖아요. 어떤 배추들은 꼬불꼬불하게 돼가지고.
1: 아, 요 선이요?
0: 네, 이 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밑동이 이렇게 좀 야무지게 돼 있어서 이게 배추가 나중에 절였을 때 안 떨어지고. 여기서 물러졌는지 안 물러졌는지. 아. 그리고 이게 간격이 짧을수록 좋아요. 어떤 것은 여기서 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1: 만약 안 좋으면 어떡해요?
0: 글쎄요. 요즘 워낙 또 배추 구하기 어려워서 안 좋으면 그래도 반품을 해야 되죠.
2: 사실 제가 김치 공장을 찾은 때는 배추 수급 문제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던 시기였습니다.
3: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 탓에
4: 배추값이 또 올라 평균 소매 가격도 한 포기당 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3: 마트에서는 배추 구매에 제한을 두거나 포장 김치가 동인하기도 했습니다.
2: 배추 품귀 현상에 직격탄을 맞은 건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많은 김치 공장들이 폐업을 하거나 개점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평균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작년 대비 30% 이상 오른 겁니다. 한창 값이 치솟을 때는 2만 3천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0: 지금 다들 힘들어하죠. 저희는 그나마 지금 수급을 하고는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고객과의 약속이고 주문은 맞춰야겠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뭐 손해는 보고 있지만 주문이 지금 폭주하다 보니까 날마다 지금 야근하고 특근하고 했어도 그 주문량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2: 이런 악조건 속에도 공장은 마진율을 낮춰서라도 김치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한국인의 밥상엔 김치가 빠질 수 없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도 두 팔 걷어 손을 보탰습니다.
5: 저희는 여기서 1차적으로 오염수를 제거를 해요.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속이 너무 많이 버리니까 항상 딱 봐가지고 적당한 거 유지해야 되거든요. 반듯하게 잘라요.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안 들어가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안 돼요?
5: 힘을 딱 쳐야지. 한 번에.
6: 넣어야지.
5: 그렇지. 눌러요. 딱 힘 줘. 이거 너무 많이 잘랐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7: 잘랐다. 빨리빨리.
1: 문제가 안 내.
5: 작두처럼 내리는 식으로. 쪼개갖고 쭉 내려.
2: 무슨 일인지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5: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넷!
6: 하면 어려워요.
1: 그럴까요? 어머님은 잘 하실 수 있으세요?
6: 이게 엄마니까 가능하죠. 다 엄마들이에요. 이 엄마 사람들이. 저는 다 가는 거예요.
1: 혹시 이게 요령이 있나요?
6: 요령은 있어요.
1: 어?
6: 힘을 줘야 돼요.
1: 오케이. 네, 힘을 주면 돼요?
6: 네, 힘을 빠지고.
5: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2: 손질을 마친 배추는요, 소금물에 절여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제 절인 총각무처럼 배추 위에 무거운 물통을 얹습니다. 혹시 김장철, 김장독에 얹어둔 누름돌 기억하시나요? 배추에 숨을 죽여 부패를 방지하고 아삭함을 살린 조상님들의 지혜에서 따온 원리죠.
1: 온다!
2: 배추를 절이는 데에는 보통 반나절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어제 미리 절여놓은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로 했는데요. 삼중으로 깨끗이 세척되는 배추들. 기계가 거르지 못한 건 사람이 제거해야 됩니다.
5: 자, 빨리빨리 씻읍시다.

0: 좀 하나, 둘, 이렇게 세 번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씻고, 응? 눈으로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1: 어, 얘는 썩었어요.
0: 어,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여기, 옆에 보세요, 한번.
1: 이걸 다 버려요?
0: 아, 통째로 버려야 돼요, 그 정도는.
1: 좀 아까운데?
0: 어쩔 수 없어요. 아, 버려야 돼요. 그 정도는.
2: 조금이라도 썩거나 상한 배추는 통째로 가차 없이 버립니다. 상품 가치 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 과정에서 지키고 있는 철칙이죠. 드디어 배추에 양념을 입힐 차례

0: 심기일전 해보지만 장갑이로 쌓이는 양념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1: 지금 어디 잘하고 있어요?
0: 죄송해요. 뿌리는 것 같아요.
1: 지금 이거 어떻게 비비는 거예요? 이거 양념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0: 아까 다 묻혔어요.
1: 양념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갔네. 양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0: 조금
1: 여기는 좀 안 비벼졌다.
0: 쉽지 않네.
2: 하수님의 조언에 김치가 짜지 않도록 양념이 많은 부분은 덜어내 균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느리고 해도 자꾸 습관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0: 돼요?
1: 거기에 맞춰져서 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0: 아니, 사수님은 어떻게 이 빠른 속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1: 한 번 다듬어져가지고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빠르게 느껴져도 하다 보면 딱 자기에 맞는 속도가 있어요.
0: 공장은 쉴 새 없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체감 속도가 정말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어깨 아파.
2: 배추를 버무리는데 속도를 맞추지 못한 저는 결국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3: 내가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다니까. 옆에 사람하고 속도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와갖고 겁 없이 옆에 사람 빨리 하니까 나도 빨리 하려고 막 빨리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목에 무리가 와버더라고.
0: 어머님들의 속도에 내가 못 맞추겠어. 뭐 다 힘들었던 것 같아.
3: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자기 방법을 찾아서 그때 가서 속도를 내도 왔느니까 자기만의 색깔로 밀고 나가야지.
0: 인생 명언이다 이거는. 저도 막 뭔가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이뤄내고 싶고
3: 꼼꼼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것 같아요. 내가.
2: 주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애쓰기보다 나만의 속도를 찾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선배님의 조언. 실수투성이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공장일. 선배님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0: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쉽지가 않네요.
4: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다 힘들어. 여기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한데.
0: 우리 어머님은 여기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4: 올해 이제 12년 차예요.
0: 와, 어떻게 12년을 일하셨어요?
4: 나도 울면서 다녔지, 처음에. 그때는 환경이 힘들었어. 남편이 많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가장이 돼버린 거 생각해봐.
0: 아, 어머님이 가장이 돼서 시작하신 김치였구나.
4: 그래서 견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
0: 어머님한테 좀 김치는 뭐예요?
4: 김치는 성공이라 해야 될까, 성공. 네, 이걸 이러면서 애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0: 아.
4: 우리 시대는 다 그래. 자녀가 잘 돼야지. 우리의 삶은 별로 없었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
0: 뭐야? 왼손 잡으세요, 근데? 아, 여기도 있네? 근데 왜 계속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뭔가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하시나?
5: 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2: 공장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꿈이 담겨 완성된 김치가 다음 행선지를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 김치는 정말 100% 정성이 없으면 그 제품이 완제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충 병을했다 하면 바로 티가 나는 제품이에요. 공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또 학생들이 많이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누군가는 또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래서 김치를 만들 때 재밌어요.
2: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고단한 삶 가운데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인생을 김치에 담아낸 이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나만의 속도에 맞춰 잘 익어간다면 그 또한 맛있는 인생 아닐까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0: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이것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자동차의 마지막 정착지로 불리는 폐차장. 형체는 없어지지만 각각의 부품들은 새 생명을 얻는 곳이기도 한데요.
1: 엔진 같은 거 체크하고 문제 없으면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0: 엔진부터 배터리는 기본, 전선에 들어있는 분리선까지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 사용 가능한 것들은 모조리 재활용이 됩니다.
1: 거의 중고품이다 보니까 한 8, 9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2: 힘이 좋고 부품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좋아요.
0: 자동차의 구동력과 제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인 휠.
3: 휠이 또 깨져 있으면 완전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0: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부분, 반드시 수리가 필요한데요. 작업자들의 정밀한 기술로 새로운 휠로 변신합니다.
4: 저렴하고요, 잘하고요, 이뻐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5: 쳤나봐요.
0: 경미한 사고로 타이거나 흠집 난 자동차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기술.
6: 실이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정확한 조절이 중요하죠. 쉬운 작업이 아니죠.
5: 아유, 됐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0: 전문가들의 기술력으로 새롭게 재탄생이 되는 자동차. 놀라운 변신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도심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천의 한 폐차장. 대형차들뿐 아니라 특수 차량들까지 300에서 400대 차량이 즐비하게 들어서

0: 있습니다.
1: 봐봐, 주차 가져와.
0: 오늘 폐차하게 될 차량은 주행거리 25만 킬로미터인 5톤 사료차인데요.
1: 차는 수출로 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 뒤에 탱크만 브로커즈 같은 거 이상 없이 사이즈 분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폐차라고 해서 무조건 때려 부시기만 할 거라는 건 오해. 관련법에 따라 95% 이상을 재활용합니다. 상태 검사 후 사용 가능한 차량은 수출하기도 하고 주요 부품들은 떼어내어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1: 저희는 대형차 해체하는 데요. 일단은 장비부터가 틀리죠. 장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차를 하다 보니까 중량물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좀 필요하고 장비들이 일단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다른다고 보셔야 돼요.
0: 대형차 위주로 폐차 작업을 하는 이곳. 흔한 2톤 트럭이나 택배 차량부터 25톤이 넘는 대형 특수 차량까지 다양한데요. 때문에 작업자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경력과 중장비 기술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말소 완료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말소가 안 돼 있으면 해체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을 하고 이거 점표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확인했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본넷을 좀 끼워주시고 라이트하고 그리고 이게 적게 하면 내려서 저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작업할 때 안전 항상 유의하시고. 자, 화이팅! 화이팅! 자.
0: 이번에 작업할 차는 9톤짜리 냉동 차량. 작업은 큰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운전석과 적재함 분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산소용접 절단기를 사용, 고정해 둔 뼈대를 세심하게 잘라냅니다.
2: 어디를 끊을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3: 30년 했기 때문에 차를 수백 대 수천 대 했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은 알 수가 있죠.
0: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 같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철저히 계산하며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3: 떨어졌나 보고 이걸 들어봅시다.
0: 절단이 끝나자마자 지게차로 옮겨 앉는 작업자. 비교적 가벼운 운전석부터 분리하는데요. 몇 번의 조작으로 순식간에 운전석 분리 완료. 떼어낼 운전석은 나중 작업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둡니다. 이제 운전석 하부 중에서도 냉동 칸과 연결된 부위를 잘라냅니다. 엔진을 빼내기 위한 과정인데요.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더니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작업 속도를 위해 1500도의 불꽃을 뿜는 용접기를 사용. 화재 예방을 위한 물 분사기는 필수입니다.
1: 예, 기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 되겠죠? 불에 다 됐으면 다 탑 들어 올립니다. 지게차 갖다 대시고.
0: 운전석과 달리 적재함의 무게만 3톤에서 4톤. 이걸 지게차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먼저 적재함의 뒷부분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적재함과 차량 하부에 각목을 받쳐줍니다.
1: 여기 이제 지게차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주고 이제 들을 드러낼 겁니다. 이제 탑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맞았어요? 오케이. 자, 갔어. 이 냉동탑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전선들 이런 게 있어서 다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0: 자칫 그냥 들었다가는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0: 상황 때문에 대형차 작업은 항상 관리자 한 명과 작업자 두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진행합니다.
1: 무게가 똑같으면 가운데 하면 딱 맞을 건데 무거운 쪽으로 조금 중심을 이동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운전석과 적재함까지 모두 제거가 되면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작업자가 나설 차례. 무게만 700kg이나 되는 엔진 분리를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지게차를 개조해 쇄고리를 장착했습니다.
2: 가지고 그거는 구분하고
3: 폐차를 한 대로 다 버리는 건 아닌가 보네요.
2: 아 그렇죠.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구분해서 작업을 분해하는 거죠.
0: 2만 5천여 가지의 자동차 부품 중 엔진과 배터리는 기본. 그 외에 30여 가지의 부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형 특수 차량의 부품이나 자재 모두 고가라 중고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비록 중고 부품이지만 누군가가 사용할 물건 테스트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살핍니다.
2: 됐어? 잘 보나?
0: 몇 번의 확인 작업을 통해 판매 등급을 매기는데요.
4: 저희가 차 잡기 전에도 확인을 하는데 이제 잡고 난 이후에도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돌려보는 거고 이런데 이제 확인하는 거는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소개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근데 이제 물 들어간 엔진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으면은 이제 저희도 판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사가기는 하죠.
0: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고가인 대형 차량의 부품들 때문에 최대 80% 정도까지 저렴한 중고 부품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중고 부품의 특성상 언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좋은 부품을 구하려고 거의 매일 폐차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이들도 있다네요.
5: 나왔어, 알아봐.
6: 네 개.
4: 네 개?
6: 네.
4: 고가 하나, 둘, 셋.
6: 아니, 이거?
4: 이거.
6: 하나, 둘, 셋.
5: 하나, 스프레이 줄게.
7: 뭐 하러 오셨어요?
6: 수출 보내려고요.
7: 수출이요?
6: 네.
7: 어디 나가요?
6: 이라 거예요. 이 사람 트럭만 하고 있어요.
7: 저분이 사러 오신 거예요?
6: 예, 예.
0: 개인부터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까지 대형차의 중고 부품을 찾는 이들도 다양합니다.
4: 아, 이제 이거 입점인데 구매하겠다고 해가지고.
7: 표시하시는
4: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예.
8: 안녕하세요.
9: 어떻게 오셨어요?
8: 예, 부품 사러 왔습니다.
9: 어떤 거 제가?
8: 예, 대형차 엔진 보러 왔습니다.
4: 엔진? 예. 엔진 떴을 때 있으니까?
8: 예.
0: 워낙 부품의 크기도 커서 폐차장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종류별, 등급별로 분류해 정리해뒀습니다. 꼼꼼하게 부품들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부품을 고르는지 궁금합니다.
8: 오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엔진이 안 좋은 거죠. 이 정도면은 어차피 이게 차가 10년, 10몇 년씩 됐으니까 이게 엔진은 이 정도는 셀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국 대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한국에서 찾아야 돼요. 심이 좁고 부품도 없고 막 부품도 많고 이렇게 영하 30도, 이렇게 40도에 기동을 걸 수 있는 거로 우리나라에서 좋아해요.
4: 거의 뭐 하루에 한 2, 30명 올 때도 있고 뭐 이건 날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새 부품을 찾으려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또 오래된 차들은 그런 부품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좀 폐차장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날 오후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폐차장은 어떤 일로 찾은 걸까요?
10: 어떻게 오셨어요?
11: 아, 예, 저희 조기 폐차 네. 때문에 지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10: 아, 지금 차는 가지고 오셨어요?
11: 네, 예, 가져왔습니다.
10: 차 어떤 거예요? 아, 이 차는요?
0: 먼저

0: 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기본 점검을 하는데요.
1: 이게 주행거리 진짜 16만? 사고 난 건 없으시고 지금 직접 끌고 오신 거죠? 운행 가능하시고요. 일단 차량 상태는 괜찮으시고요. 서류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기 폐차를 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세요?
2: 뭐 디젤 차량이고 일단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차량이 이제 이게 11년식 차량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게 좀 오래 끌었고 이제 키로수도 많이 나왔고
1: 네. 여기 보시면 여기 4등급이나 5등급 차량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네.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네. 지원금도 궁금하잖아요. 돈이 그렇죠. 얼마 정도 나오는지 네. 보시면 승용차 하시잖아요. 네. 5등급이면 이렇게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 상한액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0: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여부는 각 시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 보니까 사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1차 지원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실 것 같거든요.
3: 그리고
1: 이거를 만약에 폐차하시고 신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 그러면 또 추가로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4: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 중고차로 넘기는 것보다 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5: 자, 이제 덤프 작업 시작해봅시다.
0: 이번에는 15톤의 대형 덤프트럭.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인데요. 다짜고짜 지게차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6: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저희가 밀어서 이 작업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작업할 거예요.
0: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은 지게차로 옮기는데요. 그야말로 작업자들의 지게차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 몇 번의 움직임으로 작업할 곳에 정확히 옮깁니다.
6: 됐어요. 자, 합시다.
0: 다시 한번 용접기를 동원해서 분리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6: 밑에 유압 개통을 다 끊어야지만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복잡하죠.
0: 운전석과 적재함을 분리하는 것도 까다로운 데다 무게 때문에 이동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럴 때면 굴착기까지 동원됩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두 대가 합을 맞춰서 진행하는 작업. 굴착기로 4톤에서 5톤짜리 적재함을 들어 올리면 그 사이로 지게차 팔을 끼워넣는 건데요.
6: 한쪽 등은 넘어지니까 포크레인으로 해서 중심을 다시 맞춰서 중심 맞춰 내리는 거예요.
0: 지게차로 중심을 잘 잡아야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데요.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6: 디젤 탱크 퍼스트. 오케이.
0: 적재함과 운전석을 뗀 후 뼈대에 남아있는 연료통부터 분리를 하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유를 수거,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뒀다 철저하게 처리를 합니다. 연료를 빼냈다지만 1500도나 되는 용접기를 사용하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연료통부터 떼는 겁니다.
7: 이걸 빨리 떼야 되는 거예요?
6: 그러죠. 아무래도 저 불 가지고 일을 하니까 연료나 뭐 오일 개통이 있으면 안 되겠죠.
0: 둥근 형태의 연료통은 자칫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 더욱 조심스레 옮겨야 하는데요. 작업장 내부까지 옮기는 데는 가뿐하게 성공. 이제 똑바로 세워두면 작업은 끝납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작업자의 지게차 운전 노하우. 자, 기술 들어갑니다. 몇 번 조작으로 한 번에 연료통 정리 완료.
7: 이거 옮기는 기술이 대단하신데 이 지게차를 뭐 얼마나 해보신 거예요?
6: 쭉 했어요. 배차행할 때부터. 한 30년. 그 전부터도 지게차는 좀 했으니까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지게차는.
5: 김 부장님, 컵 한잔 하시고.
8: 컵 가져왔어요.
5: 아, 네, 가져왔어요.

0: 두 분은 여기 같이 일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1: 아, 우리 윤 부장님하고 저하고 일한 지는 한 3개월 됐고요. 안지는 한 20년 됐고.
2: 지금은 장비가 있어서 편한데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1: 아니, 그 도끼로 찾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도끼로 버스 포개고 하던 시절이.
3: 그야말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숙련자 중에서도 숙련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큰 덩어리들이 빠졌으니 세부 부품들을 분해하고 해체하는데요. 두 명이서 두 시간은 매달려야 하는 작업. 분리된 부분들은 한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세부 분리 작업을 거칩니다. 그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떼어놓은 부분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굴착기에 단 도구도 좀 달라졌는데요.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정하는 작업자.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고철이나 플라스틱에 깊이 숨어있는 배선 위에 구리를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가위 모양의 도구로 하나씩 떼어내는 섬세한 과정인데요.
1: 전선은 부가가치가 높아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기술적인 노하우가.
3: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분리하고 나면 마지막 순서만 남았는데요. 자동차를 압축하는 과정. 이렇게 압축된 차는 폐차장 한켠에 모아뒀다 한꺼번에 고철로 팔려나갑니다. 그야말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철 정리까지 끝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1: 매트리스 안에 있는 스프링만 저희가 추출해서 저희 빗자루 대용으로 쓰는 거죠.
3: 매트리스 스프링은 빗자루로, 남은 매트는 걸레로 활용. 기름때와 고철 조각을 치우는데 이만한 게 없다네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4: 다 맡으시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나 뭐?
1: 아, 이제 또 한 대 없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아, 여기 있는 것도 뭐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3: 내일 작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기름때 잔뜩 묻은 작업복을 세탁하는 일.
5: 빨래 넣으시는 거예요?
1: 네.
5: 빨래를 왜 여기서 하세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기름 빨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그 빨래하고 같이 하기는 약간 좀 저희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디 자체적으로 빨고 있습니다.
6: 이렇게 널어놨다가 내일 해 뜨면 이제 널어야죠.
3: 종일 기름때 묻혀가며 중장비들과 씨름했던 하루. 몸에 남아있는 기름을 씻어내면 오늘 작업도 끝이 납니다.
0: 열심히 일 딱 마치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세요?
1: 아, 홀가분하다? 이런 느낌? 홀가분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또 다른 자동차의 재탄생 현장을 찾아 김포로 왔습니다. 타이어의 변형을 막고 자동차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휠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복원하는 곳입니다. 휠은 주행이나 주차를 하다 상처가 나기 쉬운 부위인데요.
7: 한 번만 도와주세요.
3: 한 의뢰인이 급하게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8: 이 정도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거, 이 정도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뭐, 뱀 껍질도 아니고 이렇게 막 벗겨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
1: 별이 좀 잠깐 오라고 해봐. 너하고 잠깐 와봐. 동생이 그 휠 갖고 왔는데, 이거는 페인트가 막 떨어져. 이거는 일단 방리해야 될 것 같고.

0: 크랙이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그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웅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 크랙이 가요.
1: 이거는 이거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0: 아니 스페어로 쓴다니까 계란이 됐어. 이렇게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2: 사실 휠은 타이어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흠집 외에는 내부 확인이 쉽지 않은데요. 찌그러진 정도부터 확인해 봅니다.
3: 와, 막 엄청 끼어 있네요.
1: 예.
3: 골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 차량이 일단 앞바퀴에 껴있다 하면은 차가 일단 엄청 떨려요. 그 와중에 휠이 또 깨져 있으면 완전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0: 골절 피고 그다음에 벌어져도
2: 이대로면 타이어가 터질 수 있어 수리가 시급한 상황. 먼저 3000도 가까이 되는 용접기로 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후 유압기로 밀어 올려주는데요.
1: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더 벌어지면서 골절이 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랑은 완전 다른 상태로 돌죠?
3: 아까랑 확실히 다르긴 하다. 네.
2: 골절된 부분 때문에 꿀렁거리며 돌던 휠이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휠 모양을 잡았으니 금이 간 곳과 흠집 복원에 돌입합니다.
0: 여기는 이제 휠 연마하고 갈아내고 하는
2: 작업의 제일 첫 단계는 흠집 난 곳을 정돈하는 과정. 가장 심하게 금이 간 곳과 주변부터 갈아냅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라인더 개수만 10가지. 갈아내는 굵기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는데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정밀하게 손상된 부위를 정리해줍니다. 휠과 같은 성분의 알루미늄으로 금이 간 곳을 채워 넣는데요. 최대한 두꺼워지지 않게 세밀하게 용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0: 크랭 용접은 지금 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접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용접, 그라인더부터 시작해서 샌다기부터 모든 그러니까 공구들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2: 전문적인 수리를 위해서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을 덧댄 부분은 갈아서 주변과 수평을 맞춥니다.
0: 재현아, 네. 들어가자. 네. 웅이, 들어가자. 다 용접해서 살 올려놨거든?
1: 네.
0: 모래부터 바로 쳐줘.
1: 네.
2: 이제 페인트를 잘 입히기 위해 전처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공업용 특수모래. 알루미늄에 상처를 낼 정도로 강도가 높아서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4: 샌드블라스터로 기존에 있던 휠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도장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스크래치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2: 흠집 내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데요. 이때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털어내줘야 합니다. 이후 도색을 한 다음 열처리로 색이 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0: 잘 나왔어?
1: 오, 잘.
2: 찌그러지고 심하게 파였던 곳이 완전히 사라져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0: 휠 살아났다. 휠 살아났어. 어?
2: 여러 작업자들의 노력 끝에 복원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오후.
0: 안녕하세요. 예. 잠시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휠 상태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아니, 커피 한 잔 드세요.
2: 먼저 휠의 상태부터 살피는 작업자.
0: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긁혀서 들어오셨거든요.

0: 근데 네 개다. 여기는 좀 심하게 이렇게 푹 파져 있고.
1: 요즘같이 나들이를 가는 시기에는 휠3 문의도 많다고 하는데요.
0: 커팅 예약인데 2차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서 복원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아예 너무 많이 깎아놨어요. 이 면 자체를. 저희가 봐드리면.
1: 복원을 하지 않은 앞바퀴 휠의 홈 깊이는 2.5mm.
0: 이쪽에서 보시면
1: 한번 휠을 깎아낸 부분의 홈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신중하게 측정을 해보는데요.
0: 여기 보시면 1mm도 안 남은 상태여서.
2: 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많이 깎았을 때?
0: 많이 깎으면 이 휠의 무게나 버틸 수 있는 강성이 있는데 그런 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의 커팅 복원은 힘들 것 같고 도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해야지.
3: 안녕하세요.
0: 예.
1: 최적의 작업 방식을 선택한 후 타이어부터 떼는 작업장. 그런 다음 휠을 분리합니다. 휠 분리는 기계를 쓰지만 기술력 없이는 어려운 작업 때문에 숙련자들이 맡아하고 있는데요.
0: 경력이 12년입니다. 갑니다.
2: 아, 이분 12년이나 되셨어요?
0: 예.
2: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4: 감사합니다.
2: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지금 33인가?
2: 되게 젊은 때부터 하셨네요.
4: 예.
0: 인생 첫 직장 들어와서 지금까지 다시 근무하고 있어요.
2: 아, 사장님 잘해주셨나 봐요.
0: 내가 잘해줬냐?
4: 가끔 잘해줬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잘해줬습니다.
1: 이곳 작업자들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인데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나이에 경력도 3개월부터 12년까지 다양합니다. 자동차 전반에 관한 기술을 익히다가 전문 분야를 찾아서 왔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원 작업.
0: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이거를 용접을 해서 살을 올려야 돼요.
2: 갈려나간 이유는 뭐예요?
0: 손님들 운전하시다 주차기 쓰죠. 알루미늄 휠이라 우리 알루미늄 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로 약해요.
1: 도장 복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루미늄을 얹어줍니다.
0: 귀가 좀 아프실 거예요.
1: 새로 작업한 부분을 망치로 평평하게 펴고 다시 그라인더로 정교하게 갈아내기를 수십 번.
0: 지금은 마지막으로 다 갈아서 손으로 만져보시면 맨들맨들.
1: 휠의 두께는 보존하고 흠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라인더 작업까지 끝내고 도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깊숙한 착색을 위해 모래로 상처를 내는 작업자. 특히 과거에 깎았던 휠은 더욱 신경 써서 작업을 합니다.
5: 조선님, 블랙 유광입니다.
6: 네.
5: 블랙 유광고요.
1: 도색은 환풍 시설이 매립된 작업대에서 진행하는데요. 도색의 포인트는 원하는 색상을 정확히 내는 것. 이를 위해서는 해압이 중요합니다.
7: 우레탄 페인트고 그다음에 신나, 그다음 경화제 그렇게 들어가요.
1: 재료의 비율을 맞추는 것 또한 작업자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0: 이게 아주 물 같아야 돼요. 이게 따뜻해야지 이게 물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더워도 안 되고.
1: 아주 미세한 분사기를 사용한 도색이라 결정 하나 없이 물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입장하실 때 얼굴에 티거나 어디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9: 아, 이게 집진기가 엄청 세가지고 이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1: 강력한 집진기가 설치된 도색 전용의 작업대를 활용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도색은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네요.
10: 실력을 하시듯이 이렇게 뿌리시네요.
11: 예, 약간 그렇게 해야지 잘 되더라고요. 좀.
1: 그러고 보니 꼭 춤을 추듯이 작업을 하는데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해야 굴곡진 부분과 안쪽까지 골고루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있다고 하네요. 일을 하면서 터득한 작업 전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도색 작업을 마친 휠은 10분 정도 말린 후 2차 열 처리를 하는데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3시간 정도 열을 가해줍니다.
1: 74도니까 이따가 80도 되면 묶어내.
0: 최적의 도색을 위해 열 처리 시간과 온도는 날씨와 기온을 고려해 세심하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 사이 작업장 한켠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2: 다이아몬드 커팅 일인데 가운데 센터 부식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센터 부식이 너무 심하고 두 번째는 스크러치가 이렇게 다 나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걸 싹 깎아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 커팅 날로.
0: 모든 수리는 휠의 원래 상태를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것이 원칙. 다이아몬드 커팅 공법이 사용된 휠이라 같은 공법으로 광택을 내는 겁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서둘러서 제작진을 뒤로 물리는 작업장.
3: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빠져서 튕겨나와서 바로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튀는 방향은 어디로 튀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0: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동안은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분 만에 작업이 끝났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2: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 전이고요. 이게 다이아몬드 커팅 후.
0: 보기에도 작업을 한 후가 광택이 다르네요.
2: 출발하러 가시죠. 하나.
0: 작업량이 많아서 평소보다 늦어진 점심시간. 식사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합니다.
4: 뭐 드릴까요?
0: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네요.
2: 뭐 짜파게티? 신라면? 뭐 먹고 싶어요?
4: 나 빨리 먹겠습니다.
0: 한창 많이 먹을 나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4: 나이대도 그렇고 다 아들들 같아요.
2: 거의 제일 연장자가 이 친구고요.
4: 여기요?
2: 제일 연장자가 저 친구고요. 한 재현이가 지금 몇 살이지? 34. 나머지는 이제 32, 다 29, 27, 요 정도 되고 있죠. 양이 좀 적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으니까. 야, 나
4: 설마 불닭 뜯으신 거 같은데요?
2: 오. 아, 쬐끔밖에 안 났어.
4: 다 못 먹겠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 들었어요.
5: 언제 하는 거 먹지 말아도.
4: 어때요?
5: 몇
4: 째?
5: 몇 째인데?
4: 10장 맞지? 야, 너
5: 너무
4: 새끼야. 저번에 사장님 김치찌개 끓였는데 담배 만났다니까.
2: 미안하다.
4: 미안하다. 진짜 제대로 만나가지고 떡방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일했던 데보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5: 왜요? 어떤 점?
4: 타이어나 휠은 그냥 뭐 알고 판매하고 뭐 껴주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작업이 이제 어쨌든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람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면 너무 보람이 있으니까.
6: 배워놓으면 무조건 좋은 거죠. 용접부터 도장, 자동차의 모든 거를 거의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배우면 딴 데 가서는 정말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정말 고급 기술입니다, 이 일 자체가.
0: 젊은 작업자들이 많은 것도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시간 됐으니까 아까 X3 들어간 거 나오면 되겠네요.
0: 휠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흠집을 없애야 하는 작업.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검은색까지 입힌 완전히 새 것 같이 바뀌었습니다. 작업 5시간 만에 환골 탈퇴한 휠의 모습. 의뢰인의 반응이 기대가 되네요.
7: 모양이랑 색깔 어떠세요?
8: 네, 이뻐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2: 이거를 끼고 나가시고 3일 뒤에 세차하시면 되세요.
9: 지금 비 오는 데는 상관없고.
2: 아, 비 오는 건 상관없고. 네. 공압수만 3일 뒤에 세차하시면은 네. 깨끗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페인트 안착 기간이 72시간 정도 지나야 돼요.
10: 예약금도 하셨네?
11: 네, 2만 2천.
10: 그러면 38만 원 해주시면
11: 돼요. 여기 있습니다.
10: 네, 형광등수 필요하세요?
11: 아니, 없습니다.
0: 의뢰인이 최종 점검을 한 후 타이어와 결합, 차에 달아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밸런스가 잘 맞도록 테스트까지 마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2: 잘 어울리는데요?
11: 네, 그러게 이쁘네요. 여기서 오겠다.
2: 예.
11: 네, 들어가세요.
2: 예, 들어가세요. 오셨을 때는 솔직히 스크래치 나고 기분 안 좋게 오셨는데 깔끔해서 나가면 손님들이 기분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 되게 좋죠.
0: 새 부품으로 교체 없이 오로지 수리만으로 자동차를 재탄생시키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 차 한 대가 자동차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아하,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자동차 표면이 움푹 들어가 있네요.
12: 시진아, 글루 좀 준비 좀 해줘봐.
0: 차의 상태를 파악하자마자 작업 시작. 도색에는 영향이 없는 접착제를 이용해 지지대를 작업 부위에 붙입니다. 찌그러진 곳을 풀러라는 기구로 뽑듯이 빼내주는데요. 이후 평탄화 작업과 자동차용 지렛대를 사용해 펴내기를 반복. 이것이 바로 덴트라고 부르는 자동차 복원 기술입니다.
12: 무도장 무도색이라고 도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밀하게 펴내는 작업을 덴트 작업이라고 합니다.
0: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작업자의 기술로 교체 비용의 반 가격이면 복원이 가능, 경제적이라는데요.
12: 우박이 와서 우박이 맞아서 찌그러졌다든가 뭐 애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칠이 손상 안 될 정도의 경미하게 찌그러진 것 뭐 그런 정도.
0: 오로지 작업자의 기술로 승부하는 작업입니다.
12: 다 됐습니다.
0: 이야, 한 시간 만에 완전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복원이 됐네요. 참 신기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옵니다.
12: 아유, 어서 오십시오.
13: 예. 예.
12: 여기가 그냥 우그루그루 한데요.
13: 여기 드르륵 쳤나 봐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0: 예. 움푹 파인 곳이 꽤 여러 군데네요. 작업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12: 이게 스코프라고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자체를 비치게 해서 찌그러진 부위를 찾아내는 거죠.
0: 일종의 조명인데요. 이렇게 보니 정확하게 보이네요.
12: 우글우글 거리는 걸 다 수공으로 일일이 펴야 되는데 난이도는 좀 높다고 봐야죠.
0: 뒷문 전체에 걸쳐서 흠집만 대여섯 개나 되는데요.
12: 이게 로드 장비라고 문짝에 쓸 때 문짝에 넣어서 유리에 대고 쓰는 그런 장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까운 데서 쓸 때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 말리 있는 거 문짝에 쫙쫙 말리 있는 부분은 이걸로.
0: 복원에 사용되는 쇠막대의 종류만 200가지 이상. 자동차 손상 정도나 위치에 따라 골라서 사용한다는데요. 대체 이걸로 어떻게 복원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2: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아마 튀어나왔겠죠. 그 부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미는 거죠. 밀면은 그 부위를 빠져나와요.
0: 쇠막대는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파손 부위를 수리할 때 유용한데요. 막대를 뒷문 안쪽으로 밀어넣어 찌그러진 부분을 살살 밀어냅니다.
12: 시진아, 망치하고 펀치 좀 가져와봐.
0: 분필같이 생긴 도구로 밀어낸 부분을 팽팽하게 펴입니다.
12: 위쪽이 나오는 곳을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온 부위를 가라앉히고 지금 들어간 부위를 빼내는 거죠.

0: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정확한 침 조절이 중요하죠.
1: 다시 한번 접착제와 지지대를 사용하는 작업자.
0: 페인트 자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철판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1: 슬라이딩 해머라는 도구로 찌그러진 부위를 빼내고 쇠 막대기로 펴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힘 한번 잘못 줬다가는 도장이 벗겨지면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상황.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2: 덴트를 할 때의 장점이 어떤 거예요?
0: 제 거를 살려주니까 도색을 하면 틀릴 염려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복원하는 거니까.
1: 쪼그려 앉은 채로 계속되는 작업. 허리 한번 펴지 않고 2시간 가까이 작업에 집중을 하는데요.
2: 이게 다 되신 거예요, 지금?
0: 뭐 이제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죠.
1: 조명을 사용해 찌그러져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굴곡이 있었던 곳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나 확인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광택까지 내면 작업이 끝납니다.
0: 신아, 이거 한번 좀 확인 좀 해봐.
3: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 고객에게 보내기 전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4: 어우, 좋아요. 어우, 됐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인지도.
5: 원래 어디였어요?
4: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해요. 어이, 역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5: 다음에 또 사고 나실 거예요.
4: 이제 아니까 자주 와요. 사장님을 믿으니까 자주 와야지.
0: 좋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2: 손님분들이 좀 만족하고 가실 때 어떤...
0: 엄청 기분 좋죠.
2: 기분 좋아요?
0: 네, 좋죠. 좋아라 하시고 저도 좋고 잘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위험하죠. 매일 느끼는 거지 우리가 위압감은.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0: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

0: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하지만 요즘 잘 보는 것이 힘들어졌다.
1: 거울 보고 화장할 때 보면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0: 어제보다 오늘 더 세월 따라 축 처지는 눈매.
1: 한 번씩 그냥 눈썹 쌍꺼풀 수술을 크게 한번 해보니까
0: 눈이 항상 뻑뻑하고 자꾸만 뿌옇게 흐려지는 시야.
2: 눈알 빠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모래알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해. 모래알.
0: 슬픈 일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3: 바람 불면 큰일 나요. 바람 불면은 감당 못해요.
1: 이 수건 갖고 다녀요. 이렇게 수건을 습관이 돼갖고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흐르는 데를 이렇게 닦아요.
0: 이것은 모두 눈이 나이를 먹었다는 신호일까?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 질환이 되기도 한다.
4: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눈물이 많이 나요. 보이는 거 너무 불편해요. 충혈도 많이 돼요. 이런 여러 불편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0: 맑은 시력을 지켜주기 위해 눈꺼풀에서부터 심각한 눈 종양까지 눈 주위를 수술하는 성형안과 윤진숙 교수.
4: 너무 미용만 쫓지 말고 우리 눈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0: 성형수술을 통해 예뻐지는 눈과 눈의 기능을 동시에 살리는 방법. 오늘 나이 드는 눈의 고민들을 살펴보자.

0: 시다.
1: 옆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도 시야도 또 좀 시원한 감도 있고 눈도 좀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눈이 조그만데 좀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2: 언제부터 붙이셨어요?
1: 이거 붙인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지 싶어요.
3: 눈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쌍꺼풀 테이프. 매일 번거롭게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게 된 건 나이와 함께 눈꺼풀이 처지면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잘 보이지 않는 걸까? 눈꺼풀이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는지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1: 지금 이쪽은 한 3분의 1 조금 넘게 이렇고 여기는 한 반 정도는 가려졌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지.
3: 시력이 나쁘다기보다 눈꺼풀이 처지면서 보는 것이 힘든 박란희 씨. 오른쪽 시야는 거의 절반을 가린다. 그렇다 보니 이마에 힘을 주며 보게 되고 그 바람에 주름도 느는 것 같다.

화장을 곱게 한 박나니 씨. 언제나 마무리는 쌍꺼풀 테이프다. 쌍꺼풀 테이프로 힘없이 처진 눈꺼풀을 잡아주는 것.

0: 강나니 씨의 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그녀는 성형 안과를 찾았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시죠. 네.
2: 눈 처짐이 와가지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냥 왼쪽은 그냥 그런데 네네. 이제 오른쪽이 좀 많이
1: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조직이 약해지는데 눈을 특히 깜빡깜빡하는 근육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빡깜빡을 평생 하다 보면 눈을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는 그 눈꺼풀 올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스트레칭이 돼요. 예. 예, 얇아지고 눈을 탁 올려주는 거기서 약간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눈을 한번 편하게 떠보십시오. 예, 동공을 비췄을 때 이 불빛이 동공 중앙에 딱 그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은 그 동공에 비춰진 불빛에 살짝 걸쳐져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상측 시야에 많은 장애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안검하수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0: 안검하수는 윈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인 눈꺼풀 올림근이 눈꺼풀 판과의 부착이 느슨해지면 발생한다. 위쪽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늘어나면서 윈 눈꺼풀이 처지고 그로 인해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를 말한다. 윈 눈꺼풀이 처지면 까만 눈동자를 더 많이 덮게 되고 심한 경우 동공을 가려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안검하수 환자들은 이마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눈을 치켜뜨거나 사물을 보기 위해 턱을 들어 올리고 뒷목을 꺾어서 시야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1: 안검 우리 흔히 눈꺼풀이라고 하고요. 하수의 하자는 이제 아래 하자, 눈이 아래로 수, 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눈꺼풀 처짐 이렇게 얘기하죠. 안검하수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천성 안검하수도 있고 뭐 중증 근무력증으로 인한 근성 안검하수도 있고 동안신경 마비로 인한 마비성 안검하수도 있고요. 그리고 흔하게는 이제 노화로 인해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도 있습니다.
0: 불을 한번 보시면 안검하수 진단은 눈동자에 불빛을 비춰서 눈꺼풀이 어느 정도 처지는지 길이를 잰다.
1: 여기가 이제 눈꺼풀 테두리가 되겠고요. 우리가 불빛을 비췄을 때 각막의 동공의 중심부에 이렇게 빛반사가 보입니다. 빛반사 중심에서부터 수직으로 위로 눈꺼풀 테두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MRD1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측정하게 됩니다.
0: MID1이 작을수록 눈꺼풀이 처져 눈꺼풀 틈새가 작아지고

0: 시야를 많이 가린다. 안검 하수가 심해지는 것이다.
1: 깜빡깜빡 하셔도 됩니다. 네. 이쪽은
2: 박나님이 한 2mm, 1.5에서 2mm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MRD1이 한 3mm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검하수로 진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MRD1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얼마를 올려야 될지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안검하수 진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3: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을 뜨는 근육의 그 기능이거든요.
2: 우리 이마에는 이마 근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마 근육은 우리가 눈썹을 올릴 때 쓰는 근육인데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에 눈꺼풀 올림근 외에도 이마근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근을 못 쓰게 이마를 꽉 누른 상태에서 자를 대고 아래를 본 다음 위로 보게 했을 때 눈꺼풀 테두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길이를 측정해서 우리가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8에서 10mm 이상이면 아주 기능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4mm 미만이다. 4mm 이하다. 4mm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눈꺼풀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좀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마를 꾹 누를 거고요. 이마로 못 뜨게. 그다음에 쭉 아래로 보세요. 쭉 아래 아래 아래 땅. 그다음 위로 쭉 올려보세요. 하늘, 그렇죠. 다시 한번 쭉 아래 보시고 쭉 위로 보시고요. 한 11mm 정도 나옵니다. 이 눈꺼풀 올림근 근육의 기능은 아주 정상이세요.
4: 아, 그래요?
2: 네,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0: 박나니 씨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은 정상이다. 하지만 노화로 피부가 늘어지면서 안검 하수가 생긴 것이다.
2: 눈썹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0: 퇴행성 안검 하수의 경우 눈이 잘 떠지도록 수술하면서 동시에 쌍꺼풀을 만들어준다.
4: 근데 조금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나 쌍꺼풀 했다 이러면서 막 편하게 확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될까 봐.
2: 수술 후에 그런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이 뭔가 딱 변했는데 그 변한 정도가 너무 많이 너무 변했다. 왜 좀 징그럽다 뭐 싸납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0: 수술 후에도 자연스러운 눈매. 윤 교수는 환자의 눈 상태와 수술 후의 변화를 예측하며 수술 계획을 잡는다.
4: 옛날에는 이 나이에 뭐 쌍꺼풀 수술 그냥 이뻐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나이 들어도 불편하면은 이게 쌍꺼풀이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이 좋도록 이제 눈 좀 올린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좋게 생각합니다. 예.
0: 우리는 눈을 통해서 외부 세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뇌로 전달한다. 각막과 동공, 유리체 등으로 구성된 안구를 눈이라고 하는데 눈이 보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구뿐 아니라 안구 주변의 부속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안구의 부속기관들을 알아보자.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로 둘러싸인 공간을 안화라고 한다. 안화의 용적은 30ml 정도로 안구가 5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외에 근육과 신경, 혈관, 눈물샘, 지방조직으로 채워져 있다. 얇고 연약한 안화의 뼈는 구멍이 있어 신경과 혈관이 통과할 수 있다. 한편 눈꺼풀은 바깥쪽의 피부와 근육, 눈꺼풀 판과 눈꺼풀 올림근, 결막으로 이루어진다. 윗 눈꺼풀 근육층에는 윗 눈꺼풀 올림근과 눈을 둘러싼 눈 둘레근이 있어 우리가 눈을 뜨고 감을 수 있다. 눈의 기능을 돕는 부속기관에는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형안과다.
2: 성형안과란 안과에서 보디가드 같은 역할.

0: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그 깨끗한 시력의 질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막, 뭐 렌즈, 뒤에 유리체 망막, 이 안구 안에 있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의 표면이 깨끗한 적절한 눈물의 양이 잘 적셔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형외과는 눈꺼풀 눈물만이 아니라 그 안화 안에 있는 모든 조직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런 분과입니다.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 예. 자, 그냥 편하게 눈을 뜨시면 되고요. 예.
1: 퇴행성 안검하수 수술에 앞서 쌍꺼풀을 만들 모양을 디자인한다.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된다.
0: 얘도 손꼭 감시고, 제가 따끔합니다. 따끔. 아이고, 따가워라.
1: 퇴행성 안검하수는 눈꺼풀을 올리는 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눈꺼풀 올림근 너림줄을 교정해주는 수술을 하게 된다. 눈꺼풀 근육과 피부를 절개해 들어가면 눈꺼풀 올림근 너림줄이 눈꺼풀 판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이 안검하수의 원인이다. 너림줄을 잘 박리하여 다시 눈꺼풀 판에 실로 붙여준다. 이후 일어나서 눈 크기와 좌우 대칭을 확인한 후 다시 누워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늘어진 피부를 절개하고 눈꺼풀 경막을 열어 눈꺼풀 올림근 너림줄에 접근한다.
0: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저 쳐다보세요. 예. 그룹 떠보실까요? 예, 감으시고, 예, 한번 떠보세요. 오케이. 예. 가는.
1: 눈꺼풀 올림근을 눈꺼풀 판과 잘 붙여준 후 쌍꺼풀을 만들어주는데.
0: 예, 자, 눈 한번 떠보실까요? 네. 예, 젖혀서 좀잘 떠지시죠?
2: 네.
0: 예.
2: 시원해.
0: 시원하죠? 네. 감으시고.
1: 눈을 떴다 감았다. 양쪽 눈의 대칭과 모양을 고려해 환자와 대화를 하며 눈 모양을 잡아간다. 이번에는 일으켜 세운다.
0: 네. 쳐보세요, 쳐보세요. 예. 네, 좋습니다. 누우실게요.
1: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0: 조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웠을 때하고 앉았을 때가 눈 크기가 달라요. 앉으면 약간 떨어지거든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너무 누워서만 했을 때는 눈 크기가 예상외로 조금 덜 교정된다든지 또는 쌍꺼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계속 맞춥니다. 양쪽의 그 대칭성도 맞추고요.
1: 잘 보이게 하는 눈의 기능에 더해 예뻐져야 하는 미용까지. 윤 교수는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다.
0: 이거 눈은 막 제가 더 크게 막 크게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뭐든지 미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능적으로 눈이 어느 정도 감는 거라든지 이런 데 자극이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1: 수술 시간은 30여 분 정도. 수술 후 곧바로 집으로 갈수 있다.
3: 수술 받으시니까 좀 후련하세요?
4: 예. 또 이뻐진다는 기대감도 있고, 후련하고, 눈도 상큼하게 잘 떠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안검하수의 고민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

0: 합성 안검하수가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은 정상임에도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진다면 선천적으로 눈꺼풀 올림근의 발육이 부진한 상태로 태어나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1: 한이 출산하고 한 하루 이틀 차에 이제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이제 내려와야 될 것 같다 병동으로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기가 이제 그때 이제 안검하수의 선천성 안검하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0: 알려주셨었어요. 출산하고 좀 행복했던 게한 이틀, 그 뒤로는 계속 걱정이랑 계속 이제 슬프고 계속 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생후 이틀 만에 알게 된 안검하수. 딱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증이었다.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문제였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꺼풀 올림근의 발육 이상으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퇴행성 안검하수와 달리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안검하수가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방해한다. 안경을 껴도 교정이 어려운 약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교정 수술이 필수적이다.
2: 우리 한이는 생후 3개월에 저희 외래에 왔었습니다. 한 10개월쯤에 눈 뜨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 눈에 안검하수가 심한 상태고 너무 많이 가린 상태였습니다.
1: 한이는 실리콘 줄을 이용해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선천적으로 약한 눈꺼풀 올림근을 대신해 눈꺼풀을 올려준 것이다. 하지만 물놀이를 다녀온 후 눈꺼풀이 처지더니 다시 시야를 가렸다.
0: 아니야, 브이. 엄마랑 같이 브이 할까? 브이, 찰칵. 브이. 여기도
1: 브이를 하라고 하면 처진 눈부터 가리는 환희. 아이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잘 알고 있다.
2: 환희, 안녕.
0: 안녕하세요.
1: 환희는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
2: 우리 환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실리콘으로 이마근골 기술한 게 2년 전이에요, 그쵸? 요거 볼까, 요거. 이렇게 위에 보자. 옳지. 여보세요. 자, 나처럼 해봐. 눈 크게 떠. 오, 이렇게 크게. 오, 그렇지. 크게. 지금 좀 연결이 잘안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딘가가 부착이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좀 틀어졌거나 끊어졌거나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실리콘을 안 넣고 이제 근막으로 이제 할 거예요. 예, 근막으로. 예, 근막으로 할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놀고 있을까? 그다음 이마 쪽에랑 눈꺼풀이랑 연결을 할때 근막을 여기다 연결해주고 이마 쪽에서 쭉 잡아 당기는. 실리콘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1: 아이가 어린데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재수술을 고민했던 엄마.
0: 저는 사실 이게 시력이랑 연관이 된다고 하길래 결정은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안검하수 이제 카페에도 윤진숙 교수님이 약간 바느질 장인 이렇게 이제 별명도 이렇게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있고 그냥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이제 좀.
1: 한이처럼 아이에게 선천성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 제일 중요한 거는 선천성 안검하수의 진단은 쉬운데 언제 수술할 거냐입니다. 빨리 수술하면 좋죠. 근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일찍 하면 눈 크기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안검하수가 심할 경우에는 동공축을 너무 많이 가리면 시야 장애가 발생하고 이게 약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시라는 거는 안경을 껴도 시력 발달이 1.0까지 잘 안 나오는 걸 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에는 조금 빨리 뭐 1세에서 2세 사이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1: 환희의 수술날.
2: 괜찮아. 우선 첫 번째 이마 이전에 그 삽입했던 그 절개선을 이용해서 그 실리콘은 이마 쪽에서 제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 쌍꺼풀 라인을 절개를 한 후에 전부 그 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근막을 연결을 하고 이마 쪽에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1: 환희의 마취가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근막을 준비한다. 선천적으로 약한 환희의 눈꺼풀 올림근을 대신해 눈꺼풀을 올려줄 재료다.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제공받은 기증자 근막이다.

0: 이미 한 번의 수술을 받은 아이는 안검 하수가 재발했다. 재수술을 위해 우선 기존에 사용한 실리콘줄을 제거한다. 이후 눈꺼풀 판 위에 피하 조직을 제거해 눈꺼풀 판을 누출시킨다. 기증받은 근막을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근막의 한쪽 끝을 눈꺼풀 판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쪽은 눈썹이 절개 부위로 빼낸다. 다음, 눈꺼풀 모양을 알맞게 만든 후 눈꺼풀을 봉합하고 이마근 근육에 근막을 고정시킨다. 양쪽 눈이 대칭되도록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수술은 끝난다. 첫 수술에서 사용했던 실리콘 줄.
1: 이쪽이 끊어져 있었네요.
0: 눈꺼풀을 올려줬던 실리콘 줄이 끊어진 것이 확인됐다. 실리콘 줄은 잘 늘어나 3세 이전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만 재발이 생길 수 있다.
1: 너무 좋은 것 같다. 그치?
0: 한국 공공조직은행에서 제공받은 근막이다. 근막은 아이 눈에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자른 후 눈꺼풀 판과 이마근 사이를 연결해준다. 이전에는 자신의 허벅지에서 근막을 채취한 후 사용했기 때문에 수술이 오래 걸리고 출혈에 대한 부담이 컸다.
1: 자, 일단 여기서 당겨보고
0: 아이는 이 근막을 이용해 눈을 제대로 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잘 올라가죠?
0: 이제 환희는 잘 보이는 눈과 함께 예쁜 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선천성 안검 하수 수술 후에는 토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1: 토안이란 그 토가 토끼의 토자예요. 토끼가 눈을 뜨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잘 때 눈을 뜨고 잔다. 또는 감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다 안 감긴다. 이런 걸 이제 토안이라고 합니다. 토안이 있을 때는 잘 때 이제 눈물층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천으로 된 안대를 살짝 하고 잔다든지 그래서 눈물 증발을 좀 막아준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 증상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0: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관이 없는 각막에 산소를 공급하고 박테리아 등 균을 살균해준다. 그런데 그 눈물을 너무 과하게 흘린다면 어떻게 될까?

0: 한성화 씨는 일을 하는 도중에 수시로 눈물이 흘러 난처할 때가 많다.
1: 근데 이게 눈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자꾸 고여서 약간 좀 시야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바람 불면 큰일 나요. 바람 불면은 감당 못해요, 진짜.
0: 손수건도 소용없고 눈물 닦는 휴지가 필수품이 된 지 오래. 없으면 불안할 정도다.
1: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맺혀서 그 글자에 눈물이 번져서 책 글자가 다 지워진 경우도 있었어요. 구멍이 날 때도 있었어요.
0: 바깥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눈물량이 많아지면서 힘들다.
2: 얘기도 별말 안 했는데 그냥 눈가에 휴지를 대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마음 아픈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눈이 불편해서 안과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오해는 풀었죠.
0: 수시로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운동도 그만둬야 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1: 아 저는 솔직히 휴지를 안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휴지 좀 주셔야 돼요. 갑자기 눈물이 나지? 지금 많이 참고 있긴 한데 갑자기 그 예전에 불편했던 부분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0: 단순한 불편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대체 내 눈이 왜 이럴까? 한성화 씨가 성형안과를 찾았다.
3: 네, 한성화님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시고요. 네. 눈에 그 눈꺼풀하고 눈 사이에 이렇게 눈물이 고인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기계로 검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눈물띠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항상 이렇게 그렁그렁 고여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치가 지금 상당히 높게 한 0.1mm 정도가 되게 정상인데 거의 0.8mm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0: 한성화 씨는 정상 수치에 비해 눈물이 과하게 많은 상태다.
3: 그 우리가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이제 하수도로 따지면 하수도 좀 아래쪽에 코랑 연결되는 부위가 코눈물관이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코눈물관 폐쇄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0: 눈물은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면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바람이 불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눈물샘에서 더 많은 눈물이 분비된다. 눈물은 안구의 표면을 적셔주고 시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일을 다한 눈물은 눈물길을 따라 배출된다. 눈물구멍,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코눈물관을 거쳐 코 아닌 비강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40대, 50대, 특히 여성에서 이 코눈물관의 협착 또는 더 진행돼 폐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눈물 배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눈물이 눈물주머니에 고여있고 더 내려가지 못해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게 되는 것이다.
3: 이렇게 위에 한번 보시고요. 깜빡깜빡.
0: 눈물길 상태는 어떨까? 염색 약품을 넣어 잘 흘러가는지 살펴봤다.
3: 지금 내려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흐르거든요. 많이 고여 있거든요. 지금 보이면 이쪽도 여기 막 엄청 흐르세요 지금.
0: 눈물길이 좁아진 상태를 넘어 완전히 막힌 상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3: 우리 눈물에는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면역학적으로 좋은 인자들도 있지만 이 고인물 썩듯이 눈물에 굉장히 많은 먼지라든지 이런 거 씻어내서 코로 내려가야 되는데 균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눈에 많이 머물고 있으면 안구 표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눈물이 계속 내려가는 길에 반복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섬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고 심해지면 완전히 폐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코눈물관이 폐쇄됐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컸던 한성화 씨는 수술을 결심했다.
3: 오늘 할 수술은 눈물 주머니 코 안 연결술이라고 그래서 원래 그 내 길 막힌 거는 이제 더 뚫을 수가 없어서 눈물 주머니와 코를 새로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CT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눈물 주머니인데요. 이 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쪽 부위, 그 비중각계 위쪽 부위에 그 얇은 눈물뼈라는 뼈를 깨서 열어주고 이 눈물 주머니가 바로 코랑 통과할 수 있게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시작할게요.
0: 눈 수술이지만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코 내시경을 이용해 진행한다. 수술은 먼저 코 내시경을 코 안으로 삽입한 후 눈물 주머니 부위

0: 위에 위치한 눈물뼈를 제거한다. 이후 눈물주머니를 칼로 열어주면 눈물주머니가 코 안으로 연결된다. 코 안의 점막이 자라 들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물 구멍을 통해 코 안까지 실리콘 튜브를 삽입한다. 이 실리콘관은 약 2, 3개월 후 외래에서 제거하면 된다. 눈물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눈물뼈를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간다. 다시 막히기 쉽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 꼼꼼하게 진행한다.
1: 자, 실리콘 튜브 넣을게요.
0: 이번에는 이 실리콘 튜브를 눈에 있는 눈물 구멍으로 넣어준다. 실리콘 튜브를 다시 코 쪽으로 빼낸다. 막힌 눈물길을 억지로 뚫으면 결국 재발하기가 쉽다. 때문에 실리콘 튜브를 넣어 새로운 배출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리콘 튜브를 코 안에서 클립으로 정돈해주는데 이곳으로 눈물이 잘 배출될 것이다. 왼쪽에 이어 오른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눈물길을 만들어주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눈물은 2, 3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점 눈물이 잘 내려가게 된다. 눈물길이 막히거나 눈물길 문제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3년 한 해만 10만 2천 명에 달한다. 특히 50대 이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코눈물관 폐쇄는 40대, 50대 주로 이유는 모르지만 여성에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눈물이 조금 많이 나기 시작한다 할 때 초기에 안과에 가서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면 영구적으로 폐쇄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폐쇄가 되기 전 협착 단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길을 넓혀주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걸 좀 막을 수도 있어요.
0: 갑상선 안병증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윤진수 교수. 윤 교수를 찾는 환자 중에는 갑상선 안병증 환자들이 많다.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다시피 한 윤휘식 씨. 10년 전 갑상선 항진증으로 고생했다.
2: 네, 그러니까 항진증이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살짝 튀어 나왔어요. 돌출이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서서히. 일상생활 때문에 나가면 이제 모자 쓰는 게 더 편해지더라고요. 예.
3: 사람들 시선을 예, 피하고 싶으니까 예. 쓰는 거죠.
2: 그렇죠.
4: 보세요.
0: 윤휘식 씨는 8년 만에 윤 교수를 다시 찾아왔다. 버튼 눌러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때 돌출된 눈을 수술받기로 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
2: 그때 당시는 되게 눈이다 보니까 겁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죠.
3: 겁나서 취소한 거죠.
2: 네, 안 했죠.
0: 눈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 걱정이 컸다.
2: 그렇죠, 그렇죠.
0: 윤휘식 씨의 눈은 어떤 상태일까?
1: 안녕하세요. 저기 마스크하고 안경 잠깐 벗어보시고 예. 일단 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깜빡하셨다가 눈 한번 크게 떠보시고 저처럼 크게 떠보시고 제 요 윙크한 눈 한번 쳐다보시고요. 한 지금 24mm 정도. 예,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이 한 15, 16 조금 나왔다 했을 때가 한 17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mm면 좀 많이 나오신 편이죠.
0: 윤희식 씨는 평균보다 눈 돌출이 심한 상태다. 이렇게 안구가 돌출되는 이유는 뭘까? 갑상선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가 면역 항체는 자기 몸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 갑상선뿐만 아니라 눈까지 공격한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눈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안구 뒤쪽의 근육과 지방 조직이 커지면서 눈을 서서히 앞으로

0: 밀어낸다. 갑상선 암병증의 초기 증상은 돌출이라기보다는 일단 눈꺼풀이 부어요. 눈꺼풀이 붓고 눈물이 나고 자극 증상이 있고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눈이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눈이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증상이 있을 때 한 번씩 갑상선 암병증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피검사입니다. 피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자극 항체, 이런 항체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항진증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고 모두 눈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안병증이 생긴다. 안구가 돌출되면 가장 불편한 것은 눈 건조다. 윤희식 씨는 인공 눈물로는 부족해 안 연고를 수시로 넣는다.
2: 눈이 건조해서 이제 모래에 들어간 것처럼 아프고 뻑뻑하고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주머니 항상 챙기고요. 필수고 항상 비치돼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3: 장거리나 어디 차 타고 갈 때 이거 없으면 이제 못 가죠, 그러니까.
1: 10년 넘게 약을 쓰는 상황.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4: 근데 이때 성빈이 때문에 되게 행복했지. 이때는.
1: 외모가 변하면서 마음도 움츠러들었다.
2: 수술하고 나면 사진 많이 찍자. 가족 사진도 찍고.
4: 그래야지.
5: 주는 입장이고요. 본인은
1: 갑상선 암병증이 생기면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없다.
2: 아기 100일 때 찍고는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아들이랑 저랑 찍고 이제 거의 찍어주는 입장이고요. 본인은 카메라 앞에 아예 안 찍죠. 찍어도 뒤에서, 제일 뒤에서.
1: 잘생긴 남편. 하지만 눈이 나오면서 가족들 뒤로 숨기 시작했다. 갑상선 암병증으로 인해 한 번 돌출된 안구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윤희식 씨는 8년 만에 수술을 결심했다.
0: 오늘 안아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할 겁니다. 안아감압술은 지방과 뼈를 제거함으로써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중에서 조금 약하고 얇은 뼈인 요 내측 뼈와 요 하측 뼈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상 이측에 하 이측에 있는 요 지방을 좀 일부 제거해서 압력을 낮춰줌으로써 눈이 들어가게 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자, 타임아웃 합시다. 테이블 다운.
1: 수술은 먼저 눈꺼풀판 아래 결막을 절개한 후 안와 가장자리까지 도달한다. 이어서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젖히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안와 지방을 제거한다. 그리고 안구를 받쳐주는 아랫뼈를 제거한다. 이후 개검기를 이용하여 눈을 벌린 후 내측 결막을 절개해 들어가 내측 안와뼈를 조금씩 조각내 제거해준다. 이렇게 안와뼈를 제거하게 되면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안구가 안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눈을 밀어냈던 지방을 조금씩 제거해 나간다. 이렇게 안와를 꽉 채우던 조직들을 제거하면서 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
0: 자, 우선 그 내비게이션 좀 주시고요. 이렇게.
1: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해 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간다.
0: 들어갈게요. 온. 온. 온.
1: 감압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 윤 교수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복시를 줄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수술 후 돌출됐던 눈이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눈도 같은 방법으로 감압을 해주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수술 2주 후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3: 아, 네, 괜찮아요.
0: 네. 눈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3: 아, 예. 네. 거울 보니까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0: 많이 느끼죠.
3: 예,
0: 예. 거울 많이 느끼죠. 예. 만져봐도 좀 느껴지시죠? 예, 예, 예. 네.
6: 들어보세요.
0: 네. 지금 수술 전에 24, 24였는데 이쪽이 한 19mm, 이쪽이 한 19.5mm 뭐 이래서 거의 한 4, 5mm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눈꺼풀도 조금 한 2, 3개월 안에 조금 더 내려오면서 잘 안정이 되실 거예요.
3: 일단은 이제 눈이 많이 안 건조하니까 그게 제일 좋고, 일단은 이제 내 수술을 모자를 안 쓰니까, 예, 그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5: 근데 모자 안 쓰고.
3: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5: 아, 정말요? 원래는 예. 싫어하셨어요?
3: 아, 그 되게 싫어했어요. 예. 뭔가 좀 편안해요, 마음이 그냥. 예.
1: 자신감이 생겼다. 드디어 가족 사진도 함께 찍었다.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던 박나니 씨. 눈꺼풀로 가려졌던 시야는 많이 시원해졌을까?
7: 가족들하고 이제 가서 나들이를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산뜻한 게 정말 틀리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예, 식구들도 너무 잘 됐다고. 예.
1: 비처럼 눈물을 쏟았던 한성화 씨. 눈물에 마침표가 찍혔을까?
8: 수술한 지 10일이 지났는데요. 이 상태로라면 아마도 저는 휴지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 사진 찍을 때 부위 대신 눈을 가렸던 환희. 환희는 더 예뻐졌다. 시야가 트여 잘 보이니 더욱 잘 뛰어놀고 있다고 한다.
0: 전국의 대학병원에 이 성형외과를 하는 교수들이 실제 한 명 내지 두 명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수술이 빨리 되지가 않고 대기도 굉장히 깁니다. 의사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국민행동요리야. 시진테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싶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디딩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허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애 단 하루

0: 하나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잠시 후 환자의 심장 혈관에서 막혀있는 부위를 찾아냈다. 이 환자는 심장에 있는 세 개의 혈관 중 우관상 동맥 중간 부위가 완전히 막힌 폐색 상태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손목 요골 동맥에 카테터를 넣고 그 안으로 유도 철선을 넣어 막힌 심혈관으로 접근한다. 이후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주면 혈액은 잘 흐르게 된다. 수많은 응급 환자를 시술해온 경험으로 오성진 교수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환자를 위해 오 교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전했다.
1: 혈관이 하나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스텐트를 하나 넣어서 다시 피가 흐르게 지금 만들었어요.
0: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자 사라졌던 혈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1: 끝낼게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뺄게요. 네, 잘 됐어요.
0: 시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이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다.
2: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정도 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심근경색이 생기면 첫 하루 이틀이 제일 굽이거든요. 네. 갑자기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위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좀 집중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괜찮으면 이제 위험성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반 병실 가셔서 검사 필요한 거 하고 그다음에 퇴원하시게 될 건데.
0: 병원에 도착해 시술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발빠른 대처로 환자의 생명을 지켰다. 새벽 4시. 어둠에 휩싸인 병원의 정막을 깨내는 신경과 옥태동 교수다. 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인근은 뇌졸중 환자가 있다는 호출을 받았다.
3: 이쪽 팔 만세 이렇게 들어보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쪽 팔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0: 환자는 몸 한쪽에 마비가 나타났다.
3: 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크기가
0: 이 환자는 어제 심정지가 나타나 병원에 실려왔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는데 오늘은 뇌혈관이 막힌 것이다.
4: 여기 왼쪽 강동맥이 막혀있어요. 이렇게 막혀있고 저걸로 인해서 좌뇌에 피가 전체적으로 못 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0: 혈관을 뚫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황.
4: 저는 이제 방금 환자분 처음 뵌 건데 환자분 뵈니까 제 말에 대해서는 다 알아들으세요. 눈 감아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긴 하는데 왼쪽은 이렇게 잘 드세요. 근데 오른쪽은 아예 까딱도 못 해요. 놔두게 된다면은 뇌경색 크게 너무 커가지고 결국 그게 부어서 뇌를 눌리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팔다리 아예 못 쓰게 되면 평상 침생생활 보호자분도 환자분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5: 그걸 안 하는데
4: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시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5: 부탁드립니다.
0: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시술이 시작됐다.
4: 꼭 봐야 되는 게 정신을 안 좋지만 심장도 안 좋아서 어렸을 때 7분 정도 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럼 POD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확인해서 사실 그쪽으로 양쪽으로 준비해야 돼요. 네.
0: 환자는 심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하지만 막힌 뇌혈관을 그

0: 제대로 두면 장애가 남을 수 있어 위험을 안고 시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먼저 허벅지 안쪽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유도철선을 넣고 막혀있는 뇌혈관으로 접근해 나갔다. 본격적인 시술을 진행하려던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1: 빨리 내려오시라.
0: 어제에 이어 또다시 심정지가 나타난 것이다.
2: 카디오 맞아요, 카디오.
0: 떨어진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입에 직접 산소를 공급했다. 심정지로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뇌혈관 시술은 불가능하다. 오 교수는 시술을 중단하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보호자를 만났다.
3: 신체 지문이 너무 불안전해서 지금 심장이 다시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실 내과 선생님 설명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 시술 도중에 이게 심장이 멈춰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려고 하면은 계속 그 심장이 멈추려고 그러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0: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새벽 의료진들도 초인적인 힘을 내고 있었다. 잠시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환자를 집중치료실로 옮겨 24시간 관찰하기로 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3: 심장만 받쳐준다면은 머리 쪽이 회복되면은 더 많이 회복될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결국 심장이 못 버티신 거죠.
4: 이런 경우는 애쓰신 선생님들도 좀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어요.
3: 네, 아까도 그 안에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사실 3, 4시간 시술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방사선 줄이면서 납복 입고 시술하면 진짜 힘든데 오히려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나더라도 잘 안 되면은 마음이 힘이 빠지니까 더 힘들죠.
0: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심근경색 환자 수는 약 3만 5천여 명. 뇌졸중 환자 수는 무려 11만 명에 달한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급사나 돌연사의 주범이다. 암을 제외한다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갑자기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빠르게 대처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찾는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어떻게 다를까?
5: 심뇌혈관 질환센터라고 하면 심장과 뇌혈관에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응급실하고 다른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단순히 뭐 응급이나 그런 치료뿐만이 아니고 그 최종 치료까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시술이나 응급 수술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어떤 특수 장비라든지 고가의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장이나 뇌혈관의 질환의 재활까지도 가능한 포괄적이고도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센터가 심뇌혈관 질환 센터입니다.
0: 심뇌혈관 질환 센터장인 오성진 교수는 오늘 당직이다. 연구실에 있다가 응급의료센터에서 호출이 오면 그때 환자를 진료한다.
5: 제가 일산병원에 처음 온 게 이제 2003년이었는데 그때는 전체 스텝이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1년 365일 계속 당직을 썼었어요. 아, 물론 병원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온콜 당직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이제 응급이 있거나 콜이 오면 이제 달려 나오는 거죠. 그런 당직을 썼었는데 지금은 저희 심장내과에 9분의 이제 전문의 스태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죠.
0: 그들이 보내는 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다. 비 내리는 아침.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한 남자. 접수를 하다 말고 괴로운 듯 얼굴을 파묻고 있다. 그 사이 환자는 응급으로 검사를 받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졌다.
6: 지금 숨이 차세요?
7: 아니요.
6: 숨은 안 차세요? 그다음에
7: 아프기만.
6: 아프기만 해요?
7: 등하고.
6: 그전에는 가슴이 전혀 안 아프셨어요? 오늘 갑자기 아파요? 전에 전혀 없었어요?
7: 감사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자꾸 등 쪽이 그렇게
6: 아프고 그래요? 네. 걸을 때?
7: 그래서 나는 내가 개인 택시러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운전 자세가
6: 그래서 그런가 싶으셨구나.
7: 네. 네. 자세가 좀
6: 걸을 때 숨 차고 그러셨던가요?
7: 그렇게
6: 그런가 심하지 않았고요? 네. 100점 만점에 지금 몇 점 정도 아프세요?
7: 아침보다. 아침은 진짜 치가 많이 아프고.
6: 거의 80점, 90점?
7: 100이었어.
6: 100이었고, 네. 지금은.
7: 내가 슬슬 겨 다녔으니까.
6: 예.
7: 네. 지금은 30, 40점 정도?
6: 가라앉긴 했어요?
7: 예, 네. 가라앉은 다음에 또 슬슬 올라와.
6: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막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시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약 드시고.
0: 통증은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던 것일까?
7: 내가 야간 일을 하는데 아침 먹고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통증이 오면서 식은땀이 쏟아지는데 내가 외야수를 꼭 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얹혀가지고 위궤양이나 이런 걸로 줄 알고 진통제랑 진통제를 또 다 찾아먹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안 나서.
8: 이전에도 그런 적 없으셨고요?
7: 네. 처음 있는 얘기예요, 처음 있는 얘기.
0: 그렇다면 응급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일까?
5: 이제 응급실에 흉통으로 오신 환자분들 중에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전형적인 심근경색 흉통, 그리고 두 번째는 심전도에서 나타나는 심근경색의 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액검사에서 심장 근육이 괴사될 때 혈액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심근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요새는 굉장히 빨라진 검사들도 있지만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심전도는 바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혈액검사 결과 없이도 곧바로 응급시술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0: 이 환자 역시 심전도 검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의 소견이 나타났다. 게다가 CT 촬영 결과에서 막힌 혈관도 확인했다.
9: 여기가 지금 조영자가 하얗게 쭉 차야 되는데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자기 혈관을 열어줘야 심장에 혈류가 잘 가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심장이 괴사되는 걸 좀 줄여줄 수가 있죠.
0: 곧바로 응급시술이 이루어졌다.
9: 침묵하시면 됩니다.
0: 장 교수는 막혀있는 우관상 동맥으로 유도철선을 밀어넣었다.
9: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아프시죠? 가슴도 아플 거예요. 네.
0: 막혀있는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넣는 과정이 이어졌다.

0: 그때.
1: 워킹 주세요. 미리. 네. 끝말 참아주세요.
0: 꽉 막혀있던 혈관에 스텐트를 펼치면 갑자기 혈액이 공급되면서 심장 마비가 올 위험도 있다. 장 교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생각하며 시술을 이어갔다.
1: 한장병이 오시록 든 게 뭐가 있죠? 자, 수호하시고 좋습니다. 띄워보세요.
0: 시술을 시작하고 20여 분 만에 막힌 혈관이 개통됐다.
1: 안녕하세요. 자, 이제 끝낼게요. 끝났습니다. 지금 좀 가라앉으시죠? 네, 잘 됐습니다.
2: 웃으시네, 이제.
1: 아, 이거 드라마틱하시네, 성격이. 3A로, 3A 주세요, 맞게.
0: 혈관이 뚫리자 통증은 사라졌고 환자는 웃음을 되찾았다.
3: 중간에 이제 환자분이 피가 안 가는 상태가 오래 있다가 갑자기 풀리면은 일시적으로 더 심장의 손상이 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혈압도 좀 낮고 괴로워하고 그런 위험한 순간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4: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선생님?
5: 네. 아우,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4: 아, 아까 그 많이 아프셨던 게 좀 싹 사라졌어요.
6: 네.
5: 아니,
6: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5: 있어요. 죽을 뻔 했다니까.
4: 아이고,
5: 집에. 앉아있어도 쑤시고, 서있어도 쑤시고, 누워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4: 지금 완전히 싹 그런 게 없어졌어요?
5: 네, 없어졌어요.
4: 잘했네요.
5: 여기 올 때마다 그냥 손 아프다. 아우, 좋아졌어.
7: 치료 잘 봐주세요. 네.
5: 수고하셨습니다.
8: 네, 네, 고생했어요. 네. 네.
0: 혈관은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막히면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출근하자마자 이상 증상이 나타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온 50대 남성 환자. 신경과 옥태동 교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9: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10: 네네.
9: 엄마라고 따라해보세요.
10: 아, 지금
9: 무슨 말 조금 하실 주먹 쥐어 보세요.
0: 급성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상황.
9: 나이가 어떻게 돼서 나이
10: 동료분이시죠?
9: 예. 멀쩡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 갑자기 어둡다고 말씀해.
10: 아침에 예. 말도 안 하고 앉았다가
9: 출근했을 땐 괜찮았던 거죠? 출근했을 땐 괜찮았던 거죠? 6.3mm.
11: 네.
0: 급성 뇌경색인 경우 가능한 빨리 혈전용해제를 주사한다.
9: 57분.
0: 하지만 혈전용해제로도 막힌 혈관을 다 뚫을 수 없다.
12: 원래 혈관이 이렇게 다 통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가다가 여기가 딱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피가 안 가고 있어가지고요. 특수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왼쪽 뇌에 피가 이렇게 많이 안 가고 있어서 지금 언어 장애가 생긴 상태고요.
13: 지금도 이제 실시간으로 뇌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혈전용해제를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한 거고 지금도 다행히 이분은 굉장히 빨리 병원에 오신 편이어가지고요. 아직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됩니다.
0: 시술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 환자처럼 굵은 뇌혈관이 막힌 경우엔 시술로 막힌 혈관을 열어주어야 한다.
14: 네, 금방 할 거예요, 금방.
13: 아침에 빨리 발견돼서 오셔서 얼마나 행복이신데.
14: 기다리겠어.
0: 어느 곳이 막혔는지 찾기 위해 뇌혈관에 조영제를 넣고 촬영이 진행됐다.
14: 자, 검사하겠습니다. 나오시려 해요.
0: 납복을 입었지만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어 의료진은 한쪽 방에 모여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9: 여기가 명확하게 딱 막혀 있어. 이제 저거 뚫으러 가는 겁니다.
0: 왼쪽 뇌에 있는 중대뇌동맥이 막힌 상황. 중대뇌동맥은 혈류량이 많은 혈관으로 뇌경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술 중에도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시술은 정교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환자는 좌측 뇌에 있는 중대뇌동맥이 동맥경화와 혈전으로 막혔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언어 능력에 이상이 나타났다. 이 상태로 두면 뇌세포가 손상돼 영구적인 언어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이런 경우 1차로 혈전 용해제를 주사해 혈전을 제거한다. 하지만 혈전 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엔 시술이 이루어진다. 대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 뇌혈관으로 접근한 후 스텐트를 넣었다 빼면서 혈전을 제거한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심해 이 과정으로도 혈관이 열리지 않으면 풍선으로 확장시키고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힌다. 혈전 용해제를 주사해 혈전은 사라졌지만 동맥경화로 여전히 혈관이 막혀 있다. 고강도의 풍선을 이용해 혈관을 넓힌 다음 스텐트를 넣어 혈액의 통로를 확보해 나갔다. 잠시 후 막혔던 뇌혈관이 뚫리고 혈액이 흐르기 시작했다.
9: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요. 결국엔 잘 뚫려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기는 한데요. 네, 가장 위험한 어려운 단계들은 끝나서. 네.
0: 환자가 도착해 시술이 끝나기까지 약 1시간가량 소요됐다. 치료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다.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건 초기에 얼마나 빨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환자의 생사와 예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아래 전국 14곳에 고난이도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다. 그 아래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의지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10곳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다. 각각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협력하며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발족식이 열렸다. 이들이 함께 고민하는 주제 역시 골든타임에 관한 것이다.
2: 얼마나 빨리 막힌 혈관을 다시 재개통시켜서 피가 흐르게 해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분 이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90분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이런 중앙과 권역과 지역 심뇌혈관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0: 이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줄이는 그런 노력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자정이 넘은 시각,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심대혈관질환센터로 40대 남성 환자가 이송됐다. 처음 갔던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심장내과 전문의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곳으로 전원됐다.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고 이곳으로 이송된 건 지역 병원과의 네트워크 덕분이다.
2: 환자분이 이렇게 응급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네트워크 지역 내에 있는 환자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뜨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내원 20분 전에 발생한 왼쪽 흉통 환자로 왔고 뭐 식은땀 그다음에 구토 설사증 동반되었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제 수락하기를 누르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이미 수락을 눌러놔가지고 환자분이 저희 쪽으로 오신 거고.
1: 두 교수가 보고 있는 건 방금 전 이송된 환자의 의료 정보다. 환자의 이송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지역 병원에 있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볼 수 있다.
3: 리포트라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의 심전도 판독 소견에는 ST 엘리베이션 프로바블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1: 인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가 심대혈관 질환센터로 이송될 때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 때문에 시술이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한라인 시스템이다.
0: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저희 지역에서 구축되어 있는 이런 한라인은 제가 그쪽 병원의 병원 정보 시스템으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서 마치 제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듯이 그 환자의 정보를 보고 빠른 결정을 내려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병원에 환자가 아직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응급 시술이나 수술을 준비시켜서 그 환자가 이송돼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자마자 바로 시술이나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환자의 시술이나 수술까지 연결되는 시간을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고 이 시간은 환자의 생명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곳 지역 심대혈관질환센터의 경우 인근 9개 응급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환자가 이송되면 한라인 시스템이 가동되어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했다가 환자 도착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 한 명의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크고 좋은 병원이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뇌혈관 질환 치료는 시간과 정보의 싸움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찬영 씨에게 1년 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서찬영 씨. 성실하고 부지런해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운동을 좋아해 그날도 평소처럼 동호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뛰었다.
4: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호흡이 엄청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호흡이 나중에 조금 트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20분을 더 경기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약간 오한이 오면서 가슴 통증이 점점 팔쪽 어깨로 가더니 왼쪽 어금니까지 이렇게 막 완전 이가 빠질 것 같은 느낌? 막 그러고 왼쪽 어깨는 엄청 쑤시는 통증이 같이 동반되면서 계속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길래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병원에서 응급실로 바로 가봐야겠다.
1: 지체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는 찬영 씨.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4: 천장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런 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천장 문이들이 막 가까워졌다가 이런데 옆에서는 잠들면 안 된다고 그 환자진이, 그 의료진이 깨우고 있고 처음으로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의 병명은 심혈관 안쪽이 찢어지는 관상동맥 박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이 이루어졌다.
4: 심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너무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다시 살았으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더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표현 더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나이가 젊든 많든 자부할 게 정말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1: 그날 이후 찬영 씨는 4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다.
5: 네, 안녕하세요.
1: 병원에 올 때마다 마치 성적표를 받는 마음이라는 찬영 씨.
5: 불편하신 건 없고요?
4: 네. 네.
5: 긴장하셨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혈관은 다 건강한데 여기가 네. 그때 찢어지면서 예. 막혔던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때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네.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조영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한 예. 달인가? 예. 그때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텐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1: 찢어져 끊긴 듯 보였던 혈관이 시술 후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5: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여기 스텐트도 물론 앞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지만 다른 혈관에도 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계속 하시는 거고
1: 심뇌혈관 질환을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해 증상을 간과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몸의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한다.
5: 한 40대 전후해서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이런 심근경색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 질환은 누구한테 올 수 있다. 네,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은 위험하고 오히려 조금 평소에 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1: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다.
4: 아무래도 일단 그런 큰 병원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게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게 바로 치료나 이렇게 그때 처치를 해주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또 한 계절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병과 싸워 건강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투병 중인 이들도 있다. 당직을 설 때 만났던 신경과 옥태동 교수가 환자의 병실을 찾았다. 며칠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술을 받았던 환자다.
6: 주먹 쥐어보세요. 엄마라고 따라해보세요.
1: 당시 뇌혈관이 막혀 언어장애와 함께 운동신경에도 이상이 나타납니다.

0: 있었던 환자. 그날과는 다른 모습이다.
1: 그래요. 성함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2: 양철복입니다.
1: 네. 여기가 어디예요?
2: 병원입니다.
1: 네,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 5월.
3: 맞아, 저도 헷갈려요. 13일이에요. 13일이에요. 네. 좋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 다 하시고 잘 알아듣고 있네요. 네, 네.
0: 빠르게 대처해 시술을 받은 결과 언어장애뿐 아니라 운동장애도 남지 않았다. 곧 퇴원한다는 양철복 씨. 호되게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
2: 이제 많이 호전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걸 관리 못 어떻게. 일단 담배 피우는 거 끊고. 담배가 주요 원인이라는데.
0: 환자는 약물치료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낯익은 부부를 다시 만났다. 한밤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 시술을 받았던 이성식 씨. 퇴원 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외래 진료를 앞두고 이성식 씨는 다리 쪽 하지동맥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았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혈관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한다. 네,
4: 들어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네, 좀 어떠셨어요? 퇴원하시고 나서?
6: 아, 뭐 별 증세 없이 네. 잘 지냈습니다.
4: 그래요? 운동하실 때 뭐 숨 차거나 가슴 답답하거나 뻐근하게 아프거나 그런 거 없으셨죠?
6: 네. 네.
4: 오늘 검사하신 건 다 괜찮으시더라고요.
6: 아, 그렇습니다.
4: 심근경색이라는 게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힌 거거든요.
6: 네.
4: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병이 생기면 이제 다른 쪽에도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예를 들어 경동맥이나 아니면 뇌 혈관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잘 생기는 데가 이제 다리 쪽의 혈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검사하신 것들은 그거를 다 보신 거였는데요. 다 이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희가 초음파로 찍은
0: 혈관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혈관들도 나빠질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4: 이제 대부분 이제 뇌경색이나 중풍 이제 그 후에 이제 재활만 잘 알고 계신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활이 필요해요. 심장 재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재활의학과 가셔서 심장 재활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시고.
0: 환자는 약물 치료와 심장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7: 그리고 그걸 참으셔야 돼요.
0: 그렇다면 심장 재활 치료란 무엇일까?
8: 재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숨죽이고 있는, 움직이고 있지 않은 조직들을 다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뇌경색에도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그 죽은 조직 중에 일부, 죽지 않고 아직 숨죽이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다시 되살려놓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부부는 재활의학과 박명환 교수를 찾았다. 심장 재활치료는 심근경색으로 입은 손상을 회복시키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과정이다.
9: 심장 재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 생긴 심혈관 재활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심장 재활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생활습관. 을 저희가 교정하고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담배 어떤 분들 하시는데 뭐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꾸준히 안 하시는 걸 유지하시고 너무 짜지 않고 기름지지 않게 식사하시는 거 여기 포함될 거고요.
0: 그때까지는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그에 맞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 주부터

0: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될 예정이다.
1: 되게 가깝고 좀 여기서 같이 제안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2: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결과가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실제 마음이 너무 현재는 편하고 앞으로 교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했던 것들을 주의해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주로 생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암투병까지 했다는 환자. 급성 심근경색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지만 굳건한 의지로 잘 이겨나갈 것이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면,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힌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치료받게 될까?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0: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아서 그걸 천직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자식도 낳으면은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듯이 늘 쓰다듬어 줘야지. 보물로 보여요.
0: 천직을 발견하고 시간의 무게까지 견뎠다면 그것은 곧 소명이 되죠.
2: 된장을 만나서 이 된장을 하게 됐다는 거. 내가 힘이 있는 날까지 된장을 담아보고 싶다.
0: 전통장과 함께 남다른 시간을 빚고 있는 엄마의 장독대로 가봅니다. 맛과 멋의 고장 전주. 전주를 품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 산으로 불리는 모악산 자락에 장 담그는 엄마가 삽니다.
1: 엊그제 비가 와서 항아리 닦고 있어요.
3: 항아리 왜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냥 젖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이 숨 쉬는 항아리거든요. 숨을 쉬기 때문에 된장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숨구멍을 막으면 안 되니까 비 오고 나면은 반드시 닦아줘야 돼요.
3: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1: 간장.
3: 간장?
1: 한 40년 된 거 있어요, 시간.
3: 40년이요?
1: 네.
0: 못해도 100개는 넘어 보이는 항아리들.
3: 저는 이거 주소도 없는데 찾아다니시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1: 아, 이거 이 정도는 다 눈 안에 있지.
0: 본래 귀한 것들은 귀히 여겨주는 이의 손끝에서 빛나는 법이죠.
1: 항상 항아리를 열 때는 이렇게 조심해서 열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장이에요. 거울 같아요. 제 얼굴이 다 비쳐요.
0: 진하고 무거워 보이는 이 시간장을 어디에 쓰실까요?
1: 이거는 귀하니까 잘 안 먹죠. 안 먹고 그 시로만 써요. 핵 간장에다가 이 시간장을 조금씩 넣어줘요. 조금씩 넣어주면 이제 그 간장이 효소가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더 나고 간장이 좋아져요.
0: 그래서 40년 된 시간장과 오래 담근 핵간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 항아리 밑에 미네랄이 있어요.
0: 햇빛과 바람을 쐬며 오랜 시간 농축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
1: 자수정 같지 않아요? 저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보이죠.
0: 보석처럼 빛나는 이 소금 결정체를 깨끗이 씻어 말리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의 천연 조미료가 된다는데요.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통장과 만나기 전까지 엄마는 도시 깍쟁이 서울댁이었답니다.
2: 된장을 처음 담았는데 갑자기 항아리에 이렇게 물이 막 흐른 자국이 막 있고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된장이 물이 흘러 막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 싱거운 것 같다. 꺼내가지고 소금을 얼마큼 넣어라. 그래서 진

0: 이제 다그 된장을 막 꺼내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버무렸어요.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놨더니 그게 너무너무 잘 익은 거예요. 너무 그때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1: 밑에다 놓을 거 그거 갖고 오라고.
2: 장 담그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은 요즘 엄마의 가장 큰 조력자.
3: 어머니 이쪽 한번 서보세요. 잘 나오나 보게.
2: 최근에는 엄마와
3: 이렇게 할게요.
2: 동영상도 찍습니다.
3: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가 이 장을 담근 지가 얼마나 되었죠?
1: 50일 된것 같아요.
3: 아, 된것 같아요, 말고. 딱 50일째입니다.
1: 딱
3: 네,
1: 50일째입니다.
3: 다시. 어머니, 우리가 장 담근 지가 얼마나 되었죠?
1: 딱 50일째입니다.
3: 자, 장 항아리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예.
1: 누가 장을 이렇게 다 퍼갔지?
3: 장을 퍼갔어요? 누가 퍼갔어요?
1: 햇빛이 퍼갔겠지요?
3: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 카메라 앞에만 서면 모자 관계를 떠나 감독과 배우가 되는데요.
3: 자, 어머니, 그러면 50일만 되면 장 가르기 하는 건가요?
1: 그런데 매주 상태를 좀 봐야 돼요.
3: 여기 보고,
1: 네.
3: 매주 상태를
1: 매주
3: 한번.
1: 상태를 봐야
3: 아,
1: 돼요.
3: 잠깐만요. 한세 보셨다. 시작.
1: 매주 상태를 잘 살펴보고 건져내야 돼요.
3: 그게 뭔가요, 어머니?
1: 이게 고추식가루인데요.
3: 고추식 가루는 왜 넣죠?
1: 아, 이 된장에 쿰쿰한 냄새가 나지 말라고 고추식가루를 넣는 거예요.
3: 얼마큼 넣어야 돼요?
1: 한말 기준해서 300g 정도.
3: 네,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됐어요.
1: 네.
2: 문제는 촬영 상황이 아직도 낯선 엄마.
3: 헐지 마야지. 여기 맞았는데.
1: 알았어.
3: 맞았어요. 맞았어요. 나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좀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 장담그기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제가 좀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평강과
1: 임경월입니다.
4: 오, 이거는 매주가 진짜 벌어지고 떴어요.
3: 아, 떴어요?
2: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꾸준히 동영상을 올리면서 전통 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1: 아니, 그냥 신기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시고 고맙다고 전화도 하고 잘 보고 했어요. 좀 뿌듯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나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5: 다 엄마한테 직접 전수 받으신 거예요?
3: 네, 어머니께서 아직 다 전수를 못 해주셨어요.
5: 왜다안 알려주던가요?
3: 아니, 배워도 또 잊어먹고, 장 담그는 게 1년에 한번 있는 일이라서, 그 다음 년도 되면, 좀 헷갈리고, 그래요. 적어놓은 것도 다시 보고, 그래야 되지, 완전히 숙지는 아직 안된것 같아요.
2: 말은 그렇게 해도 아들은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앞에만 서면 아들의 이론 공부가 영 힘을 못 쓴다고 하네요.
5: 와, 아궁이가 있네요.
1: 네, 아궁이 있어요.
2: 어머니가 장 담그는 날이 되면 아들도 가급적 곁을 지킵니다. 눈에 익은 일을 손에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소태비에 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러다 금방 끓어넘칠 것 같은데요.
1: 된장을 조물조물해서 넣어야 해. 된장 안 넣으면 넘쳐.
2: 된장은 넘치는 거품을 잠재워주기도 하지만 콩 비린내를 잡고 발효의 씨앗을 미리 심어 청국장의 깊은 맛을 이끌어내주는 일석삼조의 주인공.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종갓집 며느리였던 엄마의 엄마였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항상 품어주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있어도 엄마가 그립고 또 그냥 한 번씩 저길 오다가 아무도 이렇게 없고 없는 이 산길을 돌아오면은 그냥 혼자서 엄마 하고 불러봐요. 그리워요. 엄마가 그리워요.

0: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었음을, 한때는 응석부리는 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처음 해보는 엄마 노릇이 힘겨웠을 세상 모든 엄마들께 새삼 고맙습니다. 서툴지언정 매사에 진심이셨을 테니까요.
1: 손으로 해야 손맛이 있어야 돼.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장 담그기의 근본은 전통 방식.
1: 쉽게 깨끗하게 하려면은 종교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변치 않고 옛날 방식을 이렇게 고수하면서 만들면 좋죠. 보람이 있죠, 그런 거.
0: 그래도 토속 청국장의 냄새가 힘들 땐 발효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방법.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두부는 마치 맞춰 입기라도 한 듯 닮아 보이는 전통 한복 덕분에 나름 이 시장의 유명 인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아침에 갔다 오셨나 봐.
3: 네. 네.
1: 아이고, 꺼꾸리 콩나물이 맛있게 보이네.
3: 맛있어요.
1: 네.
3: 꺼꾸리 맛있어요.
1: 2,000원 어떻게
3: 하세요? 네. 일도 하시고 고추장도 만들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나 요리도 하시고.
4: 같이 다니는 모습 보면 어때요?
3: 좋죠. 항상 좋죠. 보기도 좋고. 예. 아드님이 잘하세요, 엄마한테.
0: 이쪽으로. 그러고 보니 모자 간 거리가 꽤 가까워 보입니다.
1: 삼겹살.
2: 삼겹살. 좀 굽고. 소고기도 좀 굽고.
1: 소고기 한 근, 돼지 삼겹살 한 근.
0: 단골 정육점 들를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연례 행사.
5: 여기다 올려드릴까요, 손에는?
6: 네. 올려주세요.
1: 이리 와. 잘 있었어?
0: 앵무새입니다.
1: 며칠 만에 보는 거냐? 고리 끼워. 고리 끼워. 옳지. 시장 오면은 꼭 얘하고 한 번씩 놀아요.
4: 아, 이게 오랜 단골이에요?
1: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4: 10년 단골?
7: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막 주시는 분. 항상 웃으시고. 또 실력도 좋으시잖아요. 아드님은 특히나 예의가 너무 바르고.
8: 네, 안녕하십시오. 네. 네.
7: 항상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8: 네. 안녕히 계세요. 네.
0: 그렇게 시장을 나서던 참에.
9: 한국계? 네. 안녕하세요. EBS 한국계 알아요.
0: 낯익은 얼굴과 만났습니다.
9: 아, 그래요? 여기 저...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기에? 네. 아~ 너무 좋죠. EBS
10: 걸어서. EBS.
2: 유튜브 촬영하세요?
10: 뭐 그런 느낌이죠. 수필하고 실시간 플랫폼에서.
2: 저랑 같이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유튜브 해요.
9: 아이고.
2: 우리는
9: 같이 일로 와.
2: 된장 만드는 거.
9: 아, 진짜?
2: 예.
9: 어디서 만드시는데요?
2: 전주 모악산 자락에서.
9: 오!
2: 하나, 둘.
9: 사이가 아주 좋으시네요.
2: 아, 네. 제가 저 얼굴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9: 떠오르는 거요?
2: 네.
9: 매주?
2: 그렇지. 제가 매주 입영아입니다.
9: 네.
2: 어머니
9: 감사합니다.
2: 네.
10: 건강하세요.
2: 네. 네.
0: 기분 좋게 시장을 나섭니다. 건조한 바람과 맑은 햇빛이 장독을 감싸고 돌면
1: 걷어볼까?
2: 네.
0: 잘 익어 맑기만 하던 콩들 사이로 변화가 생깁니다.
1: 실이 났죠?
2: 잘 나왔어요?
1: 네, 실이 잘 나왔어요.
0: 속성 발효의 대표주자 청국장.
1: 청국장은 염도가 더 낮아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띄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또 저장은 많이 못해요.
0: 이제 마지막 손질만 남았네요. 발효 상태를 고르게 해주고 청국장 특유의 끈적이는 점성을 살리기 위해 절구질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 아는 청국장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이 청국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11: 깨러 가자.
12: 갈래, 깨러 가자.
0: 바로 손주들.
1: 매화꽃이요, 매화꽃.

0: 이것도 뭐예요?
1: 응? 이거는 민들레. 오.
2: 손주들을 위해 텃밭도 꾸몄다죠.
1: 애들 오면은 여름에는 참외도 따고 수박도 따고 앵두도 따고. 네?
2: 집안에 금세 활기가 넘치네요. 아, 그랬어? 이제 솜씨 발효할 때가 왔는데 재료를 보면 어떤 음식이 나올는지 짐작이 좀 되시나요?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청국장찌개.
1: 아이들이 먹으려면은 간이 세면은 또 안 돼.
3: 아, 좋네요.
2: 모처럼 마련한 식사 자리에 시집가 따로 사는 막내딸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4: 오빠만은 빨리
5: 오빠 데리고 와.
3: 이제는 막 엄마가 되셨잖아요.
5: 네.
3: 그러고 나면 좀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나요?
5: 아무래도 엄마는 어떻게 날 이렇게 정성스럽게 먹여서 키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이 정도였으면은 엄마는 어떻게 그 나는 이 줄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째 아이들 좋아할 만한 가공식품은 눈에 띄지 않네요.
6: 우와!
7: 우와!
6: 우와!
1: 청국장을 먹읍시다.
7: 어서 아주 맛있어 보인다.
1: 아주 맛있어 보여요.
7: 누가 만들었죠? 할머니가 만들었습니다.
2: 이 집 손주들 요즘 보기 드문 입맛을 가졌습니다.
3: 자, 청국장 먹고 싶은 사람.
8: 저요.
3: 줄게.
8: 저요.
2: 이게 다 장담그는 할머니 덕분이죠.
7: 튀기고.
3: 어떤 맛이야?
8: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1: 맛있냐?
8: 당연하죠.
2: 참 잘했다 싶으시죠?
1: 가장 큰 보물은 제가 된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날까지 된장을 담아보고 싶다.
2: 천천히 느리게 전통장으로 엮어나가는 엄마의 시간이 익어갑니다.
9: 첫째, 둘째, 막내, 우리는 세자매입니다.
10: 주인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11: 주인 마음대로.
12: 주인 마음대로.
13: 엄마나 다름없어. 여기 언니가 언니 엄마 노릇을 한 거야. 보물 같은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서 행복.

0: 这个时代年代感、成就感，感觉到这个文化底蕴特别深厚。
1: 시공을 초월한 찻집엔 손님들도 세대를 초월해서 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물론 요즘엔 MZ세대들한테도 아주 핫한 곳이 됐죠. 저도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청두 찻집에 앉아있다 보면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귀 청소 전문가 차이얼스입니다.
2: 시원하세요?
3: 기분이 이상해요.
4: 뜨거워.
3: 많대요.
4: 20多年了。肯定的技术是你放心的。
3: 제가 관료가 대상이랍니다.
1: 뜻밖의 덕담에 마사지까지 차 마시러 왔다가 아주 호강하고 갑니다. 이제 쓰촨의 오지로 향합니다. 이맘때 유난히 아름다운 변방의 핫플레이스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국도는 깐수성을 시작해 쓰촨을 지나 윈난성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시원하게 드라이브 잘 하다가 갑자기 20분 넘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무슨 일이 난 것 같죠?
3: 아이고, 사고가 났네요. 사고가 났어요.
1: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좁다 보니 평소에 체증도 심하고 이런저런 사고도 잦은 길입니다. 오지에서 이럴 땐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3: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길이 통하게 됐습니다.
1: 성도로부터 멀리 이렇게 쓰촨의 내륙 깊은 곳까지 많은 이들이 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곳곳에 자리한 그림 같은 마을들 때문이죠.
3: 이곳은 쓰촨성에 있는 진촨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백꽃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한번 3월에 지금 찾아와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백꽃이 좀 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뷰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1: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진촨현에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시기는 3월 중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랍니다. 절정은 살짝 지났지만 고도가 높은 쪽엔 늦게 핀 백꽃들이 아직도 몽글몽글 남아있었는데요. 극성수기엔 여기가 꽃잎만큼 사람도 많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한갓진 백꽃마을 풍경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오히려 행운입니다.

백곶 마을이 있는 진촨현을 비롯해 쓰촨성 북부 일대는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도 주로 장족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장족은 다른 말로 티베트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쫑루 짱자이를 포함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티베트족의 분파인 짜룽족입니다. 같은 티베트족이라도 분파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0: 여기 짜룽족 마을에서는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1: 여기는 스촨성 담바시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짜롱 티베트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오고 싶었던 곳입니다. 정말 정말 기대가 돼요.
0: 여기 담바현은 먼저 들렀던 진촨현과 함께 스촨성 최고의 봄사진 출사 명소입니다. 찍는 사람에게나 찍히는 사람에게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명당이라는데요. 마을에 있는 몇 곳의 전망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1: 와, 이곳 단바는 정말 유명한 사진가들의 천국입니다. 그 말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따가, 니하오.
2: 니하오.
0: 여기 올라와 보니까 왜 사진 작가들이 이 동네를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름다운 순간은 간직하고 싶어지잖아요. 혼자 보기 아까운 담바의 봄을 저도 두 눈 가득히 담았습니다.
3: 我是第一次过来，但是我看到这边的一些建筑，我感觉很震撼。我觉得这里的风景，很独特。这里非常美。
1: 사진 찍으실까요?
2: 나봐.
0: 여행 중엔 인사 한번 건네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이제 마을 구경 좀 해볼까요? 담바형의 짜롱족 마을에서는 그들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외에도 다신교를 믿는 짜롱족의 전통 가옥은 꼭대기의 네 군데 모서리를 뾰족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지켜주는 사방신을 의미한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이렇게 신에게 맡겨두고 보이는 위험에는 사람들이 직접 대비해야 했습니다.
4: 이곳 딴바는 아주 오래전부터 첸디아오쯔고라고 불렸습니다. 천조지국, 천개의 망루가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딴바의 망루입니다.
0: 이런 망루를 띠아오로우, 조루라고 합니다. 조루는 예로부터 경비용과 생활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된 건축물인데요. 주 목적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외부의 적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던 짜롱족은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마을 곳곳에 높다란 조루를 세우고 마을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1: 이호. 아. 자시델레, 자시델레.
0: 지금 남아있는 조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당나라 때, 가장 최근 것도 청나라 후반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기에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꼿꼿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재료는 그저 돌과 진흙, 나무 정도. 얼기설기 쌓은 것 같지만 사면의 일정한 폭과 각도만 봐도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겉모습을 자세히 보니 그 안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0: 문이 열려 있는 조루가 있어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1: 굳이 올라가려고 만약에 엄청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히델레! 자히델레! 예. 제가 바상 치고.
0: 조루 구경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주민분께 도움을 청했는데요. 흔쾌히 도와주시겠답니다.
1: 아, 장조. 아, 不是这样做. 장조, 不懂的 장조. 직접 올라가 볼 수 있는 망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데려다 주시는 길이에요. 너무 궁금합니다. 속이 어떻게 생겼을지.
0: 저처럼 호기심 많은 여행자를 위해 개방해 놓은 조루가 있대요.
1: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워졌어요. 看起来这边好高哎，你有没有爬上去过？没有吗？我是不敢爬啊，不敢。爬上去很累吗？不累不累，不累吗？一会儿就到了啊，一会儿就到了。几分钟，两三分钟就到了。最上面是一个平台，可以看整个寨子的最佳的观景。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0: 조루는 보통 20에서 30m, 높은 건 50m에 달합니다. 제가 들어온 이 조루도 거의 10층 높이였는데요. 어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조루 안에 들어왔습니다.
1: 올라가는 사다리가 이렇게 철제로 돼 있어서 사실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옆에 보면 완전 원목 통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원목 통나무를 놓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0: 조루는 보통 사각 기둥 형태로 짓고 위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데요. 꼭대기는 역시나 동서남북 사방신의 상징으로 장식합니다. 조루의 내부는 10층에서 20층 정도로 나뉘고요. 중간중간 바깥을 감시할 수 있는 작은 창도 하나씩 나 있습니다. 안쪽 공간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2: 大哥，最高的地方感觉怎么样啊？很宏伟，很宏伟嘛。哦，哎，看着一览众山小的感觉，很漂亮的。哎，是不错。以前我只知道这个碉楼。 但不知道干什么用的，现在今天真正体会到这个碉楼，哎，OK。
0: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 더 기대됩니다. 5분 정도 올라 조루의 꼭대기로 나왔습니다.
1: 와,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완전 360도로 한 번에 다 보여요. 와.
0: 다가오는 위험을 살피기 위해 만들어진 조루. 그 불안했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의 조루는 이 땅의 평온함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전망대로 여전히 사람들 곁에 서 있습니다. 주변 경치 훤히 보이는 조루에 오르니 밑에 있을 땐 모르고 지나쳤던 또 다른 풍경 한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담바현의 자룽종 마을은 사철 아름답지만 그중에 으뜸은 봄철입니다. 쓰촨성에서 봄나들이 오기 참 좋은 곳. 3355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봄날을 만끽합니다.
3: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꽃보다 험한 길 좋아하는 저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3: 설산이 보이고 너무 대왕 우리 백꽃 보이고 또 우리 현지의 중국분들 너무 지금 막 신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너무 유쾌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뿐입니다.
0: 이미 백꽃 향기가 한바탕 어루만지고 간 늦봄의 단바현에는 유채꽃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꽃들의 시간표를 잘 보고 오시면요. 이런 꽃길을 거닐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계절이 만발한 길 위에서 바람이 등을 떠밉니다. 꽃향기를 가득 묻힌 채 또 다른 티베트족 마을로 달려갑니다. 중국 서남부에서도 티베트 마을이 자리하는 지역은 어디나 최고의 드라이브 루트입니다. 가는 길 자체가 그림이라 특별한 목적지 없이 무작정 달려도 좋은 길. 그만큼 티베트족이 사는 곳은 도시와는 멀리, 대자연과는 가까운 은밀한 땅입니다. 울창한 낙엽송 군락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마을, 양롱하더에 왔습니다. 40여 채의 아담한 티베트 가옥들은 모두 지은 지 10년이 조금 넘은 것들입니다. 어쩐지 오랜 세월이 느껴지던 다른 티베트 마을과는 분위기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1: 여기가 중국 스촨시향의 북쪽에 있는 헤이쉐이시엔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오지거든요. 티베트 분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인데 가는 지역에 어떤 편말을 본 게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티베트 마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와봤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티베트 마을인 것 같습니다.
0: 이 마을의 원래 이름은 양롱춘. 여기보다 더 깊은 산간 오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8년 발생한 스촨 대지진 때 큰 피해를 당했고 정부의 도움으로 주민 전체가 이곳으로 이주했답니다. 새롭게 탄생한 티베트 마을은 금세 스촨성의 명소가 됐습니다.
2: 好漂亮我们也是第一天到感觉很漂亮我感觉这里就是空气那些然后环境都比较好然后你看像这些植物啊那些都比较原始嘛
0: 이곳으로 이주한 42 가구의 주민들은 티베트족의 분파 자룽족입니다. 대대로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해오다가 여기 새로운 터전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일이죠.
3: 안녕.这边的房子盖的好漂亮哦。开心吧。什么时候住了这里？这边的房子什么时候？
4: 11年就搬下来了。
3: 11年搬下来的。嗯。哦，你们。

0: 别的地方搬来的是吧？是的，我们是从对面山上搬下来的。山上搬下来这里。嗯。哦，这里搞得好。对，幺幺年搬下来的，幺五年才正式营业。
1: 这里是全部宾馆吗？住的地方。
0: 这全部都是酒店，对。
1: 酒店啊。
0: 这个全部都是民宿，不能说酒店，是民宿。
1: 啊，谢谢。
0: 没事儿，没事儿。
2: 양롱하더의 예쁜 가옥들은 모두가 주민들의 살림집이자 여행자들의 민박집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 집을 새로 지을 때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가 건축 양식을 따랐다는데요. 목재와 바위 등 건축 재료 역시 모두 현지에서 난 것들을 사용했답니다. 여기에 안팎으로 화려한 문양들을 더해서 그들만의 전통과 개성이 잘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음식 역시 현지식으로 요리한 다양한 메뉴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3: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티베트 전통 스타일의 이런 인테리어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데 뉴로미엔 시켰습니다. 우육면입니다.
2: 음식이나 잠자리 걱정 때문에 오지 여행을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양롱하더에서는 그런 고민 필요 없습니다.
4: 멋지죠.
2: 간단히 요기하고 집 구경을 합니다.
4: 살짝 올라가 볼까 2층? 네, 티베트식 가옥인데 사실 이제 숙박업소로 이용을 하고 있죠.
2: 이 마을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4: 아, 좋죠. 전경도 잘 보이고 좋아요. 와우, 야 이렇게 뒤에 내가 쫙 티베트 스타일 가옥이죠. 설산 보이십니까? 설산. 아, 기가 막히죠.
2: 내일 제가 여행할 곳입니다. 양롱하더는 설산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베이스 캠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진짜 기대한 건 마을 너머에 있는 저 설산입니다. 양롱하더라는 마을 이름은 행복을 향한 출발점이란 뜻인데요. 저는 여기에 겨울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5: 여기는 쓰촨성 북부의 아바 짱주 치앙주 쯔즈조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구 빙촨입니다. 여기가 다구 빙촨은 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쓰촨성 북부에 있는 빙하를 오늘 한번 제가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2: 다구 빙촨에서 다구는 티베트어인데요. 다는 빙하를, 구는 깊은 계곡을 말합니다. 깊은 계곡에 있는 빙하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도 가깝습니다.
5: 아, 진짜 괜찮잖아. 아하.
2: 해발 5,000m 가까이 올라가야 하지만 다행히도 빙하 코앞까지 교통편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가는 길 중간중간 경치 좋은 곳에서는 눈호강도 하고 가죠.
5: 와, 여기가 진허우하이입니다. 황금 원숭이의 바다라는 곳이에요.
2: 호수 이름이 동화 같죠? 이 지역에 금빛 털을 가진 황금 들창코 원숭이들이 많이 산대요. 운이 좋으면 호숫가에 놀러 온 녀석들하고 마주칠 수도 있답니다.

0: 풍경도 날씨도 그림책 속을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1: 지금 저기에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기대되고

0: 영원한 겨울의 능선에서 내려온 저는 이제 온기가 흐르는 계곡으로 갑니다. 오지 여행은 때론 한 장의 사진, 짧은 영상 하나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지금 향하는 곳도 그런 곳인데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신기한 계곡입니다. 우리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1: 여기는 스촨성 최남단 량산 이주자치도에 위치한 로지 99리 원천 瀑布라는 곳입니다.
0: 이름이 좀 길죠? 한국말로 하면 로지 99리 온천 폭포인데요. 멋진 경치가 1리에 하나씩 99리나 펼쳐진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99리씩이나 이어지는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폭포입니다. 현지인들의 가보고 싶은 폭포 버킷리스트에 항상 들어가는 곳인데요. 어떤 폭포기에 그럴까요? 보통의 계곡 폭포와는 많이 다른 99리 온천 폭포. 일단 흐르는 물을 마셔도 된답니다. 나라에서 수질을 보장하는 광천수거든요.
2: 물에서 살짝 단맛이 나요. 네.
0: 물맛도 물론 좋지만 99리 온천 폭포의 진가는 몸을 푹 담가봐야 느낄 수 있죠. 스촨성을 비롯한 중국 서남부는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는 지역이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응축된 땅은 지열이 높아지고 그 땅에 흐르는 물까지 데우죠. 덕분에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멋진 온천 폭포가 흐르게 됐습니다. 온천 따로, 폭포 따로는 많이 가봤지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곳은 저도 처음인데요. 진짜 따뜻할까요?
1: 저렇게 떨어져 내리는 저 물도 온천수입니다. 여기 탕처럼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다 온천수예요.
0: 천연 온천이 산재한 중국 서남부에서도 이런 계곡의 온천 폭포는 보기 힘들죠.
3: 很好，它这里有温泉，而且是活水的温泉，还有很多层瀑布，里面那边洞洞里面还有一层一层，一个人只能通过一个人进去的，那里面也很漂亮，就从这里下去。
4: 제님은 이거 똥!
3: 谢谢.
4: 有很多 똥! 里面 很漂亮!
0: 99리 온천 폭포에서 제일 마음에 든 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면서도 원래의 지형을 잘 살린 점이었습니다. 바위 속 동굴이나 웅덩이 같은 자연 그대로의 계곡을 누비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는데요. 30도를 웃도는 적당한 수온이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놀기 딱 좋았습니다. 웬만한 워터파크 부럽지 않더라고요.

0: 정말 이런 대자연 속에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1: 상쾌한 숲 기운과 온천 열기로 언제나 온화한 봄날 같은 계곡. 오지 여행길에 만난 작은 힐링입니다.
2: 올라오니까 경치가 더 끝내줍니다.
3: 신기합니다. 지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우리 그랜드 투어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내를 조금만 보시고 또 이탈리아 북쪽에 그냥 몇 군데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막시무스 키루쿠스 저 대경주장을 보시고 좌회전 해가지고 개선문 하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보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콜로세움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을 돌려서 옛날 로마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관공서 같은 것들 신전이 빼곡하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것과 마주칩니다. 자, 티투스 설명합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그 로마 공화정을 황제정으로 말하자면 바꾸다가 죽었고요. 그의 양아들인 아우구스 때부터 그 집안이 쭉 다스리다가 네로 때에 나라를 말아먹고 네로가 자살했어요. 혼란이 한동안 있다가 저마다 자기가 그 황제라고 했다가 웨스파시아누스 집안이 차지하게 됩니다. 웨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 집안이에요. 웨스파시아누스가 조금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굉장히 훌륭한 황제로 되어 있는데 티투스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게 되는데 기독교 막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근데 자기 형이 하다가 만일을 마저하기 위해서 자기 형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부터 이렇게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언덕 위에다가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운데로 통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벽면에 보면 안쪽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저게 성전 안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에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개선식 할 때에 자기가 얻어온 그 전리품 같은 것도 쭉 행진하면서 보여주고 포로들도 데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티투스 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속쓰린 그런 상징이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보면 가운데쯤에 베스타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저 그리스 신화 배우시면은 히랍의 열두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스티아, 베스타. 대개 가정을 관장하는 신이어서 베스타라는 말이 헤스티아가 그 화덕의 신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짓고 가운데에다가 화덕을 마련하고 거기에 불을 피워 산 사람이 계속 불씨 지켜야 됩니다. 불 꺼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거기서 온기도 나눠주고 뭐 하려면은 바느질이라도 하려면 거기 와서 해야 되고 요리도 하고 그러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의 불을 지키는 베스타 여사제들이 있었던 공간이 있는데 다 없어진 거를 근래에 조금 복원해 놨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일부분이지만은 저런 모양으로 빙 돌아가면서 톨로스라고 하는 저는 그냥 도토리 모양 집이라고 하는데 원통형에다가 꽃가루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집이 있었고요. 베스타 여사제는 연애하면 안 됩니다. 연애하다가 잡히면 생매장하는 게 옛날에 관행이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로마의 왕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 전에 로마 전에 알발론가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앞에 위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트로이아가 멸망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했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알발론가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왕 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고서 마지막 왕의 딸이 혹시나 악이 나올까봐 베스타 여사제로 삼았는데 마르스 신, 전쟁의 신 아레스가 와서 결합해가지고 아이가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던져버렸는데 홍수가 아이들을 다시 바닷가로 물가로 밀어내서 늑대가 젖을 먹이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구조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로마를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타 여사제하고 로마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선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개선문이에요. 저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에서 시작된 계열이 네로 황제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 집안 3대만에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혼란이 왔다가 다시 로마가 안정기를 차지한 게 1세기 말부터 약 100년 동안 펼쳐진 오현제 시대입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황제가 계속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황제들이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훈련시키다가 그 사람에게 권력을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명이 잇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가 트라이아누스, 세 번째가 하드리아누스인데요. 이 다섯 명 중에 마지막이 그 철학자 황제로 알려진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이분은 황제 하기 싫은데 자기는 철학 공부만 하고 싶은데 20년 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전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줬어요. 아들이 제법 유능하다 싶었나 보죠. 꽃모두스라는 사람인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작품이요. 꽃모두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헤라클레스의 현신이라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헤라클레스 분장을 하고 나와서 짐승 몇 마리 죽이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 모습으로 꾸미고서 자기를 조각으로 만들게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얼굴에 병색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머리엔 사자 가죽, 그리고 사자 두개골까지 쓰고 몽둥이 들고 손에는 황금 사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란이 한동안 생기다가 그 혼란을 잘 수습한 집안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돌아간 게 180년인데 그 셉티미우스 이분이 재위한 것이 그로부터 한 13년 뒤부터 재위해서 저기 개선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은 그 집안의 아들 둘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가 자기 형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개선문 저쪽에 가서 보면은 구멍 뚫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름 있던 거 로마에 기록 말살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은 대지도 말라 그래갖고 다 지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는데 점점 문화재 사람도 많아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왔어요. 거기도 출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나가면 언덕 위에 그게 카피톨리움 언덕입니다. 거기 옛날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낙타 등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었는데 다 허물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조성한 그 광장과 건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카피톨리움 박물관인데 특히 여기에 가면은 늑대 젖을 먹고 있는 꼬맹이들 로물루스와 레무스 조각상이 있습니다. 요거 모사품이 밖에도 있으니까 저 입장료 안 내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 모습이 로마에 여기저기 아마 저 하수구 덮는 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늑대하고 그 밑에 어린애들하고 색깔도 약간 다르고요. 늑대는 약간 그 곱슬 털이 양식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애기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네 싶죠? 요거 후대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르네상스 시대에 애기들은 만들어 붙인 거예요. 늑대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2400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카피톨리움 박물관에서 나와서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옆에 가면은 헤라클레스 신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의 입이 있어요. 이거 원래 조금 전에 보신 헤라클레스 신전의 옛날의 하수구 뚜껑입니다. 그 옆에 소시장도 있어요. 자, 헤라클레스가 소 몰고 여기 왔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신전 만들어놨고요. 짐승 잡으면 피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 들어가던 구멍입니다. 지금은 뚜껑만 따로 가져다가 옆에 교회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서쪽으로 가시면은 마르스 벌판이라는 게 있어요. 마르스가 로마에 말하자면은 저 조상이죠? 마르스 광장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는 원래 비 오면은 물에 잠기던 고수부지 같은 데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점점 커지니까 거기도 개발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건물이 있습니다. 원통형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반구를 이렇게 얹어놨는데 비율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 기둥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거 세웠지 싶은데 로마에 시멘트가 있었습니다. 나폴리 옆에 푸테올리, 포츠올리라고 하는데 화산재가 물에 섞으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시멘트였어요. 저게 로마 망한 다음에 그 기법이 전수되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저런 거 현대에 올 때까지 저런 거 못 만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를 썼는데 가운데 오클루스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든 신을 한꺼번에 모셨다고 해서 판테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시면은 갑자기 왁자지껄한 도시에서 딱 들어가면은 다른 차원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당신은 로마 건축물 중에 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콜로세움을 꼽지만은 저는 판테온을 꼽고 싶어요. 대단한, 어떻게 저런 거 생각하고 저런 비율로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가시면은 꼭 봐야 되는 바티칸의 피에타상, 베드로 성당, 거기 들어가면 있죠?
죽은 아들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님인데 성모님의 얼굴이 굉장히 젊게 새겨져 있어서 성모님에게는 여신 같은 풍모가 있어서 그런 거다. 거의 최초의 작품으로 성모님의 띠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까지 새겨놔가지고 건방지다 소리도 들었었어요. 누가 저기다 페인트 세례해가지고 지금은 방탄유리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또 뛰어난 조각상 중에 하나가 라오코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목욕탕 자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트로이아 전쟁 마지막에 히랍군이 목마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트로이아 사람들이 보니까 바깥에 히랍군 다 어디로 가고 목마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라고 하는데 라오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거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바다뱀 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와 그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끌어들이란 뜻인가 보다 그래서 끌어들였다가 결국엔 트로이아가 망했다고 하는데 바다뱀에게 죽고 있는 격렬한 모습 저런 격렬한 조각은 대체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대에 나온 겁니다. 자, 저 북쪽에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 피렌체가 있는데 그 로마의 판테온을 본떠서 판테온만큼은 못 만들었지만 돔을 만들었고요. 그 옆에 지오토 종탑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당이 있습니다. 자, 피렌체의 수호성인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유명한데 하나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인데 여기 뭐 개신교에서는 대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요한을 자기의 수호성인으로 섬겨서 그 지금 두오모보다도 그 서쪽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당이 더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도 굉장히 그 모자이크가 잘 돼 있고 문이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동쪽 문입니다. 거기 지금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기베르티라고 하는 분이 현상에 합격해서 거기다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부조로 새겨놓은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단테가 여기 출신이어가지고 단테의 신곡을 요약한 그림에도 이 성당이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이 성당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교회가 가운데에 중심 성당 두오모가 있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성당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중에 저는 동쪽에 있는 성당 산타크로체 성당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바깥에 단테의 조각상이 서 있고요. 그 안에 단테의 허묘가 있어요. 단테는 피렌체에서 수상 역할을 맡았다가 정치적인 그 변란에 휩싸여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동쪽에 라벤나에서 죽었는데 나중 사람들이 단테가 유명해진 다음에 라벤나에 단테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모셔오려고 그랬더니 라벤나 쪽에서 안 내놓으려고 막 숨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묘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피워놨는데 단테의 고향 피렌체에서 우리가 유골은 모시지 못하니까 기름값이라도 대겠다고 해서 매년 자기네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을 거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단테를 기념하는 그런 무덤이 남아있습니다. 라벤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요. 베르길리우스의 고향인 만토바가 있습니다. 그 베르길리우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신곡에서 늘 만토바가 나를 낳았고 이렇게 시작해요. 만토바라는 이름은 만토라고 하는 여성 예언자가 테바이에서 와가지고 세운 도시여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시면은 태궁전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옛날에 어떤 궁전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버려졌는데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좋은 그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자, 여러분, 크레테에 그 얽힌 신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사건이죠. 제우스가 소로변에서 에우로페를 납치해가지고 크레테에 와서 에우로페가 미노스를 낳았다. 미노스가 왕이 될 때에 왕권 분쟁이 있어서 신들에게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멋진 소가 올라왔다. 근데 미노스가 그걸 숨겼더니 신들이 노해서 미노스의 아내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멋진 소에게 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명장 다이달로스가 나무로 가짜 암소를 만들어서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소와 결합해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사람이 미노타우루스다 라고 얘기했죠.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이달로스고요. 제일 오른쪽에 벌써 그 바다에서 올라온 황소가 와서 반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황소 뿔을 잡고 있는 건 에로스입니다. 황소가 나무로 만든 가짜 암소에게 반했다는 뜻이고요. 암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자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솟아난 황소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틀을 그려놓고요. 꼬리가 밖으로 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입체감을 준 그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그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여행하셨는데요. 그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자기들 문화의 근원을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히랍과 로마의 말하자면 문화유산이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도 굉장히 서구화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한쪽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랍이나 이탈리아 가시는 분들이 풍광을 중심으로 아니면 먹는 거 중심으로 가시는데 역사와 여기에 그 살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화들이 서려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쓰면서 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자,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아쉬운 대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크기도 형식도 제각각인 고창고인돌. 선사시대 계층 구조와 고인돌의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1: 우와!
2: 일정 말렵에 그 군인 안 가려고 저 바위 밑에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실제로 숨어 있었던 거요.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이 이 밑에서 기거를 했는 거요. 여기 앞에 가려버리고 쌓아버리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면 그 어른들이 야이마 가지마 호래이 나온다고 막 그랬어요.
0: 전북지역 고인돌 중 65% 이상이 고창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 고창이 선사시대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2: 비교적 딴 데에 비해서 재난이 적대요. 가을 다쯤 다 나무 열매 그거 따먹고 살고 물 빠지면 바다에 가서 그 기도 잡고 못해서 그걸 먹고 나를 예.
3: 도룡뇽 알도 채집하라고.
4: 도룡뇽 알이요? 네. 여기 도룡뇽이 있었어요?
3: 네, 여기 산 넘어가면 응국습지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응국습지까지 가서 놀고 오고 그랬고.
0: 이토록 평화로운 생의 마지막과 삶이 있을까요? 고인돌 유적지에서 조금 걸음을 옮기면 또 하나의 생명이 숨쉬는 운곡습지가 펼쳐집니다. 구름이 머무는 고리라 해서 이름 붙여진 운곡. 과거 이 숲과 땅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모습을 감추자 새로운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4: 어머니 안녕하세요.
5: 네. 어때요?
4: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5: 예, 여기 지금 우리 숙지 그 논두럭복원 한다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4: 논두럭복원?
5: 예.
6: 지금 이게 나무가 이렇게 커버려서 그러지 다 다랭이 논.
7: 아, 다랭이 논이었어요?
6: 예, 다랭이 논이었어요.
0: 예전엔 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울창해진 숲.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6: 그래도 여기는 부자가 저 논을 만든 논이네요. 크잖아요.
7: 아, 이 정도 큰 거예요?
6: 예, 큰 거예요. 그거 쬐깐 했어, 가난한 집 논은.
0: 습지를 대관해 농사를 지었던 운곡. 1980년대 초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냉각수를 조달하기 위한 운곡댐이 건설됐습니다. 논밭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죠.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숲과 습지는 스스로 원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 오빠, 그러나 이제 갑자.
8: 네, 고마워요. 네, 네.
6: 논두럭을 참 잘해놓으셨대.
9: 아이요. 4월 한 달 거의 다 했어. 예. 낡아진 날만 빼놓고는. 지금 이 논뚝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려고. 물을 가둬야 다슬기도 살고 모든 야생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물을 가둬야.
0: 습지가 스스로 복원되고 난 후 이곳을 떠났던 많은 생명체들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의 동식물과 희귀종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2011년 남사르 습지에 지정되면서 생태적 가치는 높아졌죠.
9: 그 많이 있잖아요. 다슬기. 뭐 물새우도 있고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요?
10: 없는 거 생각하면 다슬기 거예요.
9: 없는 게 없어.
7: 아니 뭐예요?
9: 두꺼비예요.
0: 식물과 곤충, 조류와 양서류는 물론 사기나 수달 같은 멸종 위기종까지 860여 종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생명의 백과사전으로도 불리는 운곡습지. 돌아온 습지의 주인들은 약 1.8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공간에 뿌리를 내렸죠.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자연은 스스로 집을 만들고 길을 내었습니다. 자, 운곡습지 주변 6개 생태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7: 어머니 잡지 진짜 잘하시는데?
5: 저요?
7: 응.
8: 농사꾼이에요.
5: 내가 애지가는 남자보다 낫어.
9: 치마만 입었지? 응. 남자라고요.
0: 주민들이 논둑을 복원하면서 논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줄고 반딧불이나 다슬기의 개체수도 증가했다네요.
11: 여기 논에 대한, 여기 토질에 대한 특성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논이었고, 위치적으로 논뚝을 쌓았을

0: 때 더 효율적인 이런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매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주도에서도 다 와서 이렇게 들려봤어요. 그럼 여기 같이 좋다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요거라도 잘 보여줘야 쓰겠다 해서 그 즐거움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2: 시장하시죠? 생태밥상 더 맛있게 하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시면 어때요?
3: 네, 좋아요. 네,
2: 식사하러 가시게요.
3: 네, 알겠습니다. 네.
4: 습지 근처의 체험 학습장. 작업을 끝낸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정을 나눕니다. 습지가 생기고 방문객이 늘면서 주민들에겐 또 하나의 삶이 생겼죠.
2: 아니, 농사가 다 기운 걸로만 해요. 하다 뜨는 거는 좀 나왔어요. 마을에서 나는 거, 나무.
5: 이렇게 습지 가보면 뭐 멀리서 진짜 외국에서도 오고 그런 관광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청정한 데인데 그 지키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안 해요. 자연스럽게 들밭에 가면 숲도 있으면 숲도 채취해다 먹고 냉이 있으면 냉이 채취해다 먹고 이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너무너무 살기 좋은 마을이죠.
4: 운곡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이곳에선 마을에서 나는 것들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데요. 일명 생태밥상. 제철을 맞은 갖가지 재료들이 밥상 위에 오릅니다.
5: 여기 저희도 전라도에서는 이게 갓종 꽃필 때 꽃대가 올라가 갓종 김치를 담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못 담고 지금 아니면 못 먹는 지감, 김치.
6: 지감이 꼬들꼬들해서.
5: 네.
6: 여기 아니면 못 먹을 것
3: 같아요. 이거요?
4: 여기에 손맛은 덤.
3: 그 옛날 저희 할머니한테서 같이 먹었던 그 향이랑 맛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맛있어요.
6: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맛 그대로 그 맛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근래 먹는 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7: 이런 나물 밥상은 사실 흔한 거 아니에요? 뭐,
6: 그렇잖아요. 아니, 다 집에서 나물을 먹지만 우리 집에서 더 맛있으니까. 이게 방송 가면 안 되네.
5: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6: 네, 감사합니다. 네.
4: 습지가 되살아나면서 주민들 역시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는데요.
5: 이거는 땅의 힘인 것 같아. 농부들의 힘이 아니라 땅의 힘인 것 같아요. 모든 재료가 맛있어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음식을 해도 맛있게 느끼는 거는 땅의 힘 같아요.
4: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고창. 습지에서만 치열한 삶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범상치 않은 조형물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8: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8: 아니,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9: 아, 이 뱀장어 양식장입니다.
8: 아, 그럼 저 입구에 있는 게 저게 장어예요?
9: 예, 장어. 황금장어.
8: 황금장어? 네.
9: 저거 보고 우리 여기 국민들이 위안을 삼아서 잘 되라고, 부자 되라고.
4: 고창에 왔으니 장어를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지라고. 요 녀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구먼요.
8: 저희 잠깐 구경할 수 있을까요?
9: 아, 그렇습니다. 일단 딱 오늘 지금 고기 밥줄 시간이거든요.
8: 아, 지금요?
9: 예, 예.
4: 하하, 마침 운이 좋았네요. 보통 하루 두 번 밥을 먹는 장어. 야행성인지라 새벽 3시 반에 한 번, 오후 4시 반에 사료를 준다는데요.
10: 지금 보시는 건 어분 사료입니다.
9: 어분?
10: 예, 예. 생선가루. 그러니까 이제 뱀장인들이 좋아하는 그 잡어들을 잡아다가 그걸 말려서 분쇄해서 만든 사료죠. 포당, 20kg에 포당 7만 5천 원 합니다. 쌀값보다 비싸죠.
9: 쌀값보다 비싸네요.
10: 예. 엄청나요.
4: 야행성 아니랄까봐 어두컴컴한 양식장 안. 장어가 얼마나 사료를 잘 먹는지 볼까요? 아, 근데 이 녀석들은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10: 실뱀장어 최후부터 40일 양식은 장어예요.
4: 사료를 먹는 양은 장어의 크기나 수온, 양식하는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새끼 장어들은 자주 소량씩 먹이고 성장할수록 먹이주는 횟수를 줄이고 양은 늘린다고 합니다.
10: 상수대 5만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5만 마리.
11: 5만 마리가 있어요?
10: 예, 예. 인공부화가 안 되는 어종이라 자연에서 어가 어민들이 잡으면 우리가 사다가 이렇게 양식을 하는 겁니다.
4: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풍천. 구창에도 주진천과 서해가 만나는 풍천이 있습니다. 산란을 위해 이곳에 머물던 장어가 먼 바다에서 나가 낳은 새끼들은 다시 풍천으로 올라오는데 봄이면 풍천 근처 마을 사람들은 치어잡이에 나서죠.
10: 이 고기는 지금 600원에 구입한 거거든요.
11: 600원?
10: 예, 예, 한 마리당. 이게 제일 비싼 때가 7,500원까지 갔습니다.
2: 한 마리요?
10: 예, 예.
4: 인공 산란과 부화가 되지 않는 탓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녀석들을 키우는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 뱀장어는 야행성에다가 열대성 어종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29도에서 30도를 맞춰줘야 돼. 그렇게 맞춰줘야만 고기가 1년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서 이제 계절에 따라 차고 덥고 춥고 그러다 보면 3년 이상이 커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큽니다.
4: 장어가 먹는 하루 사료양은 체중의 1.5에서 3% 정도입니다. 까다로운 장어는 성장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사료를 잘 먹고 쑥쑥 크는데요. 하루 종일 몸담고 있어야 하는 수질도 중요하답니다.
10: 그 뱀장어는 항상 자연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지하수 안반 300m를 끌어올려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밤수가 7, 해수가 한 3 정도 해가지고 이 물이 약간 짠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기가 잡내가 안 나고 고기가 맛있어.
4: 이제 장어 맛 좀 봐야겠죠? 아니 근데 장어는 보이지도 않고 연못을 청소 중이신가요? 가만 보니 뭔가를 잡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째 빈 뜰채만 계속 올라옵니다. 오오오 여기 숨어 있었군요. 여기.
12: 양어장에서 기른 것을 갖고 오면 일반 음식점은 수족관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는 그 햇빛이나 바람, 비 다 맞으면서 이렇게 오픈된 상태 로지에다 보관을 해요.
4: 태어났을 때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 장어 맛도 좋아진다는데요. 그 전에 외형도 달라진답니다. 아이고, 막 힘이 넘친다, 넘쳐.
12: 색깔 자체가 틀려져요.
7: 색깔이요?
12: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장어는 흐멀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서 뭐 한 2, 3개월 진해진다 하면은 이렇게 색깔 자체가 황금색,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색깔, 색깔부터가 바뀌게 돼요.
4: 어머니 뒤를 이어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오민성 씨. 고창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장어는 무척 친숙한데요.
13: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치어 잡으셨어요, 바닷가에서. 큰 장어 들어오면 어머니가 팔기도 하고 우리들 주기도 하고. 30년, 40년 전에는 고관 대작들만 먹는다는 그 귀한 장어 원없이 먹었습니다.
11: 자연산
13: 장어. 네, 뭔지도 모르고.
4: 장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구이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된장구이까지.
13: 옛날 소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간장 담고 그러잖아요. 대충 거기다 그냥 된장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는 데는 우리 된장 기가 막힙니다.
4: 고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복분자 소스까지 등장이요. 불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장어구이. 고소한 냄새 한번, 알록달록 색깔이 또 한번, 보기에도 탱탱한 육질이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이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채소, 방석으로 깔고, 자, 장어구이와 생마늘 한 점. 세상 무서운 것이 아는 맛이라는데 그 맛은 어떻습니까?
14: 딴 데서 많이 먹으러 간 적 봤는데 딴 데는 좀 많이 느끼한 맛이 나는데 여기는 담백하고 좀 느끼한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자꾸 땡기게 많이 먹게 되네. 난리 났어요.
7: 네?
14: 막내 났겠어.
3: 막내 또 생겨?
4: 장어구이가 끝나갈 때쯤이면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다음 타자가 대기 중입니다. 재료가 좀 특별해 보이죠?
7: 이건 뭐예요?
12: 장어탕 수제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육수. 네. 우리 어머니는 배고픈 세대잖아요. 밥을 마음껏 못 먹었잖아요. 손질을 하면 머리하고 뼈,

0: 이런 건 남잖아요. 끓여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이제 수제비 만드는 겁니다.
1: 아무리 비싼 요리를 먹어도 탄수화물로 마무리해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다는 한국인. 그러니 이걸 빼놓을 수 있나요? 진한 장어 뼈 육수에 쫄깃한 수제비 반죽은 탄산궁합을 자랑합니다. 올여름 더위에도 잘 버틸 힘을 얻어가시겠죠?
2: 육창까지 찾아올 맛이에요. 고소하고 오이 밥을 뭐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1: 고창에서 생명은 땅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고창의 서쪽 끝, 바다를 접한 해리면의 작은 이 학교는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운동장 곳곳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3: 아빠! 엄마!
4: 자연인이 돼서 좋아요.
5: 자연인?
4: 네.
1: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이곳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2001년 폐교되어 방치돼 있던 나성분교. 설립자의 가족은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이곳을 20여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스마트 기기들은 던져두고 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답니다.
6: 근데 책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7: 이게 폐교 같지가 않고 되게 분위기 좋은 서점 같거든요.
2: 소아야! 소아야 여기! 여기 하인이랑 니은이랑 카이랑 라인이가 있어. 여기 또 있는데? 누구지? 여기 보명이랑 지은이랑 정인이랑 서윤이랑 같이 썼나 봐 책을. 네. 만들었나 봐.
8: 네, 같이 어린이집에 있었던 생활했던 친구들이랑 이름이 더 반갑네요.
1: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책을 만들어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9: 네, 여기 책 만드는 마을이에요. 고창의 이야기들을 다 엮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마을입니다.
1: 지금의 이 도서관을 입게한 이대건 씨. 한글을 읽거나 쓰는데 서툴렀던 마을 할머니와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9: 반면에는 다들 선수고 박사도 여러 개 박사. 깡냉이 박사, 고추 박사, 복분자 박사신데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박사가 돼보자고. 박사나요. 고추 박사잖아. 나.
10: 내가 그렸어요. 큰 오빠, 작은 오빠, 막내 오빠. 이런 책거리 갖고 와서 책거리 잡수라고. 오빠들은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있으니까.
9: 계속 보고 싶은 오빠들, 오빠들 언제 또 볼 수 있을지요 하고 이렇게.
1: 홈이 잡던 손으로 담담히 써내려간 할머니의 글들. 그중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6: 교복 같은 수박 같은 색, 수박색으로.
11: 저희 어머님이 그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생전에 남기신 그림이라서.
1: 주인공은 책을 펴낼 당시 81세 김선순 어르신. 이곳을 통해 글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답니다.
12: 저희 어머님이 그림으로 저희 그리운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그림에 제 이름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1: 말로 하지 못했던 진심을 글의 힘을 빌려 전했던 어머니.
12: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저희 어머니 조남이 선자 순자 되시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좀 먹먹합니다. 네.
1: 손때 묻은 일기장이 펼쳐지듯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은 시가 되고 책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겠죠.
11: 둘이 사이좋게 네. 평생 해로하는 의미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청첩장에 썼습니다.
12: 저희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0: 어머니가?
1: 네, 그렇죠.
2: 어머니는 이제 곁에 없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책 속에 남아 있습니다.
3: 제 어머님이 외출하실 때 입으시던 옷인데
1: 전시회하고 작가와의 그 인터뷰를 하실 때 입으셨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온기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나죠.
2: 책은 기억의 문을 엽니다. 잊힌 줄 알았던 마음이 문득 다시 살아나죠. 이곳 도서관이 가진 책은 삶을 기억하고 그리움을 품게 하나 봅니다.
1: 힘들 때 늘 새로운 힘을 주고 내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힘이 나는 곳. 네. 그런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야겠죠.
2: 고창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살포시 열어봅니다. 거기엔 생명을 품은 땅과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의 삶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받았다! 받았다!
5: 뜨겁게!
6: 뜨거워!
5: 미친 듯이!
6: 뜨거워!
5: 시원하게
6: 일하는
5: 청량 벤처스

0: 땡구야.
1: 땡구야.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0: 오늘도 그림책이 오려나?
1: 이게 뭐야? 먹어보자구.
2: 싫어.
1: 하지마.
0: 때가 됐어. 가르칠 때가.
3: 얘들아.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있지.
4: 네.
3: 맞아. 하나뿐인 내 몸. 그렇다면 내 몸은 누구 것일까?
5: 어? 아, 당연히 내 거죠.
3: 맞아. 내가 주인인 하나뿐인 내 몸. 오늘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
2: 제가

0: 아베로블은 우리 몸이에요.
1: 이건 머리카락,
2: 이건 얼굴.
3: 맞아. 얼굴엔 또 뭐가 있지?
4: 눈, 코, 입, 귀.
3: 그래. 또 목 아래엔 뭐가 있지?
5: 앞에는 배, 뒤에는 등.
3: 그렇지.
0: 배는 배꼽. 어깨, 발, 손. 아, 손가락.
1: 다리, 무릎, 발, 발가락.
3: 와, 모두 몸의 이름을 잘하네.

0: 우리 짠! 놀이도 있지.
1: 대단해. 이름을 부르면서 보니까 몸이 더 멋져 보여요.
2: 어, 맞아. 멋지고 또 소중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경계가 있어야 해.
1: 경계? 경계가 뭐예요?
2: 어렵지?
3: 네.
2: 딩동쌤이 알기 쉽게 다시 얘기해 줄게.
0: 네.
4: 좋아요.
5: 경계가 뭐.
1: 와, 저기는 책이 많은 내 방 같아.
6: 오, 조아 덕분에 설명하기가 쉽겠는데? 만약에 조아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다면? 그게 바로 경계라는 걸 만든 거야. 경계는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방 같은 것이란다.
7: 누가 막 들어오려고 해요. 문을 닫아도 저렇게 막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6: 하늘이 말처럼 누군가 함부로 들어오려고 할 때도 있어.
7: 어떡하지? 불편해야겠다.
6: 얘들아, 이런 일이 있을 땐 삐요 삐요 삐요 하고 우리 몸에 사이렌이 울릴 거야.
0: 사이렌이요?
2: 사이렌. 봐봐. 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내 심장이 막 쿵쿵대고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거나 또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사이렌이야.
1: 전 몸으로 막 밀치는 놀이 할 때 불편해요.
5: 저는 모르는 어른이 귀엽다고 막 뺨꼬 짚고 뽀뽀할 때요. 나누가 말도 안 하고 막 잡고 끌어당길 때요. 그럴 때 정말 깜짝 놀라요.
2: 그래.
5: 맞아.
7: 딩동쌤, 그럼 이렇게 삐요 삐요 사이렌이 막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삐요 삐요 사이렌이 울리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해.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
0: 네.
2: 좋아. 안 돼.
0: 안 돼.
2: 싫어.
0: 싫어.
2: 하지 마.
0: 하지 마.
2: 잘했어. 얘들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꼭 이렇게 말해야 해. 당당하게.
0: 네. 당당하게.
6: 누군가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려고 하네.

0: 있다가 사라졌어요. 띵동쌤!
1: 어.
0: 그런데요, 내가 친구 방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말이야, 정말 좋은 궁금증이야. 자, 얘들아, 그럴 때는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해.
0: 동의요?

0: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똑똑똑! 방문을 두드려요!
0: 그렇지! 동의를 구하는 건 뭔가를 해도 되는지를 묻는 거야. 친구 방에
1: 뭐예요?
0: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지. 옷 속에 입는 옷이 또 있죠?
1: 네, 있어요. 속옷이요.
0: 맞아요, 속옷. 옷을 입고 또 속옷을 입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서 꼭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누구도 그 부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꼭 도움을 청해야 해.
2: 그런데요. 만약 너무 떨려서 안 돼, 싫어, 하지 마,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3: 그래, 그럴 수도 있어.
4: 너무 무서워서 싫어! 라는 말을 못하거나 또는 부끄러워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지.
5: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슬퍼질 것 같아요.
4: 맞아. 네. 그러면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야.
0: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비밀.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자꾸 숨기고 싶을 거야.
5: 그런 비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0: 맞아. 그런 비밀은 내 몸에, 내 마음에 아주 나빠. 물론 그렇지 않은 비밀도 있지.
6: 맞아요. 깜짝 생일 파티 같은 거.
7: 맞아. 그런 건 비밀로 해야지.
8: 맞아. 저번에 내 생일 파티 나한테는 비밀로 했잖아.
0: 그래. 그런 건 기쁘고 재밌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그런 비밀이지.
8: 재미있고 즐거운 비밀만 있으면 좋겠다.
5: 맞아. 날 슬프게 하는 비밀은 싫어. 나도.
4: 얘들아.
5: 네? 네.
4: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지?
1: 네. 빨리 화장실 가야 돼요.
9: 병원에도요.
4: 맞아. 그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비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어떻게 해야 하지?
4: 자, 바로 믿을 수 있는 어른 찾기.
1: 네.
4: 댕구야, 샤샤야.
10: 네.
4: 댕구랑 샤샤는 이번에 있었던 불편한 일, 왜 딩동쌤이 보는 우체통에 그림 그려서 넣어놨어?
8: 네, 그건요. 댕구는 딩동쌤을,
10: 샤샤는 딩동쌤을
1: 믿으니까요.
4: 딩동쌤을 믿어줘서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우리가 다 같이 나눌 수 있었잖아.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니?
1: 엄마, 아빠요.
9: 저는 우리 할아버지요.
1: 딩동쌤도요.
4: 그래, 고마워. 얘들아, 나쁜 비밀이 생기고 또 마음에서 삐요삐요 사이렌이 울리면 지금 말해준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꼭 얘기해야 해. 왜냐하면
1: 믿을 수 있는 어른은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니까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체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태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2: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0: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2: 아, 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순환기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초록불에 건너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0: 초록불.
1: 한 번 더.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초록불이에요.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게 초록색으로 빛나죠. 짜란! 초록불이 켜지면 안전하게 건너요. 슈! 초록불에 건너요.
3: 어? 나는 천지 초록불 너를 파괴하겠다. 슛! 또! 어? 어? 아니, 내 공격을 피하다니.
2: 날 파괴하면 안 돼요. 난 안전한 신호등이 돼야 된다고요. 슈! 초록불이 간다. 슈!
3: 거기 서라.
2: 슈!
3: 거기 서라.
0: 한글 초록불이 위험해. 한글을 구하러

0: 오잉? 신호등이 고장났나? 어떻게 건너가지? 아이고.
1: 걱정 마세요! 철옥불이 왔어요!

0: 오? 초록불이네? 초록불에 건너요.
1: 여기 있었구나. 초록불.
2: 천지다. 무서워. 이슈.
1: 거기서라.

0: 신호등이야. 건너가 보자. 응.
1: 잠깐.
2: 잠깐.
1: 지금 건너가면 위험해. 초록불이 오기 전까지 내가 빨간불이 되어줄게. 히엇. 빨간불. 지엇.
0: 초록불에 건너야 해. 응. 어이, 초록불은 언제 켜지는 거지?
3: 초록불이 없어.
1: 초록불, 제발 돌아와줘.
0: 아용사, 조금만 더 힘내. 응, 우리가 초록불을 찾아올게. 가자. 초록불아! 초록불아, 어디 있어? 초록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가 없어. 초록불이 꼭 필요해.
4: 내가 꼭 필요하다고? 어쩌지? 그래도 천지가 무서워. 용기가 안 나.
3: 초록불 어디 있니?
0: 초록불아,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4: 모두가? 그래, 용기 낼게. 나 돌아갈래.
0: 그래.
5: 초록불, 여기 있었구나.
0: 천지!

0: 하게 됐어. 이 초록불이 켜지지 않아.
1: 한글 초급 하게 됐어.
0: 난 안전한 신호등이 되고 싶었는데.
1: 슬퍼하지 마. 응, 우리가 한글을 찾아줄게. 응. 초를 쓰려면 시옷을 찾아야 해.
0: 응.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 호잇? 트리트리. 안녕.
1: 저기 봐. 어? 한글 시옷이야. 이제 아용사만 있으면 돼. 응. 한글 용사.
3: 소설아, 한글.
4: 내가 왔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초록불
1: 저자 완료 초록불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급하다 급해 이제 할아버지 차례 초록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2: 초록불은 언제 켜지는 거야?
3: 내가 왔어! 호이 쇼!
4: 초록불이다!
2: 건너가자!
4: 응. 초록불! 고마워!
2: 고마워! 가자!
4: 가자!
2: 조심!
4: 조심!
3: 초록불 잘했어. 초록불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5: 초록불이 켜지면 왼쪽 오른쪽 살피고

0: 차가 멈춘 걸 확인한 후에 손을 들고 길을 건너요.
1: 초록불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치읓이 오를 만나 초. 리을이 오를 만나 로. 로가 받침 기역을 만나 록.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가 받침 리을을 만나 불. 초록불.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초록불. 친구들 따라해봐요. 초록불.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초록불에 건너요. 따라해보세요. 초록불에 건너요.
3: 히히, 한글이다. 한 입에 먹어야지. 와우, 슝.
1: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초록불에 건너요.
4: 골고루 먹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4: 골! 고! 루!
1: 한 번 더! 우!
5: 저는 한글 골고루예요. 밥, 고기, 채소 골고루 먹어요.
6: 골고루?
5: 응? 누구세요?
6: 나는 천지. 이 세상 모든 한글을 파괴하러 왔지.
5: 네?
6: 쭉!
7: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8: 엄마! 야! 야! 천재! 야! 우리 같이
9: 공격!
10: 야! 한글아!
5: 고기만 냠냠! 어린이 용사, 나 좀 도와줘!
11: 어?
5: 어? 골고?
7: 넌 누군데 고기만 좋아하니?
5: 나는 한글 골고루야. 근데 한글이 파괴라서 편식을 하게 됐어.
7: 아, 그래서 골고루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구나?
5: 응.
7: 한글을 다시 찾으면 골고루 먹게 될 거야.
5: 응.
7: 우리가 한글 골고루를 찾아줄게.
5: 정말?
7: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길을 찾자. 응. 오, 신기한 자전거야.
1: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 구성 자전거가 왔습니다.
0: 콩이랑 고기, 채소, 과일, 쌀, 우유, 설탕, 꿀, 기름. 어? 여긴 물이 있어.
1: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꼭 기억해.
0: 네. 어? 한글 리을을 찾았어.
2: 어림없다.
0: 어?
2: 어?
0: 천지가 음식을 가져가 버렸어.
1: 너무 속상해.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줄게요.
3: 네. 뭐가 없지?
1: 콩이랑 고기?
0: 어? 여기 있다.
1: 우유와 치즈.
0: 어, 여기 우유랑 치즈도 있어요.
1: 설탕, 꿀, 기름.
0: 어, 여기, 여기!
1: 채소!
0: 어? 채소가 없어요.
1: 과일!
3: 과일?
0: 어? 과일도 없네.
1: 어? 쌀!
0: 쌀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구하지? 아이야, 도와줘!
4: 돌아와, 한글!
5: 과일은 내가 가져왔어.
2: 고사라, 한글! 쌀은 내가 가져왔어.
6: 나와라, 한글!
1: 슝! 채소는 나에게 맡겨! 채소가 없어. 이건 뭐지?
5: 땅속에도 우리가 먹는 채소가 있어. 당근, 감자, 고구마는 땅속에서 나는 뿌리 채소야.
1: 땅을 파보자.
5: 흠.
1: 쥐어차! 땅속에서 당근을 찾았어. 아직 안 굴러가네?
0: 채소를 다 찾았는데 왜 안 굴러가죠?
1: 이걸 다 먹고 꼭 먹어야 하는 이건 뭐지?
0: 아, 맞아! 물이야! 아! 어? 야호! 이제 다 찾았어!
1: 자, 이제 자전거를 타볼까?
0: 어? 리을을 찾았다!
2: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6: 구사라, 한글!

0: 골고루. 골고루.
1: 저자 완료. 골고루.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제 할아버지 차례. 골고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4: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먹고 싶어. 아.
5: 다시 돌아왔네? 우와, 이제 다시 골고루 먹을 수 있을까? 냠냠냠. 채소 냠냠. 팥! 우와, 골고루 먹으니까 힘도 세졌네. 어린 용사, 정말 고마워.
3: 골고루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6: 골고루 먹어요.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져요.
3: 골고루 순서대로 써볼게요.
6: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리을을 만나 골, 기억이 오를 만나 고, 리을이 우를 만나 루. 골고루.
3: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골고루. 친구들 따라해봐요. 골고루.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골고루 먹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골고루 먹어요.
7: 히히, 내가 좋아하는 한글이다. 냠, 냠냠냠, 슝.
3: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골고루 먹어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 약속. 끝.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10: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7: 승강기계!
16: 주물 상처엔
17: 너무나
9: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그래.
1: 어떡하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다 안 되겠어. 골디. 잠깐만 고마워.
2: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1: 아직도 그대로야. 왜 병아리가 안 나올까?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3: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뿡뿡빵빵.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달걀에서 병아리가 안 나와요. 며칠이나 품었는데도요.
2: 그래? 속상하겠다.
1: 네, 왜 안 나올까요? 혹시 엄마 달걀 없어서일까요?
0: 그럴지도.
1: 그럼 엄마 달걀 만들어주세요. 포근한 둥지들요.
0: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둥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1: 고마워요 보보맨.
0: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길 바랄게.
1: 네. 안 돼. 넘치지 마.
2: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0: 벌써 이름까지 지은 거야?
2: 꼬꼬도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본데?
1: 꼬꼬, 꼬꼬. 반가워, 꼬꼬.
2: 본인은 꼬꼬를 정성껏 돌봤죠.
1: 많이 먹어, 꼬꼬야.
2: 꼬꼬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어요.

0: 잠좀 자자.
1: 결국 뽀뽀는 밖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2: 자, 완성됐어.
3: 자, 뽀뽀, 이제부턴 여기가 네 집이야. 같이 지내려면 어쩔 수 없어.

0: 나도 꺼내주고 싶지만 안 돼.
1: 뽀뽀를 보자 본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0: 딱 놀이터 하나밖에

0: 보니야, 무슨 일로 불렀어?
1: 꼬꾸가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0: 뭐?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 쫓아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어.
1: 자동차요?
0: 응. 컬러방귀 캔디머신. 꿈컬러 파워. 바람처럼 빠른 뭉카.
2: 처음 집 밖으로 나온 꼬꼬는 룰루랄라 신이 나서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3: 우와, 웬 달기지?
4: 어머, 그러게.
1: 안 돼!
0: 빨리 바뀌어라. 가자!
1: 거기다

어?

0: 꽉꽉.
1: 성공!
2: 오빠는 정말 말썽쟁이라니까.
1: 그런데 말이야, 아까 꽃꽃 정말 신나 보이지 않았어?
2: 네? 그러고 보니 밖에 나오니까 좋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3: 본인은 어떻게 하면 꼬꼬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본인의 가족은 시골 할아버지 댁을 찾았죠.
4: 아유, 우리 본이랑 요니 왔구나.
2: 할아버지, 할머니.
5: 저희 왔어요.
6: 어서 오거라.
4: 얘가 그 말썽쟁이 꼬꼬구나.
5: 네, 잘 부탁드릴게요.
2: 할아버지, 우리 꼬꼬 잘 보살펴 주실 거죠?
4: 그럼, 여긴 꼬꼬 친구들도 많아서 꼬꼬도 아주 잘 지낼 거야.
5: 꼬꼬를 친구들하고 인사시켜줄까?
2: 네. 자.
5: 친구들도 꼬꼬가 반가운가 봐.
7: 보니야, 정말 괜찮아?
2: 네, 떨어져 지내는 건 아쉽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꼬꼬한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골디?

0: 다시 만날 때까지 꼬꼬는 건강하게 잘 지낼 거예요.
1: 아빠와 홀지의 비밀.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0: 한가로운 휴일 엄마와 윤희는 외출을 하나 보네요.
3: 다녀올게요.
2: 잘 다녀와요. 그럼 자유의 시간이다. 이런 때를 위해 만든 특제 고구마 샌드위치. 그럼 잘 먹겠습니다.
1: 아,
2: 이따 먹지 뭐.
4: 부부맨 변신!
2: 아, 왜 벌써 돌아왔어요?
5: 놓고 간 게 있어서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2: 아, 체조 중이었어요. 이렇게 헛들 헛들 헛들.
5: 재밌는 체조네요. 우리 윤이 잘 따라하네.
2: 그런데 놓고 간 거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5: 아, 맞다. 어디다 뒀더라?
4: 부부맨 변!
6: 안녕하세요.
2: 안녕.
6: 뭐 하세요?
2: 골디 찾고 있었어. 골디야, 어딨니? 골디야.
6: 골디는 야옹이랑 있던데요.
2: 그렇구나.
6: 우와, 생각났다.
2: 뭐가?
6: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한 걸 깜빡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2: 그래, 안녕. 빨리 출동해야 하는데. 그래, 뒷마당. 여기라면 괜찮겠지?
4: 부부맨 변신!

0: 그 혹시 봤니? 아 골디야, 이건 비밀이야. 보디야, 늦어서 미안. 괜찮아?
1: 아니요.
0: 왜? 무슨 일 있어?
1: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부부만이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거라면...
2: 보디야!
1: 얘들아, 왜 이제 와? 부부만, 이제 가셔도 돼요?
0: 그래.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기운이 좀 빠지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있지. 골디. 뭐? 다 봤다고? 내가 부부맨인 건 비밀이야, 알지? 뭐? 대신 샌드위치를 달라고? 그럼 한 입만이다. 다 가져가는 거야?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제가 다 떨어졌잖아.
3: 여기는 지금 준결승전이 열리고
0: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1: 아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0: 어?
1: 마법선이 아리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4: 보니야, 그거 아빠가 일주일 내내 기다린 경기래. 오늘만 네가 양보하면 어때?
1: 네. 그럼 전 요니랑 놀게요.
0: 고마워요, 여러분.
3: 좋습니다.
0: 뭐지? 리모컨이... 왜 그래, 골디? 나 야구 경기 봐야 한단 말이야. 뭐? 내 정체를 알리겠다고?

0: 이게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경기였어.
1: 그날 이후 골디가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아빠는 매일 골디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했죠.
2: 또 놀아달라고?

0: 골디, 늦어서 미안. 아침밥이 좀 늦었네. 대신 많이 줄게. 어? 골디, 통조림은 어제 다 먹었잖아. 통조림은 다 떨어졌다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먹어.
1: 엄마 갔다 올게.
0: 안 돼! 통조림 사올게! 말하지 마!
1: 골디, 무슨 일이야? 아, 아빠가 또 방귀 꼈다고?
2: 아, 채자도 방귀를 끼셨구나!
3: 아빠, 방귀 좀 그만 끼세요!
2: 봐봐!
1: 이따가.
2: 네.
3: 네.
2: 골디, 방귀 냄새.
3: 이지.
0: 이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어쩌나.
4: 골디는 아빠가 부부맨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뒤졌답니다.

0: 비밀 지켜줄 거지? 부탁할게. 아, 골디도 지금쯤은 포기했을 거야. 개운하다.
1: 골디? 아, 호출기. 설마 아직도 포기 못한 거야?
2: 도구맨, 도와줘요!
0: 어? 그럼 출동해볼까? 도구맨 출동! 네,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2: 도구맨, 어? 저기 야옹이 좀 도와주세요.
1: 머리가 귀엽구나. 어떡하면 좋지?
2: 울타리 사이를 크게 벌리면요, 야옹이가 나올 수 있게.
0: 어? 좋은 생각인데? 함께 야옹이를 구해볼까?

0: 방귀구름 펌프!
1: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걸로 구해줄게! 자,
0: 좋아! 이제 공에 바람을 넣어볼까?
1: 네!
0: 자, 그래, 골디야, 네가 야옹이 옆에 있어줄래? 야옹이가 조금 무서운가 봐.
1: 골디, 잘했어!
0: 우리도 열심히 해볼까?
1: 네!
0: 하나, 둘, 하나, 둘!

0: 다행이다. 고마워요, 고마워.
1: 뭘?
0: 너희들 고마운가 봐요.
2: 알았어.
3: 정말? 내가 보부맨인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고마워, 골디.
4: 이번 일로 아빠와 골디에겐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네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순간기계!
5: 주물 상처엔?
7: 조금만!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15: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가리매지 해님의 부채무와
1: 어둠의 부채!
2: 보니가 아빠와 마법소녀 아리를 보고 있네요.
0: 아리는 어둠의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3: 와, 끝났네.
4: 다음 편 리모컨.
2: 이제 그만 자야지.
4: 다음 편만 보고 잘게요.
2: 안 돼. 잘 시간 지났잖아.
4: 딱 한 편만요. 네?
5: 보니야, 오늘은 자고 내일 또 같이 보자.
4: 네. 벌써 잘 거야? 날 TV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6: 아, 그래? 그림책이 있었지?
4: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 내일 만나는 게 어때? 잠깐만 보고 자면 괜찮을 거야.
6: 역시 그렇지?
4: 그래! 그림책 가져와!
2: 본인은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았어요.
3: 보니야! 일어나야지!
5: 일어났니?
6: 네! 일어났어요!
5: 보니, 어젯밤에 안 자고 그림책 읽었구나?
6: 어떻게 아셨어요?
4: 이게 뭐야?
5: 졸리지?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6: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낼 거예요.
2: 참, 보니야. 어?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랑 춤 배우는 날이지? 열심히 배워서 꼭 보여줘야 해.
6: 네, 걱정 마세요.
7: 오늘은 곰새마리 노래랑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8: 네!
7: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8: 네!
9: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이 곰.
4: 보니야, 일어나.
9: 아빠 곰은 꿈꾸게, 엄마 곰.
2: 보니는 잠이 와서 노래와 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유치원을 마치고 보니는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하지만 보니는 놀이터에서도 계속 졸기만 했죠.
10: 미안, 난 정말 들었다고.
11: 얘들아, 뭐하고 있어?
6: 응, 숨바꼭질하는데. 준이가 글쎄.
10: 어딨지? 아취! 어?
7: 김찬이 찾았다.
10: 아취!
6: 우와! 이거 곰물이잖아.
10: 미안. 난 하나도 안 웃기다고.
6: 그런 장면을 놓치다니. 숨바꼭질도 못하고. 이게 뭐야.
5: 아, 배부르다.
2: 아, 보니야,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어?
6: 곰돌, 아니, 곰새마리야. 춤도 배웠어요.
5: 우와, 어렵진 않았어?
6: 그럼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2: 어머,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지?
6: 물론이죠. 곰새마리가 어디 있지? 아빠 곰 찾았다. 엄마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귀여워. 곰곰곰은 너무 곰곰곰. 으쌰 으쌰 신난다.
5: 우리 보니 뭐하고 있어?
11: 그림일기 그리고 있었어요.
5: 그래?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11: 졸고 있는 그림이에요.
5: 에?
11: 사실 하루 종일 조느라 노래도 제대로 못 배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8: 아.
6: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말이요.
5: 그럼 오늘부터는 일찍 자면 되지.
6: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자러 갈게요.
5: 벌써?
6: 네, 일찍.
2: 본인은 일찍 자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 종일 졸아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6: 아, 잠이 안 오잖아. 어쩌지? 오늘은 일찍 자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0: 너무 이른 시간인데 잘 자고 있으려나?
1: 와줘요, 보도님!
0: 아, 쉿! 보니 깨겠어! 어? 아, 어? 아, 보니가 부른 거지?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안녕, 보디.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0: 아, 마침 문 앞에. 아니, 보니한테 급한 일이 있을까봐 엄청 서둘러 왔지.
1: 맞아요, 정말 급해요. 일찍 다현한테 잠이 안 오거든요.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 아, 좋아. 그럼 나를 한번 따라해볼래?
1: 네.
0: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1: 숨을 크게
0: 다음엔 온몸에 힘을 빼고
1: 보그맨이 잠들면 어떡해요?
0: 아, 미안. 아, 그렇지. 잠이 안 올 땐 역시 양을 세는 게 최고야.
1: 양이요?
0: 이것 좀 눌러줄래?
1: 그...

0: 이제 누워서 양이 침대 위를 지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는 거야.
1: 그래!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혹시 다른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0: 그럼! 곰, 사자, 기린, 백조, 돌고래, 그리고 유니콘까지!
1: 보보맨 정말 재밌었어요! 보보맨 최고!
0: 이 정도야 뭐.
1: 어?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잠이 또 깨버렸어요.
0: 그러네. 아니야. 어쩌면 실컷 노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1: 네?
0: 아직 평소에 자던 시간이 안 됐잖아. 그런데 자려고 너무 애써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걸지도 몰라.
1: 그럼 신나게 놀다 보면 잠이 올까요?
0: 자, 그럼 다시 침대에 누워볼래?
1: 아? 놀자면서요.
0: 그래, 아주 재미있는 놀이 하려는 거야. 어때? 멋지지?
1: 네! 저기 우리 집이다! 집들이 꼭 장난감처럼 작아 보여요!
0: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까?
1: 좋아요!
0: 도착!

0: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1: 그렇네.
0: 부부맨, 고마워요.
1: 어?
0: 오늘 졸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부부맨 덕분에 멋진 하루가 됐어요.
1: 다행이다.
0: 이제 잠만 자면 돼요. 잠만.
1: 잘 자, 보니야.
2: 본인은 밤새 잘 잤을까요?

0: 어부니 잘 잤니?
1: 네! 잘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도 얼른 일어나세요!
0: 여보, 당신도 빨리 일어나요.
2: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요.
0: 네? 밤새 대체 뭘 했길래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보니가 푹 잘 잤나 보네요. 오늘은 꼭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1: 아빠의 생일!
3: 본인의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
1: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4: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는 역시 고구마지.
1: 고구마? 고구마 말고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4: 더 좋아하는 거라. 엄마랑 보니, 요니, 우리 가족들이지. 아, 당연히 우리 골디도 포함해서.
1: 그런 거 말고요.
4: 그런 거 말고라니. 아빠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은걸.
1: 알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4: 뭘 잘못 말했나?
0: 선물 때문인가 봐요. 곧 당신 생일이니까.
4: 어? 아, 내 생일 선물?
0: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하지 말고 조심해요.
4: 네, 알겠습니다.
3: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본인은 아직 선물을 정하지 못했죠.
1: 아빠는 대체 뭘 좋아하실까?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 엄마는 선물 정했어요?
0: 응, 엄마는 사놨지.
1: 벌써요? 뭔데요?
0: 뭐냐면 비밀인데 보니한테만 특별히 보여줄까?
1: 네!
0: 잠깐만 기다려. 짜잔!
1: 우와! 아빠 옷이에요?
0: 응. 백화점 세일 행사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목표 발견! 경쟁자가 많군. 그래도 질 수 없지. 갑니다. 딱 하나 남은 걸 엄마가 잡았지. 아빠가 결혼한 뒤로 살이 많이 쪄서 맞는 정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준비했어.
1: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지?
4: 우와, 역시 보디 엄마가 최고예요.
1: 난 아직 선물도 못 정했는데.
0: 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보니가 주는 선물이라면 뭐든 좋아할 거야.
1: 네.
0: 어머? 그게 뭐야?
1: 아빠 땀을.
0: 우와, 아빠 선물이야?
1: 요니까지.
4: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가 최고예요.
1: 땀을. 안돼. 울지. 우리 집에서 아빠 선물을 준비 못한 건 너랑 나밖에 없어. 어디가 골디? 저건 네잎클로버. 우와, 나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마당에서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골디.
4: 우와,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 골디가 최고야.
1: 아, 어떡하지. 내일이 아빠 생일인데.
4: 보니야.
1: 다녀오셨어요?
4: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래?
1: 네.
4: 고마워.
1: 장 볼 때마다 힘드시겠다. 그래, 아빠한테 자전거를 선물하는 거야. 근데 자전거를 어디서 구하지? 안 되겠다. 도와줘요, 고구마.
4: 출출할 땐 역시 고구마지.
1: 도와줘요, 고구마.
4: 출동해야지. 고구맨 변신.

0: 안녕,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자전거 좀 만들어주세요!
0: 어? 갑자기 자전거는 왜?
1: 아빠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있으면 아빠가 장볼 때 편하게 짐을 싣고 올 수 있잖아요!
0: 그럼 편하겠네. 근데 난 정말 선물 괜찮은데.
1: 보보맨 말고 아빠 선물이요!
0: 그렇지! 그럼 자전거를 만들어볼까? 이것 좀 눌러줄래?
1: 꾹!

0: 자전거 완성!
1: 앞에 달린 바구니는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장 볼 때 짐을 아주 많이 들고 오거든요.
0: 그래? 알았어. 어때? 자!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될까?
1: 네, 좋아요.
0: 바구니가 너무 큰가 본데.
1: 바구니 밑에도 바퀴를 달아줘요.
0: 이제 됐어?
1: 네. 비 올 때도 탈 수 있게 우산도 달아주세요.
0: 우산?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0: 또?
1: 자전거를 타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빗자루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0: 그래.
1: 앉는 데가 말 모양이면 멋질 것 같아요.
0: 말?
1: 최고예요!
2: 저기 뭐야?
0: 그러고 보니 내 선물을 내가 만들었네.
1: 고마워요, 보보맨.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글쎄.
1: 응? 왜요?
0: 이건 보니가 아니라 보보맨이 만든 선물인데 정말 좋아하실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보니가 진심을 담아 스스로 준비한 선물을 아빠는 더 좋아하실 거야.
1: 진심을 담아 스스로?
3: 이야!
1: 보보맨, 아빠 선물은 제가 스스로 만들래요.
0: 그래. 그런데 뭘 만들 거야?
1: 아빠는 고구마를 좋아하시고 생일엔 케이크가 필요하니까 고구마 케이크 어때요? 전에 아빠랑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0: 정말 멋진 생각인데?
1: 이번엔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 거예요.
0: 그래, 그럼 난 옆에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0: 자, 요리 준비를 해볼까?
1: 네.
0: 짜잔.
1: 우와.
0: 뒷마당으로 가서 만들면 아무도 못 볼 거야.
1: 네.
0: 자, 이렇게.
1: 우와! 이제 오븐에 구워야 해요.
0: 우와!
3: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1: 큰일이에요, 보보맨!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 응? 어디 갔지? 어쩌지?
4: 여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3: 그럴 리가 없는데? 금방 가요!
1: 어딨어요?
0: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1: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아빠 얼굴만 그리면 돼요. 자, 어떡해. 잘 못 그려서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빠랑 똑같은데 뭘. 많이 감동받으실 거야.
1: 정말 그러실까요? 보보맨,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0: 아니야. 아까 눈에 들어간 밀가루 때문에.
3: 드디어 아빠의 생일날이 됐어요. 여보,
1: 생일 축하해요.
0: 고마워요. 역시 골디, 보니 엄마, 요니, 보니가 최고야.
3: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니가 만든 케이크 맛 좀 볼까?
1: 네. 맛없으면 어떡하지?
3: 정말 맛있는데?
4: 진짜 맛있다.
1: 정말요? 진짜네. 맞아.
2: 보니와 가족들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아빠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냈답니다.
1: 엄마 생일, 요니 생일, 그리고 거지 생일.
2: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보니는 신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 생일엔 보니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기계!
5: 주물 상처엔?
6: 조금만!
7: 마데카 소리?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인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태그스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 상처엔
8: 순한
9: 주물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